0: 의학의 힘으로 버텨내고 이겨왔다는 겁니다. 자, 면역은 대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면역이란 걸 발견하고 또 발전시켜 왔을까요? 의학과 과학을 넘나들며 면역학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카이스트 의과대학원의 신희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까요?
1: 아, 예, 저는 뭐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에서 면역학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신의철입니다.
0: 반갑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 예,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예,
0: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예. 오늘은 이제 신의철 교수님과 그래서 인류가 바이러스와 어떻게 싸워왔는가, 또 면역학은 어떻게 발전해왔는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일단 좀 역사적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백신, 그리고 면역학의 시작이 된 지점은 어디서부터라고 봐야
1: 그렇죠.
0: 될까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학문을 얘기할 때, 아, 그것이 시작이 몇월 며칠입니까? 뭐 이런 거는 약간 좀 있을 수가 없는 질문과 대답이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 면역학은 그래도 다른 학문에 비해서 이런 역사적으로 분명한 좀 터닝포인트들이 있습니다.
0: 그렇습니까?
1: 예. 그런데 그거를 얘기하기 전에도요,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 할머니들도요, 홍역은 아이들이 되게 걸리는데 한 번 걸리면 다시 안 걸린다. 이런 걸 삶의 지혜로 알고 계셨어요.
0: 너 홍역 치렀어 이거네.
1: 그렇죠. 아, 홍역 치렀다고 생각해라. 이제 한번 이제 안 좋은 일 겪었으니까 다시 안 걸릴 거야.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네. 그 얘기가. 그러니까 사실은 면역의 원리는요. 예. 인간이 아주 옛날부터도 그 경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이제 오히려 면역학은 약간 시작이 약간 선후가 바뀐 것 같아요. 다른 학문들은 이걸 잘 이해한 다음에 그때 이제 이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0: 응용을 나중에 하는데.
1: 어떤 공학적으로나 이제 응용적으로 했는데 면역은 아직은 이게 무슨 세포나 분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현상이 너무 재밌으니까 네. 이 현상을 한번 이용해 봐야겠다. 이것이 어떻게 본다면 좀 넓게 보면 이것이 이제 면역학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많이 듣는 네. 위인 중에 한 분이 네. 에드워드 제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0: 에드워드 제너?
1: 예.
0: 저는 조금 생소한데.
1: 그래요?
0: 예.
1: 제너의 종두법.
0: 아, 종두법.
1: 아, 이제 오, 종두법.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영국 사람이었거든요. 네. 시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아까 시작점을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이분이 한 거가 1796년이에요. 천연두가 굉장히 이제 그건 전 세계 어디나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0: 마마라고 하는.
1: 맞습니다. 예, 천연두가 근데 요즘에는 그것과 저도 그 단어가 더 익숙한데 또 어떤 경우 그게 일본식 한자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표준어가 두창으로 바뀌긴 했어요.
0: 아, 천연두 대신 두창.
1: 네, 그래서 천연두, 아. 두창, 마마가 다 같은 뜻입니다.
0: 예.
1: 이것이 꽤 그래도 사람을 또 많이 좀 이렇게 사망을 이르기가 할 수 있는 중요한 병이거든요. 그런데
0: 예.
1: 그래서 이 제너는 뭘 했냐면은. 예. 이 천연두 바이러스는 이제 인간한테 특화된 질병의 바이러스거든요.
0: 네네.
1: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알고 있는 거게 된 거지만은 소에도 약간 비슷한 병이 있는 거예요.
0: 소도 비슷한 네. 병을 앓는다.
1: 그래서 소는 그 이름이 우두인 거예요.
0: 그게 우두.
1: 소우자를 써가지고
0: 예.
1: 이미 사람들이 시골에서 알고 있었었어요. 소의 젖을 짜는 처녀들이
0: 네.
1: 하다 보면 가끔 우두에 걸리는 거예요.
0: 아, 사람도 우두에 걸릴 때가
1: 네.
0: 있고.
1: 근데 네. 우두는 소에 특화된 거니까
0: 그렇죠. 네.
1: 사람한테 가끔 감염은 되는데. 심각한 병을 안 일으키는 거죠.
0: 아, 사람한테 걸렸을 땐 심각하지 않다.
1: 왜 너무 이거는 소에 특화된 거니까.
0: 예, 예.
1: 뭐 물집 정도 나는 거죠. 그런데
0: 네.
1: 그 당시 알려진 지식이 이렇게 소에의 젖을 짜는 그 처녀들이 우두에 한번 걸리고 나면 천연두가 인간 사이에 유행할 때 안 걸린다.
0: 아, 그걸 알게 된 거군요.
1: 이건 이제 알고 있었어요.
0: 이제 사람 천연두는 걸리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1: 그렇죠.
0: 있는데
1: 예.
0: 소의 그 우두는 사람이 걸렸을 때 심각하지
1: 않아요. 물집 정도만 생기는 건데
0: 예.
1: 그래가지고 이제 1796년에 제너가 한 것이 그 우두에 걸린 소젖 짜는 처녀의 물집에서 그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바이러스도 몰랐어요 그때는요.
0: 네, 네, 네.
1: 물집에 액을 따가지고
0: 네.
1: 어떤 아이한테 주사를 했죠.
0: 그랬더니
1: 얘가 아주 가볍게 우두 날았겠죠.
0: 네.
1: 근데 그런 다음에 네. 천연두가 진짜로 유행할 때까지 기다리면 이 실험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사실 이건 좀 현대 윤리로는 서용이 안 되는 건데
0: 아, 예.
1: 걔한테 직접 천연두 농포를 걸린 사람의 농포를 주사를 했어요. 걸리나 안 걸리나.
0: 예.
1: 요즘에 허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안 걸립니다. 그 실험이 그 유명한 게 1796년도에
0: 네.
1: 하게 된 거고 그것 때문에 종두법이라는 게 생겼고
0: 네.
1: 그 종두법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우두 접종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것이 그렇게 시작된 거가 어떻게 본다면 왜 그런지 몰랐지만
0: 네.
1: 응용을 하게 돼서 면역을 오히려 응용에 먼저 이용한 거죠.
0: 그러네.
1: 그 역사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원리를 알고 이제 그걸 보더라도 약간 어떤 면에서는 또 엽기적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도 약간 엽기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0: 네.
1: 동물 걸 막 사람 접종을 해?
0: 깨름칙할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있긴 있었던 거죠.
0: 네. 하지만 위대한 발견, 종두법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백신 역시도 그럼 종두법이 시작이었을까요?
1: 그렇죠. 세계 최초의 백신이 종두법인데요. 이게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 한국 국사 배울 때
0: 네.
1: 뭐 지석영 선생님 우리가 배울 때 있을 있죠.
0: 안구그림이라는 백명의 위인.
1: 있어요.
0: 네. 종도 지성경에 나와요. 네.
1: 근데 그러니까 지성경 선생님이 한 업적은 뭐냐면 네. 종도법을 한국에 처음으로 도입한 거예요.
0: 전파하신 분이구나.
1: 네. 그래서 그게 네. 제가 그때 기억에 뭐 자신의 처남이 애였는데 네. 자기 가족한테 한번 접종을 한 겁니다. 아. 일본에서 가져와가지고 예. 그게 1879년이니까 네. 한 1880년이면 뭐 대충
0: 그러네.
1: 사실은 구한 말이라고 그러지만 아직은 어쨌든 조선시대잖아요.
0: 그렇죠. 예.
1: 근데 그게 한 아까 때부터 시간을 보면 100년이 100년이 안 된 시기
0: 100년 가까이
1: 예. 네, 안 된 시기에 그게 한국까지 네. 전파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종두법은 너무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로 다 퍼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결말 시작도 분명했지만 네. 결말도 분명한 백신입니다.
0: 결말?
1: 예, 네, 무슨 얘기냐면 네. 천연두 바이러스는 어떤 면에서 약간 좀 우직한 바이러스예요. 우직하다는 게 말이 좀 이상한데 네. 우리 최근에 뭐 코로나 팬데믹 이럴 때는 네. 좋은 백신을 개발했는데 또 변이주가 나와가지고 앞에 맞았던 백신이 무력화되고
0: 맞습니다.
1: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천연두 바이러스는 변이를 못해요.
0: 변이를 못해요? 네. 그러니까 좀 정직한다.
1: 그러니까,
0: 그냥,
1: 정직하다. 예,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이 좋은 그렇게 무기를 개발했는데 네. 얘는 변할 줄 모르는
0: 대응을
1: 거예요.
0: 대응을 못하는구나.
1: 그러니까 너무 효과적으로 이게 우리가 대응을 하게 된 거죠.
0: 무기 하나로도.
1: 네. 예, 제가, 그래서 네. 이거를 계속 전 세계가 전파가 된 거예요. 네. 1950년대에는 네. 이 천연두 바이러스를 아예 인류에 절멸시키자. 그래서 약간 그 당시에 냉전 시대인데도 미국 사람 과학자들이 또 이거를 또 이렇게 협업을 했어요.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전 세계에서 1977년도에 소말리아에서 마지막 환자가 나온 다음에 이제 환자가 없습니다.
0: 아, 그럼 종식이 공식적으로 됐고, 선언된 거고.
1: 1980년도에 WHO가 네. 이제는 이제 천연두 바이러스라는 거는 이제는 지구상에 없다.
0: 그 무서운 마마를.
1: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도 한 종의 어떤 바이러스를 인류의 어떤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절멸시킨 첫 번째 사례이자 마지막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가 아직 없어요.
0: 마지막 사례이기도 하군요.
1: 예, 아직까지.
0: 엄청난 일이네.
1: 예, 미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예.
0: 그렇군요. 근데 이제 당시에는 이제 바이러스는 그냥 세균에 대해서도 그렇게 막.
1: 아, 맞아요.
0: 잘 모르던 예. 시절일 것 같은데. 예. 세균을 통해서 질병이 생긴다는 사실은 언제 알려진 겁니까?
1: 근데 그 얘기가 이제 결국은 한 1880년 요 전인데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아까 이제 거기 아까 그 종두법부터 어떻게 이어지는지 좀 더 설명드린 다음에 세균 얘기를 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0: 네.
1: 이 종두법의 의미를 제가 어떻게 이제 부여했냐면은 이 종두법은 뭐 이게 왜 그런지도 모르는데 그 현상을 자연상을 잘 관찰해서 그대로 약간 흉내내서 아주 위대한 업적을 한 거잖아요.
0: 네.
1: 사실은 1880년대, 1800년대,
0: 네.
1: 그러니까 19세기죠.
0: 네.
1: 그 중간에도 아직은 원리를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이용을 조금씩 했어요.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좀 활약했던 사람이 제너보다 나중, 아주 나중 사람이죠.
0: 네.
1: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에 활약한 사람인데 프랑스의 파스테르.
0: 파스테르
1: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0: 제가 그 우유 먹고 자랐어요.
1: 네, 그러니까
0: 예, 예.
1: 파스테르 하면 많이 우유를 생각하잖아요.
0: 예, 예.
1: 근데 실제로 파스테르의 업적 중에 하나가
0: 예.
1: 그 우유나 와인 같은 걸 맛을 안상하게 하면서 저온으로 살게 하는 법을 개발한 게 있어요.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그게 우유가 그게 상품명이지만
0: 네.
1: 거기 기여한 게 있습니다.
0: 실제로 있네요.
1: 있는데
0: 예, 예.
1: 그분의 이제 워낙 업적이 많거든요.
0: 네.
1: 그거는 제가 보기엔 좀 더 사소한 업적이고
0: 아, 그래요?
1: 네, 좀 더 중요한 업적이
0: 많아요. 파스테르의
1: 많이...
0: 진짜 중요한 업적은 뭐예요?
1: 네, 몇 가지가 있는데
0: 예.
1: 이것도 있죠. 오늘주랑 약간 다르긴 하지만 백조의 목 플라스크라고 해가지고 그건 뭐냐면 세균은
0: 네.
1: 항상 세균에서만 나온다. 생물은 항상 생물에서만 나온다. 아무리 영양분이 많아도
0: 네.
1: 생물은 자연 발생을 못한다.
0: 아, 자연 발생을 못한다.
1: 이거가 생각보다 19세기까지 그 논쟁이 있었던
0: 아,
1: 거를 완벽하게 얘기한 사람이 이걸 이제 클리어한 답을 준 게 아주 제일 위대한 업적이에요.
0: 예.
1: 근데 오늘은 그 얘기는 안 하고요. 면역에 관련된 거.
0: 면역에
1: 이 사람은 이 제너 같은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사실은 광견병 백신도 만들었어요.
0: 광견병이요?
1: 네, 몇 가지 백신을 만들었는데
0: 예, 예.
1: 광견병 같은 건 진짜 제가 보기엔 되게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거가
0: 네,
1: 그것도 바이러스의 일종이거든요.
0: 네.
1: 그게 광견병은 흔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좀 이제 유럽의 시골에서 무서워하던 병이었습니다. 뭐 미친 개한테 물려가지고 이제 바이러스가 옮아서 사람도 나중에 이제 이 바이러스가 뇌까지 가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백신을 사실은 그때도 바이러스의 존재도 몰랐어요.
0: 근데 어떻게 그걸...
1: 근데 백신을 만들었어요.
0: 네.
1: 그게 위대한 거죠.
0: 뭐 어떻게 했는지 알려주시죠.
1: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이 사람은 네. 뭔가가 있을 거다
0: 네.
1: 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약간의 세균이나 세균 같은 그런 감염체 개념은 좀 있었거든요.
0: 아, 예.
1: 이런 게 이제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0: 네.
1: 그 아까 말한 광견병에 걸린 그 개의 브레인을 갈아가지고 그거를
0: 가서.
1: 토끼의 뇌한테 주사를 해본 거예요.
0: 아, 그런 방법을 썼어요.
1: 그랬더니
0: 네.
1: 토끼가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또 병이 생기는 거예요.
0: 네, 네.
1: 근데 이거를 계속 이제 개대를 합니다.
0: 예.
1: 또 다른 토끼에.
0: 예.
1: 또 다른 토끼에.
0: 예.
1: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비슷한 원리를 자기가 일부러 더한 거예요. 뭐냐면은 광견병 바이러스가 원래 개나 이제 뭐 사람한테 감염이 될 수 있지만 토끼에 너무 이제 특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토끼에 점점 적응을 잘하다 보니까 예. 얘는 토끼는 잘 이렇게 죽이는데 병을 일으키는데 네. 더 이상 이제 사람 같은 데는 이게 약 이제 병원성이
0: 그럴 수가 있어요.
1: 네. 너무 한 곳에 너무 특화돼 버리니까.
0: 바이러스 상에서 너무 좋은 보금자리를 예, 그냥 광류병이 됐네요.
1: 예, 이제 그러면서 그런 걸 적당히 이렇게 불활화 시켜가지고 이걸 이제 광견병 그 개에 걸린 애한테 네. 이걸 주사를 했어요.
0: 예, 예. 사람한테.
1: 네, 사람한테. 네. 근데 이건 좀 특이한 거가 네. 광견병은 이제 미친 개한테 물려도 네. 이게 말 이런 데서 물린 다음에 뇌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음 날 이제 증상이 있는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 예. 그 사이에 그 백신을 준 거예요.
0: 네.
1: 그랬더니 그 소년이. 네. 광견병이 안 생겼어요.
0: 안 생겼어.
1: 그래서 이게 유명한 또 이거가 네. 그 첫 번째 혜택을 받은 그 소년이 네. 나중에 그 파스텔 연구소의 그 수의였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 있습니다. 아, 그래, 진짜로. 그래.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되게 위대한 업적이에요.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제너에서 이어지는 거지만 이게 면역을 뭔가 학문으로 너무 이렇게 정교하게 발전시켜서 했다라기보다는 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위대하기도 한데 네. 그런 현상들을 잘 이렇게 좀
0: 그러네, 예,
1: 관찰해서 이용을 한 거죠.
0: 예.
1: 근데 이제 오늘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어떻게 좀 더 체계적으로 아무리 이제 이런 선각자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뭐 세포가 어떻고 분자가 어떻고 이렇게 되면 좀 더 잘 이용하게 됐을 거 아니에요. 네, 나중에.
0: 그렇죠.
1: 이런 시발점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아까 질문하신
0: 예,
1: 세균의 발견하고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0: 예.
1: 근데 그래서 이제 원래 유명한 그 세균학자가 네. 로베르트 코흐라는 사람이 있어요.
0: 코흐.
1: 네, 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0: 탄저병.
1: 네, 들어보셨네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이었는데 예. 독일 의사였는데 예. 이 사람의 업적을 보통 아주 한마디로 의학사에서 얘기할 때 세균이 질병을 일으킨다는 걸 처음 발견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0: 아, 그게 코흐입니까?
1: 네. 근데 그 약간 좀 너무 단순하면 정보가 좀 누락되는 게 있죠.
0: 예.
1: 이게 좀 그런 정보예요.
0: 예.
1: 그러면 그전에 이 사람이 그 업적을 한 게 1876년이거든요. 그러면 그전 사람들이 세균이 질병을 일으킨다는 걸 몰랐냐. 감이 좀 있었어요.
0: 감은 있었다.
1: 네, 그러니까 예. 이제 그 더 옛날에는 네. 약간 세균은 생각도 못하고 네. 어떤 안 좋은 공기 미아지마라고 그래가지고 독기가 질병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시대도 있었지만
0: 네, 네, 네.
1: 이제 그 코어가 그걸 발견하기 직전만 되더라도요
0: 예.
1: 사람들이 세균 같은 게 질병을 일으킬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었어요. 했는데 다만 예. 이 사람이 한 게 뭐냐?
0: 네.
1: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은 네. 콜레라를 일으키는 균이 따로 있고 결핵을 일으키는 균이 따로 있고. 탄저병을 일으키는 균이 따로 있고, 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0: 네.
1: 요런 것들을 딱 발견한 사람입니다.
0: 아, 특정 질병을 일으키는 균이 따로 있는 따로 있다.
1: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1876년대 한 업적이
0: 네.
1: 사실 인간한테 질병을 일으키는 중요성으로 보면 그렇게 큰 건 아닌데,
0: 예.
1: 그래도 이제 동물들에 주로 감염하고 사람을 좀 가끔 감염하는 거지만
0: 네.
1: 탄저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균을 딱 발견했어요. 이 균이 탄저병을 일으킨다. 그런 걸 딱 발견하고 나서 이제 스타가 됐죠.
0: 스타가 됐다.
1: 된 다음에 예. 계속 이제 독일에서 막 코어 연구소를 만들어줬어요.
0: 예.
1: 그래서 계속 한 거가 계속 그 사람이 그런 걸 발견했죠. 콜레라 균 발견하고 그 다음에 결핵균 발견하고
0: 결핵도?
1: 네. 예, 이 사람이 발견했어요.
0: 예.
1: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사람 제자들이
0: 예.
1: 계속 발견합니다.
0: 오.
1: 이 사람 제자들도 전 세계에서 와요.
0: 네.
1: 일본에서도 오고 그 당시에 그래서 이걸 다 배워서 갑자기 많은 세균들을 우리가 그 질병들의 세균들을 다 발견하게 돼요. 그때부터 예. 한 1900 초반대까지. 그 당시 시대를 의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 미생물 사냥꾼들의 시대.
0: 미생물 사냥꾼들의 시대. 네. 말도 돼요.
1: 네.
0: 네. 의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을
1: 네.
0: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자, 이렇게 네. 뭐 파스텔을 코흐 등등 저희가 네. 이제 뭐 무엇이 병을 만드는가에 대해서는 네. 좀 자체적으로 알게 된 것 네.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병균, 세균이 우리 인간의 몸에 침입했을 때 우리 몸이 세균과 어떻게 싸우는가에 네. 대해서 알게 되는 과정도 중요했을 것 같은데.
1: 그게 이제 면역학을 진짜 발달하는 시기가 되는
0: 예.
1: 거죠. 그래서
0: 예.
1: 다시 이제 시간을 돌려서
0: 네.
1: 그 당시 독일로 한번 상상을 해보죠.
0: 되게 예. 재밌게 하신다.
1: 예. 그 코흐 연구소.
0: 코흐 연구소.
1: 코흐가 1876년대 그 위대한 업적을 할 때는요.
0: 네네네.
1: 시골에 그냥 무명의 의사였어요.
0: 예.
1: 근데 이제 와이프가 남편이 심심해하니까 현미경을 사다 줬거든 선물로요.
0: 심심해서.
1: 네.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위대한 업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일약 스타가 돼서
0: 네.
1: 독일에서 막 이제 베를린에서 그 수도잖아요.
0: 네.
1: 연구소 만들어주고 막 엄청난 이제 돈과 이게 지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의 많은 이제 사람들이 그 밑에서 아까 연구하면서 세균들을 발견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이미 이런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의학 연구실에서는 생쥐 가지고 연구하잖아요. 예. 이런 걸 가지고 연구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도 뭐 쥐, 생쥐 이런 걸 가지고. 네. 그 당시에도 뭐랬냐면은 콜레라균을 발견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그 쥐에다 주사를 해줘요. 예. 그래서 얘네들이 콜레라가 생기나 안 생기나 이런 것들이 증명의 과정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약간 면역학보다는 미생물학, 세균학의 실험이었던 거죠. 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면역학이 저절로 알게 됩니다.
0: 어떻게요?
1: 왜냐하면 네. 연구자들이 생쥐 10마리에다가 콜레라를 딱 넣어줬어요. 네. 근데 세상 일이라는 게 다 그렇지만 네. 이건 실험을 안 해봐도 예상이 되죠. 10마리가 다 죽을까요?
0: 아, 몇 마리는
1: 살았나? 예, 예. 그러니까, 비실비실하다가 예. 몇 마리는 살은 거예요.
0: 아, 나왔어요.
1: 네, 저절로.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네. 그 생쥐들이 아까웠겠죠. 또 쓴 거죠.
0: 아, 또 썼어.
1: 때.
0: 아이고, 예.
1: 근데 그게 이제 우리랑 발견의 시초가 된 거죠.
0: 아, 그래요?
1: 예. 아, 했는데 쌩쌩하네.
0: 처음 낳은 애는 또 주입해도 예, 쌩쌩하다.
1: 처음 이걸 눈치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했겠죠.
0: 저 같은 사람도.
1: 네, 근데 약간
0: 몰랐잖아.
1: 눈치가 빠른 사람도 이상한데? 하면서 얘들은 안 걸리네? 근데 그게 아까 홍역과 똑같은 얘기인 거잖아요, 사실은.
0: 그러네요.
1: 근데 여기서 이제, 얘들, 그래서 실험을, 그거를 의식한 다음에는 한 번 이게 인식이 되잖아요, 네. 눈치를 채면은. 예. 그 다음부터 그게 주제가 된 연구들을 이제 좀 더 정교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0: 그 시야로만 보니까.
1: 그렇죠. 예. 그게 진짜 다 또 진짜 해본 거예요. 오, 반복했을 거 아니에요? 예. 안 생기네. 아예 아프지도 않네, 얘들은. 알게 된 거, 이런 것들을. 근데 또 이런 거죠. 네. 그럼 콜라겐 이미 발견했잖아요. 예. 했는데, 야, 그럼 얘들은 모든 병에 다 안 걸리는 거야? 그래서 옆에 또 있으니까. 예. 탄저균을 또 주사해봤어요.
0: 그건 걸리고.
1: 그건 걸려요.
0: 그건 걸리고.
1: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거가 홍역 옛날에 걸리면 안 걸린다는 거가 홍역만 안 걸리는 거지 철도 걸리거든요. 아까 옛날 할머니들의 지혜에서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걸 실험실로 재현을 한 거죠. 여기서 실험실로 그 상황을 재현을 한 거예요. 네네. 근데 저는 가끔 이 내용을 어디 가서 강의를 재밌게 할 때가 있는데 네. 이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 뭐냐면은 이거는 뭔가 물질을 설명해야 되는 거지. 네. 기 이런 거 말고.
0: 그럼 어떻게 설명하나요?
1: 그러니까 이렇게 하냐면은 야 그러면 이거가 뭔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한번 경험을 하니까 네. 이 몸이 이걸 기억을 하네. 이 기억은 어떤 물질로 저장돼 있을 거다. 이것이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어디에 이 물질이 이 생쥐에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0: 여기 한번 났던 생쥐가 뭔가 네. 이걸 기억하고 있다는 건데.
1: 그렇죠. 그 물질로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0: 그게 어디 있을까?
1: 이게 물질로 돼 있다면 이 기억을 경험이 없는 생쥐한테 네. 물질을 옮김으로써 네. 이거를 전파시킬 수 있을까?
0: 말이 되는 거 아닌가요?
1: 그렇죠.
0: 맞는 말 아닌가요?
1: 근데 이게 우리 시각에서 그렇지. 네. 이런 생각도. 그때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네. 우리 사회자님이 네. 그때 독일의 과학자라면 이 면역이 지금 언어죠. 네. 면역이 된 생쥐로부터 네. 그 어떤 물질을 체의 성분을 꺼내서 네. 아직 경험위원회한테 넘겨줘야 돼. 네. 그래서 이게 넘어가나 봐야 돼. 네. 뭘 맨 먼저 해보겠어요? 맨 먼저 해볼 만한 거.
0: 피를 뽑아서 할 것 같아요.
1: 나분 누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피를 먼저 해본 거예요. 예. 근데 실제로 피를 뽑으면 네. 피가 바로 굳습니다. 피는 되게.
0: 아 그렇습니까?
1: 그러니까 피는 우리 사람 피를 뽑아봐도요. 예. 한 30분 되면 굳어요. 예. 그럼 이제 피가 굳고 나면 예. 이제 피 어떤 물 성분, 그러니까 적혈구 이건 가라앉고 물 성분이 이렇게 노리끼리한 액체로 남아요. 예. 우리가 혈청이라고 그러죠.
0: 혈청.
1: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그 혈청을 예. 다른 아무 경험도 없는 생쥐한테 주사를 해봤어요. 네. 근데 뭘 해봤을까요? 아까 이제 그게 뭐 콜레라균이라면 네. 해봤더니 얘가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0: 안 걸렸겠죠?
1: 안 걸립니다.
0: 위대한 발견이에요.
1: 이게 위대한 발견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얘가 한번 앓으니까 네. 안 걸리네. 네. 이것까지 안 것도 위대한 발견인데 그렇죠. 네. 위대함의 포인트가 더 위대해진 거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0: 다른 생쥐한테도 이게 적용될
1: 그렇죠.
0: 수 있다.
1: 넘어간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의미가 두 가지로 또 해석될 수 있어요. 네. 이제 약간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0: 어떻게요?
1: 예. 아, 이건 우리가 진짜 새로운 원리를 발견했다. 너무나 중요한 원리예요. 아직 이 혈청에 예. 뭐가 녹아 있는지까지 우리는 아직까지 몰라.
0: 그건 모르죠.
1: 모르긴 모르지만 예. 예. 굉장히 위대한 발견이거든요. 예. 사람들이 이런 실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대 우리 대학생들도 배우는 면역학의 일장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인데 예. 이런 걸 해봐요. 아까 콜레라에 대한 면역이 생기면 딴 것도 안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0: 맞습니다.
1: 예. 이건 우리가 이제 현대 면역학에서는 특이성.
0: 특이성.
1: 금방 이해되시죠? 네네네. 이건 특이성이 있다. 예. 그 다음에 이 현상 자체는 면역은 기억이라는 게 있다.
0: 기억.
1: 그러니까 이게 면역의 3대 특징을 우리 학생들이 배우거든요. 네네. 특이성, 기억. 예. 이게 그때 다 나온 겁니다. 그때 이미. 1900년도가 되기 전에.
0: 그 면역학 역사상 가장 유명한 논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메치니코프, 예. 이거 유상 그 유제품 브랜드,
2: 예, 예, 예.
0: 그리고 파울 에벨리라는 예, 그 두 분의 예. 논쟁이라고 하던데요.
1: 아, 근데 이 두 분의 논쟁을 먼저 얘기하고 얘기를 드릴까요?
0: 아, 교수님 흐름대로 갑니다. 예, 예, 예. 흐름대로 가자.
1: 아까 얘기한 걸 들어가 보죠.
0: 위대한 논쟁.
1: 예, 예.
0: 무슨 논쟁인지 궁금해요.
1: 자, 그래서 예. 이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요. 예, 네. 그 이제 그 20세기가 되기 전에 아까 이제 요 시대가 다 언제냐면은 1880년대, 90년대 그러니까 1900년대가 되기 전 얘기들이에요. 네. 이럴 때가 이제 면역학이 제대로 이제 학 이제 학문을 체계를 이제 갖추간 건데
0: 네.
1: 이때 이제 세계사적으로 유럽에서 보면은 프랑스와 프로이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보불 전쟁 이런 얘기 하는 거죠.
0: 네.
1: 그때 이제 그 프로이센군이 파리까지 점령을 하고 아무튼 막 이제 그런 시대인 맞아요. 거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도 제가 요즘에는 안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와 독일의 그 민족 감정은 네. 소위 전통적인 한일 감정보다 더 이제 약간 예. 이제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건 면역학의 문제인데 거기 두 학파가 생겼어요.
0: 네.
1: 아까 이제 그 파스테르가 네. 위대한 학자였는데 네.
0: 파스테르 프랑스 사람이죠.
1: 네, 그 예. 사람이 이제 파리에 파스테르 연구소가 생겼어요.
0: 예, 예, 예.
1: 거기를 중심으로 한 학파가 있었고요.
0: 네, 네, 네.
1: 그 다음에 아까 그 코흐
0: 독일 사람이죠.
1: 베를린
0: 예, 예.
1: 그 두 학파가 있었는데 크게 보면 독일 학파와 프랑스 학파인 거예요.
0: 예, 예.
1: 이제 독일 학파는 아까 혈청을 내가 옮기니까 됐다고 그랬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때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 언어는 그랬는데 그때 항체라고 했어요.
0: 그럼요.
1: 혈청이니까 항혈청이라고 불러요.
0: 항혈청.
1: 네, 뭐 항콜레라 혈청,
0: 예, 예.
1: 항장티푸스 혈청 이런 식으로.
0: 예.
1: 이제 그 항혈청을 가지고 요즘 언어로 치면은 항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면역에.
0: 예.
1: 이거를 연구한 이제 일파들이 이제
0: 독일학파.
1: 독일학파였던 예, 예. 거죠. 그때 이제 그거의 가장 선두주자가 이제 파울 에일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0: 예, 예.
1: 그 사람이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주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0: 네.
1: 또 다른 학파 하나 있었었어요.
0: 예.
1: 그게 이제 프랑스 쪽인데 시작은 프랑스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사람이었어요.
0: 예.
1: 일리아 메치니코프.
0: 메치니코프. 예.
1: 메치니코프도 유산균으로 유명하죠.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런데 예. 메치니코프도 나중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예. 노벨상을 받은 건 유산균 업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유산균 업적은
0: 예.
1: 노벨상 받고 나서 말년에.
0: 말년에.
1: 네, 그러니까 한 거고
0: 예, 예.
1: 약간 취미 연구 같은 걸로 한 거고
0: 예.
1: 진짜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을 만큼 위대한 업적은. 예. 대식세포의 발견이었습니다.
0: 아, 중요한 것 같다, 뭔가. 대식세포?
1: 예, 그러니까
0: 이게 뭡니까?
1: 예. 이제 면역학이 또 다른 점을 처음 나온 거거든요.
0: 예, 예, 예.
1: 세균 같은 걸 무조건 내 몸에 원래 있는 세포인데,
0: 예, 예.
1: 세균 같은 걸 개걸스럽게 잡아먹는 대식세포.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파스텔 연구소에 나중에 이제 글로 오게 됩니다.
0: 약간 프랑스 학파랑 결을 같이
1: 예,
0: 하게 되네요.
1: 예, 예. 그래서 거기서 계속 연구를 해요, 이 사람은.
0: 왜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까?
1: 이게 뭐냐면 이런
0: 예,
1: 거예요.
0: 예, 예.
1: 분명히 이제 뭐가 걸리면은, 예. 아까 이제 다시 안 걸리고 이런 걸렸다 회복이 되면
0: 네.
1: 이런 면역 현상이 분명하게 있는데
0: 예.
1: 이런 걸 어떤 세포가 하는 거고 어떤 분자가 하는 건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학자들은.
0: 예.
1: 사실 지금에서 보면 좀 어처구니가 없는데.
0: 아, 답은 둘 다 중요하다가 맞는
1: 지금 거죠. 지금 나서는 그런 건 맞아요. 근데 서로 너희 건 안 중요하고 우리 것만 중요하다.
0: 아, 그랬군요.
1: 이렇게 싸운 거예요.
0: 네.
1: 이게 하는데 약간 유치한 싸움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0: 예. 그러면 그 대식세포와 예. 그 항체는 어떤 관계인 거예요?
1: 아, 지금 보면은요.
0: 예, 예, 예.
1: 둘이 컬래버레이션도 해요.
0: 둘이 협력을 합니다.
1: 네, 협력하는 것도 있어요.
0: 어떤 식으로 했는가?
1: 이런 거죠.
0: 예.
1: 세균이 여기 있어요.
0: 예.
1: 근데 대식세포는 그냥 잘 잡아먹는데,
0: 네.
1: 여기 항체가 있어요.
0: 네.
1: 그럼 항체는 세균에 붙어요.
0: 네.
1: 항체가 붙어요.
0: 그 세균을 막기 위해 붙는 거죠. 항체도.
1: 네, 그죠. 항체를 죽이려고.
0: 예.
1: 항체가 붙었을 때,
0: 예.
1: 이게 붙어, 세균이, 이제 항체가 코팅돼 있잖아요.
0: 네.
1: 대식세포가 더 잘 잡아먹어요.
0: 아.
1: 예, 예.
0: 진짜 협력이네.
1: 협력이에요, 이거는.
0: 그러니까 항체가, 야, 예. 내가 얘 잡고 있어! 하면은 대식세포가 와서 예. 먹어준다고?
1: 그러니까, 이 용어도 있어요. 옵소니제이션이라고. 아, 이 용어가 있어요.
0: 예.
1: 근데, 이런 식으로 많이 표지를 하는 거죠.
0: 오, 신기하다.
1: 예. 그래서.
0: 보불협력이에요, 보불협력.
1: 심지어는,
0: 예.
1: 항체가 붙으면은,
0: 예.
1: 항체 꼬리 쪽이 있거든요.
0: 예.
1: 대식세포가,
0: 예.
1: 항체 꼬리 쪽에 붙는 수용체가 있어요.
0: 그러니까 꼬리 쪽에.
1: 항체가 코팅해줬으면은,
0: 예.
1: 항체를 코팅됐으면 항체의 꼬리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을
0: 예.
1: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인식해가지고
0: 네.
1: 항체가 코팅한 걸 잡아먹기 위해서 하는 그런 수용체가 있어요.
0: 그걸 뒤에 붙어서 대기하고 있다고요?
1: 그걸 그냥 딱 이런 이게 다 있어요. 예.
0: 신기하다.
1: 분자적으로 다 설명이 돼 지금은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돼서
0: 예.
1: 사실 양쪽을 화해시킨 거는
0: 네.
1: 노벨상위원회.
0: 어떻게 화해시킨?
1: 이 사람들이 1908년도에
0: 네.
1: 노벨상을 공동 수상합니다.
0: 메치니코프랑 에를리가 예, 공동 수상.
1: 예, 근데
0: 아, 잘했다. 노벨위원회가 잘했어요.
1: 예,
0: 그렇습니다. 저희가
1: 예.
0: 또 한 시간이 더 있으니까
1: 예.
0: 알겠습니다. 저희가
1: 예.
0: 2주 후에 한 시간 더 신인철 교수님과 이 면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거니까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막 궁금한 게 많이 있는데 저도 좀 참았다가 예, 예. 예, 두 번째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신희철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전에 비디오 테이프를 틀면 이런 경고 멘트가 나왔습니다.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법 비디오들을 시청함에 따라 비행 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제는 호환도 마마도 심지어 불법 비디오도 사라지고 전쟁만 남았는데요. 뭐 호랑이야 사실 우리가 무분별한 포획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4: 찬양을 제가 그동안에 열심히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허리도 여러 번 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서 일어나지 못하는 지경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한테 어떤 감정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그리움이었습니다.

난감해 하던 어머니의 얼굴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니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지만

예. 네. 반갑습니다. 박신양입니다. 예. 네. 아, 네. 오늘은 제가, 그림을 그려왔던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한 13년, 14년 정도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찬양을 제가 그동안에 열심히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허리도 여러 번 다쳐서 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서 일어나지 못하는 지경이 됐었습니다. 예전에 갑상선에 대해서 호르몬에 대해서 들으면 뭐 그런 거야 정신력으로 좀 이길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막상 제가 겪어보니까 네,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참 황당했습니다. 몸이 일어나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한 채로 한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버려서 내일이면 괜찮아지겠지. 네, 정신을 좀 이렇게 가다듬으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오래 했지만 몸이 안 움직여지는 그런 일을 좀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한테 어떤 감정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그리움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몹시 그리운데 어느 정도 그리웠냐 하면 너무나 강렬하게 그리워서 제 스스로도 나한테 왜 이런 감정이 있는 거지라고 궁금증이 너무 커질 정도의 그리움이 저를 휩싸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의 얼굴인데요. 그 친구가 너무 그리워서 그 친구를 그리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림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몇 개의 그림을 그리고 그날부터 밤을 샜는데 3년이 지나고 7년, 5년 밤새고 7년 밤새고 그러다가 10년 밤을 새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또 쓰러졌던 것 같아요. 이제 물감 독과 그 다음에 물감의 세척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독성이 있기 때문에 문을 잘 열어놓고 그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네, 또 다시 쓰러졌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라는 생각도 정말 커다란 숙제였고요. 저를 휩싸고 있는, 휘감고 있는 그리움이 뭔지에 대해서도 너무 궁금했고요. 근데 어디 가서 물어볼 데가 없어서 그게 참 답답했던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가져도 되는가? 이런 궁금증을 계속 유지해도 되는가? 제 스스로는 그런 모습이 좀 당나귀스러운 것 같다. 그래서 처음에는 친구의 얼굴을 그리운 친구의 얼굴을 그리다가 제 모습 같은 당나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당나귀를 그리면서 당나귀 같은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진 거에 대해서 꿰부리지 않고 그다음에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런 우직한 예술가들, 그다음에 나의 아버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저도 당나귀를 닮고 싶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나귀 같은 얼굴을 한, 모습을 한 예술가들의 얼굴을 계속 그려 나갔습니다. 에곤 실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피나 바우시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림에 몰두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감정에 집중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생기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그 다음에 나는 어디서 왔는가라는 질문,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 등등을 함께 가지고 그림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 친구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연락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메일도 있었고 전화도 있었고 심지어 찾아가서 만나면 되는 친구였는데 왜 그렇게 그리움에 휩싸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숙제하고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숙제가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됐는데요.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리움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어요. 어느 분은 조금, 어느 분은 많이. 하지만 그리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 치면 이게 한국말인데도 불구하고 참 누구하고 이 얘기를 시작하거나 나누거나 길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 좀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그 감정이 너무나 당연하고 분명하고 강력했기 때문에 저는 그 숙제를 제 숙제로 받아들이기로 한 거죠. 저한테 그리움은 무언가를 찾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워한다는 거는 내가 그리워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바로 강력한 근거가 생겨나죠. 내가 그리워한다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동시에 생겨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를 나라고 할 수 있을까? 나는 온전히 몸으로 이루어진 나만을 얘기하는가? 아니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혹시 얘기하는 정신이나 영혼까지도 나라고 얘기하는가 하는 문제까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나는, 그리고 그리움이라는 감정은 생각보다 이 바쁜 세상에서 허용되는 만큼의 범위를 가진 어떤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그런 질문들을 쫓아 들어왔고, 제가 그림을 그리는 일과 제 질문과 그 다음에 거기서 생겨나는 감정들을 같이 한번 연결시켜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두봉주교님이라는 분을 뵙게 됐습니다. 프랑스 분이시고요. 한국에 와서 오랫동안 봉사를 하시다가 작년인가 돌아가셨습니다. TV에서 그분을 뵀는데, 저분하고 가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 그러면 내 질문이 조금 풀릴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무작정 찾아뵀습니다. 제가 안동에 작업실이 있는데, 그림을 그리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그분이 사셨어요. 그래서 무작정 찾아와서 뵀더니 반갑게 맞아주셨고, 그분은 TV 같은 거 잘 안 보시기 때문에 저를 모르시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해주시는 것처럼 저한테도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미 그때 연세가 드셔서 귀도 잘 안 들리시고 눈도 잘 안 보이신다고 해서 어디를 가지를 못하겠다 하는 말씀을 듣고, 그러면 제가 운전을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그분하고 같이 어디를 갔다 오는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차 안에서 가는 동안 오는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그분과 단둘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이제 도착해서 두봉주교님이 감사하다고 저한테 사과 두 알을 선물로 주셨어요. 사과만 줄 수 없으니까 비닐봉투에 담아야 되는데 거기 지역의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주셨는데 저도 웃을 뻔했습니다, 그때. 네. 심각한 분인데 지금 웃기려고 그러시나?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분한테는 그 비닐봉투나 다른 비닐봉투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이렇게 얼떨결에 받고 집에 오는데 이 사과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분에 대한 고마움, 감사, 훌륭함, 아름다움, 사람의 멋짐, 이런 것들이 다 고스란히 사과 두 알에 담겨져가지고 집으로 왔고, 이제 사과를 놓고 보는데 손도 못 대겠고요. 먹지도 못하겠고. 그렇게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당연히 사과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쭈글쭈글해지고, 좀 있으면 이거 썩어서 버려야 되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에 이제 사과를 들고 작업실로 가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과 그림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사과를 그리면서 작업실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감사를 그리고 있고 이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그리움과 존경과 감동을 그리고 있는데 내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과는 동그랗고 빨개야 된다라는 그 제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선입견 그 다음에 상징이라든지 일반적인 관념들이 꼭 적용이 돼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스스로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작업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렇다 하는 것과 조금이라도 멀어졌을 때 두려움과 너무 많은 설명을 해야 되는 될 것 같은 그런 걱정들이 들어 있었죠. 또 하나 있습니다. 사과를 그리면서 아 이런 일이 있었잖아 그리고 생각이 났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자 여러분 그리고 싶은 걸 그리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라니 이제까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한 번도 얘기를 못 들어봤는데 세상에 이런 천사 같은 분이 계시는구나. 학교 참 좋다. 그리고 도화지에 빨간 사과를 엄청나게 크게 신나게 그렸습니다.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다가오시는데 야, 나 칭찬받는구나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예, 칭찬은커녕 혼나기 시작하는데 네, 얼마나 많이 혼났는지 딱 두 마디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그림이냐? 언제 이렇게 그리라고 했느냐?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왜 충격적이면 이렇게 찡 소리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억이 그다음부터 지워지는 것처럼 그 소리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못했지만 감히 그때는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런 말 좀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그림이냐 그러면 그럼 이게 그림이지 뭐예요? 이러고 싶었는데 그 다음에 언제 이렇게 그리라고 했냐 그러면 그럼 언제 가르쳐줬어요? 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 얘기를 못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필이면 그날이 부모님을 초대하는 공개 수업 시간이었어요. 저기 엄마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혼났던 두 마디와 그 다음에 귀가 안 들렸던 생각과 너무나 난감해하던 어머니의 얼굴이 생각납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저한테는 궁금증이 좀 있었습니다. 왜 그랬어야 됐을까? 그 다음에 왜 이 기억은 나한테 이렇게 오랫동안 남아있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기 공부를 하면서 연기가 예술이니까 연극이 예술이니까 예술에 대해서 알아갔어야 하는데 예술이 뭔지에 대한 질문을 하려 치면 그림을 그렸을 때 혼났던 생각이 나면서 나는 예술을 영영 모를 거야 라는 생각도 같이 떠오르면서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을 만한 큰 벽이나 산처럼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초등학교 때 혼났던 생각들은 생각보다 오랫동안 강력하게 좀 남아있었던 것 같은데 그림이 뭐냐라는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냐는 강력한 질문과요. 진짜로 그린다는 게 무엇인가와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데서 어머니가 있는 앞에서 혼나야 됐을까? 미술이 뭐길래? 예술이 뭐길래? 왜 그랬어야 됐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시겠지만 예전입니다. 네, 예전에는 그런 거 좀 있었습니다. 좀 혼내면 혼내지 않게 그 학부모님들이 네, 돈을 좀 봉투에 넣어서 가져다 주는 네, 좋은 문화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런 거였지 않나. 당신의 아들이 여기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혼나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면 봉투를 좀 가져오시오. 뭐 이런 뜻일 수도
있었겠습니다. 돈을 좀 못 갖다 드린 거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어머니는 돈을 갖다 드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혼나는 거를 보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생각을 오래 했습니다. 오랫동안 미안했습니다. 어머니한테. 그리고 제가 어머니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지만 봉투를 갖다 주지 않은 건 참 잘하셨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랫동안 그림이 뭔지 예술이 뭔지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는 게 뭔지 그 다음에 그 그림으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을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한테 큰 숙제를 줬고 저한테 생각할 거리를 줬기 때문에 제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좋은 힌트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세종문화회관에서 3월 6일부터 5월 10일까지 큰 전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친구가 그리워서 그 그리움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은 얼마만한 캔버스의 사이즈의 표현이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한테 자유를 좀 허용해 왔기 때문에 그림들이 좀 커졌고요. 굉장히 큰 그림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팔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그동안에 좀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리워서 그리움에 몰두를 해서 그리다 보니까요. 이걸 팔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팔아야 되는 건지 어디 가서 팔아야 되는 건지 생각할 겨를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기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표현은 누군가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속성만큼은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기를 했듯이 연기를 하면은 제가 열심히 노력한 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은 분들한테 가서 닿을 수 있었죠. 전파를 통해서이긴 하지만 그림은 가서 보여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은 보시는 분들한테 가서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는 데까지가 1차적으로 완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크고 많은 짐을 짊어지고 가서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시 한번 돈봉투를 갖다 주지 않은 우리 어머니한테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선생님께는 돈봉투를 좀 드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미안함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감정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길을 찾아가듯이 저를 참고 삼아서 생각하시는 감정들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좋은 힌트를 찾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K라디오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귀한 만남을 성공하시고 결혼하시는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에서 굿뉴스를 전합니다. 결혼 웨딩 준비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웨딩드레스, 들러리, 예물, 한복, 웨딩 촬영, 꽃, 헤어와 메이크업, 연애 장식과 주례까지 각 업체를 따로 찾으며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이 실속 있는 토탈 웨딩 패키지로 예산 부담은 줄이고 만족은 높였습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부터 웨딩까지 고객님의 예산에 맞춘 맞춤 플랜으로 아름다운 순간을 완성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과 결혼에 대한 모든 것, 부담은 적고 품격은 높인 웨딩, 에베네셀 토털 웨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17-359-1578, 917-359-1578. 영화보다 더 큰 감동으로 기억되는 음악이 있습니다. 이번 주말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한 위대한 사랑의 멜로디가 쉬마 유스 오케스트라의 선율로 다시 태어납니다. 6월 7일 일요일 저녁 6시 30분 뉴욕 장로교회에서 열리는 제7회 쉬마 유스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쉬마 파라디소. 청소년들의 순수한 열정과 멘토들의 사랑으로 연주되는 영화음악의 대향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켓 수익금 전액은 아동 심장병 수술과 전 세계 구호단체에 전액 기부됩니다. 6월 7일 아름다운 선율로 사랑을 전하는 특별한 밤 놓치지 마세요. 문의는 917-626-5511, 917-621-5511번입니다. 이젠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참 고맙습니다. 양 한방 통합 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 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GC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입니다. 6월 4일입니다. 월드컵 축구 개막이 꼭 일주일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2월 마지막 날 불을 뿜으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지도부를 제거하겠다 그리고 핵무기도 만들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시작된 이 이란과의 전쟁은 미국의 주유소마다 올라간 가솔린 가격의 디스플레이에 우리를 익숙해져 가게 하는 엄청난 이 우리 인간의 적응력 혹은 무기력을 느끼게 하는 이 시점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제2의 전선의 교전이 레바논 주민들을 100만 명 이상 대피시키는 사태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도 또 이란의 주변 국가들에 대한 미사일 드론 공격이 한 번씩 이어지는 소식도 우리들의 정신을 빼앗지는 못합니다. 이 무감각해지는 뉴스의 바다에서 뗏목을 띄워놓고 6월의 맑은 하늘을 향해 누워서 무언가 저마다 열심을 내고 있는 우리 각자의 모습은 어젯밤 첫 경기에서 승리한 미국 프로농구 NBA 파이널스 7전 4선 승제에 올라가 있는 뉴욕 닉스의 챔피언을 향한 행진 혹은 티켓값이 너무 비싸다면서도 한 번씩 자꾸 쳐다보게 되는 월드컵 축구? 6월은 우리에게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더워지는 날씨 초여름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미국 북동부의 날씨가 오늘 화씨로 88도, 그러니까 30도 조금 넘는 거죠. 31도 정도 섭씨로 그렇게 되고, 그런 다음에 내일부터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은 30, 이게 몇 도입니까? 30 한 2, 3도? 33도 정도까지 될 것 같은데요. 섭씨로 그렇습니다. 화씨로 92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토요일 어느 무렵에선가 이제 더워서 비가 조금 적시고 지나가면, 그렇다고 해도 토요일까지는 비가 올 찬스가 굉장히 낮습니다. 6월 초 미국의 북동부에 열려있는 자연의 나무에, 또 나무마다 뿜어내면 그 향기가 공기 중에 가득한 이때가 정말 왔구나. 어떻게 여기까지 추운 겨울을 살아내며 달려왔는가. 춥다는 느낌이 5월까지도 있었기 때문인지 올해 이 6월의 도래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만큼 빨리 온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산내의 온도가 조금씩 떨어지면서 월요일 어쨌든 맑은 미국 북동부의 날씨를 보고 있습니다.

파이널 1차전 경기가 어제 텍사스 샌안토니오에서 있었습니다.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뉴욕 닉스 간의 첫 번째 경기에서 뉴욕 닉스가 105-95로 이겼습니다. 뉴욕 거리가 어제 정말 열어놓은 레스토랑, 바 이런 창문마다 대단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으로 또 이렇게 경기가 보여질 때 지나가던 사람들은 뭐죠? 성냥팔이 소녀처럼 그 안쪽을 쳐다보면서 또 잠깐 멈춘 걸음, 약간의 흥분과 설레임이 뉴욕 거리에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뉴욕 닉스와 샌안토니오 스퍼스 간의 경기 중에 한 팬이 코트로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확인을 좀 해봤는데 요즘 이 셀피 찍는 이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본인은 막 웃고 있어요. 웃으면서 자신이 들고 있는 휴대폰으로 셀피를 찍는데 경기가 아직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4쿼터 중반에 닉스가 92-86으로 앞서가던 상황인데 뭐 6점, 6점 차긴 하지만 숨가쁜 그런 경기 중간에 이 젊은 남성이에요. 휴대폰 손에 들고 코트로 뛰어들어서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스타 빅터 웬반야마 선수 옆에서 이렇게 사진을 막 찍으려고 했어요. 선수들은 뭐 당황했죠. 그리고 거기에 또 닉스 선수 미첼 로빈슨도 이렇게 서 있었는데 어쨌든 시큐리티가 바로 들어와서 두 명이 이 팬을 제 앞에서 코트 밖으로 끌어내는데 경기가 약 1분 정도 중단이 됐어요. 그런데 계속 셀피 찍으면서요. 웃으면서 아니 뭐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됐는지. 그런데 이거 뭐 어떻게 공이 어떤 팀 어떤 편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결국 센터에서 점프볼을 다시 했는데 이건 아주 재미있는 그런 디스럽션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경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해프닝이었다 이렇습니다. 6분 28초 정도 4쿼터에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할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 팬이라고 해야 되겠죠? 굉장히 얼굴이 뭐 행복해 보였어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취해 있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때 프렌치 오픈 테니스 또 그랜슬램 제전이 이 클레이 코트, 흑코트에서 지금 프랑스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변 중에 이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올해는 뭐 해마다 이 무렵이 그렇지만 이 프렌치 오픈에 처음에는 이 더위 때문에 남자 세계 랭킹 1위가 탈락을 하는 일이 있었고 또 어제는 여자부에서 또 한 명의 스타가 무너지는 그런데 이번에는 또 프렌치 오픈에 이 바람이 너무 거세서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발렌카 선수가 피해자인데요. 어저께 경기에서 러시아 25번 시드 그러니까 상당히 좀 거리가 있죠. 다이애나 슈나이더 22살의 선수에게 졌습니다. 3-6으로 첫 세트를 이기고 여자 선수들의 경우는 뭐 그랜슬램이라도 3세트까지 이겨야 하는 남자 선수들과는 다르니까 이제 한 세트만 더 이기면 되는데 네, 두 번째 세트에서 이기고 있다가 한 게임만 승리하면 전체의 경기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발렌카 선수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7-5, 6-0으로 해서 1-2 세트 스코어로 해서 이제 탈락을 한 거죠. 네, 뿐만 아니라 코코 가우프 미국 선수, 이가 시병테크, 알라나 리바키나 이런 선수들이 모두 일찍 탈락을 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 우승 후보 1순위였던 이 사바랑카 선수의 탈락은 뭐 바람 때문인지 아무튼 본인이 기자회견에서도 이건 진짜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홀, 구멍 같은 것이 있어서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됨으로써 이번 프렌치 오픈은 역대 한 번도 이 그랜슬램 메이저 대회 우승을 해본 경험이 없는 선수들로 지금 여자부 4강 또 내일은 남자부 이 단식 4강 이렇게 이어지는 또 이례적인 대회가 되겠습니다.

0: 이틀 전에 있었던 예비선거 캘리포니아 주가 6개 이번 주 화요일에 그러니까 예비선거를 가졌던 주 중에 하나였죠. 캘리포니아의 주지사 지금 가빈 뉴솜이 텀 리밋에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주지사를 할 수가 없고 또 2028년 대통령 선거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지사 예비선거가 굉장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선거가 됐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이 투입된 주지사 예비선거였다. 지금 기록이 계속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주지사가 그랬고 연방상원 예비선거, 연방하원 예비선거 뭐 아무튼 돈으로 이렇게 선거에 이런 결과가 좌우될 수 있다는 건 우리 유권자들이 그만큼 신경을 다른 데 쓰고 있다가 진짜 그 후보에게 관심을 갖고 본다기보다는 이런 미디어라든가 다른 뭐 소셜이라든가 매스미디어에 올라오는 그런 캠페인 광고를 보고서야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그런 뜻 아닐까요? 아니면 왜 그렇게 비용이 많이 점점 더 기록적인 돈이 들어가야 되는가? 네, 캘리포니아 주지사 예비선거 그런데 아직까지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일단은 이 개표가 늦어지고 늦는 그런 주가 되고 있다는 건 그 마지막 날 그러니까 투표일에 소임만 찍히면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이건 인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며칠 걸리는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몇 주가 걸려야 그 개표가 완전히 다 끝나는 그래서 캘리포니아 지금 주지사 예비선거 여전히 승자를 가릴 수 없는 또 초접전이 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 개표가 다 완결되지 않았다라는 말을 먼저 할 수 있고요. 지금 스티브 힐튼, 자비에르 베세라, 또 톰 스타이어 이런 세 명의 후보가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요? 여기 또 런오프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결선이라고 하는데 이 당에 관계없이 가장 표를 많이 얻은 두 명의 후보를 11월 본선거에 내보내는 그러니까 본선거를 우리가 제너럴 일렉션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결선 런오프의 개념과 이것이 뭐 거의 같다라고 캘리포니아는 보면 되는 거죠. 어제까지도 제가 마구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까지 그러니까 뭐 아침이라고 제가 그냥 대략 얘기를 한다면 60%도 개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스티브 힐튼 캘리포니아 주지사 후보가 27.6% 정도 또 사비에르 베세라 후보가 25.6% 톰 스타이어 진짜 빌리어네어인데요 19.6% 이렇게 박빙의 구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여기서 두 명만 결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경우에는 당이 상관이 없으니까 두 명의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예비선거에 두 후보가 나가서 본선거에 하게 되니까 네, 지금 더 기다려야 하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 나 우리가 잊어버릴 때까지 기다릴 정도로 그렇게 지금 어쨌든 투표일에 찍힌 소인을 기준으로 해서 도착하는 우편 투표까지 다 계산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선거 데이터 분석 업체 중에 하나인 폴 미첼 거기서 보면 아직 350만에서 400만 정도까지 그 캘리포니아 이 투표 예비선거 투표 용지 이 표가 도착 할 거라고 하니까 빠르면 금요일 아니면 그 이후까지 캘리포니아 주지사 예비선거는 누가 될 것인가 보다 언제 이게 개표가 다 끝날 것인가에 지금 관심이 가 있습니다.
1: 사고상의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의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5: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cale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6: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7: 고베 추월 그룹이 뉴욕 3매장에서 한 달간 특별한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을 진행합니다.
6: 손모양, 얼굴선, 체형에 맞춰 당신의 미모를 가장 빛내줄 보석을 처방해드립니다.
7: 진주 목걸이와 랩다이아몬드, 컬러스톤까지 보석은 이제 사치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6: 6월은 진주의 달. 당신의 분위기와 자신감을 업그레이드하세요. 6월 9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K-Radio 공개방송도 보러 오세요.
7: 코리아빌리지 노던길 정문
6: 새 매장에서 AI 주얼리 주최 특별 상담을 만나

캘리포니아 주지사 예비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캘리포니아라는 주가 과거에도 주지사를 거치면 미국의 대통령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그렇게 갈 수 있는 상당히 주지사가 중요한 인물이 되어 온 그런 주기 때문이기도 하고 미국의 여러 주들에서 가장 좀 뭔가 혁신적인 정책을 시도할 때 캘리포니아가 먼저 하고 그 다음 나머지 주들이 따라가는 경우가 자주 있고 캘리포니아는 그런 의미에서 좀 특이한 주여서 그렇기도 합니다. 아무튼 캘리포니아 지금 세 명의 후보가 두 자리를 놓고 아직까지 이 개표가 다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탐스 다이어는 빌리어네어입니다. 빌리어네어고 민주당의 오랫동안 이 도너로서 또 그렇게 환경 문제 투자자로서 민주당 정치 후원을 오래 해왔고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전환 이런 것에 크게 마음을 갖고 있는 탐스 다이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3위 정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 강력한 반대 운동을 펼쳐왔죠. 일기 때는 임피치해야 된다라는 캠페인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불평등을 해소하자 했는데 빌리어네어가 어떻게 해야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상당히 지금 경험이 있는 그래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던 인물 사비에르 베세라가 또 이 세 명 중에 한 명으로 지금 개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런데 스티브 힐튼은 트럼프 대통령의 뭔가 좀 비슷하게 가는 그런 퍼퓰리스트의 대표 주자로 보수 성향의 방송인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인물 Fox News에서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고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또 후보라고 합니다. 스티브 힐튼 소식이 뭔가 업데이트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어제 수요일에는 이스라엘 레바논 휴전 재개 했다라고 휴전을 다시 협상에 응해서 합의했다. 미국이 중재했다. 이렇게 말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나라가 공동 성명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이번 합의가 어쨌든 지금까지 이란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데 장애물을 제거한다는 조치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2의 전선이 지금 제1의 전선보다 더 중요하고 불을 뽑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포기하지 않으면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다 제거하겠다라는 그래서 레바논에 지금 깊이 들어가 있는 그 공격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리고 헤즈볼라도 어제 우리가 들었듯이 300불 정도 되는 그런 드론을 만들어서 막 탱크를 부수고 헤즈볼라의 저항도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지금 이란의 프락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스라엘도 그냥 거기서 나올 수는 없겠지만요. 어쨌든 이 레바논이 평화협정의 일부가 돼야 한다라고 이란은 지금 강력한 주장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완전히 이 공격이 끝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어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인터뷰를 통해서 이란과의 전쟁은 이제 종료됐다. has concluded. 종료가 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이 아닙니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이. 그런데 또 어제 우리가 이런 아침에 쿠웨이트 바레인에 대고 이란이 미사일 드론 공격을 했다. 그리고 피해가 상당히 있었다. 이 쿠웨이트는 작은 나라기도 하고 거기 인터내셔널 에어포트가 뭐 다른 조그만 지역적 공항이 있긴 하지만 국제공항은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에 이 드론과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꽤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 한 명의 사망자가 났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그 국제공항 쿠웨이트의 터미널 건물이 또 파손이 되고 불이 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이란은 이 공항 공격을 누가 했는가 뭐 이거 책임두고 서로 비난하는 그런 또 반응을 보였고요.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미국의 Patriot 미사일 요격 미사일 파편이 떨어져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하고 있고 미군은 그렇지 않다. 완전히 거짓말이다. 이란이 민간 공항 이 쿠웨이트 공항을 드론으로 공격했다라고
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일단 휴전이다라고 해서 레바논과 이스라엘 쪽은 어떻게 지금 붙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또 뒤늦게 뭐 한국에서 보도는 이미 됐죠.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하면서 막 욕설을 했다라는 빨리 안 끝낼 거냐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아침에는 뭐 disagree 이견을 볼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은 by the afternoon 오후가 되면 we have common action 그 공동의 액션을 취하는 그런 우방인 것을 이번 동맹 관계에 대한 그 어떤 의문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미국 옆에 딱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란의 최고 지도자 지금까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무스타바 하메네이를 언젠가 만나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 레바논 남부에서는 어쨌든 헤즈볼라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제도 6명이 사망했다라는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 그 소식 우리가 듣고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다시 올라가면서 이게 지금 어젠지 일주일 전인지 한 달 전인지 우리가 반복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기름값이 올라가고 이 물류가 통과해야 하는데 그쪽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보다 이 그러니까 그쪽이라는 것은 페르시아만의 나라들은 생활용품을 식료품도 큰 컨테이너를 통해서 수입을 하는 그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현지에서 우리가 또 몇 차례 그쪽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 동포들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게 이제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승인 없이 전쟁을 시작해서 그리고 이게 60일까지는 할 수 있다라는 전쟁 권한법이 있는데도 휴전이다라고 딱 멈춰놓은 것처럼 시계를 멈춰놓은 것처럼 하고 일단 그렇게 빠져 있었는데 또 공화당이 다수당인 연방의회에서는 이거 안 된다라는 뭐 민주당이 주축이었다고는 하지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공화당 내에서의 전쟁 이제 의회 승인이 있어 없이 이렇게 시작한 전쟁은 이거 멈추도록 그렇게 우리가 뭔가 의회에서 해야 한다. 근데 매번 이 레졸루션 나왔을 때마다 이게 안 되거나 연방의회에서 아니면 또 거의 될 것 같으니까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연방 하원 이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 의장이 딱 집에 가라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는 물론 휴회를 해야 하는 기간이긴 했지만요. 이런 상황이 거듭됐는데 어제 연방 하원에서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에 대한 전쟁을 끝내도록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전쟁이 불법이다라고 그동안 민주당 소속의 또 연방 하원 의원들 그렇게 주장을 해왔고 헌법을 지켜라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승리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어떤 강제성이 있는가 그건 알 수가 없죠.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그렇게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215대 208로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215라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지금 공화당이 다수당인데 이게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추진해 왔다라고 할 수 있는 이게 통과가 됐다라는 것은 공화당 쪽에 누군가가 여기 민주당과 같이 뜻을 했다라는 건데 네 명의 공화당 소속의 연방 하원 의원들 그중에 토마스 매시가 보입니다. 켄터키 연방 하원 의원으로 이게 예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스한 후보에게 져서 떨어졌습니다. 2012년에 당선돼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토마스 매시 찬성을 한 거죠. 이 토마스 매시 지금 현재 의원이 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동안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주장해온 이란 전쟁 이거 안 된다 반대했던 그것 그리고 제프리 앱스틴 문건 빨리 확실하게 발표해라 이거 계속 밀어붙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펜실베니아를 대표하는 연방 하원 의원 중에 하나인 공화당 소속의 브라이언 피츠패트릭이 또 이 결의안에 찬성을 했고 그리고 미시간주의 연방 하원 의원 톰 베러시 찬성했습니다. 또 한 명은 오하이오 주를 대표하는 공화당 소속의

거는 이제 공화당 소속의 연방 의원들도 이거 더 이상 참기가 힘들다. 그리고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저 백악관의 볼룸에 엄청난 돈 들여서 하는 거, 그리고 아직도 18억 달러 이거 정부가 손해를 끼쳤다, 무고한 사람들을 이거 보상금 지급하게 하는 이 기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여기에 가서 공화당 소속의 의원들도 지금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2: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

0: 로 문의하세요.
1: 많은 분께 한국 방문은 1년 내내 계획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여행, 한 번의 방문, 그 한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꼭 한 번만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올해는 그리운 고향에 두 번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함께하는 명절의 기쁨도 두 배가 됩니다. 소중한 순간을 위해 더 자주 방문하세요. flydallas.com/서울에서 지금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2026년 월드컵 개막일 6월 11일 와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그런데 미국 동부 시간으로 저녁 8시 뉴저지주 펠팍에서 모여서 응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듣고 계시죠. 네, 뉴욕에도 물론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뉴저지 펠팍 파인플라자 이 건물의 4층에 대한민국 대 체코 간의 경기를 함께 모여서 응원할 수 있는 1차 한인 합동 응원전 여러분 모두 초대합니다. 뉴욕 뉴저지 월드컵 한인위원회가 준비한 뉴저지 합동 응원전 무료입니다. 가슴 벅찬 순간 한 자리에 모여서 태극전사를 응원한 대한민국 월드컵 응원전 경기 있는 날 소식도 계속 주목하시고요. 지금 약속 있어서 나가신다. 어떡하지? 오늘 방송 놓치겠는데 하신다면 새로워진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 www.kradio.us 오셔서 쉽고 편안하게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듣고 읽고 함께하는 우리 커뮤니티 공간 K라디오 점찍고 US, K라디오 점찍고 US 이렇게 해서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오세요. 세상의 모든 아침은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회원 김수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와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해온 맨하탄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 유창 김수보석입니다. 47가 5에비뉴 6에비뉴 사이 2층 높이 한글 간판 보입니다. 재테크형 골드바 실버바도 킴스가 쌉니다. 이번 주 킴스보석 세일 상품 또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이 그런데 또 훨씬 실물보다 못 나간다네요. 이번에 요즘 탑 칼리지 점수보다 한 학생의 이야기를 봅니다. 어떤 도전을 했고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가 중요합니다. The next E는 리서치 경시대의 다양한 대회 준비반을 통해 아이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어갑니다. 남들과 같은 길이 아닌 우리 아이만의 결과 The Next E 자녀의 다음 무대를 함께 준비합니다. 203-974-3939로 문의해 주세요. The Next E 에스더하재단의 헬플라인 24시간 365일 언제나 연결되는 무료 상담 전화입니다. 우리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목소리가 기다리는 상담원의 목소리가 연결됩니다. 정신건강정보와 기관도 안내하는 에스더하재단의 헬플라인 800-713-9336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웨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 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 혜택 안내 모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보, 메디케이드 감독기관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제니앤뭉치 4주년 기념세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반려동물 친구들과 편안하게 함께할 수 있는 공간 만들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제니앤뭉치에서 더운 여름 준비하는 우리 멍멍이 고양이들을 위한 발바닥 쿨링 매트부터 기력, 보충 영양제, 시원한 여름 패션, 질 좋은 사료, 친구, 캐리어 모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제니앤뭉치는 뉴저지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의 힐링, 직접 빚은 뉴욕 막걸리와 정성 가득한 토종닭, 살아있는 갓 잡은 장어 요리까지 거기에 한국인의 인심은 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보양식을 함께 즐기는 휴양식당입니다. 뉴욕 막걸리, 뉴욕 업스테이 오실 때 뉴욕 막걸리로 오세요. 맛 따라 길 따라 맛의 여행 뉴욕 막걸리, 전화는 845-866-4588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0: 사태 후엔 어디서 누구와 어떤 모습으로 살면 좋을까? 미국에 와서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며 살다가 이제 자식들이 다 커서 집을 나가 독립을 하고 결혼도 하게 되면 은퇴를 그때부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오늘은 한국, 그러니까 본국 그리고 미국 내 타주에서 점점 이주해 오는 한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조지아주, 그중에서도 애틀랜타 외곽에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살고 또 비즈니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수원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은퇴하면 내가 좀 혼자 이렇게 밥해 먹고 살기 힘들 텐데 이럴 때 한국에서 말하는 실버타운 그런 개념도 있는데요. 한 실버타운을 통해서 은퇴와 그 이후 노년의 삶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에벤 실버타운 조지아주의 수원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제임스 전 사장님 제가 연결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0: 네, 그 지역의 조지아주 주하원 예비선거에 민주당 소속으로 미셸강 후보가 또 승리해서 본선거 진출했다고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가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조지아주 관심 많습니다. 지금 그 실버타운이라는 개념이 제가 보니까 미국에서는 실버타운이라는 말을 그렇게 잘 쓰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거 시작하시기 전에 리서치 많이 하셨죠?
1: 예, 리서치를 했죠.
0: 네.
1: 지금 미국에서 이제 한인분들이 한국같이 실버타운 같은 데가 없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이, 시니어들이 이제 보통 이제 은퇴하실 때 그냥
0: 네.
1: 개인 집에서 사시면서 나중에 이제
0: 네.
1: 많이 그 힘들을 하실 때 그때 양로원 같은 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0: 네.
1: 요양원 같은데요. 근데
0: 네.
1: 그 한국의 그 컨셉이 이제 실버타운을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이 아직도 좀 많이 편하시고
0: 네.
1: 힘이 있을 때 그런 데 가시면서 좀 더 편안하게 사시는 그 개념을 어떻게
0: 네.
1: 미국으로 갖고 올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된 거죠.
0: 네.
1: 한국 실버타운을 생각을 하면서
0: 네.
1: 그것을 이제 시작을 한 거죠.
0: 네. 근데 한국의 실버타운은 요양원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료라든가 이런 케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들었는데 여기 실버타운 어떻게 보면 우리 한인들을 위해 마련된 실버타운으로는 거의 보기 드물게 에벤 실버타운인데 여기는 아직까지 좀 그래도 거동하실 수 있는 때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지내시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1: 예, 맞아요. 그래서 그 은퇴하고 나서 그 생활을 생각하시면은
0: 네.
1: 그 보통 3단계를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0: 네.
1: 바로 은퇴하시고 60대 후반을 생각하시면은 그때는 아직도 힘이 많고 그때는
0: 네.
1: 이제 여행도 다니고 싶은 그런 데를 가고
0: 네.
1: 하고 이제 집에서 사는 것도 아직도 편하고 밥 뭐 그 장 보고 밥 만들고 뭐 청소하는 것들 다 할 수
0: 네.
1: 있는 때라서 그때는 이제 이런 데를 뭐 필요 없다고 생각도 할 수도 있지만
0: 네.
1: 뭐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도
0: 네.
1: 이제 꼭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편안하게 사실 수 있으니까 그것이 첫 단계로 생각하시면은 그분들은 이제 안 들어오는 편이죠.
0: 네.
1: 근데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조금 더 몸이 약해지고 조금 더 불편해질
0: 네.
1: 때 그때부터 이런 데를 생각하는 거라고 그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하고 이제 모든 그 스터디들하고 이제 프로페셔널들도
0: 네.
1: 그 두 번째 단계 때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이 이런 데를 들어오시기 시작하고 그런 생각을 그 준비하는 것이
0: 네.
1: 좋다고 생각해요.
0: 네.
1: 하고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그 몸이 굉장히 불편하고 이제 쓰는 것도 힘드시고
0: 네.
1: 뭐 당 보는 거 뭐 음식 드시는 것도 굉장히 힘들 때 그때는 그 전에 이런 데를 그 3단계 되기 전에 이런 데를 찾고 오셔야지
0: 네.
1: 내가 그 트랜지션이 제일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0: 네. 그러니까 은퇴하시고 아직 기운이 있어서 내가 밥도 하고 뭐 집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여행도 다닐 때는 이게 여기 그렇게 실버타운 그러니까 미국에서 말하는 우리 지금 한인 어떻게 보면 최초의 전용 실버타운 이런 걸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아, 조금 몸이,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좀 불편하시기 시작하면, 이 실버타운, 네, 에벤 실버타운 같은 곳을 생각을 해보시고, 그때, 들어가시면,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나이 먹으면서 점점 몸이 불편해져서 진짜 거동 못하실 때 그때 움직이는 것보다는 훨씬 이 트랜지션이라고 말씀하신 그 변화에 적응하기가 쉽다. 이런 뜻인 거죠?
1: 네. 예, 맞아요. 네. 근데 그 첫 단계 된 분들도 만약에 네. 오고 싶어 하시면은 네.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그 네. 이제 그 보통 그 어머님들이 이제 부부 사이 아직도 두 분 다 살아계시고 잘 계시면은 네. 그 어머님들이 보통 이제 뭐 음식 준비하고 그런 것을 이제 지쳐 있을 때 그때 네. 또 어떤 분들이 이제 우리 찾아와서 들어오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0: 네.
1: 그래도 많이 건강하시고 그래도 네. 이제 하기 싫어가지고 네. 그때가 이제 좋을 수도 있고 하고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0: 네.
1: 하고 이제 좀 늦게 들어오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뭐 이제 모든 분들 다 잘 해드리려고 하니까 그것이 네. 이제 우리의 목표죠.
0: 네. 그래서 여기 에벤 슈버타운이 있는 그 지역이 수완이 조지아주의 애틀랜타 외곽이라고 그래 거기 한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자연스럽게 상권도 있고 그래서 여기 슈버타운 옆에 바로 큰 한인 상가가 위치해 있다고 들었습니다.
1: 예, 그 바로 옆에 이제 그 큰 상가가 있고 그 네. 아시마트가 여기 바로 있고 그 아시마트가 이제 앵커 테넌트라서 네. 그 많은 뭐 식당들 뭐 많이 살 수 있는 거 뭐 보험도 회사도 있고 뭐 그 카페들도 많고
0: 네.
1: 뭐 여기 이제 굉장히 좋은 상가가 있고 그
0: 네.
1: 수완이가 그 점점 더 그 애틀랜타 한인타운을 되기 시작했고
0: 네.
1: 변화가고 있어요. 그래서
0: 네.
1: 이제 옛날에는 이제 듀루스하고 도어빌도 있었는데
0: 네.
1: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그 수완이가 이제 중심을 대가고 있는 거고
0: 네.
1: 이제 그 굉장히 편해요. 우리가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게이트를
0: 네.
1: 통해서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0: 네.
1: 뭐 어머니 아버님들 원하시면은 쉽게 거기서 들어갈 수 있고 친구들도 만날 수도 있고 원하시면
0: 네.
1: 그런
0: 네.
1: 편안함이 있죠.
0: 네.
1: 이, 뭐
0: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 미국의 우리가 실버타운 한국에서 말하는 실버타운보다는 훨씬 지금 조금 더 움직이실 수 있고 생활을 스스로 어느 정도는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러니까 요양원을 그렇게 겸하지는 않는 지금 에벤 실버타운 수완이 조지아 애틀랜타 외곽에 말씀 듣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밥을 그러니까 제가 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냥 식사를 세 끼를 하루에 거기서 제공을 해 주시는 건가요?
1: 예, 그 식사는 세 끼 다 해드리고요.
0: 네.
1: 하고 이제 그거 한 그 더 클라리파이 하고 싶은 게 한 포인트 있는데요.
0: 네.
1: 그 여기도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이 보통 이제 들어오시기 전에 걷고 하고 이제 그 침입기가 너무 심하면 못 받아주는데
0: 네.
1: 그 어떤 경우에는 여기서 사셨다가 좀 힘들어지기 시작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계속 그 키프를 할 수 있거든요. 계속
0: 네.
1: 그 봐줄 수도 있고 계속 이제 대접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조지아의 age and place exception이 있어가지고
0: 네.
1: 우리는 이제 state of Georgia의 이제 rules and regulations 밑에서 이제 operate를 하고 있는데
0: 네.
1: 그런 상황에서 그 걷지 못하는 분들은 우리가 처음부터 못 봤지만 여기
0: 네.
1: 살아 계셨다가 좀 아프시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이제 계속 키프를 할 수 있고 그런
0: 네.
1: 그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0: 네.
1: 그 어머니 아버님들을 내보내는 것을 너무 억울하니까 그
0: 네.
1: 조지아도 그거를 recognize를 해가지고
0: 네.
1: 우리는 계속 여기서 대접을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생겼고
0: 네.
1: 그래서 그렇게 네.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0: 네, 그러니까 들어가실 때 그래도 걷고 스스로 하실 수 있었는데 조금씩 건강이 조금 그러니까 힘이 없어지면서 이제 웨어 타고 그러실 경우에도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 케어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에벤 서버타운은 하고 있다. 그리고 조지아 주 역시 그런 필요성을 또 인지하고 있다는. 그리고 보니까 에벤 서버타운 여기는 이렇게 monthly 그러니까 매달 한 달씩 그러니까 길게 이렇게 1년 계약 이게 아니라 한 달씩 계시다가 또 나오시거나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 예,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큰 보증금 같은 거 한국에서 썼던 사람들은 이제 그 뭐 아파트를 사고 이제 그때부터 뭐 관리 비용을 내는 걸로 그렇게 말을 돼 있고 하고 어떤 그 assisted living 그 네. 버지니아 쪽에서인데도 들어올 때 큰 보증금 뭐 네. 55만 불 정도로 들어가야 된다고 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네. 여기는 그냥 그 아파트멘트 렌트 같이 네. 두 달 정도 보증금을 집어넣고 하고 이제 여기서 살 수 있고
0: 네.
1: 그 30일 만에 나가고 싶으시면은 그때는 이제 30day 노티스 주고
0: 네. 30일 전에 예. 말씀하시면 네. 나가실 수 있는 네.
1: 예.
0: 아, 수환이 이야기를 이 조지아주 애틀랜타 외곽에 우리 한인 타운으로 되어가고 있는 이곳 얘기 굉장히 관심이 가고 더 듣고 싶습니다. 오늘은 수환이의 실버타운, 한국의 실버타운보다는 훨씬 더 그 리타이먼트 홈이라고 생각하시면 미국적인 개념인데 미국 내의 다른 지역과 달리 여기는 한인들이 모여 살고 한국어로 하고 한식이 포함된 음식 제공되고 바로 옆에 한인 상가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은 이 정도만 듣겠습니다. 애틀랜타, 조지아, 수완이에서 실버타운, 에벤 실버타운, 제임스 전 사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실버라는 말이 요즘 금값을 한참 이야기하다가 또 들으니까 새롭습니다. 실버타운, 한국의 실버타운과는 다른 미국의 우리 한인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 조지아주의 실버타운. 생각이 많이 들어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말 토요일까지 온도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6월에 이 한그러운 날을 쏟아지는 태양과 함께 걸을 수 있을 때 신나게 걸어보고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중독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더 나눔 하우스와 기독교 국제 중독 전문 연구원의 중독 사역을 안내합니다. 중독 회복을 위한 전인화 8차 교육은 6월 12일까지 김도영 목사, 박성원 목사, 이미숙 박사, 허빈나 박사를 강사로 모시고 더 나눔 하우스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제4차 중독 상담사 라이센스 교육은 6월 15일부터 19일까지이며 뉴욕 교협 주최로 열리는 제5차 목회자 교회 지도자 중독 세미나는 6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청암교회에서 열립니다. 또한 청소년 중독 예방 세미나는 6월 12일 뉴욕 그레인네 교회에서 허빈나 중독 전문 박사님이 진행합니다. 더 나눔하우스와 기독교 국제 중독 전문 연구원이 공동 진행하는 중독 예방 사역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전화 718-683-8884 718-683-8884.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과 믿음의 방향을 새롭게 발견하는 특별한 시간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프라미스 교회가 준비한 고성준 목사 초청 말씀 부흥회, 수학 박사가 풀어주는 성경 말씀이라는 특별한 주제로 서울대학교 수학과와 UC 버클리 수학 박사 과정을 거친 고성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번 부흥회의 주제는 데스티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인생의 목적, 그리고 성도의 삶이 향해야 할 최종 목적지를 말씀으로 선명하게 밝혀주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6월 5일 금요일 저녁 8시, 떠남의 원리. 6월 6일 토요일 새벽 5시 25분, 돌파의 원리. 토요일 저녁 7시, 시대와 사명. 그리고 6월 7일 주일 예배에서는 반대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집회 시간 동안에는 유치부와 주일학교, 중고등부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됩니다. 삶의 방향을 찾고 계신 분,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알고 싶으신 분, 그리고 말씀의 깊은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고성준 목사 초청 말씀 부흥회 데스티니, 6월 5일부터 7일까지 플러싱 프라미스 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는 718-321-7800 또는 www.promise14.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십시오.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을 맞아서 고베 주얼그룹이 플러싱 노던길 새 매장에서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 달 동안 펼쳐지는 이번 행사의 핵심은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입니다. 고객의 손과 얼굴형, 체험에 맞춰 맞춤형으로 가장 어울리는 보석을 추천해드립니다. 진주 목걸이와 랩 다이아몬드, 몰사나이트, 화려한 컬러스톤 등 다양한 제품이 준비됩니다. 6월 당신의 미모와 자신감을 헤이 블링블링의 AI 미모 처방으로 업그레이드하세요.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직포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주세요. 6월 9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펼쳐지는 K-Radio 공개방송도 꼭 보러 오세요. 펠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유저지 팰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몰 내 예당 떡집 옆에 있습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태극전사들과 함께 열광의 그 현장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운명적인 3차전 그 뜨거운 감동을 멕시코 몬테레이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세요. 6월 23일 출발하는 특별한 1박 3일의 여정 한국팀 응원석에서 펼치는 뜨거운 함성은 물론 매력적인 몬테레이 9시가지 관광은 덤으로 즐기세요. 가격은 1190불 플러스 항공이며 오직 선착순 26분에게만 허락된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빠른 마감이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서둘러 예약하세요. 지금이 바로 역사의 현장으로 떠날 시간입니다. 예약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오늘은 도종환님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싶네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시인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고 비를 맞지 않고 피는 꽃도 없다고 합니다. 요즘 혹시 무엇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계신가요? 흔들리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시인은 말하죠. 흔들리면서 피는 것이 꽃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요. 지금 이 순간 힘든 분들 계시다면요. 당신은 지금 피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투데이가 여러분 곁에 함께 있겠습니다.

0: 투데이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 정장은 최초입니다. 50%까지.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75%, 이불과 친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하고 있습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들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은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이죠.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유재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의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 917-543-8111. 노화를 늦추는 것을 넘어 되돌리는 시대. 젊음 회복 프로그램 헬로유스. 몸의 소통이 열리면 줄기세포도 깨어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함께할 사업 파트너 모십니다. 917-656-7717, 917-656-7717.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유스, 써니김 코치입니다.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정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십시오.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투데이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21불 99, 한국산 제주모 파운드당 1불 99, 한국산 유기농 새송이버섯 300g 두 팩에 4불 99, 백도 한 판 29불 99, 레드 블랙자두 파운드당 1불 99. 믿고 먹는 집밥 필수템 오뚜기 베스트 상품이 한자리에 한남체인에서 특별가로 만나보세요.
4: 손님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그리운 고국, 그리고 아시아. 이제 모국 여행도 클래스가 달라야 합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여행. 푸른 투어는 업그레이드된 호텔과 차별화된 식사, 여유로운 일정으로 당신을 모십니다. 강원에서 제주까지 이어지는 뷰티풀 코리아 골든로드 9일, 식도락의 천국 일본 완전일주 10일, 4배의 감동을 선사할 동남아 4개국 12일, 백두산과 중국 프리미엄 일주 9일까지 푸른과 함께하면 아시아 여행도 특별한 감동이 됩니다.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7: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6: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7: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6: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7: 866-566-9191, 866-566-9191.
8: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 리크루트.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그날 저...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핫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

0: 투데이 스토리. 오늘은 우리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스마트폰에서 떨어지지 못하는 자녀들, 술을 끊지 못하는 가족, 약물에 손을 대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무엇인가에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느낌들. 사실 중독은 의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중독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더 나눔하우스와 기독교 국제중독전문연구원이 함께 진행하는 중독사역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성원 목사님, 김도영 목사님, 이미숙 박사님, 그리고 허빈나 박사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또 한국에서도 이렇게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주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어요. 너무나 중요한 주제, 오늘 이 중독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텐데요. 먼저 우리 청취자들께 인사 말씀과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2: 네, 더 나눔하우스 대표 박성원 목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3: 기독교 국제중독전문연구원 원장 김도영 목사입니다.
0: 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기독교 국제중독전문연구원 교수 이미숙 박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5: 네, 안녕하세요. 같은 학교에서 교수 맡고 있는 허빈나입니다.
0: 네, 네. 어서 오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 한 2주 전에 오신 거예요, 지금 뉴욕으로.
5: 네, 네. 그렇죠.
0: 아, 그렇군요. 어떻게 시차 적응은 그럼 끝난 상태신가요?
5: 건강합니다.
0: 건강하세요. 네, 너무 다행입니다. 아, 이렇게 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오셨어요. 올해도 작년에와 마찬가지로 우리 더 나눔하우스와 기독교 국제중독전문연구원에서 이 중독사역을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셨는지 전체적인 그 일정, 교육과 좀 세미나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어요?
4: 예. 네. 저희가 8차 전이라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 8차군요.
4: 네. 네.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오는데요. 네. 더 나눔하우스에 계시는 분들 또 외부에서 또 전이나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또 오셔서 같이 교육을 받고 있고요.
0: 네.
4: 2주 5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네. 진행을 하고요. 12일 날 수료식으로 예, 마칩니다. 그래서 더 나눔하우스 채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네.
4: 두 번째는 저희가 중독 상담사 라이센스 교육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4: 그래서 예, 이것은 네. 지금 4차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고요.
0: 맞아요.
4: 올해가 4차입니다.
0: 네.
4: 그래서 이제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중독 전문 상담사를 가지면
0: 네.
4: 교회라든지 또 학교라든지 네. 한국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방 교육도 하실 수 있고요.
0: 그렇죠.
4: 또 상담까지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0: 네.
4: 상담사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 산하의
0: 네.
4: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이미 저희들을 민간 자격증으로 등록을 해줬고요.
0: 아, 그렇군요.
4: 알코올 중독 상담사로는 유일하게
0: 네.
4: 정부에서 이렇게 인정해 준 상담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저희들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4: 아주 신뢰도가 있는 상담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0: 네.
4: 뉴욕에 계신 분들에게도 이번에 저희가 좀 혜택을 드리고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4: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사실은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 중독 세미나인데요.
0: 네.
4: 이것도 이번에 5차째 이어지고 있고요.
0: 그러네요.
4: 청암교회에서 청암교회에서 저희가 6월 15일 날
0: 네.
4: 오전 10시 30분에 뉴욕 교회 협의회
0: 네.
4: 주최로 해서 강사로 김도영 목사님께서
0: 그렇죠.
4: 진행을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0: 네.
4: 이제 왜 교회 목회자들과
0: 네.
4: 또 교회 지도자들이 중요하냐 하면
0: 네.
4: 세상 사람들은 중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만연해 있어도
0: 네.
4: 다른 그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교회 목회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0: 네.
4: 정말 깨어 있어서 그들을 지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4: 저희들이 먼저 교회 목회자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에게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0: 그렇군요.
4: 많은 교회 목회자님들과 교회
0: 네.
4: 지도자님들이 오셔서 저희들의 그 40년 노하우를 저희가 지금 알려드릴 텐데
0: 네.
4: 오셔서 좀 도움을 받으셨고 또
0: 네.
4: 같이 또 동역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렇군요.
4: 마지막으로 이번에 저희가 특별하게
0: 네.
4: 청소년 중독 예방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0: 오, 청소년도요?
4: 네, 그러니까 네. 1차입니다. 사실은 중독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일단 저희가 사회 경제적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0: 그렇죠.
4: 그들을 고치고 또 회복시키고 성장시키는데
0: 네.
4: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중독을 예방시켜 놓으면 그들이 정말 중독에 빠져들지도 않을 뿐만
0: 맞아요.
4: 아니라
0: 네.
4: 본인과 가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0: 그렇죠.
4: 이번에 저희가 청소년 중독 열바 세미나를
0: 네.
4: 6월 10일 6시 네. 30분 그레인넥 교회에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0: 그렇군요.
4: 그래서 이제 물론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도 오시지만
0: 네.
4: 교회 청소년들의 중독의 예방에 관심 있는 분들은
0: 네.
4: 오셔서 같이 또 저희가 같이 그 좋은 시간을 또 유익한
0: 네.
4: 뭐죠?
0: 네.
4: 유익한 정보를
0: 맞아요.
4: 얻어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4: 네, 저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0: 네. 이 네 가지입니다. 전인화 교육, 중독 상담사 라이센스 교육 있고요. 목회자, 교회 지도자 중독 세미나, 그리고 청소년 중독 예방 세미나까지. 이따가 다시 뭐 제가 날짜를 다 알려드리겠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718-683-8884번입니다. 718-683-8884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 그래요. 요즘에 그 한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좀 많이 접하는 중독은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 작년에 비해서는 또 어떨까?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5: 사실 한국에서 이제 가장 많이 중독에 이렇게 빠져 있는 물질은 아직도 알코올 중독입니다.
0: 알코올?
5: 네, 알코올 네. 중독이 연간 사회적 비용이 약 15에서 20조 정도로 계속 사용이 되고 있어요.
0: 그래요.
5: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가
0: 네.
5: 변화되면서
0: 네.
5: 한국 K드라마, K팝,
0: 뭐
5: K문화 이런
0: 열풍이죠.
5: 것들이 열풍이잖아요.
0: 네.
5: 사실 그게 아이러니하게 이제 문화나 이런 것들이 수출되는 건 좋은데
0: 네.
5: 이제 또 반대로 역으로 수입되는 부분들이 마약 중독 네, 그리고 온라인 도박 중독
0: 네.
5: 이런 것들이 더 이제 문제화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0: 네.
5: 특히 도박 중 마약 중독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제가 많이 돼서
0: 네.
5: 저희 이제 법무부나
0: 네.
5: 뭐 그런 부분에서 많이 규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0: 네.
5: 말씀 우리 이민숙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0: 네.
5: 중독자를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이 사실 더 중요하죠.
0: 네.
5: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 최근 5년 사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0: 네.
5: 청소년 온라인 도박 문제예요.
0: 온라인 도박이요?
5: 네. 지금 온라인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으로
0: 네.
5: 뭐 토토라든지
0: 네.
5: 뭐 여러 가지 도박 문제를 그 핸드폰으로 다 그 중독이 되게끔 이제 가다 보니까 너무
0: 네.
5: 쉽게 접할 수 있다
0: 보니까 너무 심심해요. 네.
5: 청소년들 도박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0: 네, 네. 그렇군요. 와, 이게 도박하면 예전에는 그냥 어른들이나 한다고 생각했죠.
5: 그렇죠. 네.
0: 그래, 이렇게 또 쉽게 할 수 있다는 게 참 무섭네요.
5: 학교 쉬는 시간에 합니다.
0: 와,
5: 네, 이거 막을 수가 좋아. 없는 지경에 가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0: 맞습니다.
5: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청소년 중독 예방 세미나도
0: 그렇죠.
5: 제가 진행을
0: 이번에 하시죠.
5: 예, 하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5: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0: 네네. 네. 이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갖는 게 바로 예방의 그 첫걸음인 것 같아요.
5: 맞습니다.
0: 자라나는 청소년이니까
5: 그렇죠. 네, 네, 네.
0: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교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잘 알고 있는 친지 뭐 지인들 그 안에는 중독자가 없다. 그렇게 믿고 싶은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지금의 이 현실은 어떤지 진짜 좀 알고 싶어요.
2: 예, 교회 내 중독자들이 네. 간혹 있죠.
0: 간혹 있죠.
2: 그럼 많지는 않습니다.
0: 네, 네.
2: 예, 알코올 중독도 네. 있으신 분이
0: 네.
2: 지난해입니다.
0: 네.
2: 예.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벤 차량을 운행하면서 사고도 일으킨 적도 있었고
0: 네.
2: 그래서 내 남편 집사님이 알코올 네. 중독인데 벤 차량을 운전시켜가지고
0: 네.
2: 정말 불편해요. 근데 이제 그런 사실들을 또 이제 알려줘야 되는데
0: 네.
2: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오게 되면 상담과 또 회복할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의 길을 열어주지만
0: 네.
2: 또 끝내 거기에 이제 참여하지 못하고
0: 그렇죠.
2: 한국반 간 분도 계시고요.
0: 한국이요.
2: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이제 교회 내에 방금 전에 말씀한 대로
0: 네.
2: 온라인 게임 중독.
0: 그렇죠.
2: 네. 그리고 그럼 이제 아들을 둔 엄마가
0: 네.
2: 내일에서 그 돈을 많이 세이브했는데 네. 뭐 한 7천 불 세이브했어요. 네. 렌트 낸데도 좀 이제 좀 도움이 한두 달은 걱정이 없고.
0: 그렇죠.
2: 근데 그걸 가지고 3천 불, 4천 불 중도 게임 중도로 온라인으로 다 날려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이제 그 엄마의 그 카드를 인용을 해가지고 네. 또는 뭐. 일단 가족뿐만 아니고 동생이라든지 네. 또 거기 친지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피폐지게 만들고
0: 그러니까요.
2: 있죠. 또 오늘도 되게 또 한 분이 또 전화가 왔는데 네, 네. 여성 자매가 네. 이제 약물 중독으로 인해서 네. 또 온라인 여기에서 전이나 교육을 참여하고 싶은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오늘 안 간다고 하네요.
0: 아,
2: 네.
0: 그래요.
2: 더 당연합니다. 그러나 네. 저희 더 나노마우스에서는 네. 꾸준히 인내하고 그런 분들을 돕고 그렇죠. 회복시키도록 그렇게 좀 기도하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이 돌보시는 분들 우리 여기 네 분 계신 목사님 박사님들도 정말 인내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중독이라는 것은 뭐 의지가 약해서 그래 라든가 뭐 의지가 강하면 끊을 수 있다 이런 말들도 하시는데 중독 전문가 입장에서 보실 때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진짜 그런가요?
3: 예, 중독과 관련해서 중독을 끊는 데는
0: 네.
3: 그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0: 중요하죠.
3: 그런데 네. 문제는
0: 네.
3: 의지를 어떻게 강화시키느냐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0: 그렇죠.
3: 대부분 의지가 있어야 끊는다는 말은
0: 네.
3: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0: 맞아요.
3: 그 의지를 어떻게 강화를 시키느냐 강하게 하느냐는 전혀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0: 그러네요.
3: 그래서 저희들이 복음을 통해서
0: 네.
3: 예를 들면 기독교 진리를 통해서 인간 근원을 깨닫게 하고 인간의 가치, 사명
0: 네.
3: 또는 인간의 어떤 누림 이런 네. 것들을 본질적으로 깨닫게 해서
0: 네.
3: 원천 차단을 하는 방법들을 저희가 전인화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3: 예.
0: 그래서 전인화라는 뜻이 그런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게 병이다, 뭐 뇌의 질환이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참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길은 있죠, 목사님?
3: 아, 그렇습니다.
0: 그렇죠. 네. 이번에 벌써 8번째를 맞았습니다. 제 8차 전인화 교육인데 매번 이렇게 제가 볼 땐 성장하는 것 같은데요. 올해는 좀 어떤 점이 다르다든가 좀 특별한 점들이 있을까요? 이번에 내용이?
3: 아, 예.
0: 네.
3: 아직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0: 네네.
3: 이제 전인화 그 교육 프로그램도 일주일을 지금 지났습니다.
0: 그렇죠.
3: 3주를 계속 하는데
0: 맞아요.
3: 그래서 더 두고 봐야 이번에 그 어떤 효과라든지
0: 네.
3: 또는 그 상황을 좀 알 수 있겠지만은
0: 네.
3: 우선은 이분들이 그동안에 몇 차례 쭉 이 전인화를 통해서
0: 네.
3: 아직도 그 전인화를 교육을 받으신 분도 있고
0: 네.
3: 이번에 처음 받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합류하고 있는데
0: 네.
3: 상당히 그 마음가짐
0: 네.
3: 그리고 표정 그리고 태도들이 많이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0: 그래요.
3: 사실 이 노숙 우리 그 형제 자매들이 와서 있는데
0: 네.
3: 그분들의 어떤 삶들은 피폐한 삶들 아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3: 뭐 체면도 없고 또 자기 중심적이고 그런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0: 네.
3: 상당히 배려하는 것들도 많이 생겼고요.
0: 그래요.
3: 여기가 전인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성경적인 그 인간관계
0: 네.
3: 그리고 근원을 많이 알려주는데
0: 네.
3: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효과를 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진짜 이 인격이 전체가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는 걸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목사님
3: 네.
0: 하시다 보면. 그렇군요. 올해 그 어떤 분들이 좀 참여하셨어요? 좀 다양한 분들이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참여하시고 계신 분들?
2: 지금 네. 참여하는 분들은 이제 노숙자도 별로 이제 전에 같으면
0: 네.
2: 노숙자 대부분이지만
0: 네.
2: 지금은 노숙 위기에 있는 분들 정신 건강이나 또 육체 건강으로 병원에
0: 네.
2: 입원해서
0: 네.
2: 오갈 데 없는 분들
0: 네.
2: 또 좌업을 잃고 또 비즈니스가 망가져서 들어오신 분들
0: 네.
2: 그리고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는 분들이 들어오셨죠.
0: 그런 네. 분들이
2: 그리고
0: 주로.
2: 그 가운데서 또 대졸 출신들도 여러 명 또 있고
0: 그렇군요.
2: 그리고 일단 돌봄 이웃센터가 이제 현재 이제 변화가 돼가고 있어요.
0: 네.
2: 더나노마우스가
0: 네, 네.
2: 왜냐하면 노숙자 하게 되면 과거에는 길에 있는 이제 한인 노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0: 그렇죠.
2: 지금 한 15년 흐르면서
0: 네.
2: 한인 노숙자는 이제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가 됐어요.
0: 그렇군요.
2: 네, 그리고 이제 노숙 위기에 있을 때
0: 네.
2: 더나노마우스를 가면 노숙자가 안 된다.
0: 그러니까
2: 브릿지 역할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0: 맞습니다.
2: 그래서 지금은 이제 노숙자라기보다는 네. 노숙 생활을 하지 않는 노숙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직장에서

0: 있지.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더 나눔하우스 채플에서 지금 네 분의 강사님을 모시고 진행 중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중독 상담사 라이센스 교육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 자격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갖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이게 어떤 것이고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알고 싶어요.
1: 네. 중독자 한 사람을 이렇게 네. 케어한다는 거는 다양한 그 중독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저희들이 약물학, 중독을 네. 중독시키는 약물학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 의사들이 배우는 수준 이상으로 가르칩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1: 중독과 관련한 약물학에 대해서.
0: 네.
1: 그리고 그 약물학을 배울 뿐만 아니라 네. 상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0: 그렇죠.
1: 근데 중독 상담은 일반 심리 상담이나 네. 일반적 종교 상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심리 상담이나 종교 상담에서는 네. 중독자들은 접근도 하지 못합니다.
0: 네.
1: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맞습니다.
1: 술이 취해 있고 마약에 취해 있는 사람들을 그렇죠. 어떻게 무슨 상담으로 그들을
0: 맞아요.
1: 접하겠습니까?
0: 네.
1: 그래서 그 중독자들을 상대로 하는 특화된 네. 중독 상담을 저희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거기에 뭐 당연히 이제 무슨 상담이든지 네. 윤리가 중요하겠죠.
0: 네.
1: 상담에 대한 윤리. 그들이 어떤 상황들의 프라이버시를 잘 지켜주면서
0: 맞아요.
1: 또 비밀도 잘 지켜주면서
0: 네.
1: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윤리를 법적 문제까지도 잘 좀 가르치고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하는 거가 이제 알코올 중독이 아주 가장 전 세계에도 알코올 중독이 항상 중심입니다.
0: 알코올 사실은. 중독이 참 중요하죠.
1: 그렇습니다.
0: 저희가 알코올 중독 이야기는 잠깐 시간만 듣고 와서 계속 네.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잠시 후에 올게요.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4: 정준호 변호사
5: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6: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7: 제스프리 선골드 키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24불 99, 시원유 수박 개당 5불 99, 한국산 팽이버섯 100당 99장, 파 5번들당 1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표 소프채쌀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4불 99, 양념 돼지불고기 파운드당 4불 99, 바베큐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6: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8: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9: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8: 북유럽?
9: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8: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10: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11: 진주의 탄생석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12: 고베 주얼그룹이 뉴욕 새 매장에서 한 달간 특별한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을 진행합니다.
11: 손모양, 얼굴선, 체형에 맞춰 당신의 미모를 가장 빛내줄 보석을 처방합니다.

0: 드립니다.
1: 진주 목걸이와 랩다이아몬드, 컬러스톤까지 보석은 이제 사치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0: 6월은 진주의 달. 당신의 분위기와 자신감을 업그레이드 하세요. 6월 9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K라디오 공개방송도 보러 오세요.
1: 코리아빌리지 노던길 정문
0: 새 매장에서 LH

0: 네, 오늘 투데이는 더 나눔하우스와 기독교 국제 중독 전문 연구원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중독 사역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전이나 교육부터 해서 중독 상담사 라이센스 교육, 목회자 교회 지도자 중독 세미나, 청소년 중독 예방 세미나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그 알코올 중독에 관한 심각성을 이야기해 주고 계셨어요. 네. 아무래도 그게 참 큰 부분이죠.
1: 네, 네. 그렇습니다.
0: 네. 그러니까
1: 알코올 중독이 세계에서 가장 흔한
0: 네.
1: 그 또 위험한 중독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0: 네.
1: 사람들이 그 인식이 그렇지 않습니다.
0: 그래요?
1: 그 이유는 합법적 중독 물질이기 때문에
0: 아,
1: 그렇습니다.
0: 그렇죠. 술 먹는 거는
1: 그렇습니다.
0: 네.
1: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팔게 한 그 중독 물질이기 때문에
0: 그러네요.
1: 사람들이 가지는 그 어떤 위기감
0: 네.
1: 또는 그 중독에 대한 그 위험을 별로 그렇게 느끼지 못합니다.
0: 맞아요.
1: 또 하나는 이 알코올 문제가 전 세계의 어떤
0: 네.
1: 문화로
0: 네.
1: 잘못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음주 문화라고 말하는데
0: 맞아요.
1: 모든 애경사나 모든 잔치자리나
0: 그쵸.
1: 기분이 좋으나 나쁘나
0: 네.
1: 술이 항상 그 안에 같이 하기 때문에
0: 네.
1: 이게 아주 우리 인생 삶에 밀접한
0: 그러네요.
1: 그런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같이 착각을 하게 합니다.
0: 맞습니다.
1: 그런데 그 알코올 중독 문제가 저는
0: 네.
1: 가장 모든 중독의 기초 문제고
0: 맞습니다.
1: 핵심적인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0: 맞아요.
1: 그 알코올 중독을 통해서 알코올을 통해서
0: 네.
1: 이상 심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0: 네.
1: 더 큰 만족을 얻으려고 알코올에서 벗어나서 어떤 흥분제나 또는 억제제나
0: 네네.
1: 환각제 계통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런데 이런 알코올 문제를
0: 네.
1: 이렇게 전 세계에서는 그렇게 중차대하게 생각지 않고 있는 것이
0: 네.
1: 중독 전문가로서는
0: 네.
1: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0: 그러네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곁으로 스며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들어보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회의 리더들, 지도자들이 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에 또 목회자, 교회 지도자 중독 세미나를 따로 이제 여시는데,
1: 네.
0: 네. 왜 지도자들이 더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중요성.
1: 그것은,
0: 네.
1: 우리 술을 먹는 사람들이,
0: 네.
1: 우리 한국에만 해도 알코올로 중독자가 약 160만 명.
0: 네.
1: 우리 미국은 제가 최근에 어떤 통계를 보니까 3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0: 말 맞네요.
1: 그러면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0: 네.
1: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난다면 아마 수천 년을 지나도
0: 그렇죠.
1: 이들 다 설득을 못할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그러나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0: 네.
1: 그래서 꼭 교회만이 아니고 어느 한 공동체의 장이
0: 네.
1: 바로 이 알코올 문제가 이것이 그냥 단순한 문화 문제가 아니고 음주 문제가
0: 네.
1: 중독의 시작의 문제라는 것들을 인식시킨다면
0: 네.
1: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리고 더더군다나
0: 네.
1: 제가 이렇게 목회자들 중심으로 하는 것은
0: 네.
1: 우리 기독교만이 술을 절대 금주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0: 네.
1: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또 목사님들이 가르치고 있는 성경에
0: 네.
1: 술은 한 방울도 마셔서는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0: 네.
1: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0: 네.
1: 바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그들에게 인식시켜서
0: 네.
1: 말씀에 입각해서
0: 네.
1: 이 성도들을 잘 예방을 하고 또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0: 네.
1: 잘 지도할 수 있다면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도자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이렇게 지도자의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정말 중요한 우리 청소년들 청소년 중독 예방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시대는 진짜 이 시기는 진짜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이번에 6월 12일 청소년 중독 예방 세미나가 열리는데요. 뉴욕 그레인넥 교회입니다. 우리 박사님 그 이 청소년 중독 이번에 준비하시면서 어떤 네. 부분을 좀 가장 좀 생각하신 거예요?
2: 지금 미국에서 아무래도 중독 문제가
0: 네.
2: 한국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게
0: 네.
2: 대마초 같아요.
0: 맞습니다.
2: 그러니까 미국에도 대마초가 합법화되면서
0: 네네.
2: 우리 김대웅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합법화가 되면 이제 위기의식을
0: 그렇죠.
2: 갖지 못한다는 것 그러면 결국은 청소년들이 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0: 맞아요.
2: 근데 여기 제가 이번에 이제 잠깐 짬이 나서
0: 네.
2: 맨해튼에 갔어요.
0: 아, 갔다 오셨어요?
2: 내리자마자
0: 네.
2: 가장 먼저 저를 반기는 게
0: 네.
2: 대마초 향이었습니다.
0: 아, 그렇죠. 그 향 맡으셨군요.
2: 네. 그런 환경에서 이 청소년들이 과연
0: 네.
2: 이게 만 21세 이후로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0: 마리화나요?
2: 있는데
0: 네, 네. 네.
2: 과연 이 아이들이 미리 접하지 않았을까
0: 네.
2: 아, 제가 또 홍계를 보니
0: 네.
2: 실제적으로 가장 첫 대마초를 접했던 때가 청소년 시기더라고요. 아. 미국 사람들도.
0: 그렇군요.
2: 네, 그래서 이런 대마초 마리화나 위주로 좀 이 아이들에게 네. 위험성과 또 지금 제가 교회에서 특히 진행을 이번에는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 청소년 아이들이
0: 네.
2: 단지 이 마약 물질이 위험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0: 네.
2: 하나님 말씀에
0: 네.
2: 우리가 이런 중독 물질은 보지도 말라 하는 그런 말씀 선구 가지고도 이 아이들을 네. 교육하기 위해서
0: 네.
2: 또 그런 포커스로 진행을 또 하려고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2: 네.
0: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서 이번에 이 또 올해에 있는 이 중독 사역에 관한 이야기들을 지금 전반적으로 나눠봤는데요. 한 말씀씩 또 우리 청취자들께 지금 혹시 또 중독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예, 중독 하는
0: 네.
3: 자녀들이 주로 많죠.
0: 많겠죠.
3: 예, 마리화나도 지금 요즘에
0: 네.
3: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0: 네.
3: 마리화나로 인해서 학교 공부도 내려놓고
0: 네.
3: 작업을 갖지 못하고 또 부모들에게 캥거루 가족이 돼가지고
0: 네.
3: 늘 부모들의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0: 네.
3: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0: 네.
3: 있는가 하면 마리화나뿐만 아니고
0: 네.
3: 또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 온라인 중독도 있고 게임 중독도 있고 뭐 중독에서 다양하게 많이 있죠.
0: 네.
3: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는 분들의
0: 네.
3: 이번 이제 그 세미나를 통해서
0: 네.
3: 교육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0: 네.
3: 이 문제를 참 풀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0: 네.
3: 그래서 지금 중독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0: 네.
3: 특히 롱아일랜드 지역에서 또
0: 네.
3: 프러싱에서는 베이사이드 지역에서
0: 네.
3: 이제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고 또 혼자서 부모님들이 고민하고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0: 네.
3: 그래서 접근 금지까지 내려진 단계까지 들어갑니다.
0: 네.
3: 그런 단계 들어가지 말고
0: 네.
3: 일단 일찍 제게 연락을 주셔서 그리고 이 중독을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풀어나가면서 우리 자녀들이 또 이제 정상적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0: 네.
3: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우리 김대우 목사님 마무리 말씀 한마디.
4: 예.
0: 네.
4: 제가 이 중독을 한 40년 정도 이렇게 중독 문제를
0: 네.
4: 가지고 이렇게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만
0: 네.
4: 우리 교회 안에서 또는 일반인들에게서 꼭 전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0: 네.
4: 중독에 대한 무지라는 겁니다.
0: 네.
4: 이미 자녀들이 중독되어 있고 당사자들이 중독되어 있는데 나는 중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0: 네.
4: 그래서 이 중독이 어떤 것인가를 자세히 배우시면
0: 네.
4: 예, 식사를 할 때 반주 한 잔씩만 해도 이건 알코올 중증 중독입니다.
0: 네.
4: 이런 어떤 관점에서 중독에 대해 조금 배우시고요.
0: 네.
4: 또 하나는 중독이라고 이렇게 밝혀졌을 때 숨어버리는 겁니다.
0: 네.
4: 다시 말하면 교회 내에서 중독자 아들이 있는데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걸 암수라고 말을 하는데
0: 네.
4: 이 암수 중독자들이 약 3배는 더 많다라고 이 통계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도 그럴 것 같아서
0: 네.
4: 이런 부분들 바로 숨지 말고 나와서 해결을 받고
0: 네.
4: 또 그리고 중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해줄 수 있는
0: 네.
4: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감사합니다. 이민숙 박사님.
5: 네. 예, 사실은 그 가족들의 그 어려움을 품어줄 수 있는 곳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0: 네.
5: 병원에서도 오직 그 중독자에게만 포커스를 맞추고
0: 네.
5: 심리 상담에서도 오직 중독자에만 포커스를 맞추는데
0: 네.
5: 사실은 그 중독자로 인해서 여러 가족들의 그런 어려움을
0: 네.
5: 품어주고 그들이 그 중독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강화시키는 그 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다른 그런 중독 센터들이나 중독 어떤 단체들과 다른 확실하게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가족을 강화시켜서 가족이 그 중독자를 유효하게 도와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포커스를 둡니다. 그래서 많은 가족들이
0: 네.
5: 관심을 가지고 또 용기를 내서 한번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0: 네.
5: 말씀을 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허빈나 박사님.
2: 네. 좋은 말씀들 다 하셔가지고
0: 네. 네.
2: 마지막 저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미국에서 이 중독 문제 특히 한인들 대상으로 전문가들이
0: 네.
2: 없다고 저는 봐요.
0: 네.
2: 이번 기회에 정말 전인아 교육 또 중독 상담사 라이센스 교육 뭐 목회자 세미나 이런 네. 거 전부 다 한 번씩 참여를 하셔서 네. 어떤 것인가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정말 좋습니다. 문의하실 분들 718-683-8884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또 자리 마련해 주셨는데요. 네 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조심해서 감사합니다. 돌아가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데이 돌아왔습니다. 강승윤 장재인이 부른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들으셨어요. 네, 오늘 투데이 스토리를 마치고 또 카톡들을 보내주셔서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릴게요. 미연님, 제가 첫 곡으로 오늘 들려드린 곡을 들으시고는 그게 그 인어공주에 나온 OST였잖아요. 네, 이 음악을 들으니까 바다에 가고 싶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바닷속 풍경을 좀 상상해 보셨어요? 네, 우리 백선생님도 들어오셨어요. 오늘도 투데이 응원합니다. 상쾌한 아침입니다. 점점 더워지는 일기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글귀를 주셨네요.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바로 오늘뿐입니다. 오늘 가장 많이 웃으세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투데이인 거예요. 투데이. 네. 그리고 우리 두만님 너무 재밌는 글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게 다는 아니어도 조금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니어들의 어르신들의 짧은 글짓기 응모 당선작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 진짜로 이런 대회가 있었는지 아니면 유머로 이렇게 보내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개만 좀 읽어드릴게요. 재밌으니까. 네. 우리 어르신들이 모여서 짧은 글짓기 대회를 했는데 거기에 당선작들을 모으셨어요. 대상은요. 가슴이 뛰어서 사랑인 줄 알고 좋아했는데 부정맥이라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근데 사실 좀 서글픈 일이잖아요. 이게 웃으면 안 돼요. 네. 그리고 금상은 종이와 펜을 찾는 사이에 쓸만을 까먹었네. 라고 하셨고요. 은상. 병원에서 3시간 기다렸다 들은 병명은 노환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글귀도 있어요. 일어나기는 했는데 잘 때까지 딱히 할 일이 없다. 자명종이 울리려면 아직 멀었나 일어나서 기다린다. 몇 가닥이 없지만 전액 다 내야 하는 이발료. 이것도 그러네요. 제가 아는 분도 생각나는데 제가 아는 분도 그렇더라고요. 머리숱이 거의 없는데도 똑같이 돈을 내는 게 약간은 좀 억울하다. 그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쓰는 돈이 술값에서 약값으로 변하는 나이 이런 말도 하셨고요. 일어섰다가 용건을 까먹어서 다시 앉는다. 아 이건 진짜 우리 뭐 저도 그런데요. 어디 갔는데 내가 여기 왜 왔지? 생각할 때 가끔 있잖아요. 그렇죠? 안약을 넣으면서 나도 모르게 입을 벌린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게 되나요? 비상금 둔 곳을 잊고 아내에게 묻는다. 이런 말도 있네요. 너무 재밌습니다. 네, 여러 가지 그 나이가 들수록 오게 되는 현실을 잘 표현한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편안한 하루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은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이런 희망적인 또 말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이렇게 또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 거죠? 정말 여러분들하고 더 오래오래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시간이 다 갔습니다. 제가 요거 하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내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하루에 그 괜찮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쓰시나요? 괜찮아. 아, 나 괜찮아. 아, 괜찮아요. 이런 말들. 정말 괜찮을 때만 쓰고 있는지 괜찮지 않을 때 괜찮다라고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괜찮다는 것은 괜하다,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 괜하다라는 말에 무엇무엇을 하지 않다 이런 말에서 왔는데 대수롭지 않다라는 뜻이잖아요. 별일 아니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한 건데 정말 괜찮을 때만 좀 괜찮다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괜찮을 때만요. 안 괜찮아 해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마지막 곡을 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또, 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 미연님 재밌다고요? 저도 재밌었습니다. 이거는, 여기 또 이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릴까요? 아내의 이름을 잊으면 건망증이고, 아내 얼굴을 잊으면 치매래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띄워드리고 싶은 곡은 바로 이것입니다. 파란 하늘 위로
비행기 타고 어디 가고 싶은데요, 저도. 한국도 가고 싶고. 그렇습니다. 몸은 못 가는데요. 마음은 이 비행기에 좀 싣고 떠나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비행기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여러분 곁으로 찾아올게요. 투데이 우진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0: K라디오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귀한 만남을 성공하시고 결혼하시는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에서 굿뉴스를 전합니다. 결혼 웨딩 준비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웨딩드레스, 들러리, 예물, 한복, 웨딩 촬영, 꽃, 헤어와 메이크업, 연애 장식과 주례까지 각 업체를 따로 찾으며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이 실속 있는 토탈 웨딩 패키지로 예산 부담은 줄이고 만족은 높였습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부터 웨딩까지 고객님의 예산에 맞춘 맞춤 플랜으로 아름다운 순간을 완성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과 결혼에 대한 모든 것, 부담은 적고 품격은 높인 웨딩, 에베네셀 토털 웨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17-359-1578, 917-359-1578. 영화보다 더 큰 감동으로 기억되는 음악이 있습니다. 이번 주말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한 위대한 사랑의 멜로디가 취마 유스 오케스트라의 선율로 다시 태어납니다. 6월 7일 일요일 저녁 6시 30분 뉴욕 장로교회에서 열리는 제7회 취마 유스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취마 파라디소. 청소년들의 순수한 열정과 멘토들의 사랑으로 연주되는 영화음악의 대향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켓 수익금 전액은 아동 심장병 수술과 전 세계 구호단체에 전액 기부됩니다. 6월 7일 아름다운 선율로 사랑을 전하는 특별한 밤 놓치지 마세요. 문의는 917-626-5511, 917-621-5511번입니다.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 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 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화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게시판이었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내일 아침 11시. 생활의지혜 이제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라디오 생활백서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입니다. 올해로 창립 66주년을 맞은 뉴욕 한인회.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뉴욕 한인사회와 함께 걸었습니다. 이민 1세대의 땀과 눈물, 그리고 더 나은 삶을 향한 도전. 한인사회가 성장할 때마다 그 순간 바로 옆에 뉴욕 한인회가 있었습니다. 뉴욕 한인회 창립 66주년 기념식도 열린다고 그러고요. 좋은 소식 많아서 오늘은 이명석 뉴욕 한인 회장님하고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한인회가 이 한인사회와 함께 66년의 세월을 함께 걸었다 그랬는데 지금 회장님 네네. 걷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1: 아, 제가 지금 플러싱에서 네. 그 맨하탄 32가 펜스테이션 네. 네, 막 도착해가지고요.
0: 네.
1: 지금 지하에서 막 지금 에스컬레이터 지금 타고 올라가면서
0: 네.
1: 이렇게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0: 야.
1: 이렇게 길거리에서 인터뷰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0: 너무 네. 재밌네요.
1: 네.
0: 지금 펜스테이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1: 여보세요?
0: 네. 현재 펜스테이션 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제 그 미 프로농구 NBA 뉴욕 닉스 그리고 샌안토니오 스퍼스 경기도 있었고 또 앞으로 있을 경기 때문에 분위기가
1: 맞습니다.
0: 아주
1: 강하다고.
0: 네.
1: 네네. 어제 저도 뉴스에 봤지만 뭐 다 길거리를 막아가지고 경찰들이 뭐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내려가지고
0: 네.
1: 광장에 지금 많이들 있어요. 그래서 네. 전 지금 이제 거리로 이제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32가 7레비뉴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네.
0: 아 거기 팬스테이션에서 이제 올라가서 쭉 걸어가면 뉴욕 한인회까지 한 얼마 걸릴까요?
1: 아 한인회가 24 스트리트하고 7레비뉴 코너에 있기 때문에
0: 네.
1: 8블락을 걸어가면 돼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면 이제 도착할 수 있고요.
0: 네.
1: 저는 주로 이렇게 플러싱 쪽에 롱아일랜드 기차역에서 타가지고
0: 네.
1: 이렇게 20분 만에 펜스테이션에서 내리면
0: 음흠.
1: 이렇게 걸어서 10분 만에 한인회가 도착해서 부터 편리하게 오고 있습니다.
0: 네. 아, 걸어가면서도 네. 호흡이 괜찮으세요? 지금 음성도 굉장히 명쾌하게 잘 들리고요.
1: 아, 네. 지금 양쪽에 뭐 물건도 있는데도 그냥 천천히 걷기 때문에 뭐 힘들진 않아요.
0: 네.
1: 괜찮습니다. 네.
0: 자, 지금 이 시각에 펜스테이션 그리고 맨하탄의 스케치, 분위기 스케치도 조금 해가면서 오늘 인사를 나누고요. 오늘 뭐 준비된 네.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1: 네네.
0: 네.
1: 지금 이렇게 걸어가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이 길을 많이 걷고 있거든요. 작년 5월부터 취임해서 아니
0: 네.
1: 그 전 4월달부터
0: 음흠.
1: 항상 이렇게 기차를 타고 내려서 이 길을 걸어가면
0: 네.
1: 옛날에 걸었던 그 분위기하고는 이제 많이 여기가 디벨롭이 돼가지고
0: 네.
1: 굉장히 그 아주 붐비고 또 우리 한인회관이 위치한 곳도 이제는 맨하탄의 그 미드타운 중심가에 위치해 있어서
0: 네.
1: 정말 저 우리 한인 사회의 어떤 자산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네.
0: 네. 예전하고 지금하고 그 거리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많이 발전했다 그런 얘기 해주셨는데 혹시
1: 네.
0: 추억 속의 거리 풍경 하나 스케치 가능할까요?
1: 어떤 옛날 추억이요?
0: 네, 네.
1: 제가 사실은 1985년부터 그러니까 벌써 한 40년 넘었네요.
0: 네.
1: 그때 제가 미국에서 여기 뉴욕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0: 네.
1: 여기 우리 교포 일간지 기자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한인회 출입 기자도 했었고
0: 네.
1: 그래서 한인회 간에 그때 딱 돌이켜보면 한국의 그 뭐 김영삼 대통령
0: 네.
1: 그다음에
0: 김대중 대통령 네.
1: 예, 근데 그분들이 대통령으로서는 안 오셨고 모두 당 대표나 당 총재일 때 우리 한인회관을 오셨어요.
0: 네.
1: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박지원 의원 뭐 잘 아시잖아요. 우리
0: 네.
1: 전 한인회 회장님도 여기 오랜 동안 버텨갔고 한인회관에서 같이 뵌 적도 있고.
0: 네.
1: 아무튼 한국에서도 이 뉴욕 한인회와 또 이 한인회관의 어떤 그 중요성을 많이 지금 더 깨닫는 것 같습니다. 오랜 전에부터 이렇게 제가 돌이켜봐도.
0: 네.
1: 네. 네네.
0: 네. 자, 오늘 이 모든 한인회, 뉴욕 한인회에 얽힌 얘기들을 잠시 후에 얘기 나누도록 하고요. 좀 편하게 네. 걸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광고를 좀 듣고 오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0: 잠시만요. 자, 라디오 생활백서 오늘은 뉴욕 한인회의 이명석 뉴욕 한인회장님과 인터뷰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 고민된다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세일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가에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해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또 하나의 번호 718-886-3353. 오늘 점심 결정하셨나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질렸다면 노던 블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은 무제한 제공. 여기에 팁도 엎지렁. 오늘은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사발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월드컵 티켓이 아무리 비싸도 대한민국을 향한 응원은 멈추지 않습니다. 2026년 월드컵 개막일인 6월 11일 목요일 저녁 8시 뉴저지 펠팍 파인프라자 4층 대한민국 대 체코 1차 한인 합동 응원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뉴욕 뉴저지 월드컵 한인위원회가 준비한 뉴저지 합동 응원전은 무료예요. 가슴 벅찬 순간 한자리에 모여 태극전사를 응원해요. 대한민국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4: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 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출시 대륙횡단 24차라는 대기록은 오직 푸른투어만 가능합니다. 업계 유일 미 전역 9개 지사 직접 운영 미국 투어도 전문가가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5: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6: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7: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6: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8: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뉴욕 뉴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9: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 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0: 백서.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제39대 뉴욕 한인회장이신 이명석 회장님과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걸어가고 계신가요, 회장님?
1: 네, 지금 신내분역 25스트리트 이제 한 블락 가까이 남았습니다. 네.
0: 네, 오늘 날이 굉장히 더웠는데 괜찮으세요?
1: 땀이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0: 들어가시면 편하게 네. 물도 한 잔 하시면서 오늘도 많은 얘기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조금 아까 마셨습니다. 네.
0: 아, 네.
1: 네네.
0: 자.
1: 걸어가면서.
0: 네. 네네. 일단은 뉴욕 한인회 창립 66주년 기념식이 있다 그래서 이게 네네. 어떻게 열리게 됐는지부터 궁금한 얘기들이 많거든요.
1: 네. 역대 회장님들도 항상 예, 6월 13일 날이 한인회 그 창립된 날이기 때문에
0: 네.
1: 주로 한인회관에서 기념식을 이제 계속 개최해 왔습니다.
0: 네.
1: 근데 작년에는 제가 취임했을 때
0: 네.
1: 좀 취임식 준비가 좀 연기되고 해서 한인회관에서 하지 않고 베이사이드의 KCS 한인봉사센터에서 당시에 그 창립 65주년 기념식하고
0: 네.
1: 한인회관 이진식을 같이 했었죠.
0: 네.
1: 네. 네. 이번에 네. 그냥 한인회관에서 한 150명 규모로 이렇게 잘 개최할 예정이에요.
0: 네. 네. 이 창립 기념식에는 어떤 분들이 가시면 되나요? 아무나 가서 지켜봐도 되나요?
1: 네. 제가 이번에 이제 소통장을 이렇게 다 전체로 보내드리지 않고
0: 네.
1: 주로 한인 단체 관계자분들이라든지
0: 네.
1: 또 뭐 총영사님이나 또 한국 정부 관계자분들 몇 분, 그다음에 네. 우리 단체장들 대표, 또 우리 한인회 이사분들, 임원진들 해서 장소가 이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네. 조금 한인회가 지금 회관이 뭐 항상 뭐 말씀들을 많이 들었지만 뭐 고장이라든지 이런 수리 이런 게 굉장히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0: 네.
1: 네,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뭐 수시로 고장 나가지고 또 얼마 전에 또 큰 병이 들어갔고 뭐 온수골라가 또 뭐 2주 전에는 터져서 또 그 전체 또 교체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0: 네.
1: 그래서 조금 좀 목적을 적은 액수지만 이렇게 후원금이나 뭐 이렇게 뭐 50불 100불 이렇게 좀 시청을
0: 네.
1: 해서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번에 창립식 66주년을 개최 하고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0: 네 뉴욕 한인회를 네. 위해서 이제 약간 도네이션도 좀 해주시고 또 66주년이기 때문에
1: 네네.
0: 현 회장으로서 의미랄까요?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1: 네네. 그때 숫자가 66이란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66주년이라는 그 기간이 어떤 사람의 인생으로 봐도 이제 거의 노년에 뭐 접어든 연령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0: 네.
1: 우리 한인 사회가 이제 이민 역사가 아직도 저는 1세대가 이제 주로 이렇게 이끌어가시고 있는데 많이 2세들이 각도 미국 주류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또 그들 2세들이 결혼해서 이제 3세대로 이렇게 어린 자녀부터 또 성인에 이르기까지 3세대가 이미 또 쫙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요.
0: 네.
1: 좀 한인회장으로서 볼 때 우리가 1세, 2세, 3세대를 이렇게 네트워킹하고 연결하고 이렇게 화합하고 그런 어떤 단합성이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더 많이 이렇게 힘을 합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갖죠.
0: 네. 네. 지금 말씀하시면서 조금 호흡이 가빠진다라는 느낌을 좀 받네요.
1: 아, 지금 이쪽에 거의 다 와가지고. 네네.
0: 아, 네. 네.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제 앞세대가 걸었던 그 발자취를 따라서 다음 세대한테 그 과거의 시간들도 보여주고 또 다음 세대가 어디로 갈 수 있는지 그 길도 열어주는 그런 공간으로 뉴욕 한인회가 네. 자리 잡았으면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1: 네네.
0: 이제 한인회관으로 들어오셨나 봐요.
1: 지금 이제 엘리베이터를 막 타는데 만약에
0: 네.
1: 문이 닫히면
0: 네.
1: 한 30초
0: 네.
1: 전화가 연결이 안 될 수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올라갑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올라갑니다. 네. 자, 퀸즈 한인회장 그리고 뉴욕 한인상공회의 소장을 지낸 우리 이명석 뉴욕 한인회장입니다. 제39대 한인회장이고요. 60여 년 뭐 사람 나이로도 66세면 이란 말씀해 주셨는데 66주년을 맞아서 창립 기념식이 오는 6월 13일 토요일 오후 5시에 뉴욕 한인회관에서 열립니다. 네, 초대장 받으신 분들도 함께 해주시고 그 자리에 오시면 또 뉴욕 한인회를 위해서 도네이션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듣기로는 문을 아주 그냥 거세게 닫아주시네요.
1: 자동으로 열린 건데 소리가 이렇게 큽니다.
0: 네. 네네.
1: 에피소드 하나 얘기할까요? 이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잦은데요.
0: 네.
1: 그 김상훈 뉴욕 총영사께서 3주 전에 여기 한인회에서 첫 행사를 했는데
0: 네.
1: 행사 끝나고 이제 엘리베이터 이제 배웅을 하는데요.
0: 네.
1: 그 6명이 타셨는데 네.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는데 한 거의 1피트, 30cm 가까이가
0: 네.
1: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거예요.
0: 엄마 무섭게. 네.
1: 그래가지고 얼마나 저 새로 부임한 총영사도 그렇고 좀 당황스럽잖아요. 저도 당황스럽고.
0: 그렇죠. 그래서
1: 이거
0: 네.
1: 예.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엘리베이터가 닫혀가지고 뭐 몇 시간씩 갇혀 있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고.
0: 네.
1: 사무국 직원들도 그냥 거의 뭐 하루 가까이 뭐 오래 전에
0: 네.
1: 갇혀 있었던 에피소드 있는데.
0: 네네.
1: 그 총영사 네 분하고 관계자분들이 내려가는데. 이게 만약에 또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스탑되어 있거나 고장나면 어떨까. 그 한 20, 30초가 굉장히 정말 조마조마했는데
0: 네.
1: 다행히 1층에서 잘 내려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0: 와 타면서도 네네. 좀 아슬아슬했겠네요. 야 이게 지금 뉴욕회 네. 뉴욕 우리 한인회가 그 건물이 좀 오래되고 낡아서 조금 수리를 하긴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조금 드네요.
1: 그 정도는 아니고요.
0: 네.
1: 105년이 된 건물입니다. 보니까 이게.
0: 아, 네.
1: 예, 1920년도쯤에 세워진 건물이에요.
0: 와, 네.
1: 105년, 106년.
0: 그럼 이
1: 참 되게 오래됐죠.
0: 그러네요. 예. 리모델링 계획 이런 것도 있으시겠어요?
1: 리모델링을 쉽게 할 수가 없고
0: 네.
1: 이제 전직 회장님들이 이제 내부 수리 6층을 조금 하는 적도 있었고. 뭐 그런 정도로만 손을 봤었고
0: 네.
1: 김민선 회장님 때는 뭐 이민사 박물관이 그때 이제 설립을 하시느라고 그때 또 내부 수리를 했는데
0: 네.
1: 다시 또 이제 박물관이 나갔기 때문에 또 다시 또 약간의 수리 작업을 거쳐서 지금은 이렇게 전시회를 할 수 있게끔 전기하고 조명 장치 뭐 이런 것들을 좀 돈을 들여 가지고 또 좀 잘 예쁘게 단장을 했습니다.
0: 네. 네. 자, 뉴욕 한인회 건물에 대한 얘기들도 잠시 후에 나눠보고요. 이 소식이 참 반갑게 들려서 여쭤보겠습니다.
1: 네.
0: 재외동포청의 동포사회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의 첫 시범 사례로 뉴욕 한인회가 선정이 됐다고요?
1: 네네. 작년에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뉴욕에 방문하셔서 그
0: 네.
1: 유엔 연설 때문에 그 동포 간담회 했을 때 제가 옆자리에 앉았었을 때,
0: 네.
1: 이제 대통령께서 이것저것 저하고, 그 당시 총영사 대리분에게, 한인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동포 인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실 때, 제가 이제, 동포사회의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좀 약하고, 앞으로 그것이,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좀 필요할 것 같다. 또 우리 한인회에서도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좀 많이 약한 편이다.
0: 네.
1: 뭐, 각 교회나 종교기관들이 각 그 본인들의 교인들의 어떤 뭐 데이터가 좀 있잖아요.
0: 네. 근데
1: 그것 가지고는 좀 전체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좋은 제안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 재외동포청을 통해서 이제 뉴욕 한인회가
0: 네.
1: 신청을 했는데 이제 첫 시범 사례로 일단 적은 횟수지만 이렇게 만부를
0: 네.
1: 데이터베이스를 하기 위한 비용을 이제 이렇게 지원해 주게 된 거죠.
0: 네. 동포사회 네. 데이터베이스를 하면 어떤 정보들을 이제 구축해 나가는 거죠?
1: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 뉴욕시의 한인 인구가 이렇고 또 개개인이 해외 국민, 즉 여기 유학생 또는 단기 체류자
0: 네.
1: 뭐 이런 분들이 뭐 이제 누구 이름, 전화번호, 주소, 뭐 이메일 뭐 영주권 뭐 여부 뭐 시민권자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데이터베이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10년마다 미국에서 하는 인구 센세스 같은 정도의 그런 큰 이제 규모와 비용이 들어가는데
0: 네.
1: 저희 한인회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또 동포청에서도 그냥 한인 단체들의 그 회장과 임원진들 또 모든 이제 기관들의 대표 또 그 대표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회원분들의 그런 이름, 또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0: 네.
1: 이런 정도만 해도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0: 네. 한인사회가 네. 지금 어떤지 그 데이터가 좀 나와줘야 한국에서도 네. 동포사회를 위해서 어떤 지원 정책을 펼치더라도 이게 계산이 될 것 같아요.
1: 네. 특히 지금 우리가 해외 동포분들이 특히 재외 국민분들 우리 네. 미국 시민권자 말고 750만 재외 동포 중에서 약 250만 이상이 재외 국민인데
0: 네.
1: 투표소가 너무 열악하고
0: 네.
1: 이런 뭐 우편 투표 같은 게 잘 안 되니까 투표율이 너무 저조하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저희 동포 사회가 한국으로부터 어떤 지원이나 뭐 어떤 목소리가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0: 네.
1: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이제 제도를 바꿔서 또 국회에서도 지금 1차 통과가 됐죠. 그래서 재외국민들의 우편투표 또 심지어 전자투표까지도 할 수 있게끔
0: 네.
1: 그렇게 시스템을 바꿔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더욱더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네. 첫 시범 사례가 됐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잘 구축이 돼서 좋은 결과로 연결됐으면 좋겠고요. 또
1: 네네.
0: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세종역사연구소 창립식이 열립니다.
1: 네네. 전에 이제 발표를 했지만 저희 한인회 이사분 중에서 이밀빈 우리 그 프로그램 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분이
0: 네.
1: 평소에 이제 본인이 은퇴를 하시면 우리 한인들과 2세들을 위한 한국 역사 가르치기와 정체성 확립 이것을 이제 뜻을 주셔가지고 세종 역사 연구소를 우리 뉴 한인의 산하로 일단 법인 등록을 하셨고
0: 네.
1: 저번에 준비 모임을 1차 가졌고 오는 6월 27일 날 플러싱 디모스 연회장에서 창립식을 이제 갖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또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주 한인회 단체 중에서 이렇게 산하 기관으로 한국 역사나 이렇게 한국사의 어떤 2세들을 위한 정체성을 가르치기 위한 이런 연구소 설립은 좀 처음인 걸로 알고 있고
0: 네.
1: 그래서 한국 재외동포청도 저번에 제가 한국에 가서 동포청장님을 만났을 때도
0: 네.
1: 이 부분을 설명했을 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0: 네. 네. 뉴욕 한인회 산하 세종역사연구소 네. 창립식이 오는 6월 27일 토요일 디모스 연회장에서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세종역사연구소 네. 그러니까 아마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역사를 좀 알려주고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이럴 것 같은데 어떤 네. 계획들을 갖고 계실까요?
1: 네. 지금 일단은 목표는 2세들에게 한국 역사를 가르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네. 우리 혼혈아들
0: 네.
1: 그리고 앞으로 우리 2세, 3세 자녀들도 이제는 한국인끼리 한인들끼리 결혼하는 경우보다는 자꾸 이제 미국인들, 외국인들하고 결혼하잖아요.
0: 네.
1: 우리 자녀들이나 손자들.
0: 네.
1: 그래서 그런 혼혈아들에게도 우리 한국어와 한국 역사를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이제 의식이 저희 뉴욕 한인회에서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역사 시험을 평가 시험을 이제 가장 쉬운 뭐 기초부터 뭐 중급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0: 네.
1: 뭐 3,000불 2,000불 이렇게 상금도 이렇게 다 지금 제공할 예정이고요.
0: 네.
1: 그래서 광복절인 8월 15일 날에
0: 네.
1: 뉴욕 한인회관과 또 플러싱의 어느 지역과 또 미 전체의 여러 한인회와 공조해가지고
0: 네.
1: 최소 한 1,000명 이상이 이날 동시에 한국 역사 평가 시험을 치르도록 할 계획이에요.
0: 네.
1: 네, 규모를 좀 꽤 크게 미 전역으로 확산해서 아예 1차 평가 시험을 그렇게 개최하려고 합니다.
0: 네. 네. 한국 역사 평가 시험이 8월 15일 토요일에 예정이 네. 돼 있는데 이게 좀 그냥 조촐하게 치러지는 시험이 아니라 미주 전체에서 네. 좀 많은 한인 학생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시험을 준비를 하고 계시다 그 말씀이시죠?
1: 네, 네. 그 저번에 그 라스베가스에서 미주 한인회
0: 네.
1: 그 총연합회, 그러니까 미국 내 수십 개의 한인회가 조인돼 있는 그 총연합회 때 저희가 가서 이것도 설명을 했고
0: 네.
1: 그래서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도 같이 공동으로 이번 그 역사 평가 시험을 아마 공동 주관할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또 여러 한인회가 또 동참하기로 했고요.
0: 네. 네. 자, 진짜 미주 전역에 있는 진짜 많은 한인들 그 중에서 여기서 나고 자라면은 진짜 한국 역사에 대해서는 그 역사 의식이 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되찾아주겠다라는 좋은 취지의 세종역사연구소 그리고 8월 15일에는 또 한국 역사 평가 시험이 치러집니다.
1: 네.
0: 우리 회장님 그 역사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큰 질문.
1: 네. 네, 뭐 사실 제가 미국 대학에서
0: 네.
1: 학부를 나왔을 때 역사학으로 사실은 졸업을 했어요.
0: 네.
1: 그런데 이제 그냥 기초적인 역사만 아는 거죠. 미국 역사, 그다음에 뭐 아시안 역사,
0: 네.
1: 뭐 이런 이제 그 근대사 정도의 그런 기본 상식적인 역사만 알고 있는데 역사는 어떤 한 민족으로 따진다면 앞으로 미래를 위한 어떤 현재와 과거에 이렇게 현실을 드러내는 어떤 투영을 해주는 어떤 소중한 자산인데,
0: 네.
1: 제가 볼 때는 이제 과거로서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과거의 어떤 좋은 면을 검토해서
0: 네.
1: 그것을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반영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역사가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네. 역사가 뭐 단순히 지난 옛날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왜 네. 지금 여기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다 보여주는 소중한 기록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네네. 오늘 말씀 나눌 얘기들 중에서도 월드컵 합동 응원전 얘기도 있더라고요.
1: 네네. 지금 6월 11일 날,
0: 네.
1: 뭐 다 아실 거예요. 많은 관심들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한국 대표팀이 6월 11일, 그 다음에 6월 18일,
0: 네.
1: 그 다음에 6월 24일, 이렇게, 세 차례 예선을 개최하는데,
0: 네.
1: 저희 이제 뉴욕과 뉴저지, 이렇게 같이 한인사회가, 하는데, 뉴욕에서는 플러싱에 있는 그 프라미스 교회,
0: 네.
1: 그 전에 순복음 뉴욕 교회죠. 거기 대배시를 이렇게 무료로 대여를 해주시기로 해서
0: 네.
1: 거기 1200석입니다.
0: 야,
1: 그리고
0: 네.
1: 무대에 굉장히 큰 대형 LED 화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축구 경기를 생방송을 보면서 이제 응원전을 펼치는 거죠.
0: 네.
1: 네.
0: 우리도 한인들이 고를 때 똘똘 잘 뭉치거든요.
1: 그렇죠. 네.
0: 네. 함께 열리는 6월 11일 첫 예선전 네. 대한민국 대 체코전 합동 응원전이 우리 뉴욕 프라미스 교회에서 열린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성 이명석 뉴욕 한인회장과 함께하는 시간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방송을 놓치셨나요? 가끔 듣고 싶었는데 놓쳤다면 또 우리 지역 소식이나 해외 소식, 최신 뉴스가 궁금하다면 새로워진 K-Radio 홈페이지 www.kradio.us에서 쉽고 편하게 만나보세요. 라디오는 차 안에서만 듣는다? 이런 시대는 이제 아니죠. K-Radio 앱에서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들으실 수 있고요. K-Radio 홈페이지로 놀러오세요. 꽃단장한 K-Radio 홈페이지로 오시면 유튜브 라이브 언제든지 접속 가능합니다. 새롭게 단장한 K-Radio 웹사이트 www.kradio.us에서 뉴스도 보고 방송도 듣고 한인 커뮤니티의 다양한 소식들도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kradio.us입니다. 저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나는
1: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오엔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전 11시 생활의 정보를 하나하나 배워보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뉴욕 한인회에서 어떤 일들을 해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재미난 일이 벌어질지 얘기들을 쭉 말씀을 나눠보고 있는데요. 동부 지역의 최대 한인 커뮤니티 뉴욕 한인회의 이명석 뉴욕 한인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나 여기 있어요 하고 기침을 한번 해주셨네요.
1: 네.
0: 네. 앞서서 이제 저희가 뉴욕 한인회 창립 66주년 기념식이 6월 13일 토요일 오후 5시 뉴욕 한인회에서 열린 회관에서 열린다라는 말씀 나눴고요. 그리고 또 세종 역사 연구소 창립식이 6월 27일이고 또 8.15 광복절을 맞아서 8월 15일에는 미주 전역에서 모두 동참해서 함께 할 수 있는 한국 역사 평가 시험도 또 준비 중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일 가까운 시간에 펼쳐질 6월 11일 우리 합동 응원전 얘기가 제일 네. 설레긴 합니다.
1: 네네. 작년에 한국 국가팀이 뉴저지에서 한번 네. 그 경기 있었을 때 이제 많은 한인분들이 가서 응원전을 펼쳤잖아요.
0: 네.
1: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때는 뉴욕 한인회가 참여를 안 했는데,
0: 네.
1: 이번에 이제 합동응원전도 뉴욕 제한체육회, 18개 가맹단체가 속해 있는 그 체육회, 또 축구협회, 또 월드컵위원회하고 뉴욕 한인회가
0: 네.
1: 이렇게 같이 공조하고, 화합해서 하는 이번 합동응원전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0: 네.
1: 저는 이제 뉴욕 한인회를 여기서 뭐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0: 네.
1: 좀 과연 뉴욕 한인회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이번 창립 66주년을 돌이켜볼 때 우리 4,50만 한인 사회에 어떤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0: 네.
1: 사실 열심히들 다 우리 전직 회장님들이 해왔지만 그런 역할을 좀 못한 경우도 있었고 또 저 역시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지금 저희가 사무국의 직원도 몇 명이 안 되고
0: 네.
1: 그런데 이런 응원전을 이제 해나갈 때 그래도 우리가 마음으로는 아 우리 한인 사회가 뭔가 또 단합을 하는구나 이럴 때는 뭐 다른 어떤 의견이나 또 반대 뭐 어떤 그런 질시 뭐 이런 것이 없이 그냥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아무튼 한인회는 뭐 긍정적으로 무조건 한인 사회가 하나로 되고 또 세대가 같이 아우르는 그런 역할을 그냥 하는 데에만 집중해도 좀 시간이 모자르다 이렇게 좀 느끼고 있고요.
0: 네.
1: 그런 면에서 지금 한인사회 단체들도 많이 있지만 또 한인회라는 한인회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역 한인회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한인사회에서는 뉴욕 한인회를 인정해 주시는 것 자체가 참 너무나 감사한데 그런 면에서 뉴욕 한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네 개 단체가 합동으로 하고 또 뉴저지에 있는 또 뉴저지 체육회나 뉴저지 단체들하고도 같이 연합해서 이번 토요일 날에도 또 같이 모임을 갖고 뉴저지 프론트어 파킹장에서
0: 네.
1: 또 20몇 명이 모여가지고 합동전을 또 연습을 합니다.
0: 네. 네.
1: 또 일요일 날에도 하고.
0: 네.
1: 그래서 이렇게 또 라디오 K 라디오가 저희 뉴욕 한인에 이런 시간과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모든 것이 다 한인 사회를 위한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 네. 네. 뉴욕에 그야말로 주요 한인 단체들이 다 모여서 이제 합동 응원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뉴욕 네네. 한인회가 또 앞장서서 또 이런 우리가 똘똘 뭉칠 때는 하나가 돼야 되니까요.
1: 네네 맞습니다. 네.
0: 근데 제가 소문 듣기로는 중국 커뮤니티는 되게 잘 뭉치는데 한인 네. 커뮤니티는 좀 뭘 못 뭉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1: 그렇죠. 이제 비즈니스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니니까 제가 지금 이제 한인회장으로서 우려하는 부분은 뭐 플러싱에 우리 전에 한인 상권이 다 지금 밀려가고
0: 네.
1: 우리 한인분들이 다 건물 지었던 건물들을 다 우리가 팔면서 중국계가 다 모든 건물과 상권을 장악해 나가고 뭐 우리가 플러싱에 있는 그 금강산 식당 같은 것도 참 뭐 미국 손님들을 이렇게 접대하기 좋은 장소인데 그게 다 지금은 중국계에 넘어가가지고 지금 엄청난 건물과 중국계 연하회장이 지금 세워지고 있고 우리는 지금 노던 상권도 자꾸 밀려가가지고 베이사이드도 지금 중간중간에 허리가 끊기면서 중국계 가게들과 뭐 슈퍼마켓 이런 것들이 막 다 들어와 있잖아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일대 한인분들이 사실은 이런 경각심과 어떤 긴장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0: 네.
1: 지금 플러싱에 약 한 20여 개의 데이케어가 있고 거기에 한 만 명 이상의 우리 한인 노인분들이 데이케어를 다니시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앞으로 자녀분들 손자 손녀 세대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진짜 연령을 떠나서 한인사에서 어떤 이벤트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같이 참여해주고
0: 네.
1: 또 격려해주고 또 조금씩이나마 재정적으로도 도와주시고 해야만이 우리 뉴욕의 한인사회의 미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10년, 20년 후에는 우리 뉴욕 한인사회가 어쩌면 다 뿔뿔이 2세, 3세는 개인적으로 다 성공해서 잘 나갈지는 몰라도 도태될 가능성이 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월드컵 응원전도 그런 차원에서 네. 모든 우리 한인분들이 정말 합심해서 다 같이 참여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0: 네. 네. 일단 시작은 우리 뉴욕의 주요 한인 단체들이 앞장서서 해 나가지만 결국은 똘똘 네. 뭉쳐야 되는 건 우리 한인들이니까.
1: 네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중국계는 또 이런 합동 응원전은 그렇게 특별히 뭐 조직적으로 하는 것 같진 않아요.
0: 네.
1: 우리만의 또 이건 독특한 어떤 그 합동 응원 이런 이런 상황은 또 우리 한인만이 가지고 있는 또 자랑거리인 것 같습니다.
0: 네. 네. 뭐, 소문 들으니까 그 프론트어에서 또 티셔츠도 제작해서 배포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1: 네네. 이미 지금 1500장을 제작해서 이제 배포를 하는 중이고요.
0: 네.
1: 또 모자라면 추가로 또 제작을 더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유니폼을 입고 어떤 일체성, 단일성을 우리가 이제 강조하는 거고요.
0: 네.
1: 이번에 이제 올림픽 아니 그 월드컵 세 차례 예선 경기에서 우리 한국 팀이 또 예선에서 올라가면
0: 네.
1: 그다음에 또 4차전, 5차전까지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0: 네.
1: 이번에 우리 한인 사회가 또 단합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됩니다. 그래서 응원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네. 프라미스 교회에서 열립니다. 뉴욕에서는 프라미스 교회에서 합동 응원전이 열리는데 6월 네. 11일은 밤 10시니까 그 전에 입장을 하겠죠.
1: 네네, 맞습니다. 네. 네.
0: 그리고 6월 18일, 24일, 이렇게 해서 3차전의 합동 응원전이 펼쳐지고요. 뉴저지에서도, 네네. 또 각각의 그 응원전이 펼쳐지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0: 네. 자, 여러 한인단체와 또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인들이 똘똘 뭉쳐서 월드컵을 계기로 다시 한번 이렇게 확 뭉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아, 우리 진짜 여기 다 있었지라는 그런 기분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맞습니다. 그래서 좀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좀 저녁이지만
0: 네.
1: 같이 참여해 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0: 네.
1: 그래서 저희가 1세 또 2세 우리 손자 손녀 세대인 3세대까지 같이 이렇게 응원하고 함께 참여하는 그런 정말 뜻깊은 행사가 되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네. 네.
0: 다시 한번 일정을 말씀드리면 뉴욕 퀸즈 플러싱에 있는 프라미스 교회에서 6월 11일 밤 10시 경기니까 그 전에 입장해 줘서 대한민국 대 체코전 함께 응원해 주시고요. 뉴저지에서는 1차 합동 응원전이 파인 플라자 4층에서 열립니다. 자, 이렇게 네.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똘똘 한번 뭉쳐보자, 합동 응원을 펼치자까지 얘기를 했는데 앞서 네네. 이제 들어오시면서 엘리베이터 얘기도 좀 하셨고요.
1: 네네.
0: 네. 뉴욕 한인회관 이 재개발 문제랄까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요 얘기도 네. 살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 네, 아직 한인사회에는 지금 공개를 아직 안 했는데요. 사실,
0: 네.
1: 저희 그 뉴욕 한인의 전직 회장님들한테는 먼저 상의를 했었습니다. 두 달 전에 한국의 그 대기업에서
0: 네.
1: 한인회관의 어떤 저 재개발, 공동개발에 대한 어떤 이제 제안이 와서, 편지로 한번 왔고, 또 관계자를 한 명 만났고,
0: 네.
1: 또 2주 전에는 정식으로 이렇게 한인회관 재개발을 위한 뭐 MOU 즉 이렇게 업무 협약 정도로 간단히 이렇게 업무 협약을 체결하자 이렇게 제안이 왔는데
0: 네.
1: 이제 제가 비록 회장이지만 이 한인회관의 매매라든지 뭐 재개발 이런 모든 것은 회칙에 의해서
0: 네.
1: 3단계 과정을 거쳐야 돼요. 첫 번째가 바로 전직 회장님들 전직 회장단의 승인을
0: 네.
1: 받아야 되고
0: 네.
1: 그다음에 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총회를 열어서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0: 네.
1: 그래서 일단 MOU조차도 저는 전직 회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이 내용이 뭐 기초적인 정도니까 타당하다 이렇게 하면 뭐 이제 동의를 얻어서 서명을 해서 한번 추진해 보는 거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뭐 한인회관 재개발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그전에도 한인 사회에서 크게 뉴스로도 다뤄진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0: 네.
1: 굉장히 참 이것은 신중하게 해야 될 문제고 현 한인회장은 여기에 관여를 가능하면 하지 않고 저는 이렇게 전직 회장님들과 이사회 그리고 공청회를 열어서 한인 단체 주요 대표들이라든지 한인 사회의 여론에 따라서
0: 네.
1: 이것을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을 한번 이제 고려해 보는 것이고,
0: 네.
1: 아직은 지금 뭐 초기 단계도 아직 아닌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전직 회장님들하고 이제 만나서 이 문제를 상의한 이후에
0: 네.
1: 또 한인 언론에다가도 또 이렇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네. 사실 뉴욕 한인회가 맨 처음에 세워질 때는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모아서 설립이 생긴 거죠? 뉴욕
1: 그렇죠.
0: 한인회가
1: 네. 네네. 그래서 한 45년 전 됐는데요.
0: 네.
1: 그때 기록에 의하면 한 120만 부를 우리 한인 각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120만 부 정도로 매입을 했는데
0: 네.
1: 지금 45년 정도 역사가 흐르면서 지금 자산 가치를 아직 정식으로 뭐 이렇게 평가 기간에 뭐 한 적은 없지만 최소 몇 천만 달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0: 네.
1: 그래서 특히 에리 아담스 시장 때 2년 전
0: 네.
1: 그 시티 오브 예스라는 그 존영 법안이 또 시의회까지 통과가 된 이후에
0: 네.
1: 한인회관이 위치해 있는 이 지역이 개발하는데 좀 더 좋은 조건이 됐어요.
0: 네.
1: 어떤 의미냐면 여기는 오피스 빌딩밖에 안 되는 곳인데
0: 네.
1: 앞으로는 주거용으로도 될 수 있고 호텔도 세울 수 있고 또 건물 높이도 전부 다 한 몇 층 더 올릴 수 있는 즉
0: 네.
1: 한인회관 한 층이 지금 8,000 스퀘어피트인데
0: 네.
1: 8,000 스퀘어피트로 건물을 올리면 1대 15, 즉 15층까지 올릴 수 있고요. 한인회관 1층 대지 8,000 스퀘어피트의 절반인 4,000 스퀘어피트로 건물을 세운다면 30층까지도 올릴 수가 있어요.
0: 아, 네.
1: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전에보다도 좀 조건이 좋은 상황이라서 그래서 좀 한인회 최근 뭐 미국의 디벨로퍼도 이렇게 연락도 오고 한 두세 군데가 왔는데
0: 네.
1: 미국 디벨로퍼 쪽은 제가 일단은 그냥 홀드하고 이렇게 접수나 연락을 안 받았는데
0: 네.
1: 한국 측의 기업은 이번에 이렇게 연락을 받아서 전직 회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이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0: 네. 네. 사실 한인회관을 매매하거나 재개발하는 이 문제가 무슨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1: 그렇죠.
0: 지금 현직 회장님이 네.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알아보고 또 1, 2, 3차
1: 네.
0: 승인을 거쳐서 결국은 이제 우리 한인들에게 공청회 자리까지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한 후에 진행한다니까 이게 한 해 두 해 만에 이루어질 문제는 아니네요.
1: 그럼요. 네.
0: 네.
1: 근데 지금 한인회 간의 그 실정이
0: 네.
1: 제가 작년에 딱 저 임기를 시작하면서 당장 그 다음 달부터 제가 임기 시작하기 이미 전에 결정이 났죠. 한인회관 6층이 한인회관이 쓰는 6층이 면세 혜택이 박탈돼 가지고
0: 네.
1: 1년에 세금이 11만 5천 달러가 이제 올라간 거예요.
0: 만만치 않네요.
1: 한인회관 전체 건물의 재산세가 6층만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면세 혜택이 되고 나머지
0: 네.
1: 1층부터 5층은 상업용이기 때문에 다 이제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재산세가 한 24만 불이었다가
0: 네.
1: 6층이 면세가 안 되니까 30몇만 불로 뛴 거예요.
0: 그러네요.
1: 그래서
0: 네.
1: 작년 1년 동안에 지금 11만 5천 불을 재산세를 더 냈죠.
0: 네.
1: 거기다가 작년 7월부터는 아마 그때 언론에도 날렸지만 5층에 한 테넌트가 5천 불씩의 렌트를 안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0: 네.
1: 근데 안 내는 이유가 또 타당한 것이 우리 한인회 측에서 사실은 그 5층에 사무실용을 또 주거용으로 이렇게 승인도 안 난 상태에서 해줘가지고
0: 네.
1: 렌트비를 비싸게 받았는데 몇 년 동안 렌트비를 낸 그 미국인 테넌트가 자기가 너무 오버페이를 한 것이고 알아보니까 이것은 주거용으로 있을 곳이 아닌데 이렇게 한인회 측이 해준 건데 한인회가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11만 5천 불 그동안 낸 거 다시 자기한테 환불해달라 이렇게 변호사 통해서 저희 레터도 오고 그래가지고
0: 네.
1: 거기도 지금 렌트를 5천 불씩 안 내고 있으니까 한인회관이 매달 한 14,000불 정도씩이 전에보다 건물 수입이 지금 적어서 적자 운영을 하고 있죠.
0: 네.
1: 회관 쪽은 사무국은 그동안 제가 뭐 갈라 행사라든지 한인분들도 많이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해서 사무국은 굉장히 재정적으로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0: 네.
1: 회관 쪽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세금이 조금씩 밀리기 시작한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0: 네.
1: 이런 문제도 지금 전직 회장님이나 이제 앞으로 한인사회에다가도 알려서 아마 한인회관을 위한 좀 이렇게 기금 모금 행사를 또 좀 별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한인회 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한번 짚어봤는데 그 지난해 6월부터 6층의 면세 혜택이 박탈됐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렇게 된 걸까요?
1: 네. 한인회 간에 그 중요한 그 바이올레이션이 두 개가 있다. 이제 그 담당 뉴욕시 그 재무국에서 그렇게 네. 이제 전 회장님 때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네. 그것이 하나는 엘리베이터 수리에 대한 그 바이올레이션이 있다는 거 하고 그 25년 동안 지금 렌트를 안 내고 있는 악성 테넌트 그 미국인 두 세대
0: 네.
1: 25년 동안 안 낸 테넌트가 있어요. 악성 테넌트가. 거기 내부에 또 그 건물에 관련된 바이올레이션이 있는데 한인회관이 거기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인회 측이.
0: 네.
1: 예, 변호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인데 엘리베이터는 저희가 이제 수리를 해서 그 바이올레이션을 고쳐서 이제 문제는 없어졌는데
0: 네.
1: 3층의 그 바이올레이션이 그것을 한인회 측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히 좀 난간에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네. 우리가 최대한 서류를 다 좀 구비해가지고
0: 네.
1: 한 3개월 전에 재무국에다가 이제 제출을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0: 네.
1: 어쩌면 좀 몇 개월 안으로 또 좋은 소식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네.
1: 아직은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0: 네. 네. 몇 개월 안으로 좋은 소식이 들기를 꼭 기대를 하고요. 이제 네. 거의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돼서 39대.
1: 벌써 1시간 돼갔습니까?
0: 그러니까요.
1: 네. 네네.
0: 39대 한인회장 되신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네네. 그리고 그간의 소회랄까요?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네. 뭐 역대장님들 다 경험하신 거지만 막상 한인회장이 되고 나면 기대와는 달리 참 뭐 걱정거리만 많이 있고 또 기대와 달리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또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나름대로 아무튼 열심히 거의 풀타임 같이 회장으로 뛰어다닌 것만은 사실인 것 같고요.
0: 네.
1: 앞으로도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새로운 임원진들도 좀 더 영입을 하고 특히 2세 임원진들을 대폭 보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세들만의 따로 별도의 임원진들이 구축이 돼서 우리 뉴욕 한인사회의 2세들의 네트워크를 수백 명, 수천 명을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면서 앞으로 제2의 한인회의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이사진을 이제 6월달까지
0: 네.
1: 많이 보강을 해서 후반기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0: 네.
1: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한인사회의 참여와 또 관심, 뭐 지원인데요. 너무 식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0: 한 20여 초 남았습니다.
1: 제가 부탁드리는
0: 네.
1: 것은 한인회를 도는 것이 결국은 우리 미래 자녀 세대와 한인 사회를 돕는 것이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고
0: 네.
1: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네. 뉴욕 한인회 이명석 뉴욕 한인회장과 함께 오늘 라디오 생활백사 함께했고요. 앞으로도 한인을 위해서 좋은 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0: よ。
1: K-Radio 게시판입니다. 중독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더 나눔하우스와 기독교 국제 중독 전문 연구원의 중독 사역을 안내합니다. 중독 회복을 위한 전인화 8차 교육은 6월 12일까지 김도영 목사, 박성원 목사, 이미숙 박사, 허빈나 박사를 강사로 모시고 더 나눔하우스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제4차 중독 상담사 라이센스 교육은 6월 15일부터 19일까지이며 뉴욕 교협 주최로 열리는 제5차 목회자 교회 지도자 중독 세미나는 6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청암교회에서 열립니다. 또한 청소년 중독 예방 세미나는 6월 12일 뉴욕 그레인네 교회에서 허빈낙 중독 전문 박사님이 진행합니다. 더 나눔하우스와 기독교 국제 중독 전문 연구원이 공동 진행하는 중독 예방 사역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전화 718-683-8884, 718-683-8884.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과 믿음의 방향을 새롭게 발견하는 특별한 시간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프라미스 교회가 준비한 고성준 목사 초청 말씀 부흥회, 수학 박사가 풀어주는 성경 말씀이라는 특별한 주제로 서울대학교 수학과와 UC 버클리 수학 박사 과정을 거친 고성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번 부흥회의 주제는 데스티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인생의 목적, 그리고 성도의 삶이 향해야 할 최종 목적지를 말씀으로 선명하게 밝혀주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6월 5일 금요일 저녁 8시, 떠남의 원리. 6월 6일 토요일 새벽 5시 25분, 돌파의 원리. 토요일 저녁 7시, 시대와 사명. 그리고 6월 7일 주일 예배에서는 반대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집회 시간 동안에는 유치부와 주일학교, 중고등부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됩니다. 삶의 방향을 찾고 계신 분,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알고 싶으신 분, 그리고 말씀의 깊은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고성준 목사 초청 말씀 부흥회 데스티니, 6월 5일부터 7일까지 플러싱 프라미스 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는 718-321-7800 또는 www.promise14.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십시오.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을 맞아서 고베 주얼 그룹이 플러싱 노던길 새 매장에서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 달 동안 펼쳐지는 이번 행사의 핵심은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입니다. 고객의 손과 얼굴형, 체험에 맞춰 맞춤형으로 가장 어울리는 보석을 추천해드립니다. 진주 목걸이와 랩 다이아몬드, 몰사나이트, 화려한 컬러스톤 등 다양한 제품이 준비됩니다. 6월 당신의 미모와 자신감을 헤이 블링블링의 AI 미모 처방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 주세요. 6월 9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펼쳐지는 K-Radio 공개 방송도 꼭 보러 오세요. 펠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유저지 팰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몰 내 예당 떡집 옆에 있습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팰리세이즈 팝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태극전사들과 함께 열광의 그 현장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운명적인 3차전 그 뜨거운 감동을 멕시코 몬테레이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세요. 6월 23일 출발하는 특별한 1박 3일의 여정 한국팀 응원석에서 펼치는 뜨거운 함성은 물론 매력적인 몬테레이 9시가지 관광은 덤으로 즐기세요. 가격은 1190불 플러스 항공이며 오직 선착순 26분에게만 허락된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빠른 마감이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서둘러 예약하세요. 지금이 바로 역사의 현장으로 떠날 시간입니다. 예약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인형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6월 지방선거와 재보선의 치열한 레이스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12곳, 국민의힘이 4곳에서 승리를 했고 서울시장의 경우 오늘 아침에서야 당선자가 결정되는 등 1% 초박빙의 승부 끝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5선에 성공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경기 평택을 해서는 유희동 국민의힘 후보, 부산 북갑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승리를 했죠. 잠시 후 일부 승부사들에서 주요 승부처들 내용 짚어보고요. 2부에서는 화제의 당선자를 연결합니다. 청와대 출신으로 이번에 다시 국회에 입성한 김남국 경기 안산갑 당선인, 이어서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을 연결합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말은 총알이 되고 논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된다. 최강 정치 승부사들이 펼치는 피튀기는 정치 토론. 승부사들.
1: 예, 박정희 한판 승부. 매주 목요일 정치평론계 최강 승부사 네 분을 만나는 시간이죠. 승부사들 시간입니다. 자, 먼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1: 예, 윤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십니까.
1: 자, 그리고 강수영 변호사와 서정호 변호사 두 분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1: 예, 서 변호사님 얼굴 굉장히 밝으십니다.
5: 그렇죠. 대성한 기분이에요.
1: 대성한 기분이라고?
5: 기대 수준이 있잖아, 처음에.
1: 아, 기대를 안 했다가?
5: 예.
1: 아, 그러시구나. 2026 이제 6.3 지방선거. 아, 드디어 막을 내렸는데, 아, 일단은 그 전국 그 시도지사, 지자체, 광역지자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2석, 국민의힘이 4석을 차지했습니다. 12대4입니다. 총평부터 한번 해볼게요. 우리 민주당부터.
6: 뭐 내용을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 좀 네. 비유를 좀 드리면
1: 비유
6: 민주당이 복싱 경기에 나갔어요. 판정승으로 이겼대요. 근데 내 병원비가 더 많이 나오고 챔피언 벨트도 받아보니까 막 여기저기 찢어져 있는 느낌.
1: 아 벨트가 영광스럽지가 않아.
6: 그리고 상대방 분명히 나한테 졌는데
1: 웃어.
6: 막 관중들이 막 저기다 박수 쳐주고
1: 아.
6: 나보다 뭐 더 다친 데도 없는 것 같고
1: 아.
6: 막 저렇게 웃고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거 내가 정말 이긴 건가?
1: 아 재경기하고 싶어요. 다시 링이 올라가서.
6: 그래서 하지만 뭐 더 답답한 거는
1: 네.
6: 아, 내가 왜 졌지? 이게 아~ 원인이 명쾌하게
1: 아~
6: 이게 좀 그래서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1: 아, 이야 네. 이제 강수필 대표님 원래 이렇게 항상 웃상인데 아, 오늘 방송 최초로 이렇게 약간 네. 어두운 모습. 자, 윤석 대변인도?
4: 예, 그런 평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구마다 마치 드론으로 정밀 타격한 느낌이에요.
1: 아~
4: 딱 요 지역은 요렇게. 이 지역은 이렇게 뭐 등수 뭐 이런 거 해서 정치적으로 많은 의미를 담게 하는 그런 선거였다.
1: 예.
4: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했는데
1: 아.
4: 뭐 MVP 인기상 감독사 이런 건 다 준우승팀에서 나오고
1: 아.
4: 우승팀 감독층 뭐 갈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상황에 닥쳐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1: 예, 야구 얘기까지 나왔어요.
5: 네.
1: 자, 강성 변호사님.
5: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1: 네.
5: 그 옛날에 그 아시안 게임에 그 야구 금메달 따면은
1: 아.
5: 우리 대한민국만 프로 선수들이고 나머지 다 다른 나라는 아마추어 선수들 나오거든요.
1: 우리는 병역 혜택이 있어가지고
5: 네네.
1: 프로에서 막 차출됐잖아.
5: 그렇죠.
1: 금메달.
5: 거기서 금메달을 땄다고 이제 막 환호할 수 없단 말이죠. 아마추어 선수들 상대로 프로들이 이긴 건데.
1: 일본인은 4인 야구인데 150 넘어 막 150kg 막 넘고 막 쫙쫙 들어와. 근데 저
5: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는 패배라고 규정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 졌다. 이렇게 좋다. 해야지. 이거 뭐 정권 창출한 지 얼마 되진 않은 허니문 기가 사실상 허니문 기간에 지방선거 치러져가지고 여당이 안 이긴 적이 없는데
1: 예,
5: 숫자로만
1: 예.
5: 총량으로 따져서 이겼다 졌다를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 졌다라고 해석하지 않으면 앞으로 민주당은 미래가 없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1: 네. 그렇군요. 저 서 변호사님?
7: 저는 기초가요. 놀라요. 기초가 이거 119대 95입니다.
1: 아, 기초의원 선거. 예.
7: 기초단체.
1: 기초단체. 예.
7: 근데 경기도에서도 12곳을 했어요.
1: 아.
7: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했던 성남,
1: 아.
7: 용인, 안산까지.
1: 예.
7: 이게 대성이고요.
1: 아.
7: 정동혁 대표의 절대적 공인데 세 군데를 진찰했어요. 첫째 대구 있죠.
1: 예.
7: 이재숙 주스면요. 김부겸이 됩니다.
1: 아.
7: 근데 이준석을 보궐로 돌리면서
1: 아.
7: 추경호, 그걸 둘 다 이기잖아요. 이게 잘했고요. 두 번째 충청도에서 정진석을 주수면 어디 될지 몰라요. 근데 이걸 윤용구 변호사 주가지고
1: 예.
7: 공주도 이기고
1: 아.
7: 충청에 충남에 기초단체 10개를 싹 쓸어버렸어요. 더블 스코어로 충북도 이 다섯 개. 이거는 이 충청도는 장동욱 대표의 절대적 공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세훈. 전북 이 컷오프 했는데 등록을 안 했어요. 두 번이나 연장해 주잖아. 예. 그때 전부 잘리든 됐거든요. 그런데 장동욱 대표는 포용 차원에서 오세훈 기회를 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결국 됐잖아요. 마지막으로 유희동. 누구냐면 반장동혁이야. 전북이 공천 주면 안 된대. 다 저더라도. 어차피 저는 거 유희동 주면 안 된대. 근데 장동혁 대표 유희동 주야 된다. 그렇게 수산 됐잖아요. 예. 와, 정말 이 공천 보면 진짜 대단한 용병술로 이번에 대승을 이룬 거예요.
3: 히딩크였어요?
7: 지금 제가 말한 게 전북이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때 오세훈 잘려야 된다. 고성국도 그랬잖아요. 예. 유희동 주면 안 된다. 왜 반장동혁 걔니까. 그리고 이준석 주야 된다. 예. 근데 추경으로 갔잖아요. 이준석 설달로 세 번 내려갔어요?
3: 예. 그 장동혁 당대표의 고개 그래도 국민의힘의 이번에 어떤 성적에 큰 공이 있다?
7: 그리고 이게 광역도 2, 3% 아슬아슬하게 전 게 부산, 울산, 예. 예. 그 다음에 강원, 좀 아슬아슬하게 전 거죠. 예. 대선전이에요, 이거는. 원래는 20% 이상 차이 났다니까요?
3: 여론조사상으로는? 예. 예. 자, 이게 석 변호사님 얘기하니까 세 분이 조용해지셨는데, 이렇게 누가 침묵을 깨주실까요?
6: 너무 충격적이에요.
5: 어안이 벙벙했어.
6: 이럴 때 쓰는 게 이제 어지러지러하다.
3: 이런 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런 표정으로 네. 계셨어가지고.
6: 아니, 이제. 근데 장동혁 대표가 가장 제가 봤을 때 그나마 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예.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본인의 행동 중 하나는 저는 그 오세훈 서울시장 옆에 가지 않았다는 게 예. 전략적 행동으로 해석이 된다면 예. 참 잘했어요라고 아. 칭찬을 해주고 싶다. 예.
3: 서울시장.
6: 근데 이제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에도 뭐 참 희한하게 일종의 그 객관적인 팩트는 담겨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 장동혁 대표가 묻었다는 표현? 장동혁 대표가 묻은 후보들은 다 떨어진 것 같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뭐 삭발하거나 장동혁 대표가 뭐 개소식에 오거나 그러면
3: 부산에
6: 네, 다 예. 떨어지지 않았나요? 예. 그 삭발 브라더스 뭐 위에 강원도의 김진태 후보 뭐 저기 김영환 후보 충북에 그다음에 또 내려가면
3: 박형준?
6: 박형준 후보 박민식 후보 예. 다 머리 깎았는데 다 떨어졌잖아요. 예. 그리고 그 장동혁 대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사실 물러나는 것이 보수 재건의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예. 양당 지도부가 거센 민심의 회초리를 피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봐요.
3: 근데 장동혁 대표가 아쉬운 결과지만 희망의 불씨는 지켰다 이렇게 말씀해서 아마 서정욱 변호사님이 깊이 공감할 말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4: 우리가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예. 어지러질하잖아요. 예. 기준점을 이분이 헷갈리게 예. 만들어서 이렇게 마치 설득되는 듯해서 우리가 지금 인지부조화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못할 것 같은데 이만큼 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고 그런가? 라고 하지만 예. 왜 못할 것 같았냐부터 얘기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더 잘할 수 있었잖아요. 울산도 뭐 아주 붙었다고 하는데 박맹우 전 의원, 전 시장에 대해서 공천 과정에서 그렇게 거칠게 안 했으면 그분이 출마를 결심했을까요? 탈당하고?
3: 감정적으로 많이 좀 상했었죠.
4: 안 그랬으면 무조건 예. 이겼습니다. 예. 뭐 김상호 후보가 단일화를 했건 안 했건 간에. 그러니까 유희동 의원 말씀하셨는데요. 뭐 유희동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공천 줘서 됐지 않냐는데 그럼 그 반대했던 사람을 그 사람들을 잘랐어야죠. 유희동 의원은요. 개인적으로 많이 소통을 하거든요. 공천을 안 주니까 엄청나게 답답했어요. 거기 뭐 나올 사람도 없는데 뭐 양양제약을 한다고 그러다 경기도로 간 지가 오래됐는데도 공천을 확정 안 하고 뭐 옆 지역에 뭐 오선했던 의원 온다든지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불안했었단 말이에요. 예, 예. 선거도 못 하겠단 말이에요. 이런 거가 한두 개가 아닌데 뭐 기초 자치단체장 숫자 가지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민주당이 그 정도 따라가면 잘했다고 그렇게 만세 부르는 당이었습니까? 이길 생각을 해야죠.
3: 예. 서울사님
4: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3: 끄덕끄덕 하고 있는데.
7: 아, 뭐 다 보기에 따라 양쪽 다 일리가 있는 생각이죠.
4: 보기는 일리가 없는데.
5: 아니 뭐 장동혁 대표는 아마 잠 못 드는 밤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동훈 후보도 했잖아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전련하는 느낌으로 절장을 해가지고 당선된 느낌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유희동 후보는 당권파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권파가 아닌 사람들이 약진하는 선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앞으로 내가 지금 야 당원들만 다 끌어안고 오는 메시지 그거잖아요. 당원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는 겁니다. 예. 자기가 당대표가 될 때까지 힘이 되어줬던 당원, 그 당원을 그렇게 만들어줬던 배경은 뭐 그 유튜브. 여기만 잡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선거는 당원들이 하는 선거가 아니라 전체 유권자가 하는 선거잖아요. 예. 보수 유권자의 극히 일부가 당원인데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지금 정치적으로 앞으로 미래가 있나 이 고민을 엄청 했을 겁니다. 본인 이거를 만약에 자기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그래도 잘해서 이 정도는 된 거야라고 해석한다면 뭐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나가야 될 사람이죠. 그 정도 전문가인 것 가지고 어떻게 정치를 하겠습니까?
3: 네. 자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 결과적으로 마지막까지 하이라이트는 서울시장 선거 대역전극이었는데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49.15%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정원호 후보가 48.13%를 얻었습니다. 두 그 후보의 차이가 1% 차이예요. 1% 차이인데 초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 선거사상 처음으로 5선에 성공을 하게 됐는데 이 레이스는 어떻게 보셨는지 윤석 대변인.
4: 저는 솔직히 뭐 많은 분들이 그러셨겠지만 오세훈 시장님이 5선 하리라고는 솔직히 생각을 못했어요.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선거판세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여론조사를 많이 참조를 하고 또 뭐 분위기라든지 뭐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를 참조를 하는데 단 한 번도 오세훈 시장이 앞섰다는 여론조사를 접한 적이 없어서 그런 상태라면 뭐 거의 대부분 오세훈 시장 당선이 어렵다고 판단할 거고 그래서 저는 뭐 타방송에서는 아예 대놓고 당선자 이름을 대봐라 그래서 정원호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해당 행위자로 공격당한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느끼셨을 분들에게 송구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오세훈 시장의 당선을 너무 바랬고 또 오세훈 시장이 결국 이김으로써 당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를 너무나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셨다. 그 점에 있어서 대단히 이 승리를 환영합니다.
3: 자, 서부장님 너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데,
7: 이거는 그 오세훈 시장이 잘한 것도 있지만, 장동혁 대표 이거
3: 갑자기 장동혁
7: 두 가지 점에서요.
3: 두 가지?
7: 그때 장동혁 측근들이요. 어차피 오세훈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어차피 신청도 안 된 사람 컷오프시켜 놨고 박수민도 새로운 사람 키우자.
3: 유희숙.
7: 이게 압도적. 박수민 의원 있잖아요. 경선인 것도.
3: 알고 있어요.
7: 그러니까 제 말하기 전부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몇 번 기회를 주면서 그래도 오세훈 해야 된다. 이렇게 공천 과정에 줬잖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 오지 말하는 사람 보고 공천 줍니까? 정청래 대표 오지 말하는데 그 사람 공천 줄까요? 보통 사람 못 줍니다. 자기 오지 말하는데. 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도 그렇지만 선거운동을 서울에 오세훈하고 같이는 못했지만 서울을 사사히 돌면서 정통 보수들이 오세훈 투표 안 하려고 한 사람이 많았어요. 제 주위에도. 저희가 눈물로 호소를 했어요. 오세훈 한 표 찍어줘야 된다. 오세훈 그거 알 겁니다. 제 유튜브 봐도. 누구보다 제가 정원호 공격 많이 했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달리면서 그래도 오세훈 찍어줘야 된다. 정원호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호소를 했어요. 혼자 달리면서. 보통 같으면 자존심이 대표 오지 말았는데 하겠어요? 이런 게 모의가 보수가 혼연일체가 됐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따라서 이게 뭐 장동혁이 멀리 했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진짜 잘못된 판단입니다.
3: 민주당이 또 말없이 듣고 있습니다.
6: 사실 이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 뭐 장동혁 대표가 뭐 어떤 역할을 했니 안 했니는 사실 저희가 아직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뭐가 잘못됐는가에 대해서 돌아보는 게 상당히 지금 중요한 시점이고 근데 이제 그중에서 그래도 객관적인 지표로 나왔던 거는 20대 남성의 75%가 출구조사에서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저희 민주당에게 20대들이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3: 맞아요.
6: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20대들이 마음의 문을 열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당은 정원호 후보는 20대들에게 마음을 얻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스타벅스와 관련해가지고 민주당에서 불매운동을 한다는 모습이 20대에게 조금 뭐 꼰대같이 내가 판단할 건데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지? 아하. 커피 한 잔의 자유? 뭐 이런 것에 대한 좀 반발 심리가 있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저희 구성원들은 지금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다 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뭐 삼성역 부실 시공이라든지 소소문 고가 붕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안전 문제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여줬던 무책임한 모습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부동산 문제도 저희는 어쨌든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전세난과 관련해가지고 또 20대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으니 아 정말 우리가 앞으로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예. 여러 가지 다각도로 너무 민심과 좀 멀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것에 대해서 돌아봐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안일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한 15-1로 이기고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오세훈 서울시장에 비교했을 때 정원호 후보가 조금 선거를 공세적으로 하지 못했던 것도 하나의 패인으로 좀 지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사실 근데 20대 그 75% 그 서울에서 오승 후보 지지는 그래서 대구는 2030은 오히려 김부겸 후보를 더 많이 지지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히려 뭐 이렇게 2030이 민주당 싫어한다 이 등식은 또 성립되지 않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뭔가 정책의 실패나 메시지의 실패나 이 레이스의 실패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5: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네. 2030이 민주당에 대해서 혹은 민주진영 전체에 대해서 이게 거부감 정도가 아니라 분노를 느끼는 것은요. 아. 이 원래 청년들은 가진 게 지금 없고 가져야 될 게 많죠. 아.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게 많아 아직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들이 기득권자로 보입니다. 아. 그리고 힘 있는 정치 세력이 뭔가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그들이 뭘 안 해주면 원래 그 시스템에 대한 공격 심리나 비토 정서가 있어요. 근데 이 20대 청년들이 살아온 10대, 20대 시간들 중에 대부분의 시간이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었거나 민주당이 주류 사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눈에는 민주당이 기득권자였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뭔가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데 이런 분노에 대해서 민주당이 품지를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혼을 냈어요.
3: 혼을 냈다.
5: 네, 너네들 민주화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독재에 대해서 아냐. 너네들 현대사 모르니까 이런 생각하지. 우리를 감히 비판해? 국민의힘은 얼마나 더 나쁜 사람 많은지 알아? 왜 선택적 분노하는 거야? 너희들 제대로 무식하게 제발 그러지 말고 공부 좀 해. 이런 식으로 혼을 냈지 품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가를 당했을 때 20대들이 보니까 너무나 위선적인 거예요. 우리보다 더 나쁜 걸 저들의 행동을 보니까 말만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하지 행동은 훨씬 나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년 전부터 거부 반응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게 누적이 된 것을 민주당이 오롯이 직면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민의식으로 접근하다가 이와 같은 결과 아니 부동산 한강벨트 따라가지고 뭐 표가 많이 오선 쪽으로 갔다 그 얘기하는데 그건 몰랐습니까? 원래 상수예요 그거는. 이걸 상세해 왔던 것이 젊은 세대들의 지지 혹은 아예 투표를 안 해버리는 정치에 아직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였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을 찍어버리잖아요 20대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걸 너무 간과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3: 역시 강변호사가 20대답게 말씀을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5: 대구에서는 거꾸로 이제 주류가 국민의힘이니까 기성세대가 반대로 나온 거죠.
3: 자 서울 얘기 해봤고요. 자 부산 북합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주목보다 굉장히 높았고 이번에 그 중요한 특징이 하나는 초반에는 민주당 후보들이 앞서고 있다가 막판에 끝까지 가서 이제 본투표 날 투표함까지 열었을 때 역전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자 한동훈 후보 역전을 하면서 격차가 1.75%포인트를 승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유인석 대변인부터 말씀.
4: 예, 이제 처음에 많이 뒤지다가 이겼다는 거는 결국 이제 개표함을 어떤 것부터 여느냐, 투표함을.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아마도 선관위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선거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의식을 해서, 사전투표를 먼저 열고, 그 다음에 가는 방식을 취한 게 아닌가 싶어요. 과거에는 역으로 하는 바람에, 보수 후보들이 이제 역전당한 경우가 많아서 이게 이상하다. 뭐 사전투표 때문에 졌다 이런 말이 이제 많이 예, 있었잖아요. 예. 그런 영향이라고 보고 결국 이제 사전투표가 앞에 열려서 이제 역전을 한 모양새가 됐는데 결국 참 간발의 차이로 이긴 거죠. 이 승부를 이 정도 이길 거라고 예상하고 한동훈 후보가 부산에 가고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절실함이 닿은 거고 그동안 선거운동을 후보가 제일 중요한 건 후보니까요. 후보가 굉장히 정말 모든 걸 다 바쳐서 했던 결과라고 생각하고 또 구도도 결국 깼어요. 3자 구도로 해서 부산에서 보수 후보가 특히나 무소속인 상태에서 보수 후보 둘이 나온 상태에서 이긴다는 거 상상하기 어려웠는데 예? 이런 것들을 깰 수 있을 만한 새로운 구도를 본인이 만들었다. 내가 이기면 나한테 표를 주면 이재명 정부 견제할 수 있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다른 방향으로 새롭게 끌 수 있는 보수 재건의 기초를 만들 수 있다. 이 구호가 먹혔던 선거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3: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대통령의 또 그림자가 있는 후보가 부산에 차출됐었는데 네네. 그 패배가 그래도 좀 뼈 아플 것 같습니다.
6: 일단 이제 정신적으로 상당히 이제 피곤하죠, 지금.
3: 아, 정신적으로? 아, 지금 피곤하죠. 네, 지금도 피곤해 보여요. 피곤하고. 네, 피곤해 보여요.
6: 네, 왜냐면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에게 부산에서 마지막 남은 파란 불빛이 부산의 북구갑이었어요. 근데 이제 민주당의 파란 불빛이 다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의 국회의원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전재수 후보가 부산시장이 되긴 했지만 과연 얼마나 이게 정부와 유기적으로 잘 협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일단 앞서는 거고
3: 예.
6: 어쨌든 선거는 확실히 절실한 편이 이기는 것 같다.
3: 아.
6: 거기에 대해서 좀 증명을 해낸 것 같고
3: 예.
6: 그다음에 이제 사실 제일 아쉬운 거는 두 가지입니다. 내부적인 어떤 패배 요인을 찾으면 하정우 후보가
3: 네.
6: 전재수 후보의
3: 네.
6: 부산 북갑에서의 지지율을
3: 네.
6: 온전히 흡수하지 못했다. 그것은 하정우 후보가 부족했다. 근데 그것은 하정우 후보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선거를 한 번도 치러보지 않고 정치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신인을 결과적으로 조금 우리가 제대로 당에서 케어하지 못한 면이 저는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3: 예?
6: 밖에서 좀 요인을 찾으면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아까 첫 번째는 한동훈 후보가 절실하게 잘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저는 더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박민식 후보가 거기서 두 번이나 국회의원을 했고 거기가 민주당 텃밭도 아니고 국민의힘 텃밭인데
3: 네.
6: 어떻게 거기서 15% 나오는지
3: 정말 실망스럽습니까?
6: 아, 저는 이게 왜냐면 이게 두 번이나 국회의원을 하고 거기가 국민의힘 조직력이 있기 때문에
3: 장관됐고.
6: 최소한도로 이 당원들의 DB가 있거든요.
3: 네.
6: 그럼 DB만 열심히 전화하고 문자 보고 만나기만 네. 하더라도 저는 그래도 20%는 저는 고수할 줄 알았어요. 근데 20%가 설사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한 18% 정도는 저는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이게 무너질 거라고 정말 생각 못했고 아니 또 저희 민주당의 또 뭐 정명희 구청장이라든지
3: 네.
6: 또 저희의 다른 후보들의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조금 신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저희가 부족했다. 한동훈 후보가 잘했다. 이렇게 박수쳐 드립니다.
7: 저는 이제 이번에 개인적으로 가장 아마 성과를 내가 가장 성공한 분이 한동훈을 봐요. 왜냐하면 오세훈도 있는데.
3: 뉴 한동훈 서정훈 나왔어요.
7: 아니 오세훈은요. 당의 이름으로 당의 도움도 받았을 텐 거예요.
3: 아 그래요?
7: 그런데 한동훈은 전적으로 본인 혼자 힘으로 된 거기 때문에 저는 가장 승리자다
3: 예.
7: 이렇게 보고
3: 예.
7: 그럼 그 원인을 객관적으로 보면요.
3: 예.
7: 한동훈은 자기 혼자서 자기만의 정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정훈은 세 명을 후광 그다음에 박민식도 세 명한테 의존한 거예요. 하정훈은 이재명
3: 예.
7: 그다음에 전재수
3: 예.
7: 그다음에 정청래한테 의존한 거예요.
3: 아.
7: 그다음에 박민식은 이명박 그다음에 박근혜
3: 또 하나?
7: 그다음에 장동혁
3: 아.
7: 여기서부터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장동민 지도부가 많이 가고 박근혜 예. 만나러 가고 뭐 이게 이명박 대통령 국방으로 가고 이때부터 이게 본인만의 칼날이 없어지 버리잖아요.
3: 아.
7: 저는 이게 선거 전략이 대미스다.
3: 아하.
7: 이렇게 봅니다.
4: 아, 아 그건 이상한데요. 아, 그건 장동민 대표 때문에
7: 부산의 서울은 그렇다는 거고.
3: 아, 아 지역마다 달라요?
7: 좀 다르죠. 지역마다.
4: 아, 장동민 효과가 지역마다 달라서.
7: 부산에서는 이게 그 저는 이명박 박근혜 뭐 네. 장동민 도움이 전혀 안 됐죠. 결과적으로 보면 알잖아요. 계속 지지 빠졌어요.
3: 예. 강모 여사님도.
5: 뭐, 이제, 하정우라는 정치 신인이 가서 싸워서 이기기에 시간이 매우 짧았어요.
3: 아.
5: 너무 짧고, 전재수 후보, 아, 전재수 이제 시장 당선자잖아요.
3: 네.
5: 부산 북갑에서 시장은 전재수 시장을 찍었는데,
3: 네.
5: 후보를 찍었는데, 하정우에게는 표를 안 준 사람이 꽤 있습니다. 제가 산술적으로 봐도.
3: 그러니까 50.52%거든요. 네. 전재수 후보가 네. 부산 시장 당선이. 근데 네. 하정우 후보는 41.26을 했단 말이죠.
5: 네.
3: 그러면 줄수표를 했다고 가정할 경우에,
5: 네.
3: 1번 전재수를 뽑은 50%가 다 이게 북갑에서는 그 하정우는 안 찍었다는
4: 북구에서는 56%예요.
5: 네. 훨씬 높죠.
3: 네. 네. 네. 그러니까
5: 그렇죠. 북구에서는 더 높아요 전재수가. 네.
4: 훨씬 그러니까. 높아요.
5: 네.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전재수 후보가 북갑에서 그 저력을 가졌던 건 오랜 시간 있었고 오랫동안 스킨십을 해왔던 건데
3: 네.
5: 한 달 두 달 가서 바짝 뭐 악수하고 인사한다고 해서 그 후광을 어떻게 다 흡수를 하겠습니까?
3: 네.
5: 그러니까 그런 시간적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당 지도부가 전략 공천을 할 때 뭐
3: 네.
5: 전재수 시장 당선자 뭐 요청이 있었다고는 하나 그래도 너무 전략적으로 방심한 거 그러니까 한동훈을 깔봤던 것 같아요.
3: 아.
5: 네, 너무 깔보고
3: 아.
5: 아, 쟤 여기 보수 분열됐으니까.
3: 아.
5: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구도 좋으니까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3: 방심이
5: 네, 네.
3: 자 이제 한동훈 후보가 사실은 이제 부산 북갑에 딱 깃발을 꼽기 전까지도 굉장히 지난했어요, 사실은. 시사 프로그램 아이템에서 굉장히 대구로 가나, 또 대구로 어디로 가나, 부산으로 가면 또 어디로 가나,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항상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던 윤석 대변인. 네. 네. 북값 결정까지 스토리도 있을 것 같은데.
4: 있었죠. 네. 처음에는 그, 저희가 1월 29일에 제명을 당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그럼 어떻게 반전의 계기를 삼을 수 있을까 탁 들어온 게, 네. 일단 북값이었어요. 왜냐하면 전재수 당시 의원에 네. 또 해수부 장관에 네. 그 부산시장 출마가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가 빌 수밖에 없고 재보궐이 생긴다고 생각을 예, 했기 예. 때문에 그렇게 봤는데 그러면 3자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게 가능할 것이냐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그런 가운데 질문도 나왔고 예를 들어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자가 뭐 경기사로 빠진다든지 그럼 하남 비고 뭐 대구도 비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예. 그럼 전략을 좀 생각해 보면 3자구도에서도 보수 후보가 3자구도에서도 이길 수 있으려면 제일 먼저 보는 거는 보수표가 제일 많은 데서 반분을 하자 이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반분하는 표가 민주당이 가져갈 표보다 많은 경우 그러니까 3분의 1 이하가 민주당 표가 나오는 지역을 고를 수밖에 없는 거죠. 산술적으로 보면. 거기에 딱 맞는 지역은 서울 강남권 아니면 대구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구를 많이 얘기한 분들이 있었는데 예. 한동훈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산에 대한 애정이 있고 물론 이제 대구에 대한 애정도 많이 있지만 부산 분들이 갖고 있는 기질과 본인의 그 정치 행보가 맞을 것 같다. 본인의 기질과도 맞다. 결국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3: 네. 본인의 선택이다. 네. 자 그럼 한동훈 이제 의원의 행보 무소속이긴 하지만 이분이 이제 복당 의사도 여전히 있으시겠죠? 당연히?
4: 아, 복당이요? 예. 뭐,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있는 거죠. 그건 상수인데. 예. 예. 이제 복당 과정에 대한 키는 일단 현 지도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 예. 지도부가 의원의 예. 복당. 요것도 우리 서 변호사님 하신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7: 지금은 이제 전혀 복당 안 될 거고요. 다만 이게 어떻게 되느냐. 예. 내년 8월 달까지가 전당대회예요.
3: 내년 8월. 예, 2년 넘게 남았네.
7: 그러니까요. 그때쯤 되면 이제 그 전당대회 놀 때 예. 이제 뭐 장동이 또 놀 수 있고. 또 이 친한계에서도 뭐 변재인 놀 수도 있고. 김문수, 나경원, 뭐 안철수 많이 놀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분들 중에 이제 뭐 한동훈 복당을 조건으로 내거는 분도 있을 거예요. 공약으로.
3: 아, 공약이.
7: 그래서 이게 그때도 장동이 연임 돼 버리면 조건으로 내거는 분도 있을 거예요. 공약으로.
3: 아, 공약이.
7: 그래서 이게 그때도 장동이 연임 돼 버리면 그냥 계속 못 들어오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친한계나 예. 또 김문수 후보나 예. 이런 분들이 당권을 잡으면 그럼 이제 그분들은 한동 복당하는 거고. 결국에 저는 내년 전당대회 과연 이게 그 친한계가 잡느냐? 아니면 정동희 씨가 잡느냐?
3: 야, 그 1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7: 그럼 그 사이 누가 지도부가 와야가 안 되는데 지도부를 끌어낼 방법이 없잖아요.
3: 안 돼요?
4: 그러니까 여기서
7: 예. 예.
4: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에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런데 궤변이에요 이게. 기간 1년 2개월 확 뛰어넘잖아요. 그럼 네. 1년 2개월 앞으로 남은 1년 2개월이 내년 8월에 예정돼 있다는 전당대회까지 네. 태평성대라는 얘기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오늘 나온 이 선거 결과도 정말 잘한 거고 물러날 이유가 전혀 없고 이걸 이제 은연중에 암시하는 거니까 이걸 꼭 짚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예. 필연적으로 지도부 바뀔 수밖에 없죠. 그건 뭐 상식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성적을 들고 나서 글쎄요.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인. 배추박스 21불99, 한국산 제주모 파운드당 1불99, 한국산 유기농 새송이버섯 300g 2팩에 4불99, 백도 한판 29불99, 레드 블랙자두 파운드당 1불99. 믿고 먹는 집밥 필수템 오뚜기 베스트 상품이 한자리에 한남체인에서 특별가로 만나보세요.
3: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4: 이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제스프리 선골드 키위 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24불 99, 시원유수 박해당 5불 99, 한국산 팽이버섯 팩당 99장, 파 다섯 번들당 1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소프채살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14불 99, 양념 돼지불고기 파운드당 4불 99, 바베큐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예,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판기하고 있습니다. 승부사들 지금 목요일 순서 합계하고 계시죠. 자, 6.3 지방선거 마무리된 상황 결과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대구로 가겠습니다. 대구. 대구시장 선거도 아, 이 또 이 막판까지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었는데 서 변호사님 웃고 계시는데 자, 일단 아, 여기도 역시 이제 출구조사와 JTBC 직조사에 약간씩 결과가 달랐지만 그래도 김부겸 후보의 당선을 예측한 곳도 있었기 때문에 네. 아, 끝까지 봤습니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8.87% 차이로 추경호 후보의 당선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우리 강수영 변호사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어제.
1: 네, 새벽에도 많이 울었는데 네. 뭐 울 거 다 울었고 이제 눈물 안 나고요.
0: 아, 눈이 부어 있어 지금.
1: 네, 진짜. 새벽에 네. 밤새도록 좀 그랬어요.
0: 고시원에서 주무시면서 우셨어요.
1: 아, 예. 혼자 이제 막걸리 한 병 딱 두고. 하여튼 그게 왜 그랬냐면은 네. 이제 워낙 고생한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패배가 김부겸 개인의 지금 뭐 이번 선거에서 패배가 아니고 향후 적어도 10년에서 20년 정도 대구는 더 암흑기로 가겠다 민주당에 그런 생각에 지금도 열심히 뛰고 있는 시민단체나 뭐 저같이 좀 뭐 제가 운영하는 뭐 뉴스민 진보 언론이나 뭐 이런 많은 구성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안 그래도 젊은 세대로 교체가 안 돼서 예. 고민이 많거든요.
0: 예.
1: 대구의 진보도 60대가 많아요. 젊은 세대에게 못 물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뭐 그런 암담한 생각에
0: 강수영이 있잖아요.
1: 저요? 제가 뭐라고 너무 미약하죠 저는.
0: 예.
1: 그래서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그 본투표가 열리면서 많이 벌어졌잖아요.
0: 예,
1: 근데 본투표 개표가 안 된 지역이 수성구, 동구가 좀 개표율이 낮길래 뭐 저도

0: 구성구 살고 있으니까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일말이 기대했지만 더 벌어지는 모습 보고 많이 좀 절망을 했고요. 이게 확실히 그 대구는 그 일상생활에서 국민의힘을 찍으면 나한테 이익이 된다라는 게 어떤 막 거시적인 대단한 그게 아니고 뭐 정책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거 말고 아주 네트워킹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국민의힘 정치인, 지역 정치인하고도 시의원하고도 뭐 구의원하고도 생활에서 굉장히 밀접한 인연들이 다 있어가지고요. 소소한 모임에서도 다 연결이 돼 있고 이러니까 의리로 안 찍어줄 수가 없는
1: 풀뿌리가 견고하다.
0: 그렇죠. 그 조직화가 굉장히 강고한 것 같아요. 그걸 깨려면 민주당도 지역에서 정치인들이 많이 배출돼야 하고요. 기초 단위에서도 더 많이 그래서 선거제 개편이 저는 꼭 필요한 것 같은데 표의 비례에서 의석수가 나오게요. 그래도 민주당이 25%에서 30% 받는데 의석은 없잖아요. 지역에서 거의. 그러니까 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대구는 앞으로도 매우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그런데 제가 대구는 접전지 아니라고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솔직히 부산, 울산, 강원도 2, 3% 되잖아요. 아,
1: 최종 결과 차이는.
2: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시야의 보수입니다. 출구조사도 못 맞추잖아요. 이게 대구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좌파 패널들이 김부겸을 엄청나게 띄우더라고요.
1: 진보 패널이라고
2: 진보 좌파, 패널들이.
1: 좌파가 여색해가지고.
2: 진보 패널들이 김부겸 뭐 사람 좋고 능력 있고 엄청나게 심적으식이에요. 그렇죠. 그랬죠. 야 그러면 이게 너 대선 후보 하지 왜. 너 당권 당대표식이지. 당대표는 송영길 정청래식이고 대선 주자는 이재명 문재인식이고 자기들은 김부겸 활용 안 하면서 왜 대구시장을 해. 대구 사람만 김부겸 시켜주다느냐. 이러니까. 진보 패널들이 말을 못해. 그렇게 훌륭하면 대선 후보 만들면 되잖아 다음에.
1: 예.
2: 그렇잖아요.
1: 예.
2: 대구 시장은 안 돼요.
3: 강성필 대변인. 서원산 지금 또 감정 깨게 만드네.
1: 아니 그
2: 대구 핫바지나
3: 그 상황에 맞게.
1: 맞죠?
3: 그러니까 선거가 있으면 그 상황에 맞는 그 상황에 후보가 있는 거예요.
1: 예.
3: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가 훌륭하지 않아서 뭐 대통령 후보 안 나가고 뭐 당대표 안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대구라는 험지에 그나마 대구 시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민주당의 자산이 김부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김부겸 나오지. 아니 그 이번에 대구시장 됐으면 다음에 대통령 후보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대구 시민들이 보수와 진보 출신 대통령을 만들 수 있는 조로의 기회라고 한번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호소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3: 그래서 이제 그래서 민주당 패널들이 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답답해서 말 안 하는 거고요.
1: 예.
3: 저는 이제 아쉬운 게 이 김부겸 캠프도 정말로 절실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1: 열심히 했죠.
3: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의원 갑질이라든지 이런 거 얼마나 문제가 되는 세상이에요. 근데 김부겸 후보는요. 어떤 일이 있다가도 김부겸 후보가 나서게 되면 올드 멤버들이 싹 다 모입니다. 그들이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돈 써가면서 하고 시간 내서 하고 이렇게 강성룡 씨처럼 울고 해요. 그걸 제가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원망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안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주당이 서울에서는 2030의 표심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또 대구를 보고 그 부산 북갑을 보고 또 공주, 그러니까 충남을 보면서 앞으로 험지에서의 인재 양성을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런 숙제를 좀 떠안았다. 그렇게 봅니다.
1: 김부겸 후보가 이번 레이스하면 전선 야구고 부르면서 우셨잖아요.
0: 네.
1: 근데 이번에 이제 결국 패배를 했는데 마치 이 모습에서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는 그 부산에서 패배하고 눈물을 흘렸던 노무현의 모습을 또 발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김부겸 후보의 그러면 향후 진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0: 저는 김부겸 후보가 사실 이번 선거에서 당선이 되더라도 2년 뒤에 대구 경북 통합을 하고 다시 대구시장 선거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공약까지 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어떤 행보를 염두하고 더 나은 어떤 그 다음 포석을 두고 대구시장 선거 출마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나오신 거고 특히 기초에서 출마하고 있는 험지 출마하는 정치 후배들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도움되게 하려고 하신 거라 지금 낙선 이후에 어떤 정치 일선에서 다시 어떤 역할을 하실 가능성 크지 않을 것 같고요. 대구에서 후진을 양성하는데 아마 매진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해봅니다.
1: 예.
4: 대구를 이길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가지셨기 때문에 김부겸 후보가 45% 넘게 득표를 하고도 낙선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는 걸로 느껴집니다. 근데 요거 하나는 제가 꼭 얘기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저희 당의 경선이 정상적으로 치러지고 커탈락이 그렇게 거칠게 이루어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김부겸 후보 등판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마치 장기 플랜을 두고 김부겸이라는 인물을 쭉 키웠고 대구라는 곳에 어필하기 위해서 이분이 당선되는 과정을 뭔가 계획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도 김부겸이라는 분 은퇴하신 분 아니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분을 다시 쓴 이유는 국민의힘이 저렇게 경선 과정을 이상하게 만들고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부랴부랴 은퇴 선수를 다시 복귀시켜서 했다.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 훌륭하신 분이고 그분이 만약에 대구시장에 당선됐으면 저에게 주는 충격은 헌정 80년 역사의 가장 일대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권 교체됐던 87년에 그때보다 훨씬 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97년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다. 결국은 민주당 지도부가 정치 상황을 활용한 결과 김부겸이라는 분이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기성 정치권에 약간 뭔가 좀 신의 측면에서 뭔가 피해를 입으신 것이 아닌가.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표의 숫자대로 의석이 나오는 거 지금 민주당이 마음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거 안 하죠. 그거 안 한 이유가 뭐겠어요. 민주당이 민주스럽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것도 생각하셔야 된다.
0: 동의합니다.
1: 예. 예, 자, 경기 평택일도 아주 격전이 펼쳐졌고, 여기서도 유이동 후보의 대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역시 개표 초반 1위가 아니라 막판 이제 뒤집기에 유이동 국민의힘 후보가 선전을 했는데 34.83% 얻었습니다. 김영란 후보는 28.77, 조국 후보가 27.24. 사실은 또 출구조사 이런 결과는 30-30-30이 나와가지고 다들 야 밤새겠구나 이제 해서 이제 딱 봤었었는데 결국은 실제 결과는 이제 유이동 후보가 그래도 좀 많이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자 어떻게 보셨는지 서 변호사님.
2: 저는 이번 선거의 최대 승리자는 한동훈이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1: 아유.
2: 근데 최대 패배자는 예. 조국이다.
1: 아, 유동 얘기하는데.
2: 조국은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1: 조국은?
2: 네거티브 진흙탕 싸움을 막 하면서 그 이미지 명분도 다 잃어버렸고요.
1: 아하.
2: 그리고 이 선거도 3등 했고요.
1: 아하.
2: 당은 이게 전라도에 뭐 기초단체 2개 건진나? 지금 사퇴했잖아요.
1: 예.
2: 지금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조국이 명분, 신뢰, 뭐 이번 선거에 누가 봐도 최대 패배자다. 이거는 이게 욕심이 과했던 거예요. 본인이 평택에 온 것부터는 잘못했다 봐요.
1: 아하.
2: 진보당하고 계속 공조를 했고 김재호 후보가 오래 있었거든요.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호남에 가면 1대로 붙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1: 예.
2: 평택에 무슨 근거로 와가지고 올 때부터 평택 군이 뭐 발전이 평택이 군입니까? 그래서부터 뭐 두 달짜리 월세부터 처음부터 스텝이 완전히 꼬이면서 최대 패배자가 됐단 말이에요.
1: 자, 조국 후보가 잘못한 게 많다. 가장 큰 패배자다. 라는 예. 말씀. 또 우리 강성 변호사님이 조국 후보에 대해 비판을 많이 하셨습니다.
0: 예. 저, 일단은 전략 공천 지역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도 책임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경우의 수, 뭐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김용남 후보를 한안갑에 공천을 했다. 그리고 여기 평택을에 뭐 이광재 전 도지사를 했다. 그러면 네거티브 공방 이렇게 세지 않았을 것이고요. 조국혁신당에서 김용남 후보를 그렇게 물어뜯을 일도 없었어요. 뭐 저들은 민주당스러움을 보존하기 위해서 민주당 가치와 맞지 않은 사람을 검증하는 거라고 주장했지만 조국의 이해관계와 상충되지 않았다면 입도 뻥긋 안 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1: 예?
0: 보세요. 지금 유이동 후보에 대해서 네거티브 하나도 안 했거든요. 본인하고 본인에게 아무런 위협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유이동 후보에 대해서 아예 논외인 것처럼 투외인 것 치고 그랬어요. 아, 이거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 뭐 내란 종식하기 위해서 여기 출마한다 그래놓고 부정선거 세력에 대한 이 어떠한 오해를 풀기 뭐 포섭하거나 그들을 갖다 되돌릴 생각 시도 뭐 네거티브 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의 정치적 활로를 열려고 하는 사람이 출마를 했을 때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폭 어떤 큰 싸움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하고 공천을 했어야 되는데
1: 예?
0: 김용남 후보를 공천하는 순간 이 싸움은 예견된 거였잖아요. 그러면 그 싸움이 예견됐다면 그 다음에 대책이 있는 상황에서 공천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리뷰를 해봐도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김용남이 저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기면 다행이고 저도 뭐 조국이 될 거니까 어차피 다 민주주의장 아니냐. 그럼 뭐 당지도 입장에서는 뭐가 돼도 다 좋은 카드니 뭐 한번 해봐라. 힘든 곳에서 한번 해봐라. 민주당에서 온 손님이니까
1: 살아나가라.
0: 뭐 이렇게 우대하긴 좀 어렵고 뭐 제일 어려운 지역이지만 한번 본인 개인기를 한번 해보세요. 뭐 수원하고 평택 가깝잖아요. 뭐 이 정도 수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당 지도부가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1: 당선됐죠.
3: 저는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우리 민주당 정은호가 패배하지 않았다고 하면 예. 제일 부각됐던 곳이 평택을일 겁니다.
1: 아.
3: 졌으니까요.
1: 예.
3: 그리고 의회의 결과. 그러니까 평택을의 결과를 보면서 앞으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당분간은 합당 얘기도 꺼내기가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합당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 갈등의 예고편이 저는 평택에서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3: 아쉬운 거는 조국 후보가 사실 김용남 후보를 상대로 저는 뭐 정치적이라든지 정책적인 우위를 보여주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부터 끝까지 네가티브로 끝내버렸고 그 네가티브 과정에서 유시민 작가라든지 친문 세력이 지원을 함으로써 저는 오히려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김용남 개인의 허점에 대해서 조금 실망해가지고 이탈하려고 했는데
1: 예.
3: 오히려 김영남과 민주당을 일체시켜버리는 그런 효과가 났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국 후보를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1: 예.
3: 저 사람 정말 뭐 본인이 말하듯이 뭐 국힘제로 한다고 하고 뭐 이재명 정부 잘 서포트 한다고 하는데 아니 뭐 민주당 제로 시키고 이재명 제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강한 반감을 예. 이번 평택을 선거를 통해서 보여줬다. 그래서 당분간 국민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과의 합당은 얘기를 꺼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이제 당대표를 사퇴를 했거든요. 조국 이제 대표가. 그러면 이게 사실은 조국 혁신당에서 조국 대표가 대표가 아니다. 이런 것 자체는 당분간 또 당은 굉장히 표류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상황 어떻게 될까요?
4: 그래서 뭐 죄송한 얘기인데 예. 그 당에 남아 계신 12명의 비례대표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뭐 정확히 6대6으로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1: 예?
4: 뭐 자강하자는 분과 민주당과 합쳐야 된다는 분 이렇게 6으로 나뉜다고 하는데 조국 대표가 그 당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면 결국 민주당 쪽으로 인력이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조국 대표 얘기 많이 하셨으니까 유동 의원 얘기를 이제 좀 예, 하고 싶은데 예. 결정적으로 저는 이 방송에서 진행했던 토론회가 유동 후보 당선에 정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1: 그게 큰 의미에 부여하시면 저희가
4: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1: 예,
4: 다섯 분이 다 나와서 그래도
1: 예, 예, 예.
4: 뭔가 의미 있는 거를 유권자들이 알 수 있을 만한 그 컨텐츠들이 나왔어요.
1: 컨텐츠가 있었나.
4: 그 과정에서 유희동 후보가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보거든요. 일단 뭐 태도부터 시작해서.
1: 예.
4: 물론 이제 김용남, 조국 두 분 사이에 뭐 옥신각신하는 과정 뭐 그런 걸 본 것도 뭐 부각이 됐겠지만
1: 예.
4: 유동 후보가 상당히 저는 그 점을 봤거든요. 굉장히 침착하게 어려운 질문에도 잘 대처했다고 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뭐 황교안 후보가 어떻게 보면 도와준 면이 있죠. 결정적인 발언을 했잖아요.
1: 예.
4: 선거 당일까지 결정을 미뤄달라. 저는 거기서 이렇게 되면 유동 후보 가능성도 있겠다는 걸 생각을 했고 거기에 이제 김용남 후보에 대한 민주당의 DNA와 전혀 맞지 않는 의혹들이 이제 이어지고 민주당의 방어가 좀 꼬이면서
1: 예.
4: 거기서 저는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 네. 자, 유희동 의원이 4선이거든요.
4: 네.
1: 뭐 향후 거취를 묻는 거에서 뭐 원내대표에 나갈 생각은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게 당내에서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있겠죠?
4: 엄청 많죠.
1: 예, 서 변호사님 유희동의 거취.
2: 어머, 저는 원내대표 나가보라고 권유했고요. 형님 고맙습니다. 소주 한 사겠대요. 제가 이렇게 황교안 단일화 사퇴할 거라까지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부산도요.
1: 예?
2: 그게 유권자가 단일하잖아요. 유권자가 박민식보다 한동훈 쪽으로 가잖아요.
1: 예, 예.
2: 더욱이 평택도 황교안 어차피 사표 방지 심리가 있는 거예요.
1: 예.
2: 그러니까 단일화 유희동 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심리가 다 작동합니다.
1: 예. 어휴, 우리 서 변호사님이 뻗치지 않는 곳은 아무것도 없군요. 예. 그냥 마음은 먹으면 다 연락을 하시는구나. 그죠?
2: 아니, 뭐, 그 유희동한테.
4: 아니, 단일화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당지도부의 역할이죠. 예. 울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1: 예. 자,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제 정청래 당대표.
2: 네.
1: 오늘 전국적인 큰 승리 감사하다. 서울 탈환을 못해 아프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아까 이제 장동혁 대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청래 당대표가 이제 그 8월 혹은 9월에 있을 민주당 차기 전당대회에
4: 네.
1: 연임을 나설 것이냐. 어떤 분도 나선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선거 딱 끝나자마자 이제 정청래 당대표를 끌어내기 모든 걸 하겠다. 뭐 이런 분도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황 변호사님은?
0: 전당대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지금 물러나는 거는 저는 경우의 수에서 배제해야 될 것 같고요.
1: 어차피 그냥 한 달 지나면.
0: 네. 그래서 당원들의 선택을 받겠다. 당원들의 판단에 따르겠다. 이런 식으로 유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1: 예.
0: 개인적으로는 정청래 대표가 야당 대표처럼 하는 방식, 네.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상대방 비난만 찰지게 잘하면 자동으로 나한테 지지가 온다라는 메커니즘을 지금 집권을 하고서도 계속해서 작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확성기를 대준 게 김어준의 뉴스공장, 뭐 매불쇼 같은 뉴미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 예.
0: 유시민 작가까지 총동원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 예. 뜻하는 바를 다 이루지 못했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 당원들이
1: 예.
0: 그러니까 당원들의 마음과 이 선거는 당원뿐만 아니라 전체 유권자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진보 유권자가 뭐 당원들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 예.
0: 당원이 아닌 사람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정천혜 대표는 당원들한테 인기 끌고 당내 경쟁에서 이기는 그 메커니즘만 가지고는 여당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이번에. 그래서 당원들이 전략적으로 판단한다. 왜냐하면 2년 뒤 총선이 위험해요. 이대로 가면 이번 전당대회는 총선 지휘자거든요. 이런 메커니즘으로 서울을 잃었는데 서울 잃어버린 사람을 총선을 또 맡기냐. 저는 그 당원들의 전략적 판단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1: 예, 옆에 이제 당원 얘기해 주세요.
3: 저는 당원으로서
1: 예.
3: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처음 아침 방송 나가기 전에는
1: 예예.
3: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는 저는 저희 민주당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1: 아하.
3: 첫 번째 워딩을 찝찝한 승리라고 표현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승리하긴 했다 숫자상으로라도 내용이 조금 불만족스럽다라고 이제 말을 하려고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진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우리가 승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저희가 민주당 구청장이 서울에 25개 구청장 선거가 있었는데
1: 예.
3: 17개예요.
1: 8개를
3: 이었어요.
1: 국민의힘 했죠.
3: 우리가 2018년도에 25개 중에 24개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1: 하나 서초구청장 조은희
3: 맞아요.
1: 청장.
3: 좋습니다. 서울이 그러면 뭐 그렇게 만만한 동네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경기 보자고요. 용인, 성남. 성남시는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곳입니다.
1: 김병호 후보가 떨어졌어요.
3: 그리고 안산 같은 경우는 더 충격적이에요.
1: 그렇죠.
3: 어떻게 질 수가 있습니까? 완전 우리 텃밭. 아니 김남국 후보 출마했었잖아요. 안산에서. 출마한 줄 알았어요? 초반에는 알았죠.
1: 아하.
3: 하지만 워낙에 우리의 텃밭이기 때문에 출마한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졌어요. 12개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숫자상으로 보더라도 어떻게 승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그 일각에서는
1: 예.
3: 정청래 대표 사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왔었어요.
1: 네.
3: 그런데 뭐 갑자기 사퇴라는 말보다는 어쨌든 뭐 승리했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시는 거면
1: 예.
3: 이것을 과연 전당대회 연임 도전하시는 거는 본인의 선택이시지만 우리 강수영 변호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연 우리 당원들이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선택이 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4: 그러니까 선거를 치른 당대표는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공천의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1: 예.
4: 공관에서 하는 거지만 말씀하신 안산시장 저도 굉장히 의아했는데 이분이 이미 유명한 일을 벌이신 분이더라고요. 그 아시안의 음주운전 관련해서 질문하는 분에게 음주운전 이재명 대통령이 안 했냐 했던 분이 결국 시장 후보로 선출이 됐고 그 공천 과정에 아무것도 안 한 게 그 지도부잖아요. 네.
1: 예. 자, 육산 지방선거 네 분의 승부사들과 꼼꼼히 짚어봤는데요. 들을 만한 내용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5: 숫자가 대단하네요.
1: 네 분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0: K라디오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귀한 만남을 성공하시고 결혼하시는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에서 굿뉴스를 전합니다. 결혼 웨딩 준비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웨딩드레스, 들러리, 예물, 한복, 웨딩 촬영, 꽃, 헤어와 메이크업, 연애 장식과 주례까지 각 업체를 따로 찾으며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이 실속 있는 토탈 웨딩 패키지로 예산 부담은 줄이고 만족은 높였습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부터 웨딩까지 고객님의 예산에 맞춘 맞춤 플랜으로 아름다운 순간을 완성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과 결혼에 대한 모든 것, 부담은 적고 품격은 높인 웨딩, 에베네셀 토털 웨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17-359-1578, 917-359-1578. 영화보다 더 큰 감동으로 기억되는 음악이 있습니다. 이번 주말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한 위대한 사랑의 멜로디가 쉬마 유스 오케스트라의 선율로 다시 태어납니다. 6월 7일 일요일 저녁 6시 30분 뉴욕 장로교회에서 열리는 제7회 쉬마 유스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쉬마 파라디소. 청소년들의 순수한 열정과 멘토들의 사랑으로 연주되는 영화음악의 대향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켓 수익금 전액은 아동 심장병 수술과 전 세계 구호단체에 전액 기부됩니다. 6월 7일 아름다운 선율로 사랑을 전하는 특별한 밤 놓치지 마세요. 문의는 917-626-5511, 917-621-5511번입니다.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참 고맙습니다. 양 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 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GC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라이트방 이성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성령아입니다.
0: 아이고, 이번 주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벌써 목요일까지 왔습니다. 와.
1: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0: 이렇게 한번 툭 쳐보고 스스로에게 잘했다 한번 해주세요.
1: 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0: 뭐 어디를요? 터치다운인가요? 어디로 가요?
1: 고지가 내일이에요.
0: 고지?
1: 네.
0: 아, 금요일에 고지였군요. 아, 그리고 달력을 한번 봤어요.
1: 네, 달력을 왜요? 생일이신가요, 혹시?
0: 저요?
1: 네.
0: 지났는데? 월드컵이 딱 일주일 아, 남았더라고요.
1: 그렇죠, 그렇죠. 아. 드디어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0: D7입니다.
1: D7.
0: 이제 오늘부터 딱 일주일 뒤면은 2026 FIFA 월드컵이 개막을 하고요. 자, 이게 전 세계인의 축제인 FIFA 월드컵이 딱 일주일 뒤면 개막을 하고요. 딱 개막식 날 두 번째 경기로 한국과 체코의 경기가 있습니다.
1: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하네요.
0: 바운스 바운스. 자,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또 오늘 우리 오랜만에 집에서 가사일 하시는 분들 또 우리 비즈니스 현장에 계시는 분들 우리 직장인분들 모두 모두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에게 좋은 기운 한번 보내드리자고요.
1: 좋아요.
0: 우리 대한민국 한번 해줘. 대한민국
1: 빰빰빰빰빰.
0: 네, 좋아요.
1: 저희들의 이런 응원이 네. 저희 대표단에게 꼭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0: 제가 손흥민 선수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좀 보내줘. 자, 오늘 목요일 목요 퀴즈쇼가 또 있고요.
1: 그렇죠. 또 오늘은 주간 베스트 사연 마지막 마감 날입니다.
0: 마감이에요. 저희가 밤까지 받았더니 정말로 목요일을 밤에 보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가능하면 저희 방송 끝나는 2시까지 늦어도 저희 오후 한 3시 정도 안까지는 꼭 좀 사연을 보내주세요. 네. 우리 월드컵을 딱 일주일 남았는데 여러분 응원 네. 메시지죠.
1: 그렇죠. 네. 이번 주 주간 베스트 사연은요 우리 대표팀에게 보내는 응원입니다. 네. 뭐 손흥민 선수 사랑해요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0: 사랑하잖아요.
1: 그럼요.
0: 고백할 수 있잖아요.
1: 그럼요.
0: 남편이 옆에 있어도 할 수 있잖아요.
1: 힘내세요. 네. 응원 메시지 팍팍 좀 보내주십시오.
0: 네.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 이번에 32강 16강 넘어
1: 가자
0: 가자. 자, 우리 한시의 음악다방도 가자. 가자.

0: 신시의 음악다방 이렇게 또 문을 열어봤습니다.
1: 네. 자, 이번 주 주간베스트 오늘이 마감이에요.
0: 마지막. 네, 오늘 마감이에요. 아직 못 보내신 분들 네. 서둘러서 보내주세요.
1: 이제 손흥민 선수에게 더 이상 사랑의 메시지를 보낼 기회는 오지 않아요.
0: 네. 오늘이 마지막.
1: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네,
0: 짧아도 네. 되고 길어도 되고 네. 뭐 그림 이모티콘만 쫙 깔아서 보내셔도
1: 이모콘티요? 새로운데?
0: 에이, 또, 아이, 나도 말꼬리 자꾸 또. 네? 그림 이모티콘만 잔뜩 네. 보내주시면 되긴 되는데요. 네. 저희가 또 후보작으로 선정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딱 일곱 분 네. 뽑아서 네. 내일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주간 베스트 특집 후보를 올려서 이 중에 한 분이 이번 주 야외 상품권을 그냥 드시고.
0: 네, 주인공이 되시고. 자동으로 네. 월장원 후보가 되십니다. 월장원 후보, 월장원으로 뽑히시면.
1: 네, 묶었다 불러? H마트 상품권 네. 묶고 더블로 20불짜리 두 장을 또 드실 수 있도록 네, 네, 그렇게 후보가 되시죠.
0: 네, 우송을 해드립니다.
1: 네. 하트만 뭐 많이 보내주셔도 저희가 잘 살려서 읽어드릴 테니까
0: 하트
1: 손흥민 하트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괜찮다.
0: 네.
1: 그렇게도 보내주셔서 일단 발을 담가 놓으세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0: 아니 그리고 선수들이 네. 뭐 이 메시지를 직접 듣진 않겠지만 그 마음들이
1: 아니, 제가 손흥민 선수한테 전달해 드린다니까요. 아,
0: 그러면 또 비행기표 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0: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에서 여러분의 응원 메시지 직접 네. 읽어 드립니다.
1: 나를 보내 주라. 손흥민에게.
0: 나도 같이 가자.
1: 나 혼자 가면 안 될까? 나만 보고 싶다.
0: 여기 있어라. 나 혼자 가고 싶다.
1: 아이,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이거 어떡하지?
0: 아, 정말.
1: 하여튼 둘 중에 하나가 갈 테니까요,
0: 아니,
1: 여러분.
0: 만약에 네. 주장원 되신 분들을 네. 보내드린다고 하면, 와, 지금 아주 문의메시 사연이.
1: 한 4천 개 들어옵니다, 문자. 네.
0: 그러게요.
1: 아예 그 상품의 눈이 어두워서 안 보내지 마시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팀이 꼭 정말 원정에서 8강 갈 수 있도록 네. 여러분의 좋은 기운들을 좀 보내주세요.
0: 진심을 담아서 기운 네. 팍팍 불어넣어 주십시오.
1: 자, 다시 한번 대한민국 8강
0: 가자! 가자!

0: 자,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낮마다, 항상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죠.
1: 모이세요, 모이세요. 네,
0: 목요일마다 옵니다. 자, 목욕 퀴즈쇼. 한 세 문제 정도를 준비해 와가지고 우리 청취자님들에게 퀴즈를 맞추라고 굉장히 깐족거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자, 오늘도 굉장히 상당히 깐족거릴 만한 퀴즈들을 오늘 세 개를 준비해가지고 왔는데요.
1: 네.
0: 맞추실 생각 없으시면, 자, 주파수 돌리시고요.
1: 아이, 왜 이러세요? 다들 오늘 얼마나 기다리셨다고요?
0: 그럼 목소리를 왜 그러는 거예요?
1: 아니, 지금 다 세 개를 다 오늘 또 맞추겠다 하고 다들 기다리셨습니다.
0: 자, 그러면은 오늘 맞추실 준비 되신 분들, 네, 장전하시고요. 지금부터 세 개의 문제를 드릴 텐데. 자, 문제 천재 우리 성훈이가 여러분 준비한 자, 세 가지 퀴즈, 우리 영화 씨의 낭낭한 목소리로 오늘 첫 번째 퀴즈부터 여러분께 깐족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단 정답 맞추시기 위해서는요, 네, 저희 K-라디오를 친구를 추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 정답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0: 아, 우리 다시 한번 알려드릴까요?
1: 네.
0: 일단 카톡을 여셔요. 여신 다음에 아, 밑에 줄에 있는 메뉴 항목들을 보면 맨 왼쪽에 친구가 있어요.
1: 네.
0: 그 친구로 버튼을 먼저 누르신 다음에
1: 네, 사람 모양의 아이콘입니다. 네.
0: 그리고 이제 위로 오세요. 위로 오셔서 오른쪽 귀퉁이에 보면은 거기에도 메뉴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돋보기, 두 번째는 사람 모양의 플러스, 그리고 세 번째는 톱니바퀴가 보이실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사람 모양의 플러스를 누르세요.
1: 꽉 눌러주시면
0: 그러면 이제 새로운 팝업창이 뜨면서 처음에 QR코드 뭐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 세 번째에 있는
1: 카카오톡 아이디라고 써있는 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0: 그러면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릴 텐데 거기 영어로 어떻게 써놓으면 되죠?
1: K-Radio US K-R-A-D-I-O U.S.
0: 그렇습니다.
1: 이렇게 딱 치시면은 하얀 바탕에 검정색으로 K 라디오라고 쓴 아이콘이
0: 나올
1: 보이실
0: 거예요.
1: 겁니다.
0: 네, 그러면 거기에
1: 눌러주시면
0: 일대일 채팅하시고 거기서부터 이제 글을 쓰시기 시작하시면, 네, 저희 바로 진행자들이 볼 수 있습니다.
1: 네, 오늘 정답 맞추시면은요 상품 드립니다.
0: 네, 네.
1: 오늘은 세 개를 다 맞추시는 분이 과연 있으실지, 네, 여러분 도전해 주십시오.
0: 도전.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퀴즈는요,
1: 신조어 퀴즈입니다.
0: 신조어.
1: 네. 아우, 요즘 사람들 말 막 줄이고 새로 만들고 정말 외계어가 따로 없습니다.
0: 네. 하지만 일단 이런 거를 또 퀴즈를 통해서 배워놓으시면,
1: 네,
0: 우리 손주들과 또 우리 아들, 딸들과 대화할 수 있는 꺼리가,
1: 그렇죠,
0: 꺼리가 생겨요.
1: 그렇죠.
0: 네.
1: 아, 이게 한국말이야. 내 평생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하시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0: 하지만 저희가 준비한 퀴즈인 만큼, 네, 굉장히 보편적으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신조어라는 거 다시 한번, 네,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잘 들어주세요. 신조어 퀴즈입니다.
1: 이 말은요, 겉만 멀쩡하고 속은 부실한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0: 어? 성령아.
1: 이런. 땡.
0: 아, 아니에요?
1: 이성은.
0: 띵동댕. 저의 정체가 드러났네요. 자, 다시 한 번요.
1: 겉만 멀쩡하고 속은 부실해 보이는, 겉으로 딱 봤는데 어, 저 사람 괜찮아 보이는데 싶은데
0: 너무 스타일 좋은데, 내, 네, 스타일이야 이랬는데
1: 차근차근 속을 뜯어보면 허술한 사람.
0: 네.
1: 이걸 딱 한 단어로 표현한 요즘 신조어입니다.
0: 맞아요. 알고 봤더니 정말 별로다, 이런 사람을 얘기할 때,
1: 네,
0: 아, 이렇게 얘기해. 요게 몇 자인지 알려드릴까요?
1: 아유, 당연히 알려드려야죠.
0: 정답은 네자입니다.
1: 오, 네자.
0: 네자, 네자입니다. 예, 힌트는 저희가 두 번째
1: 다시 한번 문제 드릴 때,
0: 문제를 드릴, 네, 때 저희가, 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요게 첫 번째 문제였어요. 자, 두 번째 문제, 전주 듣고 노래 맞추기입니다. 자, 이제 귀를 쫑긋 세우시고요. 뇌를 또 귀를 섹시하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이상한데? 하여튼 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뇌가 섹시해져요. 자, 우리 두 번째 퀴즈는 전주 듣고 노래 제목 맞추기 퀴즈입니다. 지금 이제 들려드릴 텐데요. 이 음악의
1: 제목은 무엇일까요? 네, 가수 이름은 맞추지 않으셔도 되고요. 노래 제목만 맞춰주시면, 네, 됩니다.
0: 자, 들려드릴게요.
1: 무엇일까요? 오.
0: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약간 그 시절 느낌의 어떤 저주인데요.
1: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0: 비 내리는 일까요?
1: 헷갈려요.
0: 자, 이 노래는 무엇일까요?

0: 약간 허스키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요.
1: 아니 무슨 영화 장면이 막 떠오르는 장면이 것 같더라고요.
0: 어떤 영화인가요?
1: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알듯 말듯 해요.
0: 네, 노래가 나오기 때문에 네. 바로 내렸습니다.
1: 어휴, 큰일 날 뻔했다.
0: 자, 이 전주의 노래 제목을
1: 맞춰주십시오. 노래 제목도 몇 잔지 알려드릴까요?
0: 아, 좋아요. 네. 몇 자죠?
1: 노래 제목 다섯 자입니다.
0: 다섯 자. 제목 네. 다섯 자 노래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아, 충분히 깐죽거리고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힌트 좀 더 주세요 해주셨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저희가 요 똑같은 문제를 한 번 더 가져와서 들려드리고 힌트도 조금 더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퀴즈는 지난주에 요 퀴즈 냈다가 아주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1: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문제를 내주셨죠. 네,
0: 상황극 퀴즈가 되겠습니다.
1: 네, 두 분이 나누는 대화 잘 들으시면은 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0: 네. 자, 이제 지금 또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분이 대화를 나누실 텐데 이 두 분이 이야기하면서 이거 그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거를 맞춰주시면 돼요.
1: 네.
0: 자, 퀴즈 나갑니다. 아유, 할머니. 오늘 날씨가 아주 그냥 푹 지냈죠. 아유, 아유 이렇게 그냥 날이 더울 때는 아유 그게 아주 딱인데 말이야.
1: 아유 영감 또 그거 타령이요. 한여름에는 아유 시원한 우물물로 그냥 그거 한 판 하고 모깃불 착 피워놓고 수박 썰어 먹으면 최고였지라.
0: 아유 우리 할머니 그냥 연기가 날로 늘어요 그냥. 네, 임자가 그 커다란 빨간 고무대야에다가 차가운 그 우물물을 그냥 촥 받아가지고 그냥 바가지로 그냥 촥 어우 그냥 어우 생각만 해도 그냥 더위가 싹 가시네.
1: 아유 그때만 해도 아이고 당신 등짝이 그냥 태평양 마냥 촥 넓었는데 말이오. 아니 어찌게 이렇게 작으로 들었나 몰라.
0: 아유 그러게 말이야. 그때는 참 그 좋았는데 말이야. 아유 요즘은 더우면 이 에어컨이나 시계 돌릴 줄 알았지 이 요즘 것들은 이 그 짜릿한 맛을 아예 알란가 몰라.
1: 몰라 아무것도 몰라.
0: 아유 왜 대사 없는 것들에 애드립으로 잘 쳐요 이제. 자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거를 맞춰주시면 돼요.
1: 네.
0: 아마 그 요즘 것들은 이게 뭔 소리야.
1: 아유 몰라.
0: 모르실 수도 있어요. 자 포인트는 할머니가 그 슬쩍 옛날을 그리워하시면서 그 남편이 몸짱이던 시절.
1: 할머니가 그 시절 네. 그때가 너무 그리우셔서. 아유 그냥 할아버지 등짝이 그냥 태평양 마냥 넓었는데.
0: 우리 할머니.
1: 아유 쪼그라들어갔고.
0: 젊다. 우리 할머니 젊어. 아직도 젊네 우리 할머니.
1: 아니 할머니가 네. 남편 그 넓은 등을 칭찬을 하면서 네. 아유 또 이렇게 또. 요즘은 또 찌그러들었다고도 이렇게 네. 한번 딱 네. 또 이렇게 놀리시잖아요.
0: 뭔가 지금 네. 많이 감정이 지금 많이 그대로 있어요 안에. 신랑 어깨 작아요.

0: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에스더와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와 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번입니다.
0: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1: 건강을 위한 특별한 선택 야엘 240시간 저온 발효 공법으로 완성한 야엘 사양 공진단 사양 동충하초 공진단 프리미엄 동충하초 원료와 100% 순도 사양만을 담았습니다. 건강을 다시 설계하다 이제 야엘로 건강을 리셋하세요. 718-500-3350 201-500-3350번입니다.
0: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1: 월드컵 티켓이 아무리 비싸도 대한민국을 향한 흥원은 멈추지 않습니다. 2026 월드컵 개막일인 다음 주 6월 11일 목요일 저녁 8시 뉴저지 펠팍 파인플라자 4층에서 대한민국 대 체코 1차 한인 합동 응원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뉴욕 뉴저지 월드컵 한인위원회가 준비한 뉴저지 합동 응원전은 무료입니다. 가슴 벅찬 순간 한자리에 모여서 태극 전사를 함께 응원해요.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1: 자, 이상 저희 단골 손님들이셨고요. 저희 방송은 여러분 유튜브로 K라디오 라이브로 찾아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저희 지금 방송하고 성훈이가 안경 올리고 막 땀 닦고 이런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요?
0: 저희 홈페이지로 오시면 되는데요. 저희 홈페이지 예쁘게 새로 단장을 했거든요. www.kradio.us입니다. 이곳에 오시면 저희 프로그램 재미있었던 그 에피소드들 다시 한번 들어보실 수도 있고요.
1: 네.
0: 또 여러 가지 뉴스도 찾아보실 수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읽고 듣고 하실 게 참 네. 많거든요.
1: 맞습니다.
0: 많이 찾아주십시오. 네.
1: 그리고 특히 한시의 음악다방을 들어오실 때는 저희 사진 있어요. 성명아 씨와 저 사진. 특히 성훈이의 콧구멍 네. 그쪽을 누르셔서
0: 넣어주시면.
1: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열립니다. 그렇게 들어오셔서 저희 다시 듣기도 들어주시고 유튜브는 하루 종일 24시간 안에는 저희가 아침부터 방송한 내용들이 쭉 쌓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셔서 밑에 스크롤을 뒤로 당기셔서 원하시는 방송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벽하게 다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K라디오 한시의 음악다방입니다.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벤쿠어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벤쿠어퍼 홈모기지.
4: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2: 재융자도 벤쿠어퍼 홈모기지.
5: 벤쿠어퍼 홈모기지.
6: 벤쿠버 호비즌 이퀄 하우징 랜드.
7: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8: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9: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8: 내가 서 있는 곳
9: 은혜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은 음악다방이 보내드리는 목요 퀴즈 쇼 함께 하고 계십니다.
1: 아, 좋네.
0: 네, 지금 퀴즈 정답들 보내주고 계신데요. 아, 역시 우리 청취자분들 아주 박식하십니다. 그런데 네. 아직도 모르겠다. 노래 한 번 더 들려달라 이런 분 많으세요.
1: 네, 네. 저희가 이제 그건 준비해야 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우리 첫 번째 퀴즈의 문제였던 신조어. 네. 네, 요즘 친구들이 쓰는 신조어 퀴즈부터 다시 한번 낭낭하게 한번 들려드릴게요.
0: 네, 첫 번째 퀴즈는 신조어 퀴즈였죠. 겉보기에는 꽤 그럴싸한데 속을 들여다보면 아, 좀 부실해 부실해 옳지 않아 옳지 않아 하는 아쉬운 뭔가 아쉬운 그런 사람을 지칭하는 신조어입니다.
1: 네.
0: 내자예요. 글자 수는 내자입니다.
1: 네. 앞에 초성 힌트를 들으면요.
0: 네.
1: 가나다라에서
0: 네.
1: 티웃. 티웃으로 시작해요.
0: 어, 티웃.
1: 네, 티웃으로 시작합니다.
0: 네.
1: 그리고 총 네 음절입니다.
0: 아, 그리고 힌트를 조금 더 드릴까요?
1: 힌트?
0: 네.
1: 네, 주세요.
0: 이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쇼핑을 합니다. 온라인 쇼핑을.
1: 오, 결정적인데 이거.
0: 네. 이 사이트가 아주 겉으로는 화려해요. 너무나 괜찮아 보여요.
1: 어, 그래요?
0: 그런데 알고 보면 알맹이가 좀 부실합니다. 물건을 알맹... 받고 보면 아우 정말 마땅치 않아요.
1: 니 얼른 안 써보면 이런 거예요.
0: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신조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0: 누구나 멋진데 열어보면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지 않다.
1: 네.
0: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이 사이트 이름이 들어간
1: 네자짜리.
0: 네자짜리 신조어입니다.
1: 어떤 사람을 뜻하는 그런 거예요?
0: 네.
1: 자, 이게 첫 번째 퀴즈였고요. 두 번째 퀴즈는
0: 음악 퀴즈였죠?
1: 음악 퀴즈. 전주를 듣고 노래를 맞추는 퀴즈였죠?
0: 네.
1: 네. 전주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아, 기차 소리가 나네요.

0: 알겠습니다. 아. 여기서는요, 여기까지가.
1: 아니, 정말.
0: 네.
1: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 뭔지 탁 안 떠오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0: 제가 가수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1: 네.
0: 이 노래를 부른 가수.
1: 네.
0: 잘 들으세요. 딱 한번 굉장히 짧게 나갑니다.
1: 네.
0: 자, 이 노래를 부른 가수를 네.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힌트예요. 잘 들으세요. 에이! 요겁니다.
1: 아이, 다 주셨다, 다 주셨어.
0: 뭐, 이거 하는 사람이 뭐, 이분밖에 없어요?
1: 네.
0: 진짜로?
1: 그럼요. 다 주셨네요. 어떤 힌트를 드릴까 기다렸는데, 그게 힌트였군요.
0: 제목은?
1: 아!
0: 다섯 자, 다섯 자입니다.
1: 제목은, 아!
0: 힌트는? 아! 라이브 할 때 노래를 딱 부르기 전에 전주가 탁 나가면 항상 이걸 추임새를 해요, 이렇게. 아! 네, 이 가수의 이 노래, 굉장히 솔로로 독립해서 크게 히트를 친 노래입니다. 다섯 자입니다. 자, 이 노래 제목을 맞춰주세요. 이게 두 번째 퀴즈였고요.
1: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가수 이름은 아실 것 같아요. 근데,
0: 근데 노래, 제목이...
1: 노래 제목을 네, 생각하실 때 조금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0: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상황극 퀴즈였죠?
1: 네.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 사이좋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물건에 대해서 두 분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0: 물건?
1: 네.
0: 물건일 수도 있고요.
1: 아니, 물건이 아니라 이...
0: 어떤 행동?
1: 어떤... 네. 어떤 것.
0: 어떤 것.
1: 네. 네. 네.
0: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맞춰주세요.
1: 네.
0: 요것도 두자입니다. 두자. 이음절이에요. 자,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퐁당. 아이고, 할범. 오늘 날씨가 아주 그냥 푹 지네, 그냥 저. 아, 이렇게 날이 더울 때는 그냥 아주 그게 딱인데 말이야. 아유.
1: 아이고, 영감 또 그거 하려고 그러네. 또. 어제도 그냥 몇 수십 번을 하고 그냥 또 한대네.
0: 아, 어제도 수십 번을 했다고 내가?
1: 아이고, 한여름에는 그냥.
0: 어느 놈을 해준 거예요? 어?
1: 아이고, 그건 또, 아이, 더울 땐 또
0: 그냥
1: 이거.
0: 그냥 어깨만 넓으면 온 동네를 그냥 다 해주는 겨?
1: 아유, 더울 때는 또 이것만 한 게 없잖여.
0: 그래요?
1: 아유, 그냥 그거 한 판 하고, 모깃불 펴놓고, 또 그냥 수박 딱 잘라서 그냥 먹으면 또 그만이지 또.
0: 엥, 그렇고 말고, 임자가 그 커다란 거 빨간 고무대에다가 저 우물물을 그냥 차가운 거, 어우, 그냥 얼음물 같은 거를 받아가지고, 바가지를 다가 그냥 샥 쏟아보면 아우 생각만 해도 그냥 더위가 딱 가시는데 말이야.
1: 아유. 근데 옛날에는 내가 이게 당신 이거 해줄 때 그냥 아유 당신 등짝에 그냥 태평양 말아갖고 내가 그냥 해줘도 그냥 바가지로 물을 부어도 이게 끝이 안 나는데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그냥 어깨가 그냥 이렇게 그냥 쫄딱 쪼그러들었나 몰라. 이제 그냥 바가지 한 그릇도 그냥 남는 댄께.
0: 그래도 등이 있는 게 다행이야. 등이 없다고 생각해봐. 아유 요즘엔 더우면 에어컨이나 아주 쉽게 돌릴 줄 알았지. 이게 요즘 사람들 아니면 뭐 그 뭐야 그 얼음 보숭이 갖다가 그 파 집어넣고 퍼먹는 거 그런 거나 먹을 줄 알았지 말이야. 요즘 사람들은 이것의 이 짜릿한 맛을 에이 알란가 몰라.
1: 아유 그냥 에어컨이나 시계 틀 줄 알았지 뭘 안단가.
0: 그렇죠.
1: 네.
0: 진짜 모르겠네 써셨네. 알란가 몰라, 진짜 몰라.
1: 몰라, 나도 몰라.
0: 아,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아, 이거 뭐 저희 어린 시절에는 여름에 무조건이었어요.
1: 그럼요.
0: 그리고 이거 해주다가 진짜 정분 나는 일이 많아가지고 실제로 결혼으로 이어지는 일들도 많았고요.
1: 아, 정말요?
0: 네, 그럼요.
1: 어, 성훈 씨 혹시?
0: 아유, 뭔 소리야. 온놈이 이거 해주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세 문제입니다. 정답을
1: 맞춰주세요.
0: 목욕 퀴즈입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 시작은 언제나 편안해야 합니다. 펠리사 집학에서 사랑받아온 에이스 여행사가 이제 레오니아 454 브로드 에비뉴에서 더 시원한 공간,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부모님 고국 방문부터 가족 여행까지 마음 편한 일정만 딱 골라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에이스 여행사. 문의 전화는 201-947-5757.
0: 한국에서 좋다고 소문난 반려견 제품들이 다 모여있는 제니 앤 뭉치. 여름을 준비하는 우리 멍멍이 고양이들을 위해 시원한 제품들 좀 사주세요. 발바닥을 시원하게 하는 쿨링 매트부터 더위에 기력이 떨어질 때를 대비한 건강 영양제, 입어서 더 시원한 여름 패션까지, 사료, 간식, 침구, 카시트, 캐리어 모두 제니의 뭉치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니의 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1: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제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718-308-6400, 917-543-8111번입니다.
0: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의 힐링. 아, 멀리 경치도 좋은데 좀 드라이브 촥 하면서 맛있는 것도 한식도 좀 먹을 수 있는 데가 없을까? 바로 그런 곳이에요. 아, 바로 뉴욕 막걸리입니다. 정성 가득 담은 토종닭, 살아있는 갓 잡은 장어 요리까지 만나실 수 있고요. 한국 인심은 덤입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보양식을 함께 즐기는 휴양식당이에요. 뉴욕 업스테이트 오실 때는 뉴욕 막걸리로 와주세요. 159 3rd Street Godefroy New York. 전화번호는 845-866-4588번입니다. 맛따라, 길따라, 맛의 여행, 뉴욕 막걸리. 자, 오늘 그 시절 그때 우리는 특집으로 2002년도 월드컵을 맞아 우리 한국 풍경들을 좀 알아봤고요. 이제 이곳 미국 현지에서 응원했던 그 응원 이야기들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카톡으로 여러분 응원했던 그때 그 시절 추억들 많이 보내주세요.
2: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뉴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56.
3: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4: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3: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4: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 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 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출시.

0: 쉬워도 전문가가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1: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0: 진주의 탄생석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2: 고베 주얼그룹이 뉴욕 새 매장에서 한 달간 특별한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을 진행합니다.
0: 손모양, 얼굴선, 체형에 맞춰 당신의 미모를 가장 빛내줄 보석을 처방해드립니다.
2: 진주 목걸이와 랩다이아몬드, 컬러스톤까지 보석은 이제 사치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0: 6월은 진주의 달. 당신의 분위기와 자신감을 업그레이드하세요. 6월 9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K-Radio 공개방송도 보러 오세요.
2: 코리아빌리지 노던길 정문
0: 새 매장에서 AI 주얼리 주치

0: 정답을 알려드려야 되겠죠. 카톡창이 네. 상당히 지금 분주한데요. 네.
1: 아니, 분주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네. 분주해요. 네.
0: 자, 첫 번째 퀴즈는 신조어 퀴즈였습니다.
1: 네. 네. 겉만 멀쩡하고 속은 부실한 우리 이성훈 씨 같은 분을 네? 뭐라고 부를까요?
0: 네? 나의 어깨가 태평양인데 어때 그런 소리? 으.
1: 그래서 태자가 들어가나요?
0: 아 그런가요? 네, 티웃으로 시작한다고 제가 힌트도 드렸었는데 네. 이게 뭔가요?
1: 태무 인간.
0: 오, 네. 그 쇼핑몰이 맞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0: 오,
1: 네. 이거 태무 인간. 네. 좀 신조 굉장히 신박하지 않나요?
0: 그렇죠.
1: 저는 처음 들었을 때
0: 네.
1: 그냥 태무라는 그 쇼핑 앱 때문에 그런지
0: 네.
1: 저는 아주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아. 한번 듣고는 이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0: 네. 네.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조금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1: 네.
0: 설명을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사이트가 중국 사람들이 만든 이 쇼핑몰 사이트인데
1: 초저가
0: 완전
1: 쇼핑앱이죠.
0: 초저가. 네네. 그런데 사진을 보면요. 엄청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물건이.
1: 그러니까요. 어. 완전 명품처럼 보이는데
0: 네.
1: 막상 실제로 그 물건을 받아보면
0: 이게
1: 내가 이거 본 거 이거 쇼핑 그 사이트에 그렇죠. 있던 거 그거 맞아?
0: 네.
1: 싶은 거죠.
0: 네. 그래서 네. 겉으로 볼 때는 럭셔리하고 네. 아주 좋아 보이고 한데 실제로 보면 에이 이게 뭐야.
1: 네.
0: 야, 이렇다는 사람이 요즘에 태무인간이다 이렇게 네. 얘기한대요. 네.
1: 겉으로는 좀 그럴싸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실속이 없는 사람.
0: 네.
1: 네. 이런 사람을 요즘 친구들은 태무인간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0: 네. 하여튼 첫 번째 퀴즈 정답은
1: 태무인간이었습니다. 네. 이거 좀 많이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네.
0: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퀴즈가 오늘 두 번째 퀴즈여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화가 난 이모티콘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이 노래가 이렇게 안 유명한가 싶기도 하고요.
1: 아니 가수는 몇 분이 굳이 안 맞추셔도 된다고 했는데 굳이 네. 굳이 또 가수를 또 맞춰주셨어요.
0: 오늘
1: 네.
0: 정말 행진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나 정말
1: 전인권이요.
0: 이거 행진 아니잖아요. 아. 자 가수는 그렇죠. 전인권 씨였고요.
1: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어요, 네, 전인권.
0: 근데 전인권을 맞추는 게 아니었거든요.
1: 네,
0: 오늘.
1: 정답은 그게 아니었죠.
0: 오늘은 인물 퀴즈가 아니고
1: 네.
0: 노래 제목 맞추기였습니다.
2: 긴 하루 지나고 언덕 저편에
0: 한 담배를 한 여섯 갑 정도는 피고.
1: 저는 이 노래를 윤도현 씨가 부른 거를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0: 유명하죠.
1: 네, 네. 저는 윤도현 씨 노래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네.
0: 그만큼, 인권이 형, 너무 오래됐다. 드극하 너무 오래됐어. 오늘 노래 제목 퀴즈의 정답은
1: 사랑한
0: 후회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후회를 하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퀴즈
1: 할머니 할아버지가
0: 상황 퀴즈였죠.
1: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칭했던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바로 여름에 시원하게 하는 등목.
0: 네, 등목입니다.
1: 네, 등목입니다.
0: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1: 네.
0: 말 자체를 이해 못하실 것 같아요. 등목.
1: 아주 쉽습니다. 등에 목욕하는 거예요.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등목이에요.
1: 그렇죠.
0: 머리, 어깨, 무릎 빨해갖고 등하고 목을 닦는 것인가. 이게 아니고. 네. 우리 옛날에 그 체조할 때
1: 네.
0: 이쪽 저쪽을 목 닦고 이런 가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쪽을 목 닦고. 그래서 이게 등이랑 목을 닦는 줄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목 안 닦아도 됩니다. 그건 자유예요. 보통 이제 네. 그 영아 씨가 잘 아시지만 군대에서 엎드려 뻗쳐 많이 해봤잖아요.
1: 좀 했죠 제가.
0: 좀 했잖아요.
1: 네.
0: 엎드려 뻗쳐 자세로 하고 엉덩이를 고추 세워요.
1: 네.
0: 그럼 이렇게 기역자가 되죠.
1: 그렇죠.
0: 그러면 이제 뒤에서 여기 허리춤부터 물을 붓기 시작하면은
1: 네.
0: 바지는 입은 상태에서
1: 바지 젖지 않게 하려고,
0: 네, 하려고
1: 엉덩이를 최대한 높이 들죠.
0: 높이 들고
1: 네.
0: 등 이 허리부터 촥 물을 붓기 시작하면은 예전에는 우물이 있었잖아요.
1: 네,
0: 집집마다
1: 네.
0: 정말 시원하거든요.
1: 펌프질 해가지고 네, 그거 올려가지고 네. 네.
0: 그래서 이 물을 쭉 그 고무대야 빨간 거
1: 네.
0: 거기다가 넣고 뒤에다가 쭉 부면
1: 네.
0: 아우 시원하죠.
1: 시원하죠. 시원하죠. 네. 온몸에 막 소름 쫙 돋으면서 네. 더위가 그냥 싹 물러갑니다. 네. 아유 어르신분들 그 여름에 마당이 좀 그리우실 것 같네요.
0: 자 오늘도 또 목욕 퀴즈쇼 네. 하면서 또 여러분과 같이 또 추억의 이야기들 또 함께 꺼내보면서 하다 보니까 야 벌써 마칠 시간이 됐어요.
1: 야 내일은 금요일이다.
0: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운전하신 분들 또 오늘 또 배달 다니시느라고 이 무더운 날씨에 정말 수고 많으신 우리 배달한 분들, 우리 우체부님들, 또 아이들 픽업하시느라고 그냥 그 좁은 통로들 다니시느라고 우리 힘겨우셨어요. 우리 어머님들, 저희 캐나다와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 오늘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1: 네, 내일이면 금요일이니까 오늘 하루만 딱 참으시고요. 저희는 내일 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아직 지금 퀴즈 맞추시느라고 주간베스트 안 보내셨는데 저희가 3시까지는 기다려야 될 테니까 1시간 넘어도 계속 좀 주간베스트 네. 월드컵 팀들에게 보내는 여러분의 응원 메시지 많이 많이 여러분 보내주세요. 자, 저희는 내일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 여러분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시의 막대왕 이성훈이었습니다.
1: 성영아였습니다. 내일 만나요.
3: 케이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중독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더 나눔 하우스와 기독교 국제 중독 전문 연구원의 중독 사역을 안내합니다. 중독 회복을 위한 전인화 8차 교육은 6월 12일까지 김도영 목사, 박성원 목사, 이미숙 박사, 허빈나 박사를 강사로 모시고 더 나눔 하우스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제4차 중독 상담사 라이센스 교육은 6월 15일부터 19일까지이며 뉴욕 교협 주최로 열리는 제5차 목회자 교회 지도자 중독 세미나는 6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청암교회에서 열립니다. 또한 청소년 중독 예방 세미나는 6월 12일 뉴욕 그레인네 교회에서 허빈나 중독 전문 박사님이 진행합니다. 더 나눔하우스와 기독교 국제 중독 전문 연구원이 공동 진행하는 중독 예방 사역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전화 718-683-8884, 718-683-8884.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과 믿음의 방향을 새롭게 발견하는 특별한 시간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프라미스 교회가 준비한 고성준 목사 초청 말씀 부흥회, 수학 박사가 풀어주는 성경 말씀이라는 특별한 주제로 서울대학교 수학과와 UC 버클리 수학 박사 과정을 거친 고성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번 부흥회의 주제는 데스티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인생의 목적, 그리고 성도의 삶이 향해야 할 최종 목적지를 말씀으로 선명하게 밝혀주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6월 5일 금요일 저녁 8시, 떠남의 원리. 6월 6일 토요일 새벽 5시 25분, 돌파의 원리. 토요일 저녁 7시, 시대와 사명. 그리고 6월 7일 주일 예배에서는 반대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집회 시간 동안에는 유치부와 주일학교, 중고등부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됩니다. 삶의 방향을 찾고 계신 분,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알고 싶으신 분, 그리고 말씀의 깊은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고성준 목사 초청 말씀 부흥회 데스티니, 6월 5일부터 7일까지 플러싱 프라미스 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는 718-321-7800 또는 www.promise14.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십시오.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을 맞아서 고베 주얼그룹이 플러싱 노던길 새 매장에서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 달 동안 펼쳐지는 이번 행사의 핵심은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입니다. 고객의 손과 얼굴형, 체험에 맞춰 맞춤형으로 가장 어울리는 보석을 추천해드립니다. 진주 목걸이와 랩 다이아몬드, 몰사나이트, 화려한 컬러스톤 등 다양한 제품이 준비됩니다. 6월 당신의 미모와 자신감을 헤이 블링블링의 AI 미모 처방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주세요. 6월 9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펼쳐지는 K-Radio 공개 방송도 꼭 보러 오세요. 펠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유저지 팩팩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몰 내 예당 떡집 옆에 있습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태극전사들과 함께 열광의 그 현장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운명적인 3차전 그 뜨거운 감동을 멕시코 몬테레이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세요. 6월 23일 출발하는 특별한 1박 3일의 여정 한국팀 응원석에서 펼치는 뜨거운 함성은 물론 매력적인 몬테레이 구시가지 관광은 덤으로 즐기세요. 가격은 1190불 플러스 항공이며 오직 선착순 26분에게만 허락된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빠른 마감이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서둘러 예약하세요. 지금이 바로 역사의 현장으로 떠날 시간입니다. 예약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4: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시의 비타민 김지연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마트마다 빨간 수박들이 가득 쌓여 있고요. 거리의 옷차림이 부쩍 가벼워졌죠. 지금 미국 남부 지역은 벌써 섭씨 50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폭염으로 난리가 났다는데 뉴욕 뉴저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오후 2시의 열기는 만만치가 않네요. 자, 이게 지열이 되면요. 참 공평하게도 좋은 것과 싫은 것이 세트로 찾아오죠. 당장 오늘 출퇴근 그 교통 트래픽 지하철 플랫폼 그 숨막히는 찜통 열기를 생각하면 이마에 땀이 맺히기도 하다가요. 퇴근길 저녁 8시가 넘어도 대낮처럼 환한 하늘을 보면 아, 이 긴 여름날을 어떻게 재밌게 보낼까 하고 묘한 설렘이 생기기도 합니다. 샤워하고 나와서 마시는 얼음 가득한 음료 한 잔의 해방감도 빼놓을 수 없죠.
3: 지금 여러분께 필요한 건 에어컨 온도를 낮추는 게 아니라 마음의 온도를 청량하게 바꿔줄 시원한 음악과 유쾌한 소다입니다. 바깥 날씨는 뜨겁지만요, 우리의 마음만큼의 싱그러운 나무 그늘처럼 시원하게 오늘 2시의 비타민 동안 제가 제대로 비타민 충전해드릴게요. 졸음 이 녀석 썩 나가지 못하겠느냐. 기분 좋은 목요일 2시의 비타민 신바람나게 출발해볼게요.

귀를 2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2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의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수다로 채워드리는 인간비타민 김준의 2시의 비타민 생방송 중입니다. 오늘도 소리 질러. 자, 혼자 듣기 아까운 이 텐션 지금 바로 저랑 친구 맺어볼게요. 받으셨다고요. 늦게 도착했네요. 축하드려요. 상품권 잘 받았어요. 수박 사러 가야겠어요. 오늘 많이 덥네요 해주셨어요. 맞아요. 수박이 가성비 짱입니다. 자, 지금 휴대폰을 꺼내서 카카오톡을 켜세요.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 보이시죠? 거기를 클릭. 자, 그리고 아이디 추가, 아이디로 추가가 보이실 거예요. 거기를 클릭하시면요. 회사가 컴벅컴벅하는 그 칸에다가 K-Radio US, 저희 1660 K-Radio 생방송 카카오톡 아이디죠. K-R-A-D-I-O-U-S를 치시고 검색. 자, K-Radio 카톡창이 짠하고 뜨면은 친구 추가 꾹 눌러주시고 인사 남겨주세요. 보이는 라디오, 그럼요.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요. K-Radio 라이브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함께 달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오늘 완전 생여름이네요. 생여름. 이럴 때 진짜 수박 시원한 거 이렇게 얼음 동동 넣고 그 탄산음료 탁 넣고 해가지고 먹으면 아우 최고죠. 그거 아시죠? 그 수박 하치는 따로 그럴 필요 없는 거. 그렇습니다. 여름이 참 그래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생각만 해도 인상부터 찌푸려지는 것들도 있죠. 아침 출근길 손에 들린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퇴근하고 샤워한 뒤에 마시는 시원한 음료 한 모금, 맥주 한 캔 정도도 좋고요. 아직 해가 지지 않은 저녁 하늘, 이런 건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아집니다. 반면에 밤마다 귓가에 맴도는 모기의 윙 소리, 문 열자마자 훅 올라오는 후텁지근한 열기, 에어컨은 켜고 싶은데 전기요금 고지서가 떠오르는 순간은 생각만 해도 한숨이 나오죠. 그래서인지 여름은 늘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여름 하면 괜히 설레는 것들이 좀 많잖아요. 바로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요. 휴가도 기다려지고 야외 공연도 많아지고 올해는 북중미 월드컵까지 열리면서 온 세상이 조금 들떠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 분위기에 맞춰서 M사의 그 M사의 햄버거, 트럼프 대통령도 자주 드신다는 그 햄버거, 이 햄버거가 월드컵 한정판 컵을 내놨어요. 축구를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어릴 때 빵집 스티커 모으고 음료수 병뚜껑 모으고 냉장고 자석 모으던 그 마음 있잖아요. 이번에는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이 그려진 컵인데요.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 컵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자, 모기는 싫고 더위도 싫지만 시원한 음료 한 잔에 한정판 컵까지 하나 챙기는 재미는 여름 우리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 아닌가 싶어요. 자, 오늘도 여름에 좋은 것들은 마음껏 즐기고요, 싫은 것들은 잠시 잊어보면서 함께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름은 두 얼굴을 가졌지만 우리도 결국은 여름을 기다립니다.

상품권이 늦게 도착했나봐요. 많이들 기다리셨쥬. 상품권 잘 도착했다고 카톡창에 인사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취자분 수박파티 하시기 딱 좋은 날이죠? 자, 목요일 기분 좋은 비타민 오늘도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터화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번호 에스터화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데이 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데이 케어. 718-799-0133 718-799-0133.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 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 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 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극심한 사막 기후가 만든 상위 1%의 깊은 풍미.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의 100% 냉압착 엑스트라 버진 야엘 올리브오일. 높은 올레산과 폴리페놀로 완성된 자연의 순수한 프리미엄을 만나보세요. 이제 야엘로 건강을 리셋하세요. 718-500-3350 201-500-3350.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제스프리 선골드 키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24불 99, 시원유 수박 개당 5불 99, 한국산 팽이버섯 100당 99장, 파 5번들당 1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소프트 쌀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4불 99, 양념 돼지불고기 파운드당 4불 99, 바베큐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3: 7월 15일, 8월 19일 유럽 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1: 고베 주얼그룹이 뉴욕 3매장에서 한 달간 특별한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을 진행합니다.
0: 손모양, 얼굴선, 체형에 맞춰 당신의 미모를 가장 빛내줄 보석을 처방해드립니다.
1: 진주 목걸이와 랩다이아몬드, 컬러스톤까지 보석은 이제 사치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0: 6월은 진주의 달. 당신의 분위기와 자신감을 업그레이드하세요. 6월 9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K-Radio 공개방송도 보러 오세요.
1: 코리아빌리지 노던길 정문
0: 새 매장에서 AI

상품권 잘 받았습니다. 상품권으로 장 볼 때 가져간다고 했다가 어머 더위 먹었나 봐요. 깜빡했어요. 맞아요. 무지덥네요. 울랄라 패밀리가 불러요. Summer Love.

뉴스를 보다 보면요, 가끔 요 제목만 보고도 다시 한번 읽게 되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 눈에 딱 들어왔던 뉴스가 그랬었는데요. 구글이 미국에서 모기 3,200만 마리를 풀겠다고 밝혔어요. 아니, 처음에는 잠깐만 내가 뭘 잘못 읽었나 싶었죠. 보통은 모기를 없애겠다고 하지 이 모기를 풀겠다고 안 하잖아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무는 건 암컷 모기라고 해요. 이 암컷 모기인데 이번에 이렇게 많은 수의 모기를 방사하는 건 사람을 물지 않는 수컷 모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특정 박테리아에 감염이 된 요 수컷 모기를 풀어서 야생 암컷 모기와 짝짓기를 하게 되면 요 알이 부화를 못한대요. 그러한 방식을 이용하는 거라고 하네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모기 개체 수를 줄이게 되는 거죠. 듣고 보니 과학적인 이야기인데도 어딘가 재밌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 되게 그렇잖아요. 모기가 많다? 그럼 모기를 그냥 잡고 보잖아요. 역시 뭐 과학자들은 모기가 많다? 그럼 모기를 더 푼다. 생각의 방향 자체가 다른가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나 연구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세상에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프로젝트에 구글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도 참 흥미롭고요. 한때는 궁금한 걸 검색하던 회사였는데 이제는 인공지능도 만들고 자율주행도 연구하고 심지어 모기 문제 해결까지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올 여름 모기 때문에 고생하는 지역에서는 꽤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아이디어는 정말 예상 밖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모기는 인간보다도 훨씬 오래전부터 지구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공룡시대도 모기의 조상이 있었다는 연구도 있고요. 참으로 끈질긴 녀석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모기가 옛날보다는 줄은 것 같은데도 한 방 물리면요 엄청 오래 가더라고요. 끈질기고 강력한 여성들만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자, 과학의 발전하면서 이제 단순히 잡고 없애는 수준을 넘어서 이렇게 생명체의 원리 자체를 연구하고 활용하는 단계까지 왔다는 게 참 흥미로운데요. 잠시 후에는요, 바로 그런 이야기, 우리 몸의 세포와 노화 그리고 건강한 삶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레뉴스 인터뷰로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0: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 시작은 언제나 편안해야 합니다. 벨리스 에즈팍에서 사랑받아온 에이스 여행사가 이제 레오냐 454 브로드 에비뉴에서 더 시원한 공간,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부모님 고국 방문부터 가족 여행까지 마음 편한 일정만 딱 골라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에이스 여행사 201-947-5757.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제니의 뭉치가 어느덧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좋은 제품들과 다양한 인기 상품들을 특별한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제니의 뭉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만 생각하겠습니다. 제니의 뭉치는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점심, 저녁 늘 고민이 되신다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종아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소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219-01 노던 블루바드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재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 917-543-8111. 노화를 늦추는 것을 넘어 젊음을 되돌리는 시대.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 유스. 몸의 소통이 열리면 줄기세포도 깨어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함께할 사업 파트너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917-656-7717, 917-656-7717.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유스 써니킴 코치.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 힐링, 직접 빚은 유용 막걸리와 정성 가득 토종 딱. 살아있는 갓 잡은 장어 요리까지 한국 사람의 인심은 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보양식을 함께 즐기는 휴양식당 뉴욕 막걸리. 뉴욕주 업스테이트 오실 때 뉴욕 막걸리 기억하세요. 하루가 가득 찹니다. 845-866-4588, 845-866-4588. 맛 따라 길 따라 맛의 여행 뉴욕 막걸리.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21불99, 한국산 제주모 파운드당 1불99, 한국산 유기농 새송이버섯 300g 2팩에 4불99, 백도 한판 29불99, 레드, 블랙자두 파운드당 1불99. 믿고 먹는 집밥 필수템 오뚜기 베스트 상품이 한자리에 한남체인에서 특별가로 만나보세요.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윤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윤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윤 변호사. www.jli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0.

0: 주시 내추럴 714-870-7582.
1: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2: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오엔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꿀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가 716-350-4199.

0: 요즘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죠. 예전에는 아프지 않는 것이 건강이었다면 요즘은 어떻게 하면 더 활기차고 젊게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6월 13일이죠. 생명을 살리는 텔로유스. 퇴행에서 재생으로, 노화에서 영노화로를 주제로 한 특별한 닥터 초청 세미나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텔로유스 관계자분 우리 LA에 계시는 폴킴 코치님과 이번 행사의 의미와 내용을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0: 자, 오랜만에 저희랑 연결이 되셨어요.
1: 예, 반갑습니다.
0: 네, 바쁘셨어요. 그죠?
1: 예, 예.
0: 자, 먼저 텔로유스는 어떤 회사인가요?
1: 텔로유스는요, Rejuvenation Company, 젊음 회복회사입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영노화 기술력을 완성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 안에 여러분의 세포 10년 이상 젊게 만들어드립니다.
0: 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노화 되기 싫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신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1: 네,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굉장히 핫하고요. 많은 우리 시니어분들 포함해서 많은 또 다른 언어권들도 지금 놀랍게 젊어지고 있고, 모든 증상들이 지금 좋아지고, 이게 젊어지니까.
0: 그렇죠.
1: 영 노화가 되니까 모든 질병은 한마디로 말하면 노화라고 말할 수 있는데, 노화가 되기 때문에 질병이 오는 건데요. 재퇴행이 되고, 영 노화시키니까 다시 재생이 되고, 회복이 자연치유가 일어났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뉴저지의 이 동부 쪽에 있는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 또 여러분 우리 교포 여러분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같이 좀 알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번에 계획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너무 잘하셨어요. 그럼 이번 세미나에서 다루게 될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거가 될까요?
1: 핵심적인 내용은요, 세포 신호 기술력인데, 우리 온몸이 100조 세포로 만들어졌는데 이 세포가 서로 소통이 돼야지 우리의 모든 시스템, 면역 시스템, 호르몬, 뭐 신진대사, 또 줄기세포 생산하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신호로 되거든요. 텔로유스가 바로 이 신호 기술력인데, 이 신호 기술력, 특별히 이 엑시솜에 대해서 이 줄기세포 테라피, 그 다음에 엑시솜, 그 다음에는 세포 신호 분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생명공학의 에볼루션을 저희가 이 세포신호 기술력을 아주 깊게 다룰 것입니다.
0: 네, 핵심적인 내용들을 세미나에 오신 모든 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설명을 자세히 들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번에 어떤 그 세미나에 강연을 하실 닥터 선생님들의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1: 예, 닥터 티나 존슨, 우리 닥터분이 오시는데, 본인이 40년 이상 이 자연의학, 자연치유에 대해서만 깊이 연구를 하신 유명한 우리 의사분입니다. 자연학계 박사, 내추럴 닥터죠.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이 자연학으로 많은 분들을 도와주셨는데, 기술력의 핵심이 뭐냐면 부하 수중난 추출물이에요. 계란에서 뽑아내는 신호 분자와 퀀텀 에너지인데, 이거를 부하 수중난 추출물이라고 하는데, 퍼플라이 티슈 엑스트랙트, 이거를요, 1929년도에 캐나다에서 데이비슨 박사님 처음 발견했고, 수백 명의 암 환자를 그 당시에 고쳤고, 1985년도에 노르웨이에서 에스킬렌 박사님이 재발견했는데, 그 당시에 티나 존슨 박사님의 유명 페임을 들으시고 초청을 한 거예요, 노르웨이에. 그래서 그 당시에 초청돼가지고 수년간 에스킬렌 박사님하고 같이 연구한 후에, 지금은 에스킬렌 박사님 돌아가셨고, 이 지구상에 이 FTE, 부하 수중난 추출물 기술력을 아시는 분은 오로지 닥터 티나 잔슨하고 크리스 모리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닥터분들이 굉장히 보석 같은 분들이고요.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 그 엄청난 이 부하 수중난 추출물 기술력을 아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유명한 분이 오신다고 믿으셔도 되고요.
0: 네.
1: 정말 노벨상 받을 캔디데이트입니다. 너무나
0: 네.
1: 아름다운 분이시니까 오셔서 한번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0: 그러게요. 지금 어려운 단어들이 조금 아 이게 뭘까 싶으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영노화라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1: 맞습니다. 그렇죠. 영노화.
0: 그렇다면 어떤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까요?
1: 이 제품은요. 4살 이상은 다 먹을 섭취할 수 있고요. 어렸을 때 먹으면 키도 자라고 머리도 더 똑똑해지고요. 네. 그다음에 젊은 사람 드시면은 드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트레스가 확 줄어드니까
0: 아하.
1: 일이 더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0: 아, 맞아요.
1: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다음에 50대 이상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이 만성 질환이 생길 때가 50대 이상이거든요. 그때부터 만성 질환이 생기는데 50대 이후 우리 시니어분들 60대 70대 뭐 시니어분들에게 네. 너무 탁월한 제품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스트레스가 줄어들죠. 마음에 행복 호르몬이 나오니까 기분 좋아지죠.
0: 네.
1: 뭐 정신도 맑아지죠. 소화도 잘 되죠. 뼈 골밀도도 올라가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여기서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0: 네.
1: 여러분들에게 진짜인 거 아닌가 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그러게요. 확인하실 수 있는 날이 그날인 거잖아요. 자, 현대인들의 건강 고민하면은 진짜 만성 피로, 수면 부족, 면역력 저하 등을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건강 고민을 가진 분들,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리가 아닐까 싶은데 맞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여기서는 수면 뭐 문제 있는 분들 정말 빠르게 아주 깊이 딥슬립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뭐 60대 이상이 70대, 80대 생각해 보세요. 네. 주무시면서 한 번도 안 깨고 두세 번, 세네 번 깼던 분이 6시간 동안, 8시간 동안 딥슬립 한 번도 깨어나지 않고 아주 깊이 잠을 주무신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0: 그렇죠.
1: 자연적으로 일어나겠죠?
0: 네.
1: 네. 바로 그겁니다.
0: 그렇죠.
1: 네, 수면도 잘하고 기분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 얼굴도 뭐 점점 젊어집니다.
0: 아, 맞아요.
1: 말한 것처럼.
0: 잠 하나만 수면을 취해도 그죠?
1: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이요. 12개월 젊음 회복 프로그램인데 12개월 머니백을 하는 회사입니다.
0: 오,
1: 이 정도로 자신 있다는 거죠. 얼굴 다 사진 찍어놔요. 100만 명 이상 지금 테스트했고요. 예외 없이 12개월 동안 쭉 젊음 회복 프로그램을 하신 분들은 다 젊어지고 영노화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상들, 그게 뭐 당뇨든 혈압이든 어떤 문제든 여기는 상관이 없이 시간 문제고요. 다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이런 건강 세미나뿐만이 아니라 또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준비도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지금 생명공학에 있어서 최고의 생명공학, 이 세포신호 기술력을 통해서 글로벌 마켓이 지금 열렸습니다. 이곳에서 지금 베트남 시장이 열렸고요. 이제 글로벌하게 가는데 이 엄청난 이 본인의 건강도 챙기고 또 평생 동업종 없이 살 수 있는 엄청난 비즈니스 기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0: 네.
1: 제공합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14일 날 오후 3시에 네,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분들 초청합니다. 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약을 미리 하셔야 됩니다. 네.
0: 맞아요. 제가 듣기로도 거의 지금 80% 이상 참고로 제가 전해 들었어요.
1: 맞습니다. 글로벌하게 이런 분들은 꼭 한번 전화 주시고 상담해 우리 써니코스님과 상담해 주시고 그날 오시면 정말 놀라운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0: 그렇죠. LA에 본사를 두고 있는 텔로유스, 지금 폴킴 코치님도 계시지만 또 레이첼 코치님, 그 외에 많은 코치님들이 계시고 또 미 동부 쪽에서, 요 뉴욕 쪽에서는 또 써니킴 코치님이 또 계시고 그 외에 다른 코치님들이 계시죠.
1: 네.
0: 좋습니다. 6월 14일이면은 13일 날 세미나를 한 다음 날 일요일인데 요 6월 14일에도 별도의 특별 세션이 진행된다고 들었어요.
1: 네, 맞습니다. 13일 날은 저희가 오전 10시 30분에 닥터 세미나가 있고요.
0: 네.
1: 가능하면 닥터 세미나 듣고 이 제품력에 대해서, 이 기술력에 대해서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 14일 날 오후 3시에 또 오셔서 어떻게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이 얼마나 큰 비즈니스 기회인지, 여러분 오셔서 들어보시면 놀랄 거예요. 지금까지 없었던 기술력이고요. 이 비즈니스 기회도 지금까지 없었던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6월 13일 네.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는 디모스 대연회장 2층에서요. 닥터 초청 건강 세미나가 열립니다. 선착순 200명이고요. 사전 예약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닥터 초청 건강 세미나를 들은 6월 14일 일요일 오후 3시에는 파인 데이 케어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것은 건강산업과 웰니스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 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한 자리이고요. 이때는 선착순 50명 사전 예약제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미 동부기 때문에 문의 전화번호는 써니킴 코치님 전화번호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917-656-7717 917-656-7717번입니다. 정 모르겠다 싶으시면요. 저희 K라디오로 전화를 주시면은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제 이 닥터 초청 세미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만날 생각하니까 기대가 되고 정말 아주 마음에 기쁩니다. 여러분 만나서 정말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술력인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고요. 이미 이 캘리포니아에서 핫하고 굉장히 많은 수백 수천 명의 놀라운 변화된 삶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들뜹니다. 마음에 아주 기대가 됩니다.
0: 아 맞다. 폴킴 코치님도 본인의 어떤 면역 저하라든지 질병으로 인해서 드시게 되셨다고 들었어요.
1: 네. 저는 27가지 만성질환을 믿기 어렵겠지만 그만큼 제가 많이 아팠고요. 위는 장상피 화생, 당도 암수치가 굉장히 높았고요. 많은 고생, 40년 이상 약을, 한 주먹의 약을 40년 이상 먹었고요. 이 프로그램하고 5개월 만에 약을 다 끊었고요. 지금은 30대보다 더 좋은 에너지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0: 네, 그렇죠. 요즘에는 건강이라는 키워드를 빼고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대화가 안 돼요, 정말. 자, 건강은 미래를 위한 가장 소중한 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텔로유스 우리 폴킴 코치님과 함께 다가오는 닥터 초청 건강 세미나 소식을 들어봤는데요. 건강한 삶과 활기찬 내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치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지금까지 텔로유스 폴킴 코치님과 함께 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어요. 내일 벌써 시작, 주말 시작 금요일입니다. 아쿠아 비타민 금요 퀴즈 오프닝이 시작하니까요. 많이 들어오시고요. 저도 퇴근길에요. 해가 길어진 만큼 하는 게 참 많아졌어요. 오늘은 시원하게 한인마트에 가갖고 달콤한 수박 한 통을 사서 들쳐업고 가보려고요. 한 입 베어불면 하루의 피로가 다 날아갈 것 같아요. 자, 두시의 비타민 내일 힘차게 금요일 다시 돌아올게요. 두시의 비타민 김지연이었습니다.

0: K 라디오.
1: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귀한 만남을 성공하시고 결혼하시는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에서 굿뉴스를 전합니다. 결혼 웨딩 준비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웨딩드레스, 들러리, 예물, 한복, 웨딩 촬영, 꽃, 헤어와 메이크업, 연애 장식과 주례까지 각 업체를 따로 찾으며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이 실속 있는 토탈 웨딩 패키지로 예산 부담은 줄이고 만족은 높였습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부터 웨딩까지 고객님의 예산에 맞춘 맞춤 플랜으로 아름다운 순간을 완성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과 결혼에 대한 모든 것, 부담은 적고 품격은 높인 웨딩, 에베네셀 토털 웨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17-359-1578, 917-359-1578. 영화보다 더 큰 감동으로 기억되는 음악이 있습니다. 이번 주말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한 위대한 사랑의 멜로디가 쉬마 유스 오케스트라의 선율로 다시 태어납니다. 6월 7일 일요일 저녁 6시 30분 뉴욕 장로교회에서 열리는 제7회 쉬마 유스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쉬마 파라디소. 청소년들의 순수한 열정과 멘토들의 사랑으로 연주되는 영화음악의 대향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켓 수익금 전액은 아동 심장병 수술과 전세계 구호단체에 전액 기부됩니다. 6월 7일 아름다운 선율로 사랑을 전하는 특별한 밤 놓치지 마세요. 문의는 917-626-5511, 917-621-5511번입니다. 이젠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페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참 고맙습니다. 양 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 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한 해 12달 가운데 여섯째 달을 이르는 6월이 시작한 지도 벌써 4일이 지났습니다. 6월, 6월 아니고요. 6월이라고 말해야 하는데 6월의 표준 발음도 6의 기억을 생략한 6월이 맞습니다. 목에 걸리는 거 하나 없이 물 흐르듯 넘어가는 이름 6월. 그 발음을 따라 각진 고민은 버리고 뾰족한 미움도 버리고 초여름 냇물처럼 졸졸졸 시원하게 이번 한 달도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넘어가고 계시나요?

0: 더우시죠? 와, 지금 기온이 88도입니다. 와, 너무 덥습니다. 6월은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초여름으로 사계절 중 두 번째 계절에 해당이 됩니다. 6월의 계절적 특징은 봄의 따스함을 지나 낮에는 제법 덥고 햇살이 강해지는 시기로 낮의 길이가 가장 길고 태양의 남중고도가 가장 높은 하지가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월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여름 장마철로 접어들어 습도가 높아지고 집중호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반면에 장미나 수국, 양귀비 등 화려한 여름꽃들이 만개해서 초여름에 싱그러운 풍경을 즐기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달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여러분과 함께해서 더 좋은 시간, 여기는 라라랜드입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알면 쓸데있는 전문가 이야기, 알쓸 전문 만나보실 거고요. 라라랜드 후원해 주시는 분들 계시죠?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커3의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 보험. 엘리커3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또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 물론이고요.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 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 반점, 내 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4: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5: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6: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5: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프만의 자파 인증.
6: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5: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6: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7: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지구 평균 기온이 이르면 2027년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쓸 수 있다는 유엔사나 세계기상기구의 전망이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영국 기상청이 작성한 새 보고서를 통해서 2026년부터 2030년 사이 최소 한 해가 2024년을 넘어 관측 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가능성이 86%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보고서는 같은 기간 5년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높을 가능성도 75%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뭐 이미 다들 아시다시피 1.5도는 국제사회가 파리 기후협정에서 지구 온난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정한 핵심 기준선으로, 가장 이른 기록경신 시점으로는 2027년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말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 여파로 이듬해인 2027년 지구 평균 기온이 다시 최고치를 찍을 수 있다는 건데, 엘니뇨는 태평양의 바람과 해수면 온도 변화로 바다에 축적된 열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자연적 기상현상으로, 엘니뇨가 강하게 나타나면 이미 온난화가 진행 중인 지구의 평균 기온을 추가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의 최신 전망에 따르면 2026년 12월부터 2027년 2월 사이 엘니뇨가 나타날 가능성은 96%로 예측이 됐으며, 강도가 매우 센 슈퍼 엘니뇨가 될 가능성도 35%로 제시가 됐습니다. 보고서의 수석 저자는 2026년 말 엘니뇨가 예상되고 있다며, 이는 2027년이 다음 기록적인 고온의 해가 될 가능성을 높인다고도 설명했는데, 이번 경고는 영국과 유럽이 기록적인 폭염을 겪는 가운데서 나온 것들입니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이 계속 늘면서 더 많은 열이 지구에 갇히고 폭염과 가뭄, 폭풍, 홍수 같은 극단적 기상이 더 잦아지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최근 유럽 폭염은 기후위기의 인명, 경제적 충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잔혹한 경고라고도 말했으며, 아울러 인도와 아시아 여러 지역도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극심한 더위와 기후변화 비용으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기업, 경제를 보호하는 일은 모든 국가의 핵심 과제라며, 이를 위해서는 화석연료 의존을 훨씬 더 빠르게 끊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과학자들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이 1.5도를 넘어서면 더 심한 폭염과 가뭄, 폭풍, 홍수가 발생을 하고 지역사회가 적응하기도 더 어려워진다고 경고해왔습니다. 다만 기온 상승을 조금이라도 줄이면 그만큼 피해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고 있는데, 파리 기후 협정이 1.5도 목표는 단일 연도가 아니라 20년 평균을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그러나 현재 추세라면 이 목표 달성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북극의 온난화 속도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5차례의 겨울 동안 북극 기온이 최근 평균 기온보다 2.8도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북극이 전 세계 평균보다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따뜻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에 따라 강수 패턴도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5월에서 9월 기준으로 북유럽과 사헬, 알래스카, 시베리아는 평년보다 더 습해질 가능성이 크고, 아마존은 반대로 더 건조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체온은 1도만 올라가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신진대사가 촉발이 돼 질병 저항력이 크게 높아진다고 하는데, 체온 상승이 우리 몸에 미치는 변화처럼 지구도 우리 몸과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도 어제 난 만큼이나 무척 더우시죠? 내일과 모레는 더 덥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몸의 온도와 날씨로 인해 느껴지는 체감온도 다른 상황인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습도가 높지 않아서 그냥 더운 정도로만 느껴지실 겁니다. 다만 차 안에 계시다면 차창 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무척이나 부담스러울 정도로 따갑죠. 절대로 자외선 차단제 바르셔야 되는 거 아시죠? 특히 여성분들이라면 왼쪽 뺨에 직접적으로 햇볕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목요일 오늘 최근 서늘한 날씨에서 앞으로 다가올 여름 같은 무더위로 넘어가는 전환기인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볕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80도 중반에서 후반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기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슬잠은 50도 내외를 유지해 한여름에 느낄 수 있는 후덥지근함은 없을 겁니다. 전형적인 LA 날씨라고 해야 하나요? 햇볕 아래에서는 무덥게 느껴지겠지만 그늘에서는 시원하게 느껴지는 그런 날씨. 현재 기온 88도, 섭씨 31도, 바람은 약하고 습도도 낮으나 자외선 지수는 9로 매우 높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은 58도, 섭씨 14도로 6월 초 치고는 맑고 쾌적한 밤이 되겠습니다. 일부 교외 지역은 최저 기온이 50도 초반까지도 떨어지겠지만 자정이 지나 새벽이 되면서 다시 기온은 오르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워싱턴 지역 기온이 90도 초반까지 오르면서 본격적인 여름 날씨를 만끽하시겠습니다. 많이 덥겠지만 습도가 낮고 이슬점도 적어서 답답한 느낌은 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울러 최고 기온 기록 경신 가능성도 있지만 기존 기록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에 특히 델마바 해변으로 향하는 사람들에게는 풍부한 햇살, 70에서 80도 사이의 최고 기온, 비교적 낮은 습도, 그리고 약한 남서풍으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날씨 예상됩니다. 올 시즌 최고의 해변 날씨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최고 기온은 93도, 섭씨 34도, 바람은 서풍으로 잔잔하겠고요. 습도는 낮겠으나 자외선 지수는 여전히 9로 매우 높습니다. 밤 최저 기온 65도, 섭씨 18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는 크지만 염려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토요일은 예보기간 중 가장 더운 날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후에는 순환도로 주변 지역의 기온이 90도 초중반까지 올라 많은 지역에서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로 기록될 겁니다. 다행히 습도는 낮아서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과 비슷하겠지만 일일 최고 기온 기록은 예상되고 있진 않지만 한 1, 2도 정도 더 높을 경우 갱신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델라웨어와 메릴랜드 해안을 따라 해변을 찾는 사람들은 최고 기온이 80도, 섭씨 27도, 8도 안팎에 달하고요. 간간이 햇볕이 비치는 매우 좋은 날씨 즐길 수 있습니다. 내륙 지역에서는 늦은 오후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매우 낮겠고요. 대부분의 해변 지역은 일몰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요일 밤 최저기온은 68도, 섭씨 20도, 서풍으로 5에서 10마일 불겠고요. 부분적으로 흐린 밤이 되겠습니다. 토요일 흐린 밤으로 지나 다음 날인 일요일 역시 부분적으로 흐리겠지만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 전선이 접근하면서 날씨가 눈에 띄게 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워싱턴 지역의 기온은 여전히 90도, 섭씨 32도 넘게 오르겠지만 오후와 저녁에는 구름이 많아지고 소나기와 뇌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소나기와 돌풍이 동반될 수 있으나 강수량은 미비한 것으로 국립기상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델마바 해안 지역은 일요일 날씨가 매우 불안정해지면서 특히 오후와 저녁에 구름이 많고 소나기가 내리며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말 해변으로 향하는 분들 하늘을 잘 살피고 실내로 대피할 계획도 세워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30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45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0: 알아두면 쓸모 있는 전문가 이야기. 매주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 보험의 대표이신 강고은 대표님과 함께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자, 오늘도 눈썹이 휘날리도록 저희 스튜디오로 자리하신 강고은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진짜 눈썹이 휘날리도록 왔습니다. 프로님 만나러.
0: 아니, 근데 지금 눈썹 얘기를 하다가 지금 대표님 눈썹을 보니까 와, 여자치고 완전히 진하고 숱이 많아요. 본인 눈썹 맞으시죠?
1: 네, 맞는데 네. 다른 데는 숱이 없는데 그 눈썹만 숱이 있어요.
0: 굳이 앞에 건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너무 솔직하셔. 근데 눈썹이 진짜 100만불짜리세요.
1: 아, 감사합니다. 우리 프로님이야말로 뭐 100점 만점.
0: 그 얘기를 기다렸구나.
1: 그러니까 서로 웃고 가는.
0: 아, 진짜 요새요. 보이스피싱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는 난리인데 이 미국에서도 보이스피싱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레러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실제로 두 번이나 보이스피싱 받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녹음을 하려고 전화기에다 녹음을 딱 하니까 녹음이 시작됩니다. 이게 딱 들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냥 끊어버리더라니까요.
1: 그 요즘에는 저희 셀폰에 그런 기능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0: 그런데 한국은 그걸 몰래 할 수 있지만 미국은 아직까지 그게 맞아요. 안 되고 꼭 녹음을 시작합니다. 이게 들리더라고요.
1: 알리고 이제 녹음하게 돼 있으니까.
0: 그 전에는 편지로 그런 거 많이 왔어요. 뭐 경찰인데 돈을 얼마 도네이션을 하면은 뭐 배지도 주고 스티커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편지를 받아본 적이 저는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물어봤더니 경찰서에서는 그런 걸 보내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야 우리가 조심하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요새는 이제 이메일로도 뭐 뭘 보내라 그리고 막 해킹이 당하고 정말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도 보험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지 갑자기 그게 궁금해졌어요.
1: 네, 사실 요즘에 저희 버지니아에도 그런 일들이 지금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네. 이거를 저희가 뭐라고 명칭하냐면 네. 소셜 엔지니어링 사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0: 아, 소셜 엔지니어링 사기. 네.
1: 최근에 진짜 실제 사례인데요. 네. 버지니아의 센터빌에 한 5년 정도 유통업을 하신 사장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네네. 이런 사기를 당했다. 그래서 무슨 사기냐 하고 여쭤봤더니 유통업이니까 거래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거래처에서 전화가 아니라 이메일이 와서 이메일 왔으니까 당연히 거기다 리플라이 하시겠죠.
0: 당연히 하죠.
1: 그랬더니 새 계좌로 번호가 바뀌어서 이쪽으로 이제는 송금을 하시면 된다.
0: 어머.
1: 그래서 18,000불을 송금해달라. 이제 미납금이니까.
0: 1,800도 아니고.
1: 18,000을. 그래서 예. 보냈대요. 근데 실제로 전화가 온 거야 거래처에서.
0: 진짜 거래처에서?
1: 그쵸.
0: 예.
1: 그때까지도 모르신 거죠. 그랬는데 거래처에서 왜 돈이 입금이 안 되느냐 예. 이러고 또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0: 보냈는데.
1: 무슨 소리냐. 예. 이미 보냈다 새 계좌로.
0: 예예.
1: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사기꾼들이 그 거래처 이메일 주소에서 알파벳 하나만 바꿔서 그건 이제 해킹을 했겠죠.
0: 이미.
1: 그 거래처 정보는.
0: 네.
1: 근데 그 이메일 주소에서 예를 들면 L을 1으로 바꾼다든가.
0: 아하.
1: 뭐 숫자 0을 예. 알파벳 5로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눈속임을 하는 거죠.
0: 와,
1: 결국 사기꾼이 거래처 이메일 주소에서 알파벳 하나만 바꿔서 와. 완벽하게 흉내낸 가짜 이메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야. 이미 돈은 사라진 후고.
0: 근데 그러면 어떡하죠? 너무 억울해서.
1: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소셜 엔지니어링 사기라는 이메일을 이용한 범죄가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0: 각별히 이메일이라고 해도 조심을 해야겠는데 그렇다면 그 18,000불을 보낸 거에 대한 어떻게 보험 처리가 가능할까요?
1: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하시려고
0: 네네네네네.
1: 전화를 주셨는데 네. 사실 비즈니스 보험들 갖고 계시잖아요.
0: 그렇죠.
1: 그걸로는 커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비즈니스 보험들 다 갖고 계시잖아요.
0: 네네.
1: 비즈니스 하시니까
0: 네.
1: 거기에 보통 크라임 인슈런스가 들어가 있어요.
0: 크라임 인슈런스.
1: 예. 예를 들면 이것들은 뭐였냐면 네. 직원이 뭐 회사 자산을 빼돌린다.
0: 있죠, 있죠. 그런 경우. 예.
1: 혹은 은행을 사칭해서 계좌에서 돈을 빼간다.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또는

0: 것처럼 이메일 주소를 뭐 L을 1로 바꾼다거나 뭐 0을 알파벳 5로 바꾼다거나
1: 헷갈릴 수 있죠.
0: 그렇죠. 네. 아니면 뭐 임원회라고 하면 저희가 CEO나 대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대표의 이메일들을 해킹해서 직원한테 지금 급하니까 송금하라. 빨리. 뭐 이런 식으로 또 올 수가 있어요. 이메일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조심하시고 요즘에는 AI가 발달하니까 아, 지인의 목소리를 통해서 또 전화가 와가지고 네.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을 또 커버하려면 비즈니스 보험에다가 제가 네. 아까 말씀드린 소셜 엔지니어링 사기 특약을 추가해 놓으시면 네, 네. 무슨 일이 생겨도 커버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 이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이 보험회사들도 정말 골치 아프겠어요. 새로운 보험들이 자꾸 생겨나야 되는 거
0: 이제 팬데믹
1: 같고.
0: 이후에 네. 이제 우리가 시대가 네. 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들에 대해서 배우시고 내 안전을 위해서 프로텍트 해놓으셔야 됩니다.
1: 에이전트 하나를 딱 정하셔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리뷰해보고 그리고 또 내 비즈니스도 상의해보고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1: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보험들이 있다는 걸 많이 배웁니다. 오늘도 정말 새로운 거 하나를 배웠거든요.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전화번호 주세요. 버지니아
0: 703-642-2225
1: 메릴랜드는요?
0: 410-465-2700번입니다.
1: 네, 버지니아 703-642-2225 메릴랜드는 410-465-27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고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한인 최대규모 전문기업인 옴니화재의 강고은 대표였습니다.

0: 대해서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디 있어요?
2: 아침 식사 중.
1: 이렇게 조용하게?
2: 여기 당신 커피 있어?
1: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2: 그럼 맥도날드 빅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1: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것도 해야겠는걸?
2: 한정 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씨없는 수박개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5불 99, 허니 망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9불 99, 한국산 팽이버섯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99센트, 자연 담은 현미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케이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1불 99, 송악 평양식 칡냉면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떤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미국 학교 급식실에서 학생들이 다른 학생의 점심 먹는 모습을 몰래 찍어 SNS에 올리고 조롱하는 괴롭힘이 번지고 있어 많은 학부모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의 학교 급식실에서 학생들이 다른 학생의 식사 장면을 촬영해 공유하는 점심 사진 괴롭힘이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 괴롭힘은 대체로 두 갈래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학생이 음식을 입에 넣거나 씹는 순간을 우스꽝스럽게 찍은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혼자 점심을 먹는 학생을 촬영해 조롱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의 고등학교 12학년의 학생은 자신이 점심을 먹는 모습이 30에서 많게는 40여 차례 불리하게 찍힌 적이 있다고 하면서 그는 스스로를 의식하게 되고 먹을 때 숨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 야외 캠퍼스 안에서 남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점심 장소를 찾아 다녔다고 말했는데 그는 다른 학생들이 같은 일을 당하는 장면도 자주 보지만 학교가 일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느껴 신고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또 오하이오주 페어필드의 고등학교를 최근 졸업한 남학생은 1학년 이후 급식실에서 점심을 먹지 않았다고 하며 자신이 직접 표적이 된 적은 없지만 가까운 친구가 피해를 당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의 친구가 칠면조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던 순간 플래시가 터지는 것을 봤고 다른 여학생들이 그 모습을 찍어 학교 2026 졸업반 스냅챗 페이지에 올렸고 그 후 그 친구는 학교에서 밥을 먹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버지니아대 교수는 사람들이 창피한 일을 하는 순간을 잡아내는 행동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이것이 최근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급식실은 교실보다 학생 대비 교직원 수가 적어 괴롭힘이 발생하기 쉬운 공간이며 최근 한 달간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 장소를 묻는 질문에 초등학생을 포함해 중고등학생 모두 급식실을 꼽았다고 하네요.
1: 죄짓놈은 편안하게 밥 먹는 시상인디 한창 먹고 클라이에 더군다나 친구들 눈치 보며 밥 먹는다는 것이 이것이 말이 돼요? 이? 밥 먹을 땐 개도 안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평범한 플라이볼이 외야수의 머리에 맞고 담장 밖으로 넘어가 홈런이 된 이색적인 장면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의 엔젤 스타디움에서 열린 콜로라도 로키스와 LA 엔젤스의 정규 시즌 경기에서 이른바 헤더 홈런이 터졌다고 하는데요. 콜로라도가 7-0으로 앞선 4회 초 2사 주사 없는 상황에서 콜로라도 팀의 타자가 우익수 방향으로 플라이를 쳤습니다. 잘 맞은 타구였지만 우익수 쪽으로 이동하며 외야수가 무난하게 잡을 것으로 보였으나 이변이 연출이 된 것입니다. 외야수가 글러브를 갖다 댔지만 공은 머리에 맞고 그대로 담장을 넘어가 버렸는데요. 공이 광고판을 맞고 다시 외야 구역으로 나왔지만 심판은 최종적으로 홈런으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외야수의 머리가 상대 타자의 홈런을 도운 셈이 돼버린 것인데요. 이 홈런으로 콜로라도는 8-0으로 달아났고 최종적으로 8-2 승리를 거뒀다고 하네요. 타자가 운이 좋은겨 외야수가 재수 없었던겨. 약물이나 의학적 수술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오로지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약 100kg 체중 감량에 성공한 미국 여성의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꾸준한 노력 끝에 약 100kg을 감량했다고 하는 여성은 오랜 비만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과거를 돌이켜보며 늘 살을 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고 버릇처럼 말했지만 속으로는 내가 정말 날씬해질 수 있을 거라 믿지 못했으며 나쁜 습관 속에 갇힌 채 핑계만 대는 파괴적인 악순환의 연속이었다고 떠올랐는데요. 그랬던 그녀가 극적인 변화를 결심하게 된 것은 가족들과 방문한 놀이공원에서였다고 합니다. 놀이공원에서 많이 걷다 보니 편두통이 왔고 팔과 허리가 아프고 땀을 많이 흘렸다며 자주 쉬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 후 건강을 되찾고 삶의 경험을 넓히는 것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하는데요. 그녀가 밝힌 성경 비결의 핵심은 다이어트가 끝나는 날을 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매일 식사 일지를 쓰면서 먹는 양보다 움직이는 양을 늘리는 데 집중했고 식단에서 건강한 음식의 비중을 차츰 넓혀갔는데 과거 스타벅스 고칼로리 음료와 패스트푸드, 냉동식품 등 정크푸드 위주로 식사했던 그녀는 건강한 식단을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침에는 스크램블 에그나 수란을 곁들인 사워도우빵, 점심에는 오븐 샌드위치를 먹으며 저녁에는 닭고기와 감자, 채소, 파스타 등을 섭취하면서 운동을 병행했는데 가벼운 산책으로 시작을 해 수영, 웨이트 트레이닝, 또 하이킹 등으로 활동량을 차츰 넓혀갔다고 합니다. 단기간 다이어트가 아닌 지속가능한 습관을 가지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녀는 자신의 SNS를 통해 가장 먼저 바꾼 것은 마음가짐이었고 이 여정에는 끝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했다며 그래야 원하는 만큼 몸무게가 빨리 줄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그녀의 다이어트 영상은 3,700만 회가 넘는 조회수와 200만 개 이상의 좋아요를 받으며 전 세계 누리꾼들의 뜨거운 찬사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참, 님도 보고 뽕도 따고 토랑치고 가재 잡고 일타 쌍피라고 말이오. 다이어트도 야 기분 좋아 건강대 찾아 여기에 돈까지 벌고 말이오. 좋다 좋아. 근데 운동하고 식사 조절하고 그래야 한다는가. 아이 그것을 누가 모르남? 이? 누구나 실천이 안 돼서 그러는 거 아니오. 실천이. 숙제를 하다 지우개를 만지고 다리를 흔들던 초등학생 아들에게 중국의 한 어머니가 오래된 재봉틀을 밟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가 손으로 글을 쓰는 동안 발로 재봉틀 페달을 밟게 한 방식인데 집중력이 좋아졌다는 반응과 과도한 훈육이라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숙제를 할 때 지우개를 만지작거리거나 다리를 떠는 등 집중을 오래 하지 못하며 자리에서 여러 차례 일어나는 일도 반복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 어머니가 떠올린 방법은 오래된
발판식 재봉틀로 할머니가 쓰던 재봉틀을 공부방으로 옮긴 뒤 손은 필기구를 잡고 발은 계속 움직이게 한 것인데요. 실제로 아이는 1시간 넘게 자리에 앉아 숙제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장면은 중국 SNS에서 확산이 됐으며 누리꾼들은 에너지가 많은 아이에게 맞는 방법일 수 있다는 반응과 아이에게 숙제를 벌처럼 느끼게 할 수 있다는 반응으로 갈렸습니다. 중국에서는 아이 숙제를 둘러싼 부모의 개입이 자주 논란이 되고 있는데 숙제 시간을 줄이기 위한 학교의 숙제 중단 조치부터 아이의 공부 태도를 고치려는 부모의 극단적인 방식까지 온라인에서 반복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례도 아이 숙제를 둘러싼 중국 내 논쟁과 맞물려 온라인에서 확산이 된 것입니다. 아이가 1시간 넘게 앉아 있었다는 점은 관심을 끌었지만 산만함의 원인이 단순 습관인지 학습 부담이나 주의력 문제와 관련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이가 숙제 중 계속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물건을 만지는 행동을 반복할 때 무조건 혼내기보다는 원인을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수면 부족, 과도한 학습량, 흥미 부족, 주의력 문제 등이 함께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사안은 특별한 장면 때문에 화제가 됐지만 그 안에는 아이 숙제를 두고 매일 부딪히는 부모들의 고민도 담겨 있습니다. 현재 이 어머니의 방식이 중국 본토 SNS에서 큰 관심을 끌며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아이가 재봉틀을 밟으며 숙제하는 장면은 웃음을 부르기도 했지만 숙제와 훈육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질문도 함께 남겼다고 하네요. 밟아라 밟아이 총알이 근육 하나는 끝내 죽었네 이. 다리 떨지 말라고 잔소리하고 허벅지 때리는 것보다는 뭐? 맞대. 에콰도르 해안지대의 로슬리오스 주 도로변에서 마대에 든 8명의 시신이 발견이 돼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곳은 에콰도르 국내에서도 가장 폭력 사건이 잦은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경찰 소식통 말에 의하면 경찰 구급대에 긴급 신고가 들어왔으며 경찰 특수부대가 현장에 파견이 돼 시신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초기 수사 결과 이 시신들은 고의로 유기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수사관들은 자루들이 쌓인 맨 위에서 조직 범죄단과 관련된 것 같은 메시지가 쓰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수사당국은 이 시신을 확인한 뒤 지난 주말에 실종 신고가 들어왔던 15세에서 31세의 젊은 남성들로 확인이 되었다고 밝혔는데 실종된 청년들은 어떤 행정수속을 마치기 위해 시내까지 네 대의 오토바이에 나눠 타고 길을 떠났다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에콰도르 푸에르토르 로페스 해변에서는 참수된 머리 5개가 두 개의 나무 기둥 사이에 초록색 밧줄로 매달린 채 발견이 되었다고 하는데 관광지이면서도 갱단 폭력 등 살인 사건이 난무하는 에콰도르이지만 관광지 해변에서 참수된 사람의 머리 5개가 공개적으로 매달린 채 발견된 것은 처음이어서 당시 현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하네요. 자기 나라에서 죽나 미국으로 담장 넘다가 죽나 죽는 건 매일 반이니까 이 죽기 살기로 미국으로 건너오는 거 아니오 이 에콰도르 사람들 말이오. 세계적인 휴양지 그리스 산토리니에서 한 외국인 관광객이 주거지 골목길에 유골을 뿌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SNS를 통해 산토리니 북부 오이아 지구에서 촬영이 된 한 관광객 일행의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영상 속 한 관광객이 밥말리의 히트곡을 부르며 산토리니의 좁은 자갈길 골목을 건너며 하얀 가루를 길바닥에 마구 뿌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인이 생전 산토리니에 유골을 뿌려달라고 유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미친 짓을 왜 그리스에 와서 저지르느냐, 관광객이 그리스에만 오면 이성을 잃고 민폐를 끼친다,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스 현행법에 따르면 유골 살포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며 지정된 추모 구역이나 주거지와 떨어진 개방된 공간 혹은 바다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외지 4,300만 명이 밀려들며 극심한 오버투어리즘으로 몸살을 앓아온 그리스로 이번 사건은 외지인의 에티켓 실종이 현지 주민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남긴 것입니다. 한편 현지 당국이 해당 여성에게 실제 벌금을 부과했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네요. 죽은 사람도 그러네. 이 죽어 가루가 되었는디 그리스에 뿌리면 이 가루 된 사람이 알가니 이 죽으면 끝이요. 지발 쓸데없는 짓들 아니었으면 좋겠네. 이 죽은 놈이 산 사람한테 민치를 끼치면 되겠냐고. 글로벌 슈퍼그룹인 BTS가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와 손잡고 월드투어 아리랑을 기념하는 협업 컬렉션을 선보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이키는 방탄소년단을 위한 나이키 바이 유 커스터마이징 서비스와 투어 머천다이즈를 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컬렉션은 방탄소년단의 음악적 여정과 유산을 조명하고 있어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이키 바이 유는 방탄소년단 전용 커스텀 디자인인 10종을 제공해 소비자가 직접 지정된 의류와 토트백을 꾸밀 수 있도록 했는데 7명의 멤버를 상징하는 숫자 7과 악보 기호 등을 활용한 고유의 타이포그래피가 특징인데 투어 머치 라인업은 밴드의 정체성을 담은 티셔츠, 후디, 그리고 국내에서만 단독으로 발매되는 캠 모자 등으로 구성됐다고 합니다. 나이키는 그간 트래비스 스캇, 제이 발빈, 빌리 아일리시 등 세계적인 팝스타들과 협업 라인을 구성해왔으며 K-POP 가수 중에선 앞서 그룹 빅뱅 멤버 겸 솔로 가수 G-Dragon과 피스 마이너스 원 협업 스니커즈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나이키 바이유는 지난 6월 1일부터 서울, 부산, 도쿄 등을 시작으로 글로벌 주요 도시의 일부 나이키 매장으로 순차적으로 론칭한다고 하는데요. 방탄소년단 투어 머치는 국내를 시작으로 월드투어 개최지 일부 및 중국 온라인 스토어에서 판매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판매처 정보는 판매일에 맞춰 공개된다고 하네요. 이 방탄소년단이 BTS요. 참말로 비틀즈보다 더 위상을 떨치고서요. 이들의 끝은 뭐든지 참 부럽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참말로 자랑스럽네요.

비틀스의 아리랑 들으시면서 라라랜드 1부 순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후 안내 드리시고 저는 2부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다시 돌아옵니다.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 화재.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건대 오피스 있습니다.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베 주얼그룹이 버지니아 애난데일에서 초여름 대형 보석쇼 반지 천국 행사를 개최합니다. 6월 12일 금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단 8일간 애난데일 초입구 한국일보 건물 1층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6월 탄생석 진주 특별전을 비롯해 한국 지경 세공의 랩 다이아몬드와 화려한 모이사나이트 칼라스톤 신제품을 대거 공개합니다. 남양 진주와 아쿠아 진주 컬렉션을 포함한 전 품목을 최고 80% 할인된 파격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당한 아름다움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힘입니다. 올여름 고베 주얼그룹과 함께 당신의 품격을 가장 눈부시게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가정의 달 하이트런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나요 300불로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원

2026년 6월 4일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편안한 방송, 좋은 방송 K-Radio 저 송은경이 있는 라라랜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 길을 걸으려면 좋은 신발이 필요하듯 인생길을 걷는데 좋은 인연이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인연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그 좋은 인연을 악연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끝까지 좋은 인연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전적으로 나한테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실망할 때 또 내 자신에게 또 실망할 때 너무 많죠. 그런데 남은 오죽할까요? 서로 이해하며 격려하며 때로는 조금 양보하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인연이 끝까지 가지 않을까요? 모든 일은 감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사소하게 끝날 일도 크게 발전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루 어떤 오해나 기분 나쁜 일 있으시다면 그냥 툭툭 털면서 라라랜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애니님께서 신청해 주신 첫 곡 베이로가 부릅니다. 신토브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주신 복별님 원하는 응답을 내려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 정말 염치가 없죠.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이것도 습관 같아요. 그냥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정말 늘 감사하세요. 그런데 아 이거는 아니지 나는 내 성격에 그렇게 못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 이해 못할 때 있고요. 결국은 한 대 얻어맞아야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불완전한 인간이다 보니 늘 그렇게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보별님께서 이렇게 기도문과 또 성경 말씀 주시니까 매일 읽어야 하는 성경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또 급한 일 생기면 그냥 스킵할 때 있거든요. 그런데 어김없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일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을 살짝 뜨고 시간을 봅니다. 일어날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 20분 이상 남아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네요. 이처럼 행복은 마음먹기인 것 같아요. 조금 일찍 깨어 커피 냄새와 함께 하루 할 일을 생각해보세요. 그 잠깐의 시간이 너무 행복하니까요. 복별이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커피 드시는 거 그닥 좋은 습관 아니라 그러잖아요. 일어나자마자 드실 수 있는 거 가장 좋은 거는 미지근한 물 한 컵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물도 입안을 한번 헹군 다음에 그 다음에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이것도 또 습관이 안 되면 잘 안 돼요. 나는 아침에 커피를 안 먹으면 정신을 못 차려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근데 저는 그래요. 이건 제 생각인데 아무리 몸에 좋은 것도 불편하면 그닥 몸에 좋은 영향이 안 갈 것 같아요. 그닥 좋은 건 아니지만 내가 기분이 좋으면 그게 더 낫지 않나요? 이 세상에 제일 안 좋은 게 스트레스라잖아요. 스트레스 받느니 그냥 편하게 커피 드시는 거 글쎄 전 이거 그닥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아 그러면서 사랑해요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하시면서 조용필의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지금 바람이 거의 안 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스튜디오가 창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창 밖에는 큰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의 잎들이 전혀 움직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햇살은 따스하게 비치고 구름은 중간중간 끼어 있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화창한 날인데 이 온도를 보니까 덥네요. 습도가 높지 않아서 살짝 바람만 불어준다면 참 선선할 것 같은데

조석진님께서 보내주신 글과 신청곡 들려드릴 텐데요. 요즘 정신병원 통역일로 좀 분주한 나날입니다. 목요일은 한 주의 결실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날입니다 하시면서 목요일에 좋은 글귀 보내주셨어요. 오늘의 작은 노력은 내일의 큰 기쁨이 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아름다운 풍경이 찾아옵니다. 목요일은 포기하기엔 너무 멀리 왔고 새로운 희망을 품기엔 아직 충분히 이른 날입니다. 네, 하시면서 글귀 하나를 더 보내주셨네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신청해 주셨는데요. 김광석의 곡 맞죠?

안녕하세요. 우리 김병옥님.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가는군요. 어느덧 6월 시작되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더위 속에서 불쾌지수는 올라가며 살짝이 혈압수치도 상승 모드를 탈 수 있으니 모두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글 보내주셨어요. 지난번에 얼떨결에 맞춘 퀴즈 답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선물 잘 받으셨다고요. 아유,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많이 더우신가 봐요. 우리 김명옥님이 신청해 주신 곡은 키보이스가 부르는 이거는 한여름에 들어야 되는데 진짜 많이 더운가 봐요. 저희 스튜디오가 있는 곳은 아직은 선선합니다.

벌써 한여름이 생각나는 날씨입니다. 동네 산책보다는 시원한 집에서 운동하고 싶은 날이네요. 사람 마음이 참 점점점. 우리 골드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좋은 글도 함께 보내주셨어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남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조건 속에서도 만족함을 발견해내고, 어리석은 사람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조건 속에서도 눈물을 흘린다. 행복하려거든 감사함에 눈떠야 한다. 내가 살아있는 사실에 감사하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건강함에 감사한다. 남들이 보잘것없다고 여길지라도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을 갖는다는 것 또한 행복한 일이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사람은 따분한 인생을 산다. 할 일이 없어 누워있는 사람보다는 거리에 나가 남이 버린 휴지라도 줍는 일을 하는 사람이 몇 배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기쁨은 반드시 커다란 일에서만 오는 것은 아니다. 남의 평가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보람을 찾으면 된다. 비록 작은 일이라도 거짓 없이 진실로 대할 때 행복한 것이지, 아무리 큰 일이라도 위선과 거짓이 들어있으면 오히려 불안을 안겨주고 불행을 불러오게.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VJ님께서 아침은 아니군요. 12시 조금 넘어서 교통정보를 보내주셨어요. 설마 뭐 아직까지 밀리지는 않겠죠? 벌써 4시간 전 얘긴데. 근데 뭐 워낙에 66번하고 4구호는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도로여서요. 66 웨스트 방향 DC에서 가는데 엄청 막히다고 하셨는데 글쎄 액션 69까지

불편했답니다. 오늘 건조기 통풍 후 청소 전문 업체가 와서 깨끗하게 청소기 고치고 건조기도 고쳤다고 하셨네요. 아유, 건조기 고쳐줬으니 다행이네요. 이것도 살려면은 최하 5,600불은 주셨어야 하는데. 근데 참 희한하죠. 에어컨이 고장이 나도 꼭 90도 웃도는 날, 그럴 때 고장이 나고요. 빨래도 그동안 미뤄두고 있다가 한꺼번에 하려고 할 때, 그때 또 고장이 나고요. 미리미리 점검하는 습관 길러야겠습니다. 어쨌든 여미님 다 고치셨다니까 시원하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도진의 헐헐헐 신청해 주셨습니다.

0: 와, 요새 무명 전설에 나오는 분들 한 분 한 분 어쩜 이렇게 다 노래들을 잘합니까? 어휴, 우리 이도진님 활활활 정말 한맺히듯이 노래 너무 잘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연미님 덕분에. 자, 여기서 또 잠시 전하는 말씀 들려드리고 라라라 퀴즈 들려드릴 텐데요. 이 시간 엘리코3는 물론 애난데일 센터빌 세군데 오피스에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 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인 옴니 화재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0: 703-354-1950 703-354-1950
1: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1: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2: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1: 지금 상담해 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2: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3: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딨어요?
4: 아침 식사 중.
3: 이렇게 조용하게?
4: 여기, 당신 커피 있어?
3: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4: 그럼, 맥도날드 빅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3: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것도 해야겠는걸?
4: 한정 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씨없는 수박개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5불 99, 허니 망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9불 99, 한국산 팽이버섯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99센트, 자연 담은 현미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K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1불 99, 송악 평양식 칡냉면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7: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여러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자, 이번 주 퀴즈 좀 어렵나요? 두 분만 지금 정답을 맞춰주시고 다른 또 한 분은 답이 아니에요. 자, 오늘도 다섯 곡 들려드릴 텐데요. 공통된 점을 발견하시면 바로 카톡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자 매주 수요일에 발표합니다.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세요. 정답자는 물론이고 퀴즈 내주시는 분에게도 상품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매일 기도문 보내주시는 보별님께서 내주신 퀴즈입니다. 정답 맞춰주시는 분에게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요. 매일 새로운 재료로 정성을 다해 어릴 적 엄마가 싸줬던 그 김밥을 맛보실 수 있는 곳, 떡볶이, 쫄면, 비빔밥. 아, 갑자기 출출한데요. 바삭한 닭강정까지 한국의 맛을 맛볼 수 있는 곳, 리 김밥에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모두 들려드렸는데요. 이 다섯 곡들의 공통점. 힌트요? 네. 노래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이번 주도 가수들에게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아마 쉽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퀴즈 다음에 들려드리는 곡은 이 퀴즈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곡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철이와 미애가 부릅니다. 너는 왜?

이번에는 사실 어저께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오늘 소개를 해드리게 됐네요. 샘웰님께서 보내주신 아주 짧은 글인데요. 너무 공감돼서 말문이 턱 막히는 명언이라고 써주셨습니다. 너를 엿먹인 사람하고 다시 예전 관계로 돌아가는 건 깨버린 쓰레기 봉투를 다시 집으로 들고 오는 것과 같다. 와, 저 이거 보는 순간 정말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100번, 1000번, 10000번 공감이 되지 않나요? 착하고 마음이 여리다는 것은 자칫 어리석음으로 될 수 있는데 적어도 어리석게 살지는 말아야겠죠. 가슴에 새기고 싶네요. 나를 엿먹인 사람하고 다시 예전 관계로 돌아가는 건 밖에 버린 쓰레기 봉투를 다시 집으로 들고 오는 것과 같다.

이윤아의 돌이키지 말아요 들으시면서 라라랜드 문을 닫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엘리코스리는 물론 에란데일 센터빌 세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함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

0: 시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집을 팔려고 계획하신 분들에게 타이밍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언제 집을 내어놓아야 하는지 시즌별로, 요일별로, 그리고 상황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즌으로 살펴보면 역시 봄 마켓입니다. 워싱턴 DC 지역은 언제나 3, 4, 5월 달이 가장 피크입니다. 팬데믹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해가 아닌 이상 1년 내내 거래되는 주택 숫자의 반 이상이 봄 마켓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겨울철에 필요한 수리와 준비를 마치고 2월부터는 날씨와 마켓 상황을 잘 살펴서 3월이나 4월을 타겟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일별로 비교를 해보자면 제가 가장 권하는 요일은 목요일입니다. 사전에 커밍 순을 붙여놓고 충분히 홍보를 한 후에 바이어에게 집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액티브 리스팅은 목요일날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금, 토, 일 이렇게 주말을 충분하게 집을 보여주신 후에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어퍼를 받거나 피드백을 요청해서 마켓을 진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아무 목요일이나 다 좋은 것은 아니고 반드시 날씨도 살펴보고 할리데이가 끼어 있는지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집의 상황은 비어있는 집이 가장 좋습니다. 간단한 수리도 해놓을 수 있고 새 페인트나 바닥을 교체할 수도 있으며 스테이징을 통해 보여지는 모습을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를 나가고 집을 내어놓을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짐을 정리해서 리스팅을 해야 하겠습니다. 가급적 개인적인 물건들은 다 정리를 하고 리얼터나 스테이저의 도움을 받아 가구의 재배치나 데코레이션 아이템으로 바이어의 눈길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렌트를 놓은 집이라서 테넌트가 여전히 살고 있는 상황에서 꼭 집을 내어놓으셔야 한다면 테넌트와 긴밀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렌트 계약서에는 테넌트가 이사 나가기 전에 집을 내어놓을 수 있는 권리가 집주인에게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하고 리즈너블한 시간에 집을 보여줘야 한다고 부연 설명이 또한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테넌트의 친절한 도움이 있는 집과 그렇지 못한 집은 세일이나 다시 렌트를 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나는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렌트하우스는 세일 계획을 세움과 동시에 테넌트와 미팅을 셋업해서 서로의 필요와 도움을 요청하고 주택 매매에 착오가 없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집을 사고 파는 일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일에서 타이밍은 참 중요합니다. 요즘처럼 부동산 마켓이 빠르게 움직일 때는 타이밍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최선의 시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2: 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백소라, 이윤화가 부른 겸손 첫 곡이었는데 가사에 보니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오늘도 주님과 가까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묵상하고 찬양 함께하면서 두 시간 오늘도 참 좋은 크리스찬의 습관으로 축복송과 동행해 주세요.

휴가 부른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전해드렸고요. 많은 물소리 워십에서 평화의 주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질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라는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자, 축복송이고요. 어제 여러분들의 선택의 시간을 잘 보내고 또 쉼의 시간도 보내고 오셨겠지요. 자, 김숙희 님께서 시작부터 함께해서 좋아요라는 짤막한 문자를 주셨는데 새삼스럽게 아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런 느낌으로 찬양을 전해드리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리엘의 뉴 스타트라는 곡도 준비했고요. 또 어게인 1907 워십팀의 뉴 리더라는 곡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하나임님께서 러브의 찬양 고린도전서 13장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오늘이 되세요 하는 신청곡을 남겨주셨는데 러브의 찬양도 제가 찾아두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인사 많이 나눠주세요. 손 흔들어주세요.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임동주님 여러 신청곡 가운데 Jesus Loves Me 김조한의 찬양 오늘 골라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영어 제목은 같은데 다 내게로 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장나라 씨의 음성 전해드렸습니다. 자, 2부도 보내주신 사연 나눠요. 주하랑님 우리 사랑하는 며느리 신아랑 듣고 있어요. 쌍둥이 키우느라 고생하는 우리 신아, 아들 승현이, 함께 수고해 주시는 사돈 권사님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태하 그리고 엄마 박신아 사랑한다고 꼭 전해주세요 하셨어요. 아이고 쌍둥이 키우느라 얼마나 고마우실까요? 이렇게 한 번에 우리 며느님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주아랑님 강릉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릉에서 멋진 선물을 저희 해주고 계시잖아요. 육족 마늘빵 저희 그 마늘빵 선물 주아랑님께 보내드릴게요. 며느님께 꼭 전해주세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를 며느님 주소로 만약에 남기실 경우에는 며느님 이름 또 전화번호까지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한 분이 전화번호를 안 쓰셔서 선물 배송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연이 됐었거든요. 꼭 기억하시고 비공개로 남겨주시고 본인 이름 또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래도 확인이 가능한데 다른 분에게 선물을 보내실 때는 그분의 이름과 또 전화번호까지 주소까지 정확하게 있어야지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개인정보는 꼭 비공개로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태하라고 하셔서 큰 강 이렇게 해석이 될 것도 같아서 아는 한자가 맞지 않아요. 클 태자에 강하자. 자, 은혜의 강가로를 홍순관의 찬양으로 전해드리고요. 이쁜이님께서 오늘도 달려볼까요? 신나는 찬양 실로암 들으시면서 달리고 달리고 달리고 하셔서 제가 달리기를 준비했습니다. 웨이홈의 달리기 그리고 run, run, run 이란 제목을 가지고 있는 김관호 골든 슈즈 전해드릴게요.

들에 핀 무명처도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푸르러 땅과 더불어 하나님께 순응하건만 나는 향도 없는 내놓을 것도 없는 빈손 빈 몸입니다. 나는 진정 부끄러운 사람, 목마른 사람입니다. 나는 늘 목이 말라 내 하나님의 강에서만 살기를 바라는 사람. 그 강물 속에 양식으로만

내 하나님은 진리의 강, 거짓 없이 흐르는 풍요의 강, 잃어버린 나의 겸손을 비추는 거울의 강, 무뎌진 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말씀의 강. 내 하나님은 끝도 없는 큰 강. 내 하나님은 하늘을 그림 그리는 강.

0: WWRU, Jersey City, New York, 1660 AM, WWRU.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친구 교회의 시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사회에서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고 싶은 친구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친구교회 담임이신 빈상석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우리 지난주에 5장 끝까지 봤고, 오늘 6장 7절까지 보는데, 여기서 사실은 또 한 달락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부터 오늘 요 본문까지 사도행전에 있었던 이건 초대교회 교회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겪었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던가를 보여줍니다. 자, 지금까지, 크게 보면은, 교회가 크게 두 가지의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외부로부터 핍박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는데 최근 두 번째 2회에 걸쳐서 산헤드린 공회를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계속해서 핍박했습니다. 예수 전하지 말라. 예수 부활 증거하지 말라. 그래서 계속해서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했고 이렇게 외부로부터 핍박이 왔고 두 번째 교회의 위기가 뭐였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났던 이번에는 교회 내부의 각자 성도들의 위선과 타락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성령을 속이고 자기들이 재산 일부를 감추었다가 그 위선과 부패, 성령을 속인 죄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그 한 부부를 그 자리에서 그냥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위기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 사람, 한 부부가 죽었으니 얼마나 그 교회가 흔들렸겠습니까?

이 규정이 뭐라 그러면 이 단계가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에 위기가 터졌죠. 두 번째는 이 위기가 무언가 진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단한 결과에 따라서 세 번째는 해결하게 되고 네 번째는 이 해결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스텝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스텝 따라서 본문이 쭉 흘러갑니다. 자, 첫 번째 스텝이 뭐라고요? 단계가 뭐라고요? 교회에 문제가 터집니다. 이게 세 번째 문제인데요. 자, 6장 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6장 1절에서 우리는 하나의 또 중요한 자료를 알게, 중요한 내용을 알게 되는데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의 구성원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밖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밖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밖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교육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헬라어가 훨씬 편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으니까 문화와 습관이나 전통이 굉장히 헬라식입니다. 이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이 교회 안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같은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태어나고 그냥 그대로 히브리 구약 성경의 그 전통과 문화와 습관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둘 다 유대인인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문화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언어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은 굉장히 이 한 교회 안에 이런 두 파가 있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긴장이 되는 겁니다. 이 자칫하면은 이 긴장이 더 팽배해질 수 있고 이게 언제든지 갈등과 충돌로 번질 수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당시 배경인데 여기서부터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하나 터집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터짐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 교회의 위기가 나타나는데 그 세 번째 교회의 위기가 뭐냐면 교회 내부의 분열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매일 구제의 명단이 빠집니다. 자, 그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가 많이 구제를 했습니다. 근데 구제를 하다 보면 아무나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명단을 짜서 누구누구 주고 안 주고 안 주고 하는데 이상하게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만 이름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안 빠지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단어 원망이란 단어가 그냥 아, 왜 우리는 왜 자꾸 빠져요? 우리 헬라파 과부들은 왜 자꾸 구제에 빠져요? 좀 똑바로 하시오, 잘하시오. 이 정도의 원망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게 이 원망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원망하고 똑같은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백성들이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고 이방 민족이 쳐들어올 때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에게 원망했던 그 정도 수준의 원망입니다. 이 단어가.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 좀 잘하시오, 왜 우리 이름 자꾸 뺍니까? 이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고 이방 민족이 쳐들어올 때 모세와 아론한테 좀 잘하시오 뭐 이렇게 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원망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망이 그냥 쟤는 좀 원망이 많아 그 정도 원망이 아니고요. 반역과 죽이려는 살해 의도를 가진 정도까지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단어가 무거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한테 엄청난 분노를 품고 있습니다. 왜 자꾸 우리 자꾸 빠져? 우리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과 무시하는 거야?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교회가 분리된 건 아닌데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분리된 건 아닌데 내부의 분열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일어난 그러니까 이제 문제인데요. 문제가 뭐냐면 분열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분열. 그러면은 이 교회 분열 그러면 우리 이민교회 탕골 메뉴인데 이 우리 이민교회만 분열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분열이 일어났는데 분열도 심각한 분열입니다. 분리는 아직 안 돼서 요거 그대로 놔두면

0: 분리됩니다. 지독하게 분리될 건데 뭐 우리는 결과를 알지만 분리 안 되고 다시 회복되죠. 아니 그러면 우리가 늘 교회의 모델로 생각하는 게 초대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 보니까 야 이거 심각한 분열이 있었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맞아요. 분열은요 어느 시대 어느 교회든지 간에 다 분열이 있었습니다. 늘 정도와 빈도의 차이가 있지. 얼마만큼 분열이 심했느냐, 얼마만큼 자주 일어났느냐에 이 차이는 있지. 모든 교회, 아니 인간의 공동체의 가장 본능적인 속성이 뭔가 하면 분열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게 우리가 얼핏 보니까 그냥 뭐 원망하고 지나갔다 이 정도 분열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던 백성들의 그 원망, 그 정도의 분열이 난 겁니다. 자칫하면 이거 회복 못하는 이런 분열까지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인 된 인간들이 함께 모였을 때 반드시 터져나오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바로 인간의 이 공동체의 분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5, 6년 전에 2020년도에 여러분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뭐 잘 모르겠지만 페이스북에 있는 내부 문건이 유출되어 가지고 그 내부 페이스북 내부 문건 유출에서 월스트리트저널이 그 문건에 대해서 아티클을 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두 문장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알고리즘을 그냥 두면 알고리즘 뭔지 알죠? 여러분 유튜브 하나 보면은 내가 보는 유튜브 내용 그거하고 비슷한 게 계속해서 쭉 이어 나오는 그 시스템 그게 알고리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알고리즘을 그냥 두면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속성을 따라가도록 그냥 두면은 그러니까 인간을 가만히 놔둬서 네 좋아하는 것 해봐 그거 따라가면은 이 말입니다. 우리의 알고리즘을 그냥 두면 분열에 끌리는 인간 뇌의 성향을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분열에 끌리는 인간 뇌의 성향. 예, 그러니까 이게 잡지, 고급 잡지에 나오는 문장들이 다 이랬어요. 근데 알고 보면 단순해요. 인간은 분열하는 존재다. 요 말이에요, 사실은. 그걸 뭐 분열에 끌리는 인간 뇌의 성향 이렇게 말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본성은 분열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페이스북에 내부 문건 유출이 됐는가 하면 내용이 뭔가 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의 관심을 끌고 플랫폼 사용 시간을 늘리기 위해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페이스북 많이 보고 자기들이 만드는 플랫폼에 많이 사람들 들어오기 위해 이 말이죠. 점점 더 분열을 초래하는 콘텐츠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 내부 문건은요 딱 두 가지를 말했어요. 첫 번째, 인간은 원래 분열하는 존재다. 두 번째, 그 분열하는 것을 잘 이용해서 분열하는 내용을 많이 유출시 많이 내면은 비즈니스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 고상한 만으로 그런 고상한 단어로 이래저래 많이 썼지만 결국은 딱 성경에 나오는 죄인의 본성을 그대로 딱 찍은 겁니다. 그걸 비즈니스에 이용한 거죠. 인간은 원래 분열해. 가만히 놔두면 분열하는 쪽으로 쫓아가. 그러니까 우리는 분열하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내면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 들어올 거야. 그래서 비즈니스 하는 거야 이 말이라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인간의 죄인된 본성이 이 페이스북에서 나타난 비즈니스에 그대로 이용된 겁니다. 우리는 이 페이스북에서 말하는 내부 문건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는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죄인된 인간이 공동체에 들어가면 반드시 생기는 본성이 뭐냐? 분열의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초대교회, 가장 모델되는 초대교회도 구제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분열이 터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너나 할 것 없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뭐 교사 너나 할 것 없이 교회 공동체의 멤버들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 말과 내 행실이 분열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실을 하면은 우리 이 소그룹이 우리 교회가 내가 있는 어떤 이 모임이 분열이 될까? 그럼 그 말 하지 말고 그런 행실을 하지 말라는 거면 사탄이 그걸 다 조장하는 거다. 또 좀 더 말하면은 내 말과 내 행실이 분열되는데 이용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말과 행실이 분열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분열하는 말과 행실을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또 내가 하는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분열에 사용되지 않도록 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제 그런 조심이 안 됐을 때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심각한 분열의 조짐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교회의 세 번째 위기입니다. 첫 번째 위기는 뭐라고요? 외부의 핍박. 두 번째 위기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각자 성도의 위선과 부패.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의 분열입니다. 세 번째 위기입니다. 자, 이제 위기가 터졌습니다. 문제가 생겼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이 문제의 원인이 뭔가 진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막 이제 심각하니까 이제 이 문제를 진단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진단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제 그게 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진단한 겁니다. 이게 왜 진단이냐 보면은 자, 이제 교회 공동체가 막 심각하게 분열 조짐됩니다. 그런데 그 리더들인 열두 사도가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제자들 불러놓고 야,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교회의 분열이 막 일어나느냐? 그 구제가 잘못됐다. 왜 구제에 헬라파 사람들이 빠졌느냐? 그 원인을 찾아. 누가 뺐어? 어떤 의미로 뺐어? 왜 자꾸 반복돼? 이게 우리들이 문제를 찾아내는, 우리들이 문제를 진단하는 방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터졌으면 누구 잘못이야? 왜 이렇게 돼서?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그래서 심각하면은 야, 조사위원회 꾸려서 징계해.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 다 갖춰. 이게 우리들이 정상적으로 문제를 진단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문제가 터지니까 어떻게 진단합니까? 우리들이,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자,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명단에서 계속 빠진 겁니다. 왜 빠졌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것이 누가 의도적으로 나쁜 행실을 하기 위해서 헬라파 사람들을,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 명단에서 자꾸 의도적으로 뺀 건 아닙니다. 사실은요, 행정적 실수가 반복된 거예요. 하다가 보니까, 진짜로 하다가 보니까 계속해서 빠져버린 겁니다. 나쁜 의도가 아니고. 자, 그러면은 이 당시에 이 구제 담당을 누가 했습니까? 사도들이 했단 말이죠. 사도들이 대충대충 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했단 말이죠. 헬라파 사람들 빼자. 왜냐하면 사도들은 다 히브리파 사실은 유대인이거든요. 다 그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뭐 사도 바울은 헬라파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 사도들은 열두 제자들 아닙니까? 그럼 열두 제자들이 야 우리가 히브리파 유대인이니까 헬라파 유대인 빼자, 가부 빼자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들이 구제 행정을 담당했는데 왜 헬라파 사람들이 자꾸 빠졌을까? 그거는 오늘 1절에 나오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사람이 막 미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들어왔고 또 설교할 때 5,000명이 들어왔어요. 막 사람이 넘치고 또 그 당시 가난하니까 헬라파 과부들도 구제해야 되고 히브리파 과부들 구제하고 막 구제하고 과부만 구제합니까? 고아들도 구제해야 되고 나그네도 구제해야 되고 여러 구제 일들이 너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막중한 업무를 과다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명단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 실수가 반복된 거예요. 행정 실수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걸 발견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행정 실수로 해서 행정을 잘 앞으로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 된다. 그렇게 진단을 내린 게 아니고 뭐라고 진단을 내렸습니까? 우리가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에 매진한 것이 이게 잘못됐다라고 진단을 내린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뭐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몇 번 봤습니다. 요번에 이번 주에 설교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야, 위대한 발견이었다. 여러분, 좋은 의사가 제일 먼저 잘해야 되는 게 뭔 줄 압니까? 환자가 오면 뭘 제일 먼저 잘해야 됩니까? 진단을 잘해야 돼. 이 사람이 병이 정확히 뭔가를 그 진단을 해야 그 다음에 치료가 가능합니다. 진단 잘못되면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오늘 이 사도들이 정말 제가 은혜 받고 감사했던 이 사도들이 정확히 문제가 교회 분열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구제가 잘못됐으니까 이 구제를 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 구제에 참여된 사람을 빼고 다른 사람을 넣자. 이런 행정적인 진단을 내린 게 아니고 본질적인 진단을 내린 거예요. 사도들이 야 우리가 우리 본연의 의무를 제쳐놓고 우리가 구제 행정을 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의 본연의 의무는 뭐였습니까? 정확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확히 부활의 증인들이잖아요. 맞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거 아닙니까? 이 사도들의 콜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게 자기들이 가장 중요한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막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씩 미어드니까 또 그 공동체의 본연의 의무가 구제도 본연의 의무예요. 그거 하다가 보니까 사도들이 자기들이 부르심을 받은 원래 목적, 부활의 증인되는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소홀히 해버렸습니다. 사실은 이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행정적 단순 실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조사위원회, 징계위원회 꾸리를 가지고 범인 찾아내는 게 아니고 야 이거는 우리가 잘못했네, 우리 행정의 실수네. 왜 행정의 실수냐? 야 우리가 원래 행정하려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원래 부활의 증인들인데 부활의 증인 안 하고 구제 행정하고 있으니 그래서 문제가 터진 거다라고 정확히 진단을 한 겁니다. 자기 자신들의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도들이 본연의 임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열의 문제가 터진 겁니다. 사실은.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직분자들이 자기 본연의 임무를 안 함으로 말미암아 본연의 임무 대신에 다른 걸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받은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서 그때 제가 예를 든 사건이 뭐였죠? 이제 일주일 전이니까 뭐. 기억하면 제가 놀라죠. 고라 사건을 제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고라 일당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땅 꺼져가 다 죽게 되는 250명 불타 죽는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그 본문을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교회 분열이네? 이거 이민교회 단골 메뉴네? 그게 우리가 지금 많이 겪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일꾼을 선출하는데 막강한 파워 일꾼을 선출하는데 분열이 없고 오히려 이제 회복됩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 교회에 전부 다 내 편만 있으면 그 교회가 부흥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한 교회를 아는데요. 그 교회가 좀 사이즈가 적어요. 어느 한 장로님은 진짜 헌신하고 리더십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이 흠이 있어. 헌신도 하고 사랑도 있고 리더십도 있는데 딱 흠은 사람을 가려. 하다가 내 편이 아니면은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게 요분의 유일한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5년, 6년, 7년, 10년 지나니까 사람들이 다 이 장로님 편만 남잖아요. 근데 이 장로님 편만 난 사람이 교회 일꾼 되는데 이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문제가 없어요. 네 편이든 내 편이든 장로 편이든 권사 편이든 목사면 상관없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은. 그런데 그 교회에 이 장로님 편의 일꾼들이 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까요?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없죠. 그중에 어떤 사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안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 교회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크로자고 없어졌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전부 다 내 편만 있으면 잘 될 것 같죠? 내 편만 있으면 잘 되는 게 아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있을 때 잘 되는 겁니다. 그게 내 편이면 괜찮아요. 남의 편이라도 괜찮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인데 남의 편이 된다고 해서 내하고 관계도 좋을 것 아닙니까? 성령과 지혜가 진짜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 사람을 뽑아놓으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불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이민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본받아야 될 본문입니다. 우리 미국 장로교는 장로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장로 선출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이 본문을 생각하세요. 야 저분 내하고 친한데 나 저 사람이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생각하기 전에 내하고는 친하지만 성령과 지혜가 부족해. 그럼 너 다음에 나중에 아, 저 사람은 내하고는 안 친한데 성령과 지혜가 충분해. 그럼 저분이 일꾼 돼야 될 거야. 이래야 돼야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참 우리가 어렵잖아요. 그죠? 아,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 참 친해. 내하고 관계도 좋아. 야, 그럼 너 다음에 한번 해봐.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자, 문제 터졌죠? 진단했죠? 해결했죠? 결과가 어떨까요?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세 가지 증상이 일어났죠. 현상 첫째, 말씀이 점점 허황했다. 왜 말씀이 점점 허황했을까요? 이제 사도들이 구제 업무 맡기고 본연의 의무를 하니까 말씀이 허황해질 수밖에 없는데 말씀이 왕성해질 수밖에 없죠. 사도들이 말씀하고 기도만 전념하니까 당연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집니다.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들어죠. 자, 요거는요 앞에 모든 위기 때마다 일어났던 결과입니다. 첫 번째 위기가 뭔지였습니까? 교회가 핍박받았죠. 핍박받아도 교회가 위축된 게 더 늘어났죠. 3,000명이고 5,000명이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 위기가 뭐였습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문제인데 그게 교회에서 부부가 죽었는데 큰일 났다 싶었는데 오히려 그게 전화유복이 되어서 칭찬받게 되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계속해서 위기가 터질 때마다 잘 극복하니까 더 좋아졌습니다. 세 번째 교회 분열의 위기였는데도 이거 잘 진단하고 해결하니까 말씀이 왕성하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 문구입니다. 뭡니까?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는 것. 이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위기에 없었던 현상입니다. 제사장도 예수를 믿었어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유대교 성전에서 제사 지낸 골통, 아, 미안합니다. 오늘 자꾸만. 죄송합니다. 아, 이것도 표준말 아닌가? 어쨌든, 그 경건한 말이 아니니까 빼고, 오리지널, 아 이것도 빼고 진짜 보수 유대교 사람 아닙니까? 제사장. 근데 이 제사장도 예수를 믿었다. 오늘날 식으로 말하는 이슬람이 이맘이 이슬람의 목회자니 이맘이 예수 믿은 것하고 똑같대요. 저 한국의 불국사의 선임들이 예수 믿은 것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거는 첫 번째 위기 때, 두 번째 위기 때 없었던 일이에요. 세 번째에만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제사장도 나도 예수 믿겠어. 그리고 이 도에, 예수의 도에 복종했다는 것. 이것은 첫 번째, 두 번째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질적인 부흥과 성숙이 일어난 겁니다. 질적인 부흥과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한 제사장이, 아마 어쩌면 이 제사장 가운데 1차, 2차 때, 그 교회 핍박할 때 사도들을 막 욕하고 있던 그런 제사장들도 있었을 것이라고요. 명단은 없지만 세 번째 일꾼을 세우니까 그리고 사도들이 본연의 임무를 하고 사도들은 사도들의 본연의 임무를 하고 일곱 사람 일꾼의 본연의 임무를 할 때 구정과 행정이 잘 되고 말씀이 잘 되니까 이 진짜 뭐 완벽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는 그걸 옆에서 봤던 제사장이 자기들 성전 시스템하고 다르거든. 성전 시스템에 막 세금도 이상하게 돌아가고 막 그런데 진짜 일곱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구제를 하고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부활 증가하니까 제사장까지도 예수를 믿게 됐어. 이게 질적인 부흥과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내 편이 아닌 네 편이 아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울 때 그 공동체는 질적인 부흥과 변화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 전거는 본연의 의무가 주어질 때 이게 오늘 우리가 6장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이민교회가 배워야 될, 본받아야 될, 은혜 받아야 될 이 사건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천국교회가 이 사건을 이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어디에 더 매진했는지 우리 각자 각자가 본연의 임무를 행함으로 교회가 계속해서 질적인 부흥과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 순서순서마다 은혜 주시고 또 사도행전 6장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친구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 각자 맡은 본연의 임무를 하며 교회 본연의 임무를 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친구교회 빈상석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그 선하니 친구교회는 영혼구원, 제자양육, 선교적 삶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친구교회 예배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9시, 2부 예배는 오전 11시입니다. EM 청년부 예배는 주일 오후 1시 30분이며 주일학교 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수요일 오후 7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5시 30분, 토요일은 오전 6시입니다. 친구교회는 252-00 호레이스 할딩 익스프레스웨이 리들렉 뉴욕 11361에 있으며 전화번호는 718-760-5346번, 718-760-5346번입니다. 이상으로 친구교회의 시간을 마칩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 석유업계가 호르무즈 해협 긴장과 원유 재고 급감으로 몇 주 내 유가 급등 가능성을 트럼프 행정부에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백악관은 관련 경고를 부인하면서도 시장에서는 에너지 가격 변동성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쿠바 대통령과 카스트로 가문 인사들을 포함한 최고 권력층에 대한 전방위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쿠바 정권의 자금줄과 핵심 인사들을 동시에 겨냥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투자자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주가 조작 등 불법 행위로 얻은 수익은 환수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시장 교란 행위 단속과 투자자 보호 조치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미 증시에 스페이스X, 오픈AI 등 대형 기업 공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140년 역사의 은광 기업까지 상장하며 기업 공개 시장 과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투자 열기가 닷컴 버블 시기와 유사하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픈AI 등 주요 AI 기업의 지분을 정부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I 산업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정부가 규제 대상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는 데 따른 법적, 정책적 논란도 예상됩니다. 메타가 스마트 안경 앱에 얼굴 인식 기능을 준비 중인 정황이 드러나면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입될 경우 스마트 안경 시장 확대와 함께 생체 정보 보호를 둘러싼 규제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월가 트레이딩 강자 제인 스트릿이 AI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자체 데이터 센터 구축에 나섰습니다. 금융권에서도 AI 인프라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데이터 센터 수요가 빅테크를 넘어 금융업계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미국에서 60여 년 만에 가축의 살을 파먹는 기생충, 신세계 나사벌레 감염 사례가 확인되면서 축산업계 비상이 걸렸습니다. 추가 확산 시 방역 비용 증가와 소고기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며 관련 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금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뉴욕시의 살인과 총격 사건이 올해 들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경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지난 5개월 동안 살인 및 총격 사건, 총격 피해자 수 모두 통계 작성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의 기자입니다.
1: 뉴욕시경이 3일 발표한 범죄 통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뉴욕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10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129건보다 20.9%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연초 5개월 기준 최저치입니다. 총격사건 역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발생한 총격사건은 247건으로 작년 대비 5.7% 감소했으며 총격 피해자는 289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7%가 줄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한 달 동안 발생한 총격 사건은 51건, 총격 피해자는 58명으로 모두 월간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 전체 주요 범죄도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5월 한 달간 주요 범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감소했으며 올 누적 기준으로도 6%가 줄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 따져보면 강도 사건이 올 들어 11%, 절도는 4.6%, 차량 절도는 9.6% 감소했습니다. 주택 침입 절도 역시 19.5%가 줄어들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중범 폭행 사건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뉴욕시경은 가정폭력 사건이 증가했고 경찰관 및 공무원 대상 폭행이 증가하면서 중범 폭행 사건 감소를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뉴욕시경은 가정폭력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대응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공주택단지 치안 역시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공주택 내 살인사건은 지난해보다 46% 감소했으며 공공주택 내 총격사건은 24%, 강도사건은 24%가 줄면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안전한 한 해의 출발을 기록했습니다. 지하철 범죄 역시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올 들어 지하철 내 주요 범죄는 1% 감소했으며 지난 5월 한 달간 지하철 내 총격 사건과 총격 피해자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시카 티시 뉴욕시경 국장은 이번 성과가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정밀 치안 전략의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티시 국장은 불법 총기 단속과 갱단 수사, 범죄 우범 지역 집중 순찰을 통해 시민 안전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NYPD는 올 들어 갱단 조직 20곳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으며 거리에서 약 2,000정의 불법 총기를 압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증오범죄는 증가했습니다. 올 들어 증오범죄는 265건이 발생해 작년 대비 8.6% 늘었으며 이 가운데 반유대주의 범죄가 152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NYPD는 올 여름 월드컵 및 대형 행사들이 잇따라 예정돼 있는 만큼 추가 인력 배치를 통해 뉴욕시 치안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미국의 주가 조작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의 손실 입증이 없어도 가해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수익은 당국이 환수할 수 있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4일 증권거래위원회의 주식사기 사건 가해자 부당이득금 환수 사건에서 피해자의 재정적 손실 입증이 없이도 기업과 개인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환수할 수 있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주가 조작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연방검찰이 기소한 LA 거주자 A씨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A는 동전주로 불리는 저가주들을 사들인 뒤 이들 회사를 홍보했고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이득을 챙겼습니다. 2022년 A는 불법 주가 조작 가담 혐의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는 형사 판결에는 동의했지만 증권거래위원회가 자신의 이득금 410만 달러를 환수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해 민사소송이 진행됐습니다. A는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득금을 환수하려면 자신이 투자자들에게 재정적인 손실을 입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증권거래위원회는 우선 연방지방법원에서 이 사건의 증거가 투자자들이 실제로 금전적인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설령 투자자들이 돈을 잃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피해자 자격을 유지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은 증권거래위원회가 A로부터 자금을 환수하기 위해 금전적 손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또 다른 연방항소법원은 이에 대해 정반대 견해를 내놓으면서 결국 연방대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 측은 증권거래위원회가 자금을 회수하면 이 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데 만일 투자자들이 아무런 금전적인 손실을 보지 않았다면 이는 불공정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가해자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자로서 보상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금전적 손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워싱턴 DC에서 열기로 했던 프리덤 250 콘서트 대신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가 전합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워싱턴 DC에서 열기로 했던 프리덤 250 콘서트 대신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콘서트에 참여하기로 했던 유명 가수들이 트럼프 행정부 주도 행사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줄줄이 보이콧에 나서자 자신이 주재하는 집회로 대체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자신의 트루스 소셜을 통해 6월 24일 오후 7시 아름답게 단장되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꼽히는 웅장한 워싱턴 DC에서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역대 최고의 집회를 생중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집회가 모든 면에서 특별한 최고의 행사가 될 것이라며 재능은 없고 거액의 출연료만 받아 챙기는 가수들은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과 나, 몇 명의 연사들, 그리고 역대 최고의 음악뿐이라며 리 그린우드와 크리스토퍼 마키오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린우드와 마키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무대에도 섰던 인물입니다. 또 이번 집회에는 훌륭한 미육군 군악대 퍼싱스 오운과 군합창단 미 해병군악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품격 있는 신사도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룸버그, AFP 등 외신에 따르면 250주년 콘서트에는 애초 그래미상을 받은 래퍼 영 MC와 록밴드 포이즌의 보컬 마이클스 등 유명 가수들이 출연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사가 비당파적인 아메리카 250 행사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해 만든 행사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이들은 줄줄이 행사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자신이 직접 마이크를 잡겠다며 가수들의 공연 거부를 비난한 바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미국의 전직 주한대사들이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의 한국 정치 관련 칼럼 내용에 대해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진보 정부 성향과 별개로 한미동맹에 대한 과도한 부정적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3: 전직 주한미 대사들이 4일 이재명 정부가 강경 좌파 성향이며 미국보다 중국에 기울어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최근 외부 필진 칼럼에 반박했습니다. 직전 대사인 필립 골드버그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한미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한국의 진보 성향 정부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국제정책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친미적 태도를 덜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 급진 공산주의자 같은 사람이라는 식의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하며 그를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런 인상은 받지 못했다며 뛰어난 정치인이며 어제 선거 결과를 통해서도 또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골드버그 전 대사는 이 대통령이 미국과의 동맹, 특히 미 핵 우산의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월스트리트저널 칼럼과 같은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캐서린 스티븐스 전 대사는 한국의 여론조사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한국 국민 대다수가 강력한 한미관계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그는 반미주의와 특정 정책에 대한 반대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면서 오늘날 한국 정치에 대해 말할 때 반미주의는 매우 시대착오적으로 들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일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함께 사용하는 오산 공군기지에 대한 특검 압수수색,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수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미 공유 기밀정보 공개 언급 논란 등을 열거하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취지의 보수 성향 인사 2명의 칼럼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코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전날 연방 하원 청문회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때로는 일본의 경우처럼 미국의 국익에 더 우호적인 지도자를 선출하기도 또 때로는 다른 관점을 가진 지도자를 선출하기도 한다면서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들을 상대할 때의 독특한 측면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세계 스마트 안경 시장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메타가 얼굴 인식 기능을 몰래 내장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 정보기술 전문 매체 와이어드는 메타 스마트 안경 구동에 필요한 메타 AI 스마트폰 앱을 정밀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여러 차례의 업데이트를 통해 얼굴 인식 기능 관련 코드가 추가됐다고 4일 보도했습니다. 이 기능은 메타 내부에서 애초 네임 태그라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최근에는 명칭을 커넥션스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기능은 스마트 안경 카메라에 인식된 사람의 얼굴을 페이스 프린트라고 불리는 고유 생체 인식 서명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특정 인물이 카메라에 포착되면 착용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등 역할을 합니다. 메타는 이미 지난 1월부터 이 기능을 앱에 통합했으며 해당 앱은 5천만 회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했습니다. 메타 AI 앱을 분석한 비영리 단체 전자 프론티어 재단 산하 위협 연구소의 쿠퍼 퀸틴 보안 연구원은 이 기능이 아직 소비자들에게 노출되진 않았지만 출시 준비는 거의 마친 것 같다며 메타는 자사 고객이 분산 감시 기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부코드라는 가명을 쓰는 독립 보안 연구원도 얼굴 인식 기능의 핵심 요소는 이미 메타 앱에 포함돼 있다며 기능이 실제 작동하기까지 남은 과제는 많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즈도 메타가 정치적 혼란기를 틈타 해당 기능을 출시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내부 문서를 입수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메타 대변인은 아직 소비자에게 제공된 건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며 만약 서비스를 출시하기로 결정한다면 신중하면서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중앙집중식 얼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메타는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 속 인물을 식별하는 얼굴 인식 기능을 도입했다가 사생활 침해 논란과 소송에 직면해 집단소송 합의금 6억 5천만 달러와 미 연방거래위원회 과징금 50억 달러 등을 물고 2021년 이를 폐기한 바 있습니다.
3: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이민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커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제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딨어요?
4: 아침 식사 중.
3: 이렇게 조용하게?
4: 여기, 당신 커피 써?
3: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4: 그럼 맥도날드 빅 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3: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4: 한정 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5: 고베 주얼그룹의 대형 보석쇼가 드디어 애난데일에 찾아옵니다.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단 8일간 펼쳐지는 보석 대축제.
6: 6월 탄생석 진주특별전과 한국세공 랩다이아몬드, 화려한 모사나이트까지 전품목 최고 80% 대박 세일.
5: 당신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드릴 단 8일간의 기회.
6: 놓치면 후회. 반지천국 특별전.
5: 애난데일 초입 구한국일보 건물 1층에서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6: 고베 주얼그룹이 선사하는 빛의 힘 지금 경험하세요.
7: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8: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9: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1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1: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탕.
10: 703-354-1950, 703-354-1950.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십 년 동안 뉴욕시장 관저인 그레이시 맨션에서 열려온 푸에르토리코 문화유산 리셉션이 올해는 브루클린에서 치러지게 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시장실로부터 행사 개최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남다니 시장 측은 행사를 취소하거나 장소를 변경한 적이 없다고 반박해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1: 1990년대부터 이어져온 뉴욕시 푸에르토리코 문화유산 리셉션이 올해는 그레이시 맨션이 아닌 브루클린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뉴욕시 푸에르토리코 문화유산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시장실이 그레이시 맨션에서 리셉션을 개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통보했다며 새로운 장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가 공개한 서한에 따르면 올해 행사는 브루클린 타차 뉴욕에서 예정대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맘다니 시장에게 보낸 공개 서한을 통해 행사 장소는 바뀌었지만 전통과 공동체를 향한 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번 결정은 푸에르토리코 커뮤니티 단결과 회복력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2: We feel disrespected. We are all very disappointed.
1: 시장실 대외협력 담당자인 알바로 로페즈는 지난 1일 이메일을 통해 행사 관계자에게 그레이시 맨션에서는 리셉션을 개최하지 않을 것이라며 맘다니 시장이 푸에르토리코 퍼레이드 참석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메일에는 초청자들만 참석할 수 있는 리셉션 대신 더 많은 노동계층 뉴요커와 함께하기 위해 6월 14일에 열리는 푸에르토리코 퍼레이드와 니커보커 퍼레이드 참석을 우선시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맘다니 시장실은 행사 전통이 폐지되거나 장소가 변경됐다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3: That email was inaccurate. We are incredibly excited to host that reception at Gracie Mansion. This is a moment to celebrate the contributions of Puerto Ricans and New Yorkers to our city, and it's a weekend that so many New Yorkers look forward to, and I'm one of them.
1: 시장실 관계자들은 해당 이메일이 행사 자체 취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계획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 기존 300명 규모의 대형 야간 리셉션 대신 소규모 조찬이나 오찬 형태의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시 관계자들은 기존 행사가 정치인과 주요 인사 중심의 행사로 운영되었다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올해 푸에르토리코 문화유산 리셉션은 당초 계획된 6월 11일 일정대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장소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릭 애덤스 행정부 당시에는 매년 5월 아시아태평양계 문화유산의 달 역시 뉴욕시장 관저인 그레이시 맨션 정원에서 기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뉴욕시를 위해 헌신한 아시아태평양계 주민들의 공로를 인정하는 수상도 이어져 왔지만 올 5월에는 그레이시 맨션에서 아무런 아시아태평양계 행사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0: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가속화 프로그램에서 첫 번째 기술 이정표가 나왔습니다. 미 에너지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파일럿 프로그램 참여사인 안타레스 뉴클리어의 원자로 마크 0가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에서 무출력 임계 실증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계란 핵 연쇄 반응이 외부 개입 없이 스스로 유지되며 안정적인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로 원자로 상용화의 핵심 관문입니다. 40년 만에 미국에서 민간이 개발한 비경수로 원자로가 임계에 도달한 첫 사례로 해당합니다. 이번 시험으로 SMR의 안전운전이 확인됐으며 후속 SMR들이 2027년 이후 실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에너지부는 밝혔습니다. 에너지부는 오는 7월 4일까지 최소 3기의 시험 SMR에서 임계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안타레스, 오클로, 테레스트리얼 에너지 등 10개 스타트업을 선정해 개발 인허가 신속 처리를 지원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행정명령으로 7월 4일 미 건국 250주년 기념일까지 임계 달성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백악관은 대형 재래식 원전과 SMR 두 가지 모두 전방위적 확대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타레스 시스템은 아직 상업적인 활용 단계와는 거리가 있지만 임계 달성은 그 목표를 향한 주목할 만한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안타레스의 조던 브렌블 CEO는 에너지부의 파일럿 프로그램이 미 원자력 에너지의 판도를 바꾸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며 1년도 채 안 돼 많은 이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을 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SMR 개발사 주가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오클로는 시간외 거래에서 3.4%, 테레스트리얼은 2% 상승했습니다. 미 SMR 스타트업들의 기술 검증과 상용화 가속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자재 제작 역량과 주단조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의 수주 모멘텀을 앞당기는 호재인 동시에 독자 모델 개발을 추진 중인 한국 원전 산업에 설계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도전으로도 작용합니다. 살아있는 동물의 살을 파먹는 기생충 신세계의 나사벌레가 미국의 송아지에서 발견됐습니다. 4일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 농무부는 텍사스주의 송아지에서 신세계 나사벌레 감염 사례를 확인하고 긴급 방역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에서 신세계 나사벌레가 발견된 건 1960년대 박멸 이후 첫 사례입니다. 농무부는 감염된 송아지를 격리해 치료하는 한편 추가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파리목 곤충의 유충인 신세계 나사벌레는 성체가 가축, 야생동물, 사람 등 온혈동물의 피부에 알을 낳으면 거기서 부화한 구더기 수백 마리가 피부를 파먹어 들어갑니다. 구더기가 날카로운 입으로 숙주를 피부에 파고드는 것이 마치 목재에 나사를 박는 것과 유사하다고 해서 나사벌레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런 나사벌레 감염증은 제때 치료되지 않으면 감염된 숙주의 사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나사벌레는 최근 멕시코에서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미국 국경을 넘어 확산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미 축산업계는 추가 감염이 확인될 경우 방역 관련 비용 증가와 함께 소비자들의 소고기 구매가 감소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세계 나사벌레 발견 소식 이후 미국의 생후 선물 가격은 장중 약 0.8% 하락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소 사육 규모는 가뭄과 사료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75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감소한 상태입니다. 미국 전국 소고기협회의 콜린 우달 CEO는 성명을 통해 우리 협회는 1년 넘게 신세계 나사벌레 유입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미 축산업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 아이고 여보,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운전할 생각하니 벌써 무릎이 쑤시네.
5: 당신이 왜 운전을 해? 지금 프론투어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 중인데.
4: 진짜? 푸른투어라면 미동부랑 서부 다 아는 곳이지?
5: 그럼 나야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개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4: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5: 준비는 푸른투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푸른투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7: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전반적으로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비교적 안정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은 크게 올라 다소 더운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오늘 뉴욕 낮 최고 기온 90도, 섭씨 32도, 최저 기온 71도, 섭씨 22도입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비슷한 하늘빛이 이어지겠습니다. 구름이 조금 낀 가운데 더운 기온은 한층 더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93도, 섭씨 34도, 최저 기온 71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구름이 조금 있는 날씨가 이어지겠고 비교적 무더운 기온이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94도, 섭씨 34도, 최저기온 68도, 섭씨 20도입니다. 토요일인 내일 역시 큰 흐름은 비슷하겠습니다. 구름 조금 낀 하늘 속에 한낮 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내일 낮 최고기온 93도, 섭씨 34도, 최저기온 72도, 섭씨 22도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야외 활동 시에는 수분 섭취와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월 5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비즈니스를 더 스마트하게. K-Radio 모닝뉴스는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1: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2: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3: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4: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호프 NY 또는 문자 호프 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석유업계가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료들을 상대로 유가 등 에너지 가격의 급등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4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업계 경영진들은 백악관과 내각 고위 관료들에게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전 세계 원유 재고량이 위험할 정도로 낮은 정도로 떨어졌고 향후 몇 주 안에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과 비공개 대화를 한 업계 경영진은 그들이 지금 당장 원유 재고에 주목하고 있기를 바란다며 저장고가 바닥을 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폴리티코는 호르무즈 봉쇄에 따른 중동발 원유 공급 부족을 메우기 위해 각국이 비축분을 풀고 있지만 현재 재고는 위험할 정도로 바닥이 났고 일부 기업과 시장 분석가들은 이달 말 가격 폭등이 올 수 있다는 경고음을 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폴리티코의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원유 재고 문제와 관련한 업계 경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폴리티코의 익명 소식통은 틀렸다고 반박했습니다. 에너지부 관계자도 업계 리더들과 정기적으로 대화하고 있지만 재고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엑슨모빌과 쉐브론 등 정유업계 경영진들은 원유 재고가 이대로 급감하면 기름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점을 이미 공개적으로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자동차협회 트리플A에 따르면 전쟁 시작 전 갤런당 1.28달러였던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26달러로 뛰었습니다. 엑슨모빌의 닐 채프먼 수석 부사장은 지난달 28일 뉴욕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원유 선물 시장이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공급 위기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글로벌 원유 재고가 향후 2, 3주 내 극히 낮은 정도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일단 그 수준에 도달하면 가격이 치솟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 정유사 임원은 재고 고갈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 가능성을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전달받았다며 호르무즈

0: 폐업이 열린다고 해서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자동차 휘발유 가격이 지금보다 높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볼턴 전 보좌관이 국가안보 기밀 불법 보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볼턴 전 보좌관이 벌금 200만 달러 이상을 내는 조건으로 검찰과 합의했으며 기밀 유출 관련 일부 혐의는 인정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당시에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냈다가 집권 2기 들어서 기소된 존 볼턴이 자신이 받고 있는 국가안보 기밀 유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전망이라고 CNN 방송이 4일 보도했습니다.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한 이 보도에 따르면 볼턴 전 보좌관은 민감한 국가안보 문서를 불법적으로 보관한 혐의 한 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계획이며 2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불법 보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60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마이클 플린, 허버트 맥메스터 등에 이어 2018년 4월부터 세 번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냈습니다. 슈퍼 매파 인사인 그는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등 주요 외교 안보 정책에서 초강경 노선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취임 17개월 만인 2019년 9월 경질된 이후에 미국 내 대표적인 반 트럼프 인사로 변신해 주요 외교 안보 현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해왔지만 최근 이란 전쟁 개전 결정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그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것은 지난해 8월이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볼턴의 메릴랜드주 자택 등을 급습해 서류 등을 압수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에 대한 기소는 2개월 뒤인 10월에 이루어졌습니다. 1급 비밀을 포함한 국방 기밀을 불법으로 보관하고 유출한 총 18건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간 볼턴이 기밀 정보를 유출했으며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기소 당일 관련 질문을 받자 나는 몰랐다며 볼턴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기소 당시 검찰은 볼턴 전 보좌관이 재직 시 수행한 업무를 상세히 기록한 일기장 형식의 자료를 자택에 보관했으며 이를 기밀 취급인가 없는 두 명의 친척과 공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CNN은 이들 친척이 볼턴의 아내와 딸이라고 보도했었습니다. 다만 기밀정보 공유 혐의는 볼턴이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혐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CNN이 전했습니다. 법원 일정표에 따르면 볼턴 전 보좌관에 대한 공판은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월가 트레이딩 최강자로 부상한 제이 스트리트가 빅테크 클라우드 의존에서 벗어나 자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구축에 나섭니다. AI 연산 능력 수요가 금융권으로까지 번지면서 새로운 데이터 센터 수요처가 열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4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제인 스트릿은 기술과 가상화폐, 금융업계 기업들과 새 데이터 센터 건립을 협의 중입니다. 규모는 100에서 200메가와트 수준으로 정확한 용량과 위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제인 스트릿은 그간 텍사스주 댈러스 데이터 센터와 코어위브 등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를 통해 연산 자원을 조달해왔습니다. 하지만 거래 고도화에 필요한 연산량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외부 공급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혔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론 민스키 제인 스트릿 기술 공동 책임자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이 가용 연산량의 한계에 막혀있다며 현재 수만 개 수준인 그래픽 처리 장치를 수십만 개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연산 능력을 10배로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자체 데이터 센터의 핵심 용도는 자산 가격 예측 등 내부 AI 모델 훈련입니다. 제인 스트릿은 수천 건의 거래를 초단위로 처리하는 고빈도 트레이딩 외에 며칠, 몇 주까지 포지션을 유지하는 중빈도 트레이딩에서도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빈도의 장기 트레이딩일수록 위험을 더 감수해야 하므로 AI 모델의 정교함과 이에 따른 연산 인프라 확보가 수익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0년 설립된 제인 스트릿은 ETF, 채권, 파생상품 등에서 시장 조성자로 활동하며 고빈도 알고리즘 트레이딩으로 급성장한 비상장 금융회사입니다. 지난해 매출 396억 달러로 골드만삭스와 JP모건 체이스를 제치고 월가 트레이딩 1위에 올랐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도 작년 동기 대비 2배인 16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행보는 AI 데이터 센터 수요의 외연이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를 넘어 고빈도 트레이딩 업계로까지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됩니다.

안녕하세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인유입니다.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이라면 요즘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도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해 속상했던 경험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단순히 요즘 애들 의지력이 약해서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뉴스를 주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6월 4일자 뉴욕타임스의 단독 보도 Teachers are going to hate it. How social media apps hooked teens at school. 선생님들이 질색할 일, 소셜미디어 앱은 어떻게 학교 안 10대들을 중독시켰나, 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학교 수업 시간 중에도 아이들의 주의를 빼앗기 위해 어떤 은밀한 전략을 썼는지 내부 폭로 문서가 공개되었는데요. 1,400개가 넘는 교육구들이 이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내용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기사의 핵심 문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The company's push to keep children glued to their screens overshadowed concerns from parents, teachers, and even their own trust and safety teams about interfering with school. 아이들을 화면에 계속 붙잡아두려는 기업들의 전략은 학습 환경을 방해할 수 있다는 부모와 교사들의 우려는 물론 심지어 자사 실내 안전팀의 경고마저도 뒷전으로 밀어냈습니다. 먼저 glued to라는 표현이 보이시죠? glue는 풀이란 뜻인데요. 마치 풀로 붙여놓은 것처럼 무엇무엇에 눈을 떼지 못하다, 중독되다 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을 화면에 꽁꽁 묶어두려는 기업들의 욕심이 내부 안전팀의 경고마저 overshadowed 했다고 하는데요. overshadowed 이 단어는 큰 그림자가 작은 것을 가리듯 어떤 것을 무색하게 만들다 또는 무엇의 그늘에 가리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기업은 수익을 위해 교실 붕괴 위험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얘기입니다. Teachers are going to hate it. An employee wrote in 2022 to an internal group focused on child safety, referring to a new feature prodding users to post within the next 3 minutes. Kids already have smartphone addiction in class. 이 기능이 나오면 선생님들은 난리가 날 겁니다. 한 직원은 2022년 사내 아동 안전팀에 보낸 메시지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당시 회사는 사용자들에게 3분 안에 사진이나 글을 올리라고 독려하는 새 기능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그는 아이들은 이미 수업 중에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prodding이란 원래 가축을 막대기로 콕콕 찌르며 재촉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여기서는 앱이 유저에게 푸시 알림을 보내 어떤 행위를 하도록 재촉하다, 독촉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수업 시간인데도 틱톡 앱이 지금 당장 3분 안에 영상 올려야 해 하고 아이들을 콕콕 찔러대며 독촉했던 것이죠. 기업의 내부 직원조차 이러면 학교 수업이 망가진다고 경고했지만 경영진은 경쟁사에 뺏기느니 우리 앱에 묶어둬야 한다며 이 기능을 강행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육용 노트북으로 잘 알고 있는 크롬북의 제조사 구글은 어땠을까요? Google employees cited classrooms as a source of long-term customers. A 2020 slide deck said that investing in schools helps onboard kids into Google's ecosystem. 구글 직원들은 학교를 장기적인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로 여겼습니다. 2020년 내부 프레젠테이션 자료에는 학교에 투자하는 것은 아이들을 구글 생태계로 끌어들이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On board, 보통 새로 입사한 직원에게 회사 시스템을 교육하거나 새로운 고객을 자사 서비스로 유입시키다, 회원으로 정착시키다 라는 의미입니다. 구글은 학교에 저렴하게 크롬북과 교육 소프트웨어를 보급하면서 영리하게도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구글의 생태계, 이코시스템에 중독시켜 평생 고객으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미국의 국립학부모회 National PTA마저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돈을 받고 그들의 대변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It paid another $3 million in 2024 for the group to promote the company's youth safety efforts, including providing positive quotes to news outlets. 틱톡은 2024년에 PTA 단체에 300만 달러를 추가로 지급했는데 이것은 회사의 청소년 안전 보호 노력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언론에 회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제공하는 활동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News Outlets는 우리 K-Radio와 같은 언론사, 방송국과 같은 언론 매체나 통신사를 뜻하는 표현인데요. 빅테크 기업들이 학부모 단체에 수백만 달러의 기부금을 쏟아부으며 언론에 우리 앱은 안전해요 라는 식의 언론 플레이, 즉 긍정적인 인터뷰 멘트를 제공하도록 일종의 로비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참다 못한 미국의 수많은 학교들이 단체 소송을 냈고 최근 켄터키주의 한 작은 교육구가 첫 테스트 케이스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The companies agreed to pay Breathitt $27 million. While it's hard to say how the ongoing litigation might ultimately affect classrooms, it poses a substantial financial risk to the companies, possibly costing billions of dollars. 기업들은 브레스트 교육구에 2,7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앞으로 학교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재정적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Litigation, 소송 또는 기소라는 뜻이고요. Substantial은 양이나 가치가 상당한, 엄청난 이라는 뜻입니다. 학생 수가 고작 1,500명인 작은 시골 학교 한 곳에 빅테크 기업들이 무려 2,700만 달러, 하나로는 약 360억 원을 물어주게 된 겁니다. 앞으로 대형 교육구들의 줄 소송이 대기하고 있어 기업들이 내야 할 소송 비용이 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네요. 오늘 다룬 뉴욕타임스 기사의 전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Internal documents reveal that leading social media companies intentionally targeted students and hooked them during school hours for profit, triggering a massive legal backlash from over 1,400 school districts demanding billions of dollars in damages. 내부 문건에 따르면 주요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수익을 위해 학생들을 의도적으로 겨냥하고 수업 시간에도 앱에 몰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1,400개가 넘는 학군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대규모 소송을 제기하는 등 거센 법적 반발이 일고 있다입니다. 아이들의 미래와 교육의 현장마저 거대 기업들의 비즈니스 생태계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이 참 씁쓸합니다. 이 뉴스를 접하신 분들은 오늘 자녀들과 함께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였습니다.

0: K라디오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건강한 삶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텔로유스 퇴행에서 재생으로 노화에서 영노화로 뉴욕 뉴저지 닥터 초청 세미나가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줄기세포 활성화와 세포신호 기술 그리고 재생의학의 최신 흐름을 전문 의료진의 강연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정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는 디모스 대연회장 2층입니다. 강연은 닥터 티나 존슨이 진행하며 만성피로, 수면장애, 면역저하 등 젊음 회복과 노화관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자리입니다. 선착순 200명으로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예약 마감은 6월 6일까지입니다. 또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는 제품 및 사업 설명회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석 예약 및 문의는 917-656-7717 써니킴 코치.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분들을 위한 특별 세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6월 14일 일요일 오후 3시 파인 데이케어에서 진행되며 선착순 50명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건강과 미래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 917-656-7717 텔로유스 써니킴 코치.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을 맞아서 고베 주얼그룹이 플러싱 노던길 새 매장에서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 달 동안 펼쳐지는 이번 행사의 핵심은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입니다. 고객의 손과 얼굴형, 체험에 맞춰 맞춤형으로 가장 어울리는 보석을 추천해드립니다. 진주 목걸이와 랩 다이아몬드, 몰사나이트, 화려한 컬러스톤 등 다양한 제품이 준비됩니다. 6월 당신의 미모와 자신감을 K블링블링의 AI 미모 처방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 주세요. 6월 9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펼쳐지는 K라디오 공개 방송도 꼭 보러 오세요. 펠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뉴저지 펠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몰 내 예당 떡집 옆에 있습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이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 석유업계가 호르무즈 해협 긴장과 원유 재고 급감으로 몇 주 내 유가 급등 가능성을 트럼프 행정부에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백악관은 관련 경고를 부인하면서도 시장에서는 에너지 가격 변동성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쿠바 대통령과 카스트로 가문 인사들을 포함한 최고 권력층에 대한 전방위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쿠바 정권의 자금줄과 핵심 인사들을 동시에 겨냥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투자자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주가 조작 등 불법 행위로 얻은 수익은 환수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시장 교란 행위 단속과 투자자 보호 조치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미 증시에 스페이스X, 오픈AI 등 대형 기업 공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140년 역사의 은광 기업까지 상장하며 기업 공개 시장 과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투자 열기가 닷컴 버블 시기와 유사하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픈 AI 등 주요 AI 기업의 지분을 정부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I 산업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정부가 규제 대상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는 데 따른 법적, 정책적 논란도 예상됩니다. 메타가 스마트 안경 앱에 얼굴 인식 기능을 준비 중인 정황이 드러나면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입될 경우 스마트 안경 시장 확대와 함께 생체 정보 보호를 둘러싼 규제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월가 트레이딩 강자 제인 스트릿이 AI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자체 데이터 센터 구축에 나섰습니다. 금융권에서도 AI 인프라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데이터 센터 수요가 빅테크를 넘어 금융업계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미국에서 60여 년 만에 가축의 살을 파먹는 기생충, 신세계 나사벌레 감염 사례가 확인되면서 축산업계 비상이 걸렸습니다. 추가 확산 시 방역 비용 증가와 소고기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며 관련 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이었던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에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로 송부한 투표소 개수는 전국 14,288개 투표소 중 67개소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윤재수 한국선거정책실장은 이날 과천중앙선관위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역별로는 서울 35개 투표소, 부산 8개, 대구 7개, 인천 6개, 울산 3개, 경남 8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한 것으로 파악했고 서울 송파구가 15개로 가장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 중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현재까지 송파구 14개를 포함해 모두 50개소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는 본투표일이었던 3일 오후 들어 투표용지가 소진되면서 투표가 일시 중단됐고 대기 중인 유권자들이 장시간 줄을 서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선관위는 현장 유권자들에게 대기표를 배부하고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 이후에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밤 10시께까지 투표가 이어졌습니다. 사태 이후 잠실 일대에서는 선거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집회를 열고 항의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1: 선관위 공식 입장 내놓고 모두 사퇴하십시오.
2: 투표지가 없어 투표를 못하는 사람이 줄을 쓰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0: 참가자들은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빚어진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당초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로 인해 일부 투표소에서 준비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제기된 문제점은 단순한 투표율 상승 외에도 투표용지 인쇄 및 배분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본투표용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종전 선거인수의 60% 정도에서 50%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또한 송파구 전체적으로는 수만 장의 투표용지가 남아있었음에도 일부 투표소에서 적시에 배분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사태 발생 당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대국민 사과와 해명에도 밤사이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함을 두고 대치하는 등 논란이 이어졌고 이날 새벽 긴급 대책회의를 연 선관위는 이번 사태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4일 오후 뉴욕 아시아 태평양계 이민자 지원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뉴욕시 예산 확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그 자리에 이하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 아시아 아메리칸 페더레이션을 의미하는 AAF, 아시아 아메리칸 연맹과 Rapid Immigrant Support and Empowerment의 약자인 RISE 네트워크가 4일 목요일 웨비나 기자 브리핑을 개최하고 뉴욕시의 2027 회계연도 예산안에 350만 달러 규모의 이민자 네트워크 지원 예산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연방정부 차원의 이민단속 강화와 추궁조치 확대에 따라 이민자 가정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사회 비영리기관들에 대한 법률 상담과 권리 안내, 긴급 지원 요청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라이즈 네트워크는 뉴욕시 전역의 아시아계 커뮤니티 단체와 법률 서비스 기관들을 연결해 이민자들에게 다국어 법률 지원과 문화적인 특성을 고려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라이즈 참여 단체들은 2026 회계연도 첫 3분기 동안 2,200명 이상의 주민들에게 법률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 전체 비시민권자 인구 가운데 약 30%가 아시아계 이민자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여전히 심각한 인력난과 재원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특히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많은 아시아 이민자들이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커뮤니티 기반 지원 체계 확대가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뉴욕시 의회가 2027 회계연도 예산안에 라이즈 네트워크 지원금 350만 달러를 전액 반영해야만 증가하고 있는 법률 지원 수요에 대응할 수 있고 취약한 이민자 가정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AF 김하영 경제권익국장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뉴욕에서 아시아계 이민자들에 대한 ICE 체포 건수가 600%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국장은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상징한다며 이민자들이 단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푸드팬트리나 푸드스탬프 그리고 다른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시아아메리칸연맹은 현재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계 주민 가운데 34%가 빈곤선 이하 또는 빈곤선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으며 노년층만 따져봤을 때는 그 비율이 45%까지 올라간다고 우려했습니다.
4: Nearly 34% of Asian American and Pacific Islander New Yorkers live in or near poverty. And when it comes to senior population, that number rises to 45%. About 40% of low-income Asian households in New York rely on SNAP benefits to afford groceries, and more than 600,000 depend on Medicaid and other forms of public support.
3: 칼린 코엔, 중국계 미국인 계획위원회 정책대외협력 최고책임자는 Rise Network가 뉴욕 시내 15개 아시아계 주도단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뉴욕을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는 150만 명 이상의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뉴욕 아시아계 주민의 43%가 영어 구사 능력이 낮고 AAPI 노인의 경우 거의 70%가 제한적인 영어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엔 책임자는 특히 데이케어 프로그램에 다니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ICE에 의해 구금되면서 아이를 데리러 오지 못해 기관이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라이즈 네트워크의 지원을 통해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은 가족을 도울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이즈 네트워크가 구금된 아버지의 행방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인신보호 청원을 제기했고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통역 지원에 나섰으며 남겨진 가족들의 이민 신청 절차를 도와 나머지 가족들이 안전한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갑자기 아버지를 잃은 아동에게 정신건강 지원을 제공했으며 가족들의 식료품 그리고 주거 지원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최근 아버지는 재판에서 승소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라이즈 네트워크가 깊이 개입하고 필요한 법적 지원뿐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을 연결해줬다고 전했습니다.
4: Father was detained and of course we actually found out in the hardest way when, you know, somebody wasn't there to pick up our kiddo from school. And to me, that's exactly why putting these services in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is so essential. That only a community-based organization can really provide. And we had the good news recently that we actually won the father's case. We won his right to remain in the United States and he's released back to his family. And that is only possible because of the RISE Network.
3: 뉴욕 한인봉사센터 KCS 조이스 웡은 KCS가 지난 50여 년간 뉴욕 전역에 한인뿐만 아니라 중국계, 기타 아시아 태평양계 커뮤니티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며 매일 하루 약 500명 이상의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가정으로 배달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의료 서비스와 공공복지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상담, 직업개발 프로그램, 이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민자 커뮤니티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API 라이즈 네트워크 지원금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이민 법률 서비스 규모를 약 25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늘날 이민 관련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며 심사와 처리 지연, 언어 장벽 문제들로 이민자들이 매우 불리하고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5: So on a daily basis, we provide meals and home delivered food to more than 500 seniors. We connect families to healthcare and public benefits. I want to thank the AAPI Rise Network funding Due to that, KCS was able to expand our immigration legal services from approximately 250 clients to 300 clients this past year.
3: AAPI Rise Network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성과 발표 및 지원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오픈 AI 등 주요 인공지능 기업들의 지분을 정부가 확보토록 하는 방안을 기업 측과 논의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4일 디지털 뉴스 매체 노터스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노터스 보도를 자체적으로 즉각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노터스 보도에 따르면 세부 사항은 아직 유동적이지만 해당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분을 정부에 넘기도록 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 수익은 이후 모든 미국 가구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공공 목적에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엔트로픽의 경우 정부에 지분을 제공하는 문제를 놓고 트럼프 행정부와 대화하지 않고 있다고 노터스에 전했습니다. 노터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논의는 2025년 초 오픈 AI CEO 샘 올트먼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하며 이 구상을 직접 제안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최근 몇 주 동안 AI의 경제적 혜택을 대중에게 더 넓게 배분하는 방안으로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이를 다시 논의했습니다. 노터스는 AI 수익에서 비롯된 배당금 지급이나 다른 공공 혜택은 AI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광범위한 대중의 불안과 우려를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집단적 인간 지식의 기반에 만들어진 기술의 혜택이 소수의 민간 소유주에게만 돌아가지 않도록 보장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 정부가 규제 대상인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게 될 경우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며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이유 등으로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보도는 오픈 AI와 엔트로픽이 대형 기업 공개를 준비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로이터는 앞서 오픈 AI가 비공개로 기업 공개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으며 클로드를 개발한 엔트로픽은 이를 미국 기업 공개를 비공개로 신청했습니다. 작년에 올트먼은 오픈 AI가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연방 대출 보증 가능성에 대해 미 정부와 논의한 적이 있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자사 데이터 센터 건설을 위한 미 정부 보증을 요청하진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 기업들이 최신 고성능 모델을 출시하기 30일 전에 정부에 이를 자발적으로 제출해 보안 검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행정명령을 2일 내렸습니다. 또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는 9개 양자 컴퓨팅 기업에서 합계 20억 달러 규모의 지분을 취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름밤 별빛 아래에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무료 야외 영화 시즌이 뉴욕 전역에서 시작됐습니다. 뉴욕시 공원국이 주관하는 Movies Under the Stars가 지난 3일 개막해 7월 말까지 뉴욕 5개 보로의 공원과 놀이터, 운동장 등에서 약 150편의 영화를 무료 상영합니다. 가족 영화부터 다큐멘터리, 뮤지컬, 코미디까지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맨해튼 남단 월드 트레이드 센터 오큘러스 야외 광장에서는 오는 11일부터 9월 18일까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저녁 무료 영화 상영회가 열립니다. 페리스의 해방, 인디아나 존스, 브리지 존스의 일기 등 인기 작품들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브라이언트 파크와 해양항공우주박물관 등 뉴욕 곳곳에서 야외 영화제가 이어집니다. 돗자리나 담요 하나만 준비하면 시원한 여름밤 도심 속에서 영화 피크닉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추억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상영 일정과 장소는 각 주최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롱아일랜드 해변 명소인 롱비치 보드워크에서 이제 이바이크와 전기 스쿠터를 탈 수 없게 됐습니다. 롱비치 시의회는 지난 2일 보드워크와 연결 통로 인도 구간에서 이바이크와 전기 스쿠터 운행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며 조례는 즉시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전동 이동수단을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에 최대 $500의 벌금이나 최대 15일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 해변을 찾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 당국은 최근 보드워크에서 부주의한 전동 이동 수단 운행이 늘면서 사고 위험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롱비치 시는 이번 조례 시행을 통해서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해변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는 오는 6월 13일 토요일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서 순회 영사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번 서비스는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장소는 리치몬드 턴파이크에 위치한 코리안 가든 영빈관입니다. 현장에서는 재외국민 등록과 가족관계 등록부 발급, 여권 신청, 공증 및 영사 확인 업무, 그리고 국적 상실 및 국적 이탈 신고 등 주요 영사 민원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모든 민원인은 원본 서류와 사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업무별 필요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 또는 리치몬드 한인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0: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21불 99, 한국오이 파운드당 4불 99, 한국부추 파운드당 5불 99, 씨없는 수박 5불 99, 도넛 복숭아 파운드당 4불 99. 풀무원 모음전 인기상품 특별 기획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뱅코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코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코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코프 제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기억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기억력과 인지능력 개선의 핵심 PNS 아론 사포닌 무려 3,123번의 까다로운 임상을 거쳐 그 효과를 당당히 입증했습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미리 채워주세요. 기억의 안심 파트너 GC 내추럴.

0: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 정준호 변호사.
2: 고베 주얼그룹의 대형 보석쇼가 드디어 애난데일에 찾아옵니다.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단 8일간 펼쳐지는 보석 대축제.
3: 6월 탄생석 진주특별전과 한국세공 랩다이아몬드, 화려한 모사나이트까지 전품목 최고 80% 대박 세일.
2: 당신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드릴 단 8일간의 기회.
3: 놓치면 후회. 반지천국 특별전.
2: 애난데일 초입 구 한국일보 건물 1층에서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1: 고베 주얼그룹이 선사하는 빛의 힘 지금 경험하세요.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씨 없는 수박개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5불 99, 허니 망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9불 99, 한국산 팽이버섯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99센트, 자연 담은 현미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케이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1불 99, 송악 평양식 칡냉면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6: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5: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6: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5: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7: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5: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6: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8: 다음 소식입니다.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 주관 사중 한 곳인 골드만삭스가 스페이스X의 인공지능 부문 매출이 2030년까지 100배 급증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예비 투자자들과 논의한 결과 스페이스X의 AI 부문 매출이 2025년 32억 달러에서 2030년 3,220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와 블룸버그 통신이 4일 보도했습니다. AI 부문의 올해와 내년 매출은 각각 156달러, 345억 달러로 전망했습니다.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 매출은 지난해 114억 달러에서 2030년 1,4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외에도 우주발사체 부문 매출은 지난해 41억 달러에서 2030년 8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골드만삭스는 스페이스X 전체 매출을 지난해 187억 달러에서 2030년 4,74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이 같은 전망은 스페이스X가 최대 860억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기업 공개 로드쇼를 시작하면서 투자자들에게 구두로 공유됐습니다. 이러한 전망은 AI 부문인 XAI가 26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총 잠재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는 스타링크 잠재 시장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200억 달러를 넘는 스페이스X의 자본 지출이 2030년 3,600억 달러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방 하원이 대통령의 의회 승인 없는 이란전 수행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두고 비애국적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특히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여당 공화당 이탈파 의원 4명을 향해서는 부끄러운 줄 알라하며 거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성영화 기자입니다.
9: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하원에서 이란과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데 대해 비애국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어제 하원은 멍청한 민주당 의원 전원과 나쁜 공화당 의원 4명의 찬성으로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려는 최종 협상 도중에 나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면서 도대체 누가 이런 비애국적 행위를 하나라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협상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알고 있다면서 민주당원은 트럼프 혐오 증후군에 사로잡혀서 내게 승리가 추가되는 것보다 차라리 미국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4명의 공화당원은 별개다. 그들은 그저 관심을 갈구하는 자들일 뿐이라면서 그들은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 마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과의 종전협상에서 막판 줄다리기를 하는 와중에 하원에서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이 통과돼 자신의 힘을 빼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불만을 토로한 것입니다. 특히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4명을 지목하며 강성 지지층 마가의 표적으로 만들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연방 하원은 전날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과의 전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세 차례 결의안이 부결됐다가 이번엔 공화당에서 4명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지면서 통과됐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10: 미국의 기술 기업들이 지난달이었던 5월 들어 1년 9개월 만에 가장 많은 직원을 감원했다는 민간 정보업체 집계가 나왔습니다. 고용정보업체 챌린저 그레이드 앤드 크리스마스는 4일 미국의 기술업종에서 5월 중 8,242건의 일자리 감축을 발표했다고 보고서를 통해 집계했습니다. 이는 2024년 8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많은 일자리 감축 규모라고 챌린저는 설명했습니다. 반면 올해 1월에서 5월 이뤄진 미 전체 고용주들의 감원 발표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발달과 경기 불확실성 영향으로 소위 해고도 없고 채용도 없는 노동시장 양상이 지속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앤디 챌린저 수석 매출 책임자는 노동시장이 실시간으로 기술에 의해 재편되고 있다며 AI는 기업들이 감원 이후로 가장 많이 드는 요인이 됐고 이를 주된 이유로 드는 업종은 기술업종이라고 말했습니다.
11: 자주 깨고 아 정말 고민이야.
12: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젤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11: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12: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리스 센터. 예약 문의 516-48

0: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전반적으로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비교적 안정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은 크게 올라 다소 더운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오늘 뉴욕 낮 최고 기온 90도, 섭씨 32도, 최저 기온 71도, 섭씨 22도입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비슷한 하늘빛이 이어지겠습니다. 구름이 조금 낀 가운데 더운 기온은 한층 더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93도, 섭씨 34도, 최저 기온 71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일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구름이 조금 있는 날씨가 이어지겠고 비교적 무더운 기온이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94도, 섭씨 34도, 최저 기온 68도, 섭씨 20도입니다. 토요일인 내일 역시 큰 흐름은 비슷하겠습니다. 구름 조금 낀 하늘 속에 한낮 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내일 낮 최고 기온 93도, 섭씨 34도, 최저 기온 72도, 섭씨 22도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야외 활동 시에는 수분 섭취와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월 5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혁신으로 비즈니스를 더 스마트하게. 해리디오 모닝뉴스는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1: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2: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1: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0: 여러분은 지금 K라디오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차기 워싱턴 DC 시장 선거에 출마한 제니스 루이스 조지 시의원과 캐년 맥서피 후보가 4일 NBC 워싱턴 주최 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두 후보는 공공안전과 청소년 범죄, 연방 이민단속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며 유권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예비선거가 오는 16일로 임박한 가운데 DC의 미래 비전을 둘러싼 정책 경쟁이 한층 뜨거워지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입니다.
3: 워싱턴 DC 시장 선거의 유력주

0: 되면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사회자가 데이비드 게이디스 DC 워터 최고 경영자가 계속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루이스 조지 의원은 잠시 침묵한 뒤 아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반면 맥더피 후보는 CEO 해임 여부를 판단할 충분한 정보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책임 있는 사람은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사회자는 두 후보에게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공화당 연방의원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두 후보 모두 특정 인물을 언급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루이스 조지 의원은 연방의사당을 직접 찾아다니며 의원들과 관계를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맥더피 후보는 공화당은 워싱턴 DC를 구해주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일들을 수행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민 단속 문제 역시 뜨거운 쟁점이 됐습니다. 루이스 조지 의원은 시장 취임 첫날 전직 경찰청장 파멜라 스미스가 내린 행정지침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침은 DC 경찰이 구금 상태가 아닌 이민자에 대한 연방 이민당국의 법 집행 활동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루이스 조지 의원은 DC의 보호도시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학교 교사와 행정 담당자들이 연방 이민당국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공공 데이터와 주민정보 역시 연방 이민당국과 공유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맥더피 후보 역시 취임 첫날 해당 협조 체계를 종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공안전 회복을 위해서는 경찰 조직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맥더피 후보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경찰청장을 임명하겠다며 경찰 조직 문화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론 과정에서는 후보들 간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맥더피 후보는 발언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다며 불만을 나타냈고 내 말을 끝까지 하겠다, 상대 후보가 계속 끼어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루이스 조지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성과가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여성들이 해낸 일을 남성들의 자신의 공으로 돌리려는 모습은 매우 흥미롭다며 성별 문제까지 언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31일 노스웨스트 지역의 19번가 침례교회에서 열린 지역사회 시장 후보 포럼과도 대조를 이뤘습니다. 당시 유력 주자로 꼽히는 루이스 조지 의원과 맥더피 후보가 모두 불참하면서 일부 주민들은 실망감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MBC 워싱턴 토론회에서는 두 후보가 모두 참석해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직접 설명하고 상대 후보와 공방을 벌이면서 유권자들에게 정책 비전과 리더십을 검증받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루이스 조지 의원이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12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된 ABC 뉴스가 인용한 시티캐스트 여론조사에 따르면 루이스 조지 의원은 민주당 지지층의 39% 지지를 얻어 34%를 기록한 맥더피 후보를 5%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모두 7% 이하에 머물렀으며 전체 유권자의 24%는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순위 선택 투표제가 도입되면서 단순 지지율뿐 아니라 후보들의 확장성과 연합 능력도 승패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현재 루이스 조지 의원이 앞서고 있지만 부동층이 여전히 24%에 달하고 맥더피 후보가 2순위 선호도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어 선거 막판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접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라디오 김신규입니다.
1: 뉴욕 증시에서 스페이스X, 엔트로픽, 오픈AI 등 메가톤급 기업 공개가 예정된 가운데 미국 내 유서 깊은 은광을 보유하는 광물회사가 4일 뉴욕 증시의 상장과 주식 공모 시장의 과열을 반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선샤인 실버마이닝 앤 리파이닝은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에 처음 상장돼 첫 거래일 공모가 대비 27% 급등 마감했습니다. 선샤인 실버마이닝 앤 리파이닝 SSMR은 기업가치 19억 달러를 인정받아 이번 기업 공개를 통해 2억 7천만 달러를 조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SSMR은 신규 조달한 자금을 기반으로 2028년부터 아이다호 소재 선샤인 광산에서 은 채굴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선샤인 광산은 1884년 처음 발견돼 미국에서 최대 은 생산지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1972년 갱도 화재로 광부 91명이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1980년대 초반 은 가격 하락 여파로 1982년 생산이 중단됐고 이후 생산 재개와 중단을 반복하던 중 2010년 억만장자 투자자 토머스 케플런이 이끄는 투자회사 일렉트럼 그룹이 파산 경매에서 소유권을 획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SSMR의 상장은 몇 년 만에 가장 뜨거워진 주식 공모 시장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2000년 버블닷컴이 터지기 직전에도 인터넷 관련 업체의 상장

0: 등이 줄이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월가 일각에서는 기업 공개 시장 과열을 증시 거품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 중 하나로 여깁니다. 스페이스X는 이달 중순 기업 공개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750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입니다. 상장에 성공할 경우 기업 가치는 1조 7,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시가 올 여름 대형 국제 행사와 기념 일정이 집중되면서 약 9,200만 달러 규모의 치안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전망입니다. 예산 일부는 확보됐지만 여전히 수천만 달러의 재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뉴욕시가 올해 여름 주요 국제 행사와 대규모 기념 일정이 이어지면서 뉴욕시의 치안 유지 비용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NYPD는 시의회 예산 청문회에서 FIFA 월드컵 관련 경기와 NBA 파이널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 그리고 미 독립 250주년 기념 행사 대응을 위해서 총 9,2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세부 항목을 보면 경관 초과 근무 수당이 약 7,300만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장비 구입에 1,240만 달러, 드론 운용 등에 650만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뉴욕시 예산에는 약 5천만 달러가 반영돼 있으며 연방정부 지원금은 약 2,100만 달러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필요액과 비교하면 약 2천만 달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경찰 당국은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대형 행사가 집중되면서 인력 운용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7월 초에는 주요 행사 일정이 겹치면서 대부분의 경찰 인력이 12시간 교대 근무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 군중이 밀집하는 행사 특성상 차량 돌진과 같은 테러 위험이 주요 우려사항으로 지목됐습니다. 경찰 측은 현재의 위협 수준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남은 예산 확보 방안을 두고 추가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벵쿠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벵쿠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벵쿠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벵쿠호프 제공입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제스프리 선골드 키위 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24불 99, 시원유 수박 개당 5불 99, 한국산 팽이버섯 팩당 99장, 파 5번들당 1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소프채쌀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기 간장 14불 99, 양념 돼지불고기 파운드당 4불 99, 바베큐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3: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2: 북유럽?
3: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2: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4: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5: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5500.

0: 다음 소식입니다. 3일 밤 뉴욕 닉스가 NBA 챔피언 결정전 1차전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뉴욕이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53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는 닉스의 선전에 이어 이제 일주일 뒤면 FIFA 월드컵까지 개막하면서 뉴욕과 뉴저지 일대는 올여름 대규모 스포츠 축제의 중심 무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뉴욕이 스포츠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3일 밤 텍사스 샌 안토니오에서 열린 NBA 챔피언 결정전 1차전에서 뉴욕 닉스가 샌 안토니오 스퍼스를 상대로 105-95로 꺾고 귀중한 첫 승을 따냈습니다. 경기의 주인공은 단연 에이스 제일런 브런슨이었습니다. 1쿼터 도중 무릎 부상으로 잠시 코트를 떠났던 브런슨은 2쿼터에 복귀한 뒤 30점을 몰아넣으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4쿼터 승부처에서 연속 득점과 결정적인 3점 슛을 성공시키면서 역전승의 주역이 됐습니다. 1973년 이후 53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는 닉스의 선전에 그야말로 뉴욕 시민들은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3일 밤 경기를 마치고 흥분한 뉴욕 시민들은 택시 위에 올라가 춤을 추거나 흥분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거리에서 응원을 이어갔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역시 뉴욕 닉스를 상징하는 파란색과 주황색 불빛으로 빛났습니다. 이처럼 NBA 파이널 열기로 뉴욕시가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든 가운데 일주일 뒤면 2026 FIFA 월드컵이 개막합니다. 뉴욕주와 뉴욕시는 대회 개막을 일주일 앞두고 교통 및 치안 대책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캐듀컬 뉴욕주지사와 조란 맘다니 시장은 4일 목요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월드컵 경기 당일 지하철과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메트로 노스 운행을 확대하고 뉴저지 메트라이프 경기장뿐만 아니라 뉴욕시 내에 예정돼 있는 행사장으로 향하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증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하철 전동차마다 설치된 보안 카메라를 포함해 총 3만 3천 대의 감시 카메라와 드론을 활용해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뉴저지에서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당일에는 맨해튼 미타운 42스트리트 일대에서 대규모 교통 통제가 시행됩니다. 42스트리트는 셔틀버스와 버스 전용 통행로로 운영되며 월드컵을 위한 차량이 빨리 링컨 터널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시는 이를 통해 일반 시민들이 교통체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뉴저지 경기장으로 열차를 이용해 이동하는 경기 관람객들로 펜스테이션 주변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펜스테이션 주변인 32스트리트, 33스트리트 일부 구간은 경기 당일 승객 대기 공간을 위해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또 경기 시작 6시간 전부터 경기 종료 후 3시간까지 미타운 지역의 대형 화물차 배송도 제한됩니다. 배송 차량이 길을 막아서면서 교통 정체가 심화되지 않도록 한다는 조치입니다. NJ 트랜짓은 경기 당일 메트라이프 스테디움으로 향하는 특별 열차를 운행하고 뉴욕 펜스테이션 승하차 통근객들은 패드 열차나 NJ 트랜짓 버스를 추가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2: No city is better prepared than New York. No city knows how to handle crowds, extra riders, intercept criminals, online threats, and we will keep, no city is better prepared to keep its trains and buses running on time.
3: Look, when it comes to the logistics of it, I feel that we're fully prepared. I think we're showing ourselves capable of ensuring that this is a summer where New Yorkers can celebrate and where safety is never in question.
1: NBA 파이널과 2026 FIFA 월드컵으로 올 여름 뉴욕은 스포츠 축제로 뜨거울 전망입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처방약만으로는 잘 회복되지 않는 만성질환을 양한방 통합치료로 실제 임상에서 입증해온 공로로 LA시장 캐런 베스가 직접 수여한 Pioneer of Integrative Medicine Awards를 받은 미주 한인 최초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세요. 양한방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입니다. 오늘은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수면 장애와 불면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은 그냥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와 혈관, 면역 시스템이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수면 중에는 뇌에 쌓인 노폐물이 정리되고 손상된 신경세포가 회복되며 혈관 기능과 자율신경이 안정됩니다. 그래서 수면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반복되면 뇌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이 증가하며 심혈관 질환까지 생기거나 악화됩니다. 실제로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며 일상 수행 능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생활 안전 문제도 이어집니다. 졸음 운전은 사고 위험을 크게 높이고 직장에서는 실수와 산업재해 위험이 증가합니다. 일상에서도 작은 사고와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 측면에서 혈압과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면역 기능이 떨어져 회복이 늦어지며 결국 만성질환이 악화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잠은 자는데 개운하지 않다, 자고 나도 머리가 맑지 않다, 낮 동안 계속 피곤하다는 호소를 합니다. 현대의학은 수면을 유도하고 급성 불면과 위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양한방 통합의학은 뇌혈류와 미세순환, 자율신경 균형을 안정시켜 스스로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우리 몸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면은 몸이 스스로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수면 장애 관리는 단순한 불면 치료가 아니라 몸 전체의 회복 시스템을 다시 살리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본 내용은 수면 건강 관리에 관한 의학 정보이며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5월 5일 금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중독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더 나눔 하우스와 기독교 국제 중독 전문 연구원의 중독 사역을 안내합니다. 중독 회복을 위한 전인화 8차 교육은 6월 12일까지 김도영 목사, 박성원 목사, 이미숙 박사, 허빈나 박사를 강사로 모시고 더 나눔 하우스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제4차 중독 상담사 라이센스 교육은 6월 15일부터 19일까지이며 뉴욕 교협 주최로 열리는 제5차 목회자 교회 지도자 중독 세미나는 6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청암교회에서 열립니다. 또한 청소년 중독 예방 세미나는 6월 12일 뉴욕 그레인네 교회에서 허빈나 중독 전문 박사님이 진행합니다. 더 나눔하우스와 기독교 국제 중독 전문 연구원이 공동 진행하는 중독 예방 사역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전화 718-683-8884, 718-683-8884. 초혼, 재혼, 시니어, 귀한 만남을 성공하시고 결혼하시는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에서 굿뉴스를 전합니다. 결혼 웨딩 준비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웨딩드레스, 들러리, 예물, 한복, 웨딩 촬영, 꽃, 헤어와 메이크업, 연애 장식과 주례까지 각 업체를 따로 찾으며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이 실속 있는 토탈 웨딩 패키지로 예산 부담은 줄이고 만족은 높였습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부터 웨딩까지 고객님의 예산에 맞춘 맞춤 플랜으로 아름다운 순간을 완성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과 결혼에 대한 모든 것, 부담은 적고 품격은 높인 웨딩, 에베네셀 토털 웨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텔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 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쥐씨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목소리) 세상을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0: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45 구범준 PD입니다. 자, 오늘 모신 분은요, 그 민사고, 민족사관학교, 그리고 아이비리그 옥스퍼드까지 나와서 다 버리고 록밴드 하시는 분입니다. 이미 4년 전에 예, 세바시에 출연하셨고 네. 록밴드 전범선과 양반들이라는 록밴드를 하시고 오늘은 이 전범선의 한국사 테라피라는 이 책을 새로 내셔서 저희가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모셨습니다. 자, 한국사를 통해 진짜 우리의 의미를 찾았다는 전범선 작가님 모셨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1: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오랜만에 인사해 주십시오.
1: 반갑습니다. 저는 글쓰고 노래하는 전범선이고요. 원래는 소개하신 것처럼 전범선과 양반들로 활동하다가 얼마 전부터 양반들이라는 이름으로 제 이름을 버리고 내려놓고
0: 옛날엔 내가 좀 드러나고 싶었는데
1: 그렇죠. 옛날엔 제가 좀 앞에 나와 있었는데 양반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그리고 이제 이번에 네. 여기는 이름을 자기 이름을 넣었네요. 밴드 이름에서는 뺐다가 이거를 여기다 옮겨놓네요.
1: 아, 네. 그거는 출판사 대표님이.
0: 자, 한국사 테라피라는 되게 뭐랄까 특별한 좀 낯선 이름으로 책을 내셨습니다. 테라피는 치료란 뜻 아닌가요?
1: 그렇죠.
0: 뭘 어떻게 치료한다는 뜻이죠?
1: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역사를 공부하면서 공부를 할 때마다 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제가 역사를 공부했던 이유는 왜 내가 군대 가야 되지? 이거에 대한 좀 어렸을 때부터 화가 났던 것 같아요.
0: 우리 근현대사가 관련이 돼 있는 얘기니까.
1: 그렇죠. 근데 그 왜 가야 되냐 하면 이제 남북이 분단이 됐다.
0: 그렇지.
1: 왜 남북이 분단이 됐냐 하면은 뭐 6.25가 있었다. 그 전에 뭐가 있었다. 일제가 있었고 뭐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이런 얘기 하면 역사를 공부할수록 계속 뭔가 좀 화병이 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거를 스스로 치유하는 과정이 제가 역사를 공부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0: 역사를 알게 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네. 내가 좀 치유받는 과정.
1: 돌이켜보니까 그런 그렇군요. 것 같아요.
0: 네. 근데 우리는 우리 역사를 이렇게 접할 때마다 뭐가 답답하고 뭐가 병에 걸린 것 같고 화가 나고 왜 이러는 거죠?
1: 기본적으로 좀 저는 너무 갈라치기, 아하. 분열. 요새는 뭐 얼마 전까지는 뭐 헬조선 얘기 나올 때는 핵개인. 막 이런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이미 뭐 나라가 분열이 됐고 분당이 됐고 그다음에 뭐 지방 뭐 그렇죠. 경상도냐 전라도냐 뭐 요새는 저희 세대는 또 젠더 간에 또 그렇죠. 어마어마한 세대 간에 갈라치기
0: 뭐 성별 간에 갈라치기는 뭐 오래됐고
1: 그렇죠. 요새는 거의 정신 분열 같이 개인의 정신도 막 분열되고 있는 것 같고 뭐 쪼개고 갈라지고 나누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좀 극단적인 것 같아서 거기서 좀 오는 아픔이 있지 않나.
0: 근데 되게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굉장히 공감돼요.
1: 그렇죠.
0: 예. 한국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막 들려.
1: 맞아요.
0: 그리고 막 분열의 모습들, 갈등의 모습들이 더 많이 떠올라.
1: 그렇죠. 이거를 뭔가 흥미롭게 누군가 어떤 인물이나 사건 흥미롭게 보다 보면은 뭔가 한쪽 다른 쪽이랑 싸워야 될 것 같은.
0: 그렇지, 그렇지.
1: 그런 또 뭐랄까 가르침을 받게 되기도 하고.
0: 그래서 그런 대립과 분열 속에서 우리가 뭔가 불편함을 네. 느끼게 되는 거를 우리 전범선 작가님은 트라우마, 네. 한국사 트라우마라고 해서 네. 제가 이 책을 펼치자마자 네. 이제 좀 되게 흥미롭게 했던 게 진단표가 나와요. 진단표가 이 네. 그 목차 다음에
1: 네,
0: 한국사 트라우마 자가진단.
1: 네.
0: 다음 문항 중 3개 이상 해당된다면 당신은 지금 역사 트라우마에 빠지신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단 엄청 좋아하거든요.
1: 그렇죠.
0: MBTI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 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한번 제가 읊어볼게요. 예스면 체크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중에 3개 이상이면은 한국사 트라우마에 있는 거니까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된다는 뜻이고요. 첫 번째. 자, 조선하면 미개함이나 답답함이 먼저 떠오른다. 독립운동가는 가난하고 처절해야만 했다고 생각한다. 일본과 관계는 영원한 적 외에 답이 없다고 믿는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건국의 아버지는 오직 한 명뿐이다. 나와 정치 성향이 다른 역사 속 인물들은 매국노다.
1: 아.
0: 뉴스에서 역사 논쟁이 터지면 내용보다 누구 편인지 먼저 살핀다.
1: 쟤 누군데?
0: 재밌네. 이게. 마지막 열 번째는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헬 조선이며 그 원인은 조상 탓인 거야. 진단이 되게 유쾌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우리 폐부를 찌르는 질문들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0: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10가지 문항 중에 예스라고 답한 게 3개 이상이면 여러분 현재 역사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2: 저는 다행히 2개 정도.
1: 굉장히 적네요. 네.
0: 제가 좀 건강한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 책에 관해서 드리는 질문은 첫 장이 동학의 창시자 최재우로 시작하더라고요.
1: 아, 맞아요. 네.
0: 그를 조선의 제1의 사이케델릭 아티스트라고 되게 새로운 관점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왜 우리 역사의 치유가 160년 전 개벽 사상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1: 사실 한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그 3.1운동에 대해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시작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사 제가 이제 군대 가는 게 싫어서 역사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0: 맞아요.
1: 그럼 군대 가는 게 싫으면 이제 이 국가, 정부, 이 어떤 합법적 폭력을 독점하는 대한민국 국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알고 싶었고, 그러려면은 뭐 헌법도 보면 나오지만 3.1운동에서 나온 임시정부, 그 뿌리인 거잖아요. 3.1운동의 그 어떤 이끌었던 지도자분들을 33인의 민족 대표라고 하죠. 저는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머리 크고 나서 제가 이제 20대 때는 말하자면 서학을 공부한 거죠. 그렇죠. 서양에.
0: 그렇죠. 가서 외국 가서 유학을 했으니까.
1: 미국 가서 저는 이제 역사를 전공했고 그때 저의 어떤 전공 분야는 식민주의와 국가건설이었어요. 그 네이션 빌딩이라고 하니까 콜로니얼리즘 앤 네이션 빌딩이라고 하니까 식민주의와 어떤 민족 국가건설 뭐 이런 개념이었는데 그거를 제가 미국사를 공부했던 이유는 한국을 만든 게 미국이니까. 그 미군정이 48년도에 미군정이.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미국사를 공부하다가 또 미국을 이해하려면 영국을 공부해야 되겠는 거예요.
0: 그래서 옥스퍼드로 갔구나.
1: 그렇죠. 네. 미국을 만든 건 영국이잖아요.
0: 상당히 그 호기심에 의해서 삶의 여정이 그렇죠. 되는군요.
1: 네, 좀 강원도 촌놈으로서 태어나서 왜 강원도가 분당이 됐을까. 우리나라만 분당된 게 아니라 강원도도 분당이 됐잖아요. 그렇죠. 강원남도, 강원북도가 있고.
0: 잘려졌죠.
1: 군대 왜 가냐부터 시작해서 갔던 건데 영국 가서 그 보니까 영국은 또 로마 제국이 만들었더라고요. 로마까지 갈 건 아닌 것 같아서 얼른 돌아왔습니다만 그때 어쨌든 들었던 생각이 그러면은 뭐 미군정이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고 뭐 미국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대한민국 우리 합법적 정통성을 뿌리는 임시정부고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33인의 민족 대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학을 공부하시는 기독교 쪽 기독교 지도자분들이 절반이시고 또 나머지 절반은 천도교 동학의 지도자분들이셨어요. 15명이 이제 그 동학이었고 두 분이 이제 불교셨고 그러니까 33인의 민족 대표회에는 정말 묘하게도 동학과 서학 그러니까 천도교와 이제 기독교 지도자분들이 계셨고 불교도 있었던 거죠. 그 종교 통합의
0: 그러네요.
1: 대현장이 우리나라의 뿌리인 거죠. 근데 저는 기독교도 잘 그래도 뭐 그나마 좀 알고 불교도 좀 들어봤는데 천도교는
0: 그치, 우리가 잘 못해 외우진 않으니까
1: 그나마 아는 게 뭐 전봉준이 죽창을 들고 뭐 이렇게 근데 그런 정도만 알았지 뭐 동학혁명 농민봉기 뭐 이렇게 농학 동민혁명 이렇게만 들었지만 동학의 지도자분들이 3.1운동을 이끌었다 심지어 그 33인의 민족 대표들을 처음 이제 어떻게 보면 모으고 전체를 총괄 지휘하신 분이 천도교의 3대 교주였던 손병희 선생이었어요.
0: 그렇죠, 맞죠.
1: 네. 그래서 이거 너무 제가 모른다. 너무 제가 서학만 공부를 했고 서양 철학사를 제가 이제 전공을 한 거기 때문에 한번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 내 뿌리를 알려면은 그래서 뒤늦게 30대에 공부를
0: 시작한 거고
1: 시작을 한 거고 그러다가 최재호 선생을 보게 된 거죠.
0: 우리도 이분은 사실은 뭐, 그 국사책에서 네. 그 이름 석자 정도 아는 건데, 개벽사상.
1: 그렇죠. 네네.
0: 뭐, 살짝 짧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분이신가요?
1: 저는 그래서 사이키델릭 아티스트라고 했는데.
0: 사이키델릭 아티스트는 뭔가요? 정확히.
1: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락 음악을 하는 그치. 사람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미국의 60년대 히피들의 어떤 뭐, 그런 사이키델릭 락 음악이나 히피 문화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어떤 뿌리에는 또, 영국의 낭만주의 전통이 있거든요. 뭐 윌리엄 블레이크나 뭐 셸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저는 그런 영국의 낭만주의 전통을 되게 좋아했는데 최재우의 어떤 그 깨달음을 담은 시들이 있어요. 용담유사라고 하는 순한글로 쓴 가사집입니다. 이분 정말 신기한 게 뭐 사실 종교의 지도자들이나 창시자들은 대부분 뭐 깨달음을 얻잖아요.
0: 그렇죠.
1: 뭐 득도를 하시거나 뭐 하느님을 만나거나 하는데 정말 좀 독특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 최재우 양반은 깨달음을 뭐 경전으로 쓰거나 한 게 아니라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어요.
0: 그랬구나.
1: 이게 약간 K-POP 데몬 헌터스가 생각이 날 정도로 아니 우리나라의 어떤 종교 지도자는 사실 뭐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뭐 무함마드나 이런 분들이
0: 노래를 부르지
1: 뭐 교회에서 성가는 부르지만 자기의 깨달음을 막 신나가지고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0: 풍류로
1: 풍류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는데 이분은 풍류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게 너무 전 제가 또 이제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흥미롭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0: 그렇군요. 그거로 시작해서 테라피라는 이름으로 이제 장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1: 네.
0: 이런 장들은 어떤 이 키워드 두 글자짜리 단어로 되어 있다는 것도 좀 특별해요.
1: 네.
0: 이 단어들은 어떻게 해서 고르신 건가요?
1: 사실 단어들을 고르기 전에 인물들을 골랐던 것 같아요.
0: 아, 인물 그죠?
1: 역사 교과서에 나온 인물들보다도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좌우의 분열 때문에 가려지거나 약간 좀 언급하기 불운하게 느껴지거나 아니 잊혀졌던 분들 중심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 저렇게 책이 쓰여진 것 같습니다.
0: 근데 어쨌든 그 인물 중심으로 이제 우리 사회가 역사적 평가나
1: 네.
0: 우리 사회가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두 갈래로 갈라진 분들이 많은데
1: 그렇죠. 네.
0: 그걸 어떻게든 좀 뭔가 중립적으로라고 네. 표현해야 되나 아니면 뭐 두 쪽의 어떤 의견을 대변한다고 해야 되나
1: 네.
0: 뭐 그런 걸 좀 시도한 느낌인데 왜 그러셨을까요?
1: 결국에는 내가 왜 이렇게 트라우마? 트라우마라는 말도 사실 좀 서양의 것이고 뭐 사실 최근에 만들어진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화병이라고도 해왔고 한이라고 해왔던 것 같고
0: 화병과 한은 또 다르죠.
1: 네. 근데 함석헌 선생님은 이제 우리 역사를 고난의 역사라고
0: 그렇죠.
1: 하셨었는데 저는 그게 참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이렇게 고난의 역사를 겪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하면은 함석헌 선생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6.25가 난 것도 물론 뭐 소련 탓을 할 수 있고 미국 탓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갈라져서 그런 거다.
0: 그렇지.
1: 우리가 조선시대 때부터 뭐 기호파냐 뭐냐 해가지고 방파 싸움을 하기도 했었고 우리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하셔서 이 그럼 갈라짐이라는 것이 뭔가 분열이라고도 했지만 요즘엔 양극화라고 하잖아요.
0: 그렇죠.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양극화는.
1: 네, 뭐 계급 간의 양극화도 있고 뭐 진보 보수,
0: 그렇죠.
1: 좌우 간의 양극화도 있고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극단적인 경쟁도 있고 그런 상황에 사실 쏙 가운데 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껴 있어서 6.25도 겪었던 건데 요즘 특히나 다시 미국과 중국 간에 혹은 러시아와 그렇죠. 뭐 일본 간에 이런 뭐 경쟁들이 나왔을 때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어떤 고민이었고요. 저는 그 답을 이 책에 표지에도 나와 있지만 양극화의 해답은 예전에 뭐 제3의 길이다, 뭐 중립이나 중도다 이렇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아니고 태극이다.
0: 태극.
1: 양극은 태극으로 풀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이제 이 책의 핵심 주장입니다.
0: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태극이란 단어를 들어서 약간 좀 이게 무슨 도를 아시나요? 뭐 이런 느낌.
1: 네.
0: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이제 뭔가 사람들이 태극이란 단어 들으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태도보다는 아, 네.
1: 그렇죠.
0: 하면서 약간 멀어지는
1: 도를 아십니까가 생각이 나죠.
0: 그렇지. 네,
1: 맞아요.
0: 근데 왜 우리 전범선 작가님은
1: 네.
0: 태극을 이렇게 태극을 집중하게 되신 겁니까?
1: 정말 우연치 않은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종교가 없고요, 일단은. 그다음에 이제 뭐 도를 닦는 거에 관심은 있는데 어떤 뭐 기성의 민족 종교나 이런 것들에
0: 그리고 뭐 서구 역사 철학을 공부하신 분이고 또.
1: 저는 그죠 뼛속까지 서구 서양 철학사를 공부했던 사람이라 크게 관심이 없다가 저한테 가장 그냥 개인적인 계기가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 양반들이랑 정확히 횟수가 생각이 안 나는데 예전에 할로윈 참사 있었을 때
0: 아 이태원
1: 이태원 이태원 참사가 있었을 그 날에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었어요.
0: 아.
1: 양반들이랑 저희 뉴문이라고 하는 음반을 만들려고 이제 캘리포니아 바닷가에 와서 이제 저는 이제 명상을 하는 걸 좋아해서 바닷가에 앉아서 서핑도 하고 쉬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이 할로윈이었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 바닷가로 가는 길에 미국 어린이들이 막 트릭 오 트릿 하면서 사탕 달라고 그러고
0: 그치.
1: 막 뛰어놀고 바닷가도 사람도 사실 별로 없고 너무 좋았어요. 여기가 천국인가? 캘리포니아 날씨 좋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태원 참사 소식을. 제가 그 낮에 들었던 걸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밤이었을 테니까 미국 시간으로 낮에 들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태원에 살거든요.
0: 아, 우리 동네네?
1: 그러니까
0: 아니, 네. 전범선 작가 입장에서.
1: 맞아요. 저는 해방촌 사는데
0: 아, 그죠. 서점하잖아요, 거기서.
1: 맞아요, 맞아요. 해방촌에서 어. 서점도 하고, 저 양반들도 다 해방촌에 거의 아, 살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0: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이 참사가 일어났어요.
1: 맞아요. 네. 저는 이제 공교롭게도 그때 없었지만, 제 친구 나이라도 좀 건너 건너 아는 분들도 거기에 아. 피해를 당하셨고.
0: 아, 그래요?
1: 그 좀, 어, 좀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멍한 상태로 저희끼리 모여서, 와, 이거, 이게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이 바닷가 해넘이, 일몰이 일몰, 보이는 겁니다.
0: 그러니까 선셋. 서양이,
1: 선셋. 어. 근데 캘리포니아 진짜 그냥 하늘이 맑고 그러니까
0: 그게 뭐
1: 또렷하게 어, 어. 보이죠.
0: 그렇죠.
1: 근데 그때 생각이 아 저쪽이 서쪽이니까 저쪽이 이제 이태원 우리나라 아, 쪽이겠구나. 아. 근데 그때 정말 그 갑자기 보이는 게 펩시콜라가 보이는 거예요.
0: 그 펩시콜라 소리가 태극 문양이.
1: 태극 문양이 그 바닷가 위에 파란 바닷가 위에 빨간 태양이 어. 딱 반쯤 걸쳐서. 어. 보이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아까 어 저기가 그 이태원 그쪽인가 보다.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가장 슬펐던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카투사였거든요. 용산 미군 기지가 얼마나 큰지 알잖아요.
0: 그렇죠.
1: 95만 평이거든요. 그 저희 동네 바로 앞인데 그 넓은 땅을 두고서 미국 명절을 치르기 위해서 그 좁은 구명에서 저희 이제 동포, 어. 저희 친구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게 어. 특히 저는 그 95만 어. 평 안을 항상 알고 있는 어. 상태로 해방촌에 살았기 때문에 어. 그 답답함이 컸거든요.
0: 그렇구나.
1: 어렸을 때부터 역사 공부할 때 느꼈던 그 답답함과 어. 화평이라고는 그런데 그냥 좀 동물적인 답답함인 것 같아요. 어. 저는 그냥 차 타고 시베리아 가고 싶은데
0: 이해가 돼.
1: 그냥 뭐 이데올로기 떠나서 금강산 가고 싶고 백두산 차 타고 가고 싶고 미군 기장에 들어가서 놀고 싶은데 좁고 답답하고 지하에서 막 파티해야 되고 막 골목길에서 이런 게 너무 싫다가 어. 미국에서 이렇게 그걸 본 거죠. 근데 그때 그게 영락없는 태극인 거예요.
0: 그 문양이.
1: 그 문양이.
0: 선셋의 문양이 태극이었다.
1: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아니 잠깐만 우리나라 태극이 왜 우리나라 국기가 왜 태극이지?
0: 그러니까 그
1: 한 번도 생각 안 해보다가 미국은 성조기고
0: 그렇죠.
1: 별이죠.
0: 중국은 오성기고.
1: 중국은 오성기고. 북한도 별이잖아요.
0: 별이죠.
1: 인공기도. 일본은 태양만 있고, 있고
0: 빨갛게
1: 딱 태양만 있고, 그 태양이나 별인데 우리나라는 왜 태극기지?
0: 그러네요. 다 뭔가 빛과 배경이 있는 것 뿐이네.
1: 그렇죠. 다 빛을 숭배해요. 햇님을 숭배하든 별님을 숭배하든. 그러니까 일본도 이제 일본 하늘 그 태양의 뿌리. 그래서 rising sun이라고 영어로 외국인들이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계승천기 보면은 그 햇빛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그 식민주의적인 빛으로 정복하려고 하는
0: 일본 제국지.
1: 네. 그런 것들이었는데 제가 서양 철학사를 공부하면서 항상 서양 철학이 안타까움? 뭔가 뭐 그게 사실 뭐 기독교 철학이든 플라톤 철학이든 공산주의든 뭐 계몽주의든 뭐가 됐든 간에 이 계몽 말 그대로 빛으로 어둠을 정복하려고 하는 무언가를 일깨우려고 하고 이 어둠을 없애려고 하고.
0: 그러니까 어두운 곳을 밝히려 하고.
1: 어둠을 밝히려고 하고. 굳이 안 밝혀져도 된다고 하는데 이제 깨우려고 하는 그런 게 사실 서양 식민주의, 제국주의의 그렇죠. 기본이잖아요. 그게 사실 뭐.
0: Enlightenment.
1: 그렇죠. Enlightenment. 거기 프랑스든 영국이든 미국이든 러시아든 뭐. 사실 그 일본도 한 거고. 근데 우리나라 같이 제국주의를 안 해보고 못 해봤던 식민지 입장에서 그런 것도 좀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영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근데, 아, 항상 꼭 빛으로 어둠을 꼭 정복해야 돼? 그냥 자면 안 돼?
0: 그러네.
1: 그럼 자다 일어나면 안 될까? 나의 그림자
0: 그냥 어두운 채로 있으면 안 돼?
1: 아니, 어둠이 있어야 빛이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애초에.
0: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네. 음양의 조화.
1: 그렇죠.
0: 태극은 그런 철학이잖아요. 그죠?
1: 그렇죠.
0: 보니까.
1: 그렇죠. 그래서 그 철학적으로 생각 안 했었는데, 우리나라의 국기의 상징이 그 3.1운동 때 전 국민이 들고 나와서 흔들었던 그 일장기 위에다가 파란색 칠해가지고
0: 그렇지.
1: 흔들었던 그 태극의 상징이 빛으로 어둠을 정복하려는 게 아니라 음향의 조화인 조화를. 태극. 이게 뭐 동양 철학의 핵심이잖아요.
0: 그렇죠.
1: 와, 근데 그게 중국에서 왔다고 들었어요.
0: 그렇죠.
1: 근데 중국에서의 태극을 보면은 또 홍청 태극이 아니더라. 펩시콜라가 아니더라고요. 그
0: 어떤 건가요?
1: 흑백. 좌우로 그렇죠, 흑백이 돼 있고 가운데 그
0: 점 찍혀 있는 거구나.
1: 그 태극권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 그러니까 중국의 태극은 다 그거거든요.
0: 그 태극은 약간 조화가 아니라 흑백의 분리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1: 그것도 사실 원리상으로는 그 음향의 조화죠.
0: 아,
1: 그리고 흑의 안에 또 백이 있고. 그래서 그게 다르면은 통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3D 같은 그거를 이제 2D로 표현해 놓은 건데. 근데 어쨌든 흑백으로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좌우로 돼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상하로 홍청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도 제가 정말 궁금해가지고 저희 선생님들이나 역사학자분들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막 연구 찾아보기도 하고 하는데 아무도 그거를 그냥 몰라.
0: 없어요?
1: 우리나라 원래 삼태극이다. 노란색 들어간 삼태극도 가끔씩 부채나 이런 거 보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삼태극을 쓰는 경우도 있고
0: 그렇죠.
1: 홍청태극을 많이 썼다. 근데 왜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진짜 제가 뭔가 뭔가 이게 실마리인 것 같은데 하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양양에 갔어요.
0: 강원도 양양에.
1: 강원도 양양에. 네. 그래서 해 너미를 봤으니까 해 도지 때 한번 그걸 보자.
3: K라디오
4: 고베 주얼그룹의 대형 보석쇼가 드디어 애난데일에 찾아옵니다.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단 8일간 펼쳐지는 보석 대축제.
5: 6월 탄생석 진주특별전과 한국세공 랩다이아몬드, 화려한 모사나이트까지 전품목 최고 80% 대박 세일.
4: 당신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드릴 단 8일간의 기회.
5: 놓치면 후회. 반지천국 특별전.
4: 애난데일 초입 구 한국일보 건물 1층에서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5: 고베 주얼그룹이 선사하는 빛의 힘. 지금 경험하세요.
6: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1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1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7: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8: 사장하는 역시 장원 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 반점. 매생이 누룽지 탕도
7: 703-354-1950, 703-354-1950.
9: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딨어요?
10: 아침 식사 중.
9: 이렇게 조용하게?
10: 여기, 당신 커피 있어?
9: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10: 그럼, 맥도날드 빅 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9: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10: 한정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11: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돌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olle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하세요.

0: 왜냐면
1: 그러니까 선라이즈를 본
0: 선라이즈를 어. 동해 바다에 가서 이제 왜냐면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서쪽을 봤던 거니까.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일본은 태양의 뿔이야. 그럼 조선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잖아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Land of the Morning Come이라고 그렇죠. 불렀기도 했고 대한항공 타면은 모닝캄 회원 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1: 아, 그래서 모닝캄이구나.
0: 네, 그래서 모닝캄 회원이고 조선이라서 대한이라서 그래서 그러면 아침에 한번 내가 해돋이 봐야겠다. 그 해돋이 태극을 봐야겠다. 해넘이 태극을 봤으니까 양양에 가서 이제 해돋이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봤어요. 그 똑같이 태극이죠. 그 똑같이 이제
1: 올라오는 거지.
0: 그거. 올라오는 거죠. 근데 그때 본 게 아, 이 고요한 아침에 요 태극을 보면은 이게 밤이야 낮이야. 밤이냐 낮이냐 사실 인간이 만든 이분법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남녀도 그렇고 사실 뭐 좌우 진보 보수도 그렇고 뭐 경상도 전라도도 그렇고 남한 북한도 그렇고 공산주의 자본주의도 그렇지만 사실 가장 근본적으로는 뭐 해와 달, 뭐 땅과 바다 이런 것도 있지만 낮과 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낮과 밤이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빛과 어둠이라 이분법은 낮과 밤의 이분법인데 요 조선은 지금 해가 딱 그 6시 반쯤에 떴는데 이게
1: 궁전하네.
0: 여기 낮인가 밤인가? 오 아침이라고 하는데 아침은 그럼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면서 낮이기도 하고 밤이기도 한
1: 그렇지.
0: 그 묘한
1: 묘한 중간
0: 절묘한 그 중간. 지점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있으니까 사실 낮이 있으니까 밤이 오고 밤이 있으니까 낮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태극의 원리를
1: 단경으로 보여주는 거였군요.
0: 그렇죠.
1: 그거를 깨다 딱 느낌이 그렇죠. 온 거지.
0: 그걸 이제 저녁에 해넘이로 캘리포니아 봤을 때는 조선이 아닌데 아침에 해돋이로 딱 보니까 와 이거 이게 조선인가 보다라는 저의 이제 개인적인 뇌피셜이 생긴 건데 아무 이렇게 뭐 역사적인 사료가 없어요. 단군 할아버지가 왜 조선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조선이라고 지었는지 아무도 모르고 태극이라는 문양을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지만 그런 관점에서 이 태극기를 다시 보니까. 저는 태극기 부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알레르기 반응이 저도 있었거든요. 일종의 역사 트라우마.
1: 그것도 트라우마 중에 하나.
0: 일종의 저 할아버지들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거든요. 저희 심지어 막 이모부나 이모도 그쪽이신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태극기를 다시 보니까 그런 마음으로 보니까 갑자기 막 내 안에
1: 그렇지.
0: 나도 몰랐던 이 뭐 와 그래서 3.1운동이 그렇게 평화적이었나? 와 뭐 이런 온갖
1: 약간 이렇게 잘 안 풀리던 게 약간 풀리는
0: 그렇죠.
1: 실마리처럼 역할을 했구나.
0: 그 미국에서 느꼈던 은근히 공기 중에 있었던 인종차별과 약간 서름 이런 것들도 어떤 긍지로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역사를 좀 새로 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아니면 뭐 우리 삶과 사회를 바라볼 때 그 태극의 철학
0: 네.
1: 이게 되게 중요하다.
0: 네.
1: 특히 우리 한국 현재 사회에서는
0: 그렇죠. 그게 저는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갈라치기나 어떤 분열을 넘어설 수 있는 뭐 실마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너무 흥미로운 생각이라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책엔 또 한류의 지금 이제 막 K 뭐 컬처로 이렇게 묶여지는 뭐 K-pop, K-food 뭐
0: 네.
1: 하여튼 한국인의 것에 되게 사람들이 세계인들이 광분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것의 뿌리를 예견한 사람이 있다.
0: 네.
1: 한류가 세계적인 유행을 만들 것이다라고 그게 누굽니까?
0: 최재호 선생님도 그거를 뭐 예견한 것 같지 않지만 그 어떤 우리 안에 숨길 수 없는 그 신명과 흥과 풍류의 어떤 그 방식으로
1: 깨달아도 노래를 하는
0: 춤도 주셨어. 목검으로 막 탈춤을 주셨어요.
1: 진짜요?
0: 그런 것들도 저는 되게 한국적인 어떤 DNA라고 봤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한류를 예견한 분은 저는 백남준 선생님을 그때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라고 이제 불리지만 전 백남준 선생님 스스로를 전자무당이라고 불렀어요.
1: 전자무당.
0: 전자무당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어렸을 때 이분이 한국에 살면서 이제 굿을 많이 보셨지만 서양에 가가지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플럭서스 그 아방가르드한 어떤 현대 미술과 음악의 언어로 풀었는데. 왜 전자나 디지털 세상을 그 중요하게 생각했냐면은 많이 안 알려진 거긴 한데 인터넷이라는 말이 있기도 전에 인터넷이라는 말을 만드셨거든요. 인터넷에 예언하고 책 최초로
1: 이름을 인터넷이라고 불렀어요?
0: 아니요, 일렉트로닉 슈퍼 하이웨이라고 불렀는데
1: 그래도 비슷하네.
0: 맞아요.
1: 개념이
0: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말이 80년대 나온 건데 70년대에 이미 왜냐면 비디오 아트도 하셨던 게 엄청 얼리 어답터셨어요.
1: 그렇죠.
0: 엄청 그
1: 비디오의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사실. 그
0: 아니었죠. 어, 뭐, 60년대에 그거를 어떻게, 오. 뮤직비디오가 있기도 전에 뮤직비디오를 만드셨고, 근데 그때 이미 직감하신 것 같아. 이 디지털 시대가 오면은, 그러니까 전자 초고속도로라고 불렀던, 일렉트로닉 슈퍼하이웨이라고 불렀던 그 개념을 에세이로 쓰셨는데, 그걸 읽어보면은, 어, 이렇게까지 지금 전화를 서로 하는 거를 넘어서서, 누구나 서로 송신을 하고 수신할 수 있어지는, 지금 사실 우리가 누구나 그 채널이 될 수 있고 미디어가 될 수 있는.
1: 그렇죠, 그렇죠.
0: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우리도.
0: 이런 시대가 올 거를 내다보셨고, 와. 그런 시대가 오면 우리 민족이 단군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떤 그 샤머니즘이나 이 무당이 하는 거나 어떤 단골이 하는 게 채널링 하는 거죠. 미디엄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의 시대가 오면은 우리 민족은 숨길 수 없는 그 영매 같은 미디엄의 그 흥이 있기 때문에.
1: 그렇구나. 그걸 잘할 수 있다.
0: 지배할 거다.
1: 지배할 거다.
0: 세상을 지배할 거다라고 내다보셨고, 그게 지금 현실이 된 게 아닌가.
1: 그렇군요.
0: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다시 우리 좀 역사 쪽으로 돌아가면.
0: 네.
1: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 이렇게 끄적이다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작가님의 쇼츠를 하나
0: 네.
1: 보게 됐는데 보니까 우리 집안이 친일파 집안이었다라는 걸 고백하는 내용이었어요.
0: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1: 네.
0: 어, 사실 이 책에도 저희 할아버지 얘기를 쓸까 하다가
1: 이 책은 안 나오죠.
0: 이 책은 안 나옵니다. 아, 근데 그 대신 이완용 이야기가 나오죠.
1: 그렇죠.
0: 근데 어, 저는 사실 그 전혀 몰랐고 자랐을 때는 어렸을 때는 전혀 그런 얘기를 집안에서는 쉬쉬하셔서 못 듣고 있다가 제가 대학교를 미국의 다트머스라는 대학교를 다녔어요.
1: 명문대죠, 아이비리그.
0: 네, 거기서 역사학을 공부했는데 우연히 역사학 공부하려고 도서관에 갔다가 다트머스 선배님들 중에 호머 헐버트라고 하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 계세요.
1: 아, 미국 이름이 호머 헐, 아.
0: 미국인인데.
1: 미국인데 우리 독립운동 한 분이 있어요?
0: 네, 그거 백인인 거죠. 그러니까, 어. 미국 다트머스 대학에서 1860년대, 그, 1880년대에 졸업을 하고서, 고종이 세운 그 유경공원이라고 양반들 영어 가르치려고 만든 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에 교사로 처음 오신 분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한국에서 오래 머물면서, 어, 한국과 사랑에 빠졌고,
1: 그렇구나.
0: 3인 필지라고, 어. 백성과 양반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 삼인필지라는 최초의 순한글 교과서를 쓰셨어요.
1: 오, 그러니까 최초의 한글 교과서를 미국인이
0: 미국이 있었어요. 왜냐 한글 교과서를 양반들은 안 쓰거든요.
1: 어.
0: 양반들 한자를 써야지. 한글 업무는 이제 뭐 아녀자들이나 어린이들이 쓰는 거니까 양반들이 한글을 되게 등한시할 때 외국인 선교사가 와가지고 한국어와 한글을 마스터하고 그 어떻게 보면 서양에 대한 지리적인 지식을 알리고 싶어서. 삼인필제라는 책을 썼어요.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고종황제랑 또 배포가 돼가지고 그 고종황제가 을미사변으로 그 명성황후가 돌아가셨을 때 굉장히 공포에 빠져 있었거든요. 자신의 신변에 대해서. 그때 고종황제 불침범을 썼던 게 헐버트와 이제 연세대를
1: 세웠구나.
0: 그쵸. 바로 앞에서 총 차고서. 왜냐 미국인은 일본이 못 건드리니까.
1: 그렇구나.
0: 미국인들한테 의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헐버트 선생은 또 그런 연이 있었고 나중에 헤이그 특사도 갔다 오시고 그러니까 독립운동 하신 분이에요 우리나라에. 그 너무 저는 그때 와 어떻게 미국인 선배님이 특히 그때 제가 미국에 가서 그 어떻게 보면은 어 약간 서러움과 그 어 역사에 대한 아픔이 있을 때 이런 분을 만나서 너무 감동해서 헐버트 박사 기념 사업회에서 제가 일을 했거든요. 양화진에 있는
1: 어.
0: 방학 때 와가지고.
1: 아 양화진에 있구나.
0: 아 양화진에 아. 뭐 양화진에 묻혀 계세요.
1: 그, 아 양화진 그 묘지에 있군요.
0: 선교사 묘지에 묻혀 계시고 기념 사업회가 있어서 찾아가가지고 제가 인턴 하겠습니다. 해서 막 인턴을 막 엄청 열심히 해서 무슨 헐버트 뭐 청년 회장도 하고 제가 막

0: 어, 그러면 멋있는 조상님 아니에요, 그때만? 엄청난 진입하라는 거예요. 이완용의 통역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완용은 영어밖에 못하고 일본어를 못했기 때문에 을사조약 할 때 이완용이 뭔가 이토레부미한테 가가지고 뭐 나라를 넘기겠소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거를 일본어로 말씀하신 분은 우리 할아버지다.
1: 라는 웃을 일이 아닌데.
0: 어, 웃을 일이 아닌데 너무 충격적인.
1: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0: 와, 저는 이제 막 한 대 내려침 맞은 것 같은.
1: 그렇죠. 우리 전범섬 작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한 분이거든.
0: 심지어 민족 사관들 한복과 한옥에서 한복을 입고 역사를 공부해서 막 그러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친일파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충격과 공포가 왔었고 두 번째로는 근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뭐
1: 그저 이제
0: 덕을 못 봤죠?
1: 땅도 많이 받고 어? 대대손손 잘 사는 게 지금 우리가
0: 그쵸. 어,
1: 보는 풍경의 한 부분인데 왜 네. 우리는 뭐 아니냐?
0: 뭐래요? 그렇지만 이인직 할아버지가 그 나라를 파시고 일본인과 세상 가려드셨대.
1: 아, 그 소위 뭐 어떤 이혼을 하고?
0: 이혼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별, 그러니까 저희 집 안에 버려진 거죠.
1: 아,
0: 저희 이제
1: 그렇구나.
0: 할머니를 버려진 거고 이씨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이씨세요. 아, 외할머니가. 그렇구나. 그래서 근데 이제 일본이 세상을 간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덕을 본 것도 없는데 저희 어머니는 자라실 때부터 그거를 이제 학교에서도 뭐 뭔가 이렇게 움직임도 있고 역사를 외울 때마다
1: 이름이 나올 때마다
0: 그러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또 뭐 이 역사 테라피를 한국사 테라피로 가게 됐던 어떤 큰 동력이 또 아니었나.
1: 아니 근데 그 상처잖아요. 네. 그게 내가 공부하고 내가 연구하는 것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텐데.
0: 그렇죠.
1: 그게 그 상처를 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0: 그래서 그때부터 알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해하고 싶어서 할아버지의 책들을 다 읽어봤어요. 혈행도도 있지만 뭐 귀해성도 있고 뭐 치악산도 있고 막 되게 많이 뭘 쓰셨어요. 신문도 하시고 연극도 하시고. 근데 소설을 읽어보니까 특히 막 귀해성이라는 소설을 읽어봤는데 되게 앞서 계신 거예요.
1: 그러겠지.
0: 어, 개화파였던 거죠.
1: 개화파지.
0: 그러니까 양반들, 그러니까 중인 출신이었으니까 역관이니까 중인 출신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양반들이 싫었던 거야. 그 되게 어떤 여성 인권과 신분제 철폐와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책을 쓰셨고 신소설은 또 이제 한글로 쓰셨어, 또 이분도.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저는 공감이 되거든요. 양반들이나 어떤 조선 말기에 그 뭐랄까 패단 이런 것들에 대한 반발이 있으니까 제가 양반들이라 이름을 지은 것도 제가 상인의 자식이라 양반 이제 탈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저의 마음에는 공감한 공명이 되는 게 있으면서도 왜 이런 분이 친일했을까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뭔가 더 공부하게 되고 이완용도 보고 윤치호도 보고 막 별의별 이제 이 책에 담긴 수많은 인물들을 정말 어떻게 보면 저한테 개인적인 의미가 와닿게 연구하게 된. 그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아직도 잘 이해는 안 되지만
1: 혹시 그냥 뭐 그 통역관으로서 그냥 그 고위 공직자가
0: 그쵸.
1: 시켜서 한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 자리에.
0: 아 그렇다고 하기엔 너무 적극적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공감이 됐던 거는 타투사를 하면서도 많이 제가 이해가 됐어요.
1: 어 그건 또 무슨?
0: 왜냐하면 저희 그 할아버지 이인직 할아버지가 뒤늦게 유학을 가셨었어요. 그 청일 전쟁 때 그리고 러일 전쟁. 또 있었잖아요. 근데 청일 전쟁 때 일본군 통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 국비장학생으로 일본 유학을 갔다 오셨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역관의 삶이라는 것이 가수사하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제가 휴가라도 받을 수 있을까?
1: 그렇죠. 개인의 이익을 생각하는.
0: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좀 일신의 안위를. 그래서 저도 사실 뭐 부끄러운 일이지만 여기 그 미군에서 가수사 복무할 때. 저쪽 미군 중대장님한테 가가지고 좀 아부도 하기도 하고.
1: 친미.
0: 어, 친미. 친미 좀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것들 하다 보니까, 아, 이 양반이 그 중인의 신분에서 역관으로 출세를 했는데, 나라가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뭐, 나라고 내가, 그,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저를 미제 앞잡이라고도 부르니까. 전형적인 저는 미제 앞잡이고, 미국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미국 음악을 하고 막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 뭐, 저는 뭐 용서가 되진 않지만 그 이해하려는 과정,
1: 그렇지. 그게 알게 되니까,
0: 아, 뭐 이 양반 입장에서는 그게 말이 됐던 거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역사적인 인물들을 한 명 한 명을 좀 심층적으로 3D처럼 2D가 아니라 3D로 좀 보게 됐던 것 같아요.
1: 아 이야기를 들으니까 왜 네. 테라피란 제목을 붙였는지 알겠네.
0: 그렇죠. 제가 치유받고 싶.

0: 그러니까
1: 겁니다.
0: 네. 우리가 사실은 그 치료의 본질은 아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그렇죠.
0: 알고
2: 용서하고
0: 이해하고 그리고 뭐 공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또 책에서는 또 그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완용으로 좀 넘어가면 이완용의 내면 트라우마를 좀 분석한 게 좀 있었는데
2: 네.
0: 그거를 좀 어떻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들이.
2: 네, 이완용은 뭐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은 빌런 중에 빌런이잖아요.
0: 최고 빌런이죠.
2: 우리 역사를 공부할 때 서양사에서는 약간 미국에서 역사 공부할 때 치트키 같은 게 히틀러거든요. 역사 논쟁할 때
0: 세계 최고 빌런.
2: 너 낫지, 너 히틀러 이러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이완용인 것 같았어요. 근데 그래서 저도 사실 막연하게 그냥 나라를 팔아먹고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살았으면은 나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근데 이 사람 왜 그럴까? 왜 이렇게까지 악랄했을까를 저도 들여다봤는데 좀 놀라웠었던 것 같아요. 그 이완용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트라우마는 어렸을 때 양자로 입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이호준이라고 하는 당대 그 흥선대원군 시절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명망 있는 가문에 그 집안에 적장자가 없어서 그
0: 친척 중에 한 사람을
2: 먼 직접 중에 한 사람이 이분이 이완용이었고 입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그 정말 뼛속까지 유교 집안의 성리학을 따르고 되게 수구적인 어떤 양반가에서 양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계속
0: 어더니 애를 쓴
2: 애들 쓰고 그리고 과거급제를 하고서도 항상 이분은 그 이 양반은 자기네 어떻게 하면 자기 가문을 지킬 수 있을까 자기 일신의 안위를 지킬 수 있을까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친일파라고 생각하면은 일본어도 잘할 것 같고 일본도 좋아할 것 같고 한데 사실 이완용은 미국 공사로 일을 하면서 영어를 잘했어요.
0: 영어를 잘하고 일본어는 못하는.
2: 일본어는 못했고 맨 처음에는 사실 친미파이기 전에 친러파였고 우리가 잘 아는 아관파천. 아관파천을 기획한 양반이었고 그거를 기획했던 것도 러시아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고종을 지켜야 자기가
0: 자기가 떠오르고
2: 지키니까. 그때 또 독립협회 회장이었어요.
0: 맞아요.
2: 사실 친일파가 어떻게 독립협회를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독립문을 지은 것도 돈을 가장 많이 낸 사람이 이완용이었고 거기서 연설도 했었고 잘 친일파라고 볼 수 없는 광경이었는데 친러파로 하다가 러시아가 힘이 없어지니까 또
0: 미국 쪽으로
2: 붙고 근데 저는 진짜 약간 가장 좀 충격적으로 이 사람은 정말 저랑 세계관이 다르다라고 느꼈던 거는 그 양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1900년 그러니까 1901년도에
0: 양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시고
2: 네, 양아버지가 자기 어떤 권력의 원천이었잖아요.
0: 원천이었는데.
2: 돌아가셨는데 이완용이 3년 동안 3년상을 치러요.
0: 자기의 그 양아버지를 위해서 되게
2: 이게 사실 양반 조선 시대는 그게 일반적이었다고 그쵸. 치는데 이 개화 구한 말에는 사실 뭐 서재필이나 이런 사람들은 없지. 절대 안 할 일이고 좀 깨어 있는 사람들 절대 안 하는데 진짜 3년 동안 무덤 옆에서 살아요. 그 움막 짓고서.
0: 사실 그건 몰랐네요, 진짜.
2: 그거를 한다는 건 사실 어떤 본인의 가치관에서 맞아요. 성리학적인 맞아요. 거나 아버지에 대한 뭐 효도일 수도 있고요. 우리 세대는 아무리 제가 아버지를 사랑해도 3년을 부담 못해서.
0: 그렇죠. 저도.
2: 절대 못하잖아요. 근데 이완용한테는 그게 선악의 기준이었던 거죠. 이 괴압한 놈들, 이 뭐 친일을 하든 친러라든 친밀을 하든 이 정말 그
0: 생각보다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네.
2: 정말 보수적인. 수급파. 어떤 거였고 그 사람의 나름의 신념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세계관에서는 선악의 기준이 3년상 하냐 안 하냐지 뭐 친일하냐 안 하냐가 아닌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양반의 세계관과 개인적인 어떤 경험에서는 그게 정말 판단의 기준이었구나. 어렸을 때 양아버지한테 입양을 가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이 왜 그런 판단을 했을지는 이해가 가지만 뭐 그게 면죄부가 될 수는 없잖아요.
0: 그렇죠.
2: 근데 그런 이런 식으로 좀 다채롭게 보는 게 우리가 역사를 좀 온전히 이해하는 게 아닌가.
0: 그런 면도 우리가 몰랐던 면도 그 사람을 판단하고
2: 네.
0: 역사에 어떤 기록을 남길지에 도움이 되겠네요. 진짜.
2: 그렇죠.
0: 그냥 무작정 우리가 이완용 매국노 이완용 매국노 이렇게.
2: 그렇죠. 매국노는 맞지만 사실 친일파는 아닌 것 같고요. 일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0: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을 실행한 그렇죠. 사람인데.
2: 그렇죠.
0: 민족적으로 보면은 친일파가 된 거고.
2: 그렇죠. 나라를 반개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호된 양아버지한테 입양을 가는 것이 어린이한테 어떤 영향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좀 그게 좀 가장.
0: 그게, 그쵸.
2: 이완용을 안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0: 뭐, 아, 그러네요.
2: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0: 그러네요.
2: 히틀러가 미대에 입학했으면은 2차 대전이 안 일어났을까. 뭐 이런 얘기랑 비슷한 거라고 저는.
0: 그러네요.
2: 생각을 합니다.
0: 관점으로 네. 보는 측면이 되게 흥미롭네요. 이승만, 김일성 같은 권력자들의 역사에 가려진 분들도 있어요. 뭐.
2: 그쵸.
0: 함석헌, 뭐, 유영모 선생의 CR 사상을 여기서 되게 조명하셨는데.
2: 네.
0: 사실 함석헌 선생님은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러니까 80년대 학번들하고 90년대 초반 학번, 들한테는 되게 많이 읽힌
2: 그쵸 네.
0: 역사학자거든요.
2: 네.
0: 지금은 완전히 잊혀진.
2: 저는 뭐 단독했지만
0: 작가님은 그러신 네,
2: 많이 찾았죠. 함석헌 선생님의
0: 이분의 이야기 책을 글을
2: 네.
0: 사상을 읽는다면
2: 네.
0: 지금 이 각자도생과 전쟁의 시대에 사는 우리한테 어떤 위로가 될까요?
2: 함석헌 선생님의 사상을 이제 뭐 CR 사상
0: 그렇죠.
2: 뭐 유영모 선생님이라고 얘기하지만 함석헌 선생님은 기독교이셨지만
0: 그렇죠.
2: 모든 종교를 품으셨던 분이시고, 근데 그거를 CR이라는 이름으로 품으셨어요. 근데 그 CR도 사실 태극이에요.
0: 어, 그래요?
2: C와 R이거든요.
0: C와 R이니까.
2: C와 R이 이제 말하자면 정자와 난자인 것이고, 음양이거든요.
0: 그렇죠.
2: 근데 백성을 CR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백성이란 말도 사실 한자어고, 국민, 시민.
0: 그것도
2: 뭐
0: 한자어고.
2: 그것도 한자어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남한에서는 국민, 시민하고, 북한에서는 인민 하잖아요. 사실 그런 말도 대신에 순우리말로 저는 이제 뭐 조만식 선생님이나 류영모 선생님, 함석헌 선생님이 책에 썼던 그 이제 오산학교 출신의 3.1운동에 이끄셨던 기독교 계열 선생님들의 글을 읽다 보면은 요즘 기독교랑은 좀 다르게도 어쨌든 동학이랑도 협업을 했을 정도로 그 어떻게 보면 동서학의 콜라보로 3.1운동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그 시절의 마음은 기독교의 어떤 세계관과 동양 철학의 세계관을 하나로 보셨던 건데 저는 CR이라는 말에 담겨있는 우리 모든 백성, 그리고 사실 인간이 아닌 비인간 존재들마저도 다 CR이잖아요. 그 음양의 어떤 원리로 생명이라면은, 사실 기계도 마찬가지고, 공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원리로 그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모든 존재들을 CR로 보고, 그들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려고 하지 않고, 뭐 선악이 됐든 좌우가 됐든 남녀가 됐든 이렇게 나누려고 하지 않고 CR로 보는 그 관점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사실 우리나라 말고도 저는 서양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제 서양을 보면 특히 미국을 보면 너무 가슴 아파요.
0: 맞아요.
2: 너무 지금 공동체가 붕괴되어 있고.
0: 붕괴되어 있고.
2: 우리나라는 좀, 정말 힘든 지점은 좀 넘어서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바닥을 찍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미국은 좀 아직 어디까지 가지? 어디까지 이게 더 뭐 지금 뭐 이란이나 팔레스타인이나 우크라이나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전 세계가 지금 이런 양극화되는 시대에 이제는 좀 우리의 한류가 문화를 추출하는 걸 넘어서서
0: 철학까지
2: 우리의 철학, 우리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명성, 정신문화 이런 것들을 수출해야 된다라고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 핵심이 이제 뭐 태극이라고 할 수도 있고 CR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라서 함석헌 선생님의 사실 저는 역사관이나 이야기를 저희 세대 또래에 맞는 어떤 그 팟캐스트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0: 그러니까
2: 쉽게
0: 그렇죠 젊은 네. 우리 세대의 언어로
2: 맞아요
0: 이렇게 번역을 네. 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2: 맞아요
0: 저는 사실은 4년 전에 뵀던 것보다 훨씬 더 와 되게 많이 성장하셨구나
2: 그렇죠 그때
0: 멋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0: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전범선 작가님은 철학이 확고하잖아. 자신의 삶의 태도는 물론이고 그 신념까지 확고해서 그런 삶의 원칙들이 조금씩 없어져가고 우리가 막 트렌드를 따라 살잖아요.
2: 네.
0: 지금은 뭐 이거야. 이거야 하면 우르르 따라가고 우르르 따라가고.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제가 범선 씨보다 훨씬 형이지만
2: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범선 씨처럼 자기 철학대로 물론 그 범선 씨의 네. 삶이 정답은 아닐 수 있어 누구에게나.
2: 네.
0: 근데 자기의 어떤 믿음대로,
2: 네.
0: 자기의 철학대로 산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만약에 그걸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라고 좀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2: 한마디로 저는 저희 이번 양반들 2집 타이틀곡 제목이기도 한데요.
0: 아, 그래요?
2: 갑자기 홍보하는데.
0: 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2: 제멋인 것 같아요.
0: 제멋.
2: 제가 결국에는 뭐 최재우 선생님도 그렇고, 이 함석헌 선생님도 그렇고, 되게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풍류도의 그, 전통이 있는데 그게 뭐 해운대를 쓰신 최치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삼국유사를 보면은 물계자라고 하는 화랑이 있어요.
0: 화랑 이름이 물계자.
2: 이름이 물계자예요. 근데 그 양반이 이제 그 화랑이 풍류가 뭐냐 핵심을 설명한 문구가 있는데 제멋이라고 하거든요.
0: 아 풍류는 제멋이다.
2: 그러니까 근데 제멋이라는 게 욕이잖아요 지금.
0: 제멋대로 한다.
2: 저 같은 사람들은 사실 우리나라 사회에서 너 이렇게 제멋대로 사냐?
0: 그러네.
2: 눈치 없이 제멋대로 사냐? 이러시는데 이 멋의 어원은 맛이거든요. 맛이랑 멋이랑 같은 뜻이에요.
0: 같은 말이에요.
2: 네, 같은 뜻이고 사실 뭐가 먼저인지는 불분명한데 맛있어야 멋있다라고 항상 우리나라에서는 봐왔어요. 그러니까 순우리말에 보면은 이 한자어나 외래어, 영어나 그러니까 기독교, 불교, 도교, 유교가 수입되기 전에 우리나라의 순우리말로 우리가 살았을 때 정신문화를 보기 위해서는 이 순우리말에 담긴 의미들을 보면은 뭐 씨알이나 뭐 하나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 보면은 되게 울림이 큰 게 많은데 이 제멋이라는 말을 욕으로만 생각하다가 제멋이 핵심이라는 거야. 제멋은 어떻게 내는 건가요? 했더니 먼저 자기 빛을 알아야 된대.
0: 자기 빛을 안다.
2: 제빛. 자기 본색이라고 써 있는데.
0: 아, 제빛.
2: 제빛. 본색이 이제 제빛이잖아요.
0: 제빛 우리말로 하니까 더 멋있다.
2: 그렇죠.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빛이 있대. 근데 제빛을 먼저 찾아야 된대요.
0: 제빛을 찾아라.
2: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교육 받을 때도 제빛을 찾는 교육은 아니잖아요.
0: 정답을 찾지.
2: 정답을 찾는.
0: 남이 준 정답을 찾지.
2: 그렇죠. 그 제빛을 찾은 다음에 제빛을 찾으면 제멋이 나오냐? 절대 아니래. 제맛이 나오려면은 항아리에다가 된장이 제맛이 나려면은 발효가
0: 발효와 숙성.
2: 적절한 물과 바람과 이 균형, 조화가 있어야 그리고 해가 지나야 이게 제맛이 나잖아요. 그게 제맛이 안 날 때는 그 제멋의 반대는 뭐냐 하면은 설익은 맛.
0: 설익은.
2: 설익은 맛이라고 해서 이제 설맛이라고도 하고 설멋.
0: 설멋.
2: 설멋이 겉멋인 거죠.
0: 겉멋들었다.
2: 겉멋들었다는 이제 아직 얘는 안 익었어. 물 익지 않았어. 근데 정말 잘 물을 익으면은 제멋이 나온다는 거예요.
0: 제멋이 나온다.
2: 물계자 허랑에 그분도 이제 최재호처럼 칼춤을 추면서 이 너네들이 그리고 이제 뭐 그 악기도 연주하면서 너네들이 제멋을 내려면은 제맛이 나는 것처럼 네가 제멋이 나야 된다. 근데 지금 다 설멋이다 너네들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서 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미국 음악을 따라하고 락앤롤을 좋아하니까 미국 밴드들 어떻게 하면 내가 따라할 수 있을까 서양 철학도 따라하고 이러다가 요새는 다 전 세계인들이 우리를 따라하더라고.
0: 그렇죠.
2: 그 제멋이 나온 거예요 이제.
0: 우리의 제멋이 나온 거네요.
2: 나오고 있는 거야. 그 전까지 사실 조금 겉멋일 수도 있고 약간 안 되는 영어로 우리가 뭐 하기도 하고 뭐 약간 흑인 음악 따라하고 백인 음악 따라하고 하는 게 있었지만 이제는 제멋이 나오는 것 같아서 와 우리나라가 진짜 오랜 그 고난의 역사 동안 푹 삭혔다. 오래 익혔다.
0: 발효와 성수 그걸 지난 거네 우리가.
2: 정말 안 익힐 수 우리가 안 삭힐 수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뭐 식민 지배도 많이 당하고 전쟁도 당하고 독재도 겪고 뭐 민주화하는 것도 힘들고 뭐 힘든 상황에서 엄청 사귀고 있었던 것이 썩지 않고 이제는 정말 맛있는 된장 같은 제멋이 나고 있는 때가 된 것 같아서 제빛을 찾자.
0: 저 제빛을 찾고 그거를
2: 잘 익혀보자.
0: 익혀보자. 그러면 결국 제멋
2: 자연스럽게 나온다.
0: 제멋대로 살 수 있다.
2: 제멋대로 살 수 있다.
0: 우리는 제멋대로 산다를 좀 다시 정의해야겠네요.
2: 칭찬입니다.
0: 칭찬이네. 네. 자기 철학대로. 그러니까 사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나다움.
2: 그렇죠. 맞아요. 자기다움.
0: 그죠. 자기다움이 바로 이 제멋이네요. 네. 이건 진짜 놀라운 발견이네요.
2: 양반들의 제멋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맞아요. 그게 노래 제목이었군요. 네. 좋습니다. 아, 오늘 너무 흥미로운 얘기 그리고 조금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하는 이야기 너무 재밌었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저도 즐거웠습니다. 역사 공부하면서 뭔가 답답함 되게 공감하는 이제 내용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전범선 작가님이 쓴 한국사 테라피를 통해서 뭔가 더 성숙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책도 꼭 관심 가져주시고요. 지금 우리 작가님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제빛 꼭 찾으시고 잘 숙성시켜서 잘 발효시켜서 제멋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2: 네, 맞습니다.
0: 세바지 45 구범준 PD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0: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1: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디 있어요?
2: 아침 식사 중.
1: 이렇게 조용하게?
2: 여기, 당신 커피 있어?
1: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2: 그럼, 맥도날드 빅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1: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2: 한정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0: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교회가 주최하는 제10회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하는 큐티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이어서 워크샵은 6월 16일 화요일 7시 30분에 열리며 13941 브래드 로드 센터빌 주님의 교회에서 전투란노 서원 순회 큐티 세미나 팀장인 주님의 교회 문경두 목사와 김준옥 큐티 디렉터가 경건훈련과 경건의 시간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신청 및 문의는 703-859-2004, 703-859-2004이며 참가비와 교재는 무료입니다. 이번 큐티 세미나에 함께하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50년간 전문 상담, 가족 지원, 정신건강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건강한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는 워싱턴 가정상담소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마련 행사 드라이빙 호프 자선 골프 대회가 6월 14일 일요일 메릴랜드 머스켓 리치 골프 클럽에서 열립니다. 오전 11시 30분 등록을 시작으로 오후 1시 30분 샷건 티어프 방식으로 진행이 되며 참가비는 $150로 점심 및 저녁 식사가 포함됩니다. 기업과 단체의 후원, 스폰서십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며 여러분의 참여와 후원은 상담과 돌봄이 필요한 가정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희망을 전달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703-261-2225, 703-261-2225 워싱턴 가정상담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1: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네, 연한 초록의 싱그러움이 짙어가는 6월의 첫 주 금요일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지요? 최고 기온이 낮 최고 기온은 89도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습도도 56%입니다. 이번 주말 날씨도 너무 좋고 그리고 다음 주에도 수요일까지는 이 날씨가 계속되면서 온도는 70도에서 80도대가 계속 이어지면서 낮 최고 기온은 90도까지 올라가는 날도 있습니다. 이제 정말 초여름이 시작된 것 같죠? 이렇게 좋은 이번 주 그리고 주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길 바라면서요. 이번 한 주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은 또 좋은 추억들을 야외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지요. 스페인의 소설가 미겔 데 우나무노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기억이란 우리가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것들을 담아두는 가슴속 정원이다. 네, 오늘처럼 초여름 햇살이 눈부신 날, 이 말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마음속 깊은 곳에 조용히 간직해온 풍경, 얼굴, 계절, 시간들,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는 것들,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더 선명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지요. 살아가다 보면 문득 그 기억들이 찾아와서 우리 곁에 살포시 앉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첫 곡은요. 바로 그런 순간 때 떠오를 수 있는 곡입니다. 한음 한음이 마치 기억의 파편처럼 흐르는 곡. 기타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명곡 가운데 하나인데요. 아마 들으시면은 거의 모든 분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프란시스코 타레가가 작곡한 곡인데요. 19세기 후반 스페인을 대표하는 기타 작곡가이자 연주가로 현대 클래식 기타 연주법의 기초를 세운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분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요. 이 타레가가 자신의 제자였던 콘차 부인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상실감 속에 홀로 스페인 남부 그라나다의 알함브라 궁전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는 궁전의 회랑과 정원, 그리고 분수에서 흘러나오는 물소리에 깊은 감동을 받은 그는 그 아름다움과 그리움을 기타 선율에 담아냈고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들려드릴 곡입니다. 네, 어떤 곡인지 벌써 짐작을 하셨지요? 네, 맞습니다.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인데요. 이 곡은 특히 트레몰로 주법으로 유명합니다. 한음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듯한 신비로운 연주 기법인데요. 마치 궁전의 분수에서 흐르는 물소리 같기도 하고 잊지 못하는 사랑의 기억이 마음속에서 끝없이 되살아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곡의 배경이 된 알함브라 궁전은 아랍어로 붉은 성채 또는 붉은 궁전이라고 하네요. 스페인 그라나다시 남동쪽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증축과 개보수를 거치면서 완성이 되었지만 그래서 또 오늘날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건축물은 14세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저는 직접 가보지를 못해서 영상을 찾아서 봤는데요. 와,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언젠가는 꼭 한번 찾아가 보고 싶은 궁전입니다. 이 궁전 곳곳에는 정교한 아라베스크 문양과 아름다운 중정 그리고 물이 흐르는 정원이 있었고요. 그 외곽에서 바라보는 성벽들도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슬람 건축의 절정으로 평가받는 이곳은 많은 시인과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또
1984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서 인류에도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보호도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치, 세상 사는 이야기를 미국과 한국과 그리고 우리 DMB 지역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오늘은 먼저 한국의 기쁜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선거 결과가 나오면서 여기저기서 양쪽으로 또 나뉘어서 서로 또 의견을 내면서 그 시끄러움이 끊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얘기도 나오고 투표용지 부족한 것들이 계속 지금 소송이 이어지는 상황이고요. 책임에 따른 후보들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그래도 좀 기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외국인 CEO를 꼽으라면 여러분은 누가 생각나세요? 네, 아마도 단연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한국 방문 때 SK그룹 최태원 회장, 또 삼성의 이재용 회장과 함께 치킨과 맥주를 나누면서 이른바 치맥 깐부 회동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네, 이번에는 장소를 삼겹살 집으로 옮겼더라고요. 서울 홍대 인근의 한 고깃집에서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이해진 네이버 회장과 함께 삼겹살 회동을 가졌는데요. 그런데 식사 도중에 젠슨 황 CEO가 갑자기 밖으로 나와서 기자들과 시민들을 향해서 외친 말이 있습니다. More HBMI, More HBMI라고 막 외쳤는데요. HBM을 더 많이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죠.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곧바로 젠슨 황을 환호하면서 네, 마치 락스타를 맞이하듯 환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HBM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네, 이 HBM은 고대 역폭 메모리라고 할수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쉽게 말해서 AI 두뇌 역할을 하는 엔비디아 GPU 옆에서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공급하는 메모리 반도체라고 합니다. 자동차로 비유를 하면 GPU가 엔진이라면 HBM은 고속 연료 공급 장치와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아무리 엔진이 좋아도 연료 공급이 부족하면 성능을 낼 수가 없듯이 이 AI 시대에는 HBM이 없이는 고성능 AI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죠. 현재 이 HBM 시장을 이끌고 있는 기업이 바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이또 주가가 자고 나면 오르고 있죠. 그래서 젠슨 황이 More HBM을 외친 것은 한국 기업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러브콜이자 주문서라고도 볼수 있겠죠. 이날 젠슨 황은 한국에 네 가지 새로운 사업을 선물로 가져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차세대 AI 플랫폼인 베라 루빈, 베라 CPU, RTX 스파크, 젯슨, 토르를 언급하면서 이들 제품 모두가 엄청난 양의 HBM과 메모리를 필요로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은 매우 매우 바빠질 것이라면서 서울에 AI 연구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AI 연구센터가 들어서면은 국내 연구자와 스타트업, 대학들의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술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흥미로운 것, 이날 분위기였는데요. 구광모 LG 회장이 직접 고기를 굽고 젠슨 황은 깻잎 쌈을 싸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AI 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분위기만큼은 동네 친구들끼리 삼겹살에 소맥 한잔하는 모습 같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젠슨 황이 한국을 이렇게 자주 찾고 한국 기업인들과 친근한 관계를 이어가는 이유는 분명하죠. AI 혁명의 핵심 부품인 HBM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또 바로 한국이기 때문이죠. 젠슨 황의 More HBM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앞으로 AI 시대의 중심에 또 한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외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AI 산업의 슈퍼 사이클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국 반도체와 AI 산업의 미래가 더욱 기대가 되는 이유지요. 몇년 전만 해도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라는 말이 주로 메모리 시장을 의미를 했다면 이제는 AI 혁명의 핵심 인프라를
공급하는 전략적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젠슨왕의 More HBM은 한국 경제에 대한 최고의 찬사이자도 가장 강력한 주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치맥에서 삼겹살로 또 깐부에서 동맹으로 이어지는 그 관계가 아주 더욱 두터워지는 것 같죠. 깐부가 원래 어린이들이 구슬치기나 딱지치기 같은 놀이를 할 때 쓰던 말이죠. 한 편이 돼서 친구, 내 편, 서로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동맹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그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주인공과 노인이 우린 깐부잖아 라고 말하면서 이 말이 또 유행이 되기도 했죠. 서로가 없으면 AI 생태계가 돌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AI 시대에 깐부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죠? 네, 치맥 깐부 회동으로 또 이제는 친구들을 더 데려왔어요. 그때 했던 분들과 또 함께 다른 분들도 구강모 LG 회장도 함께하고 또 네이버 의장도 함께 했습니다. 이제 더 친구들이 더해져서 삼겹살 회동까지 했는데요. 이들의 회동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또 다음 장소는 어디서 만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깐부가 많이 계신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또 함께하는 깐부 생각이 나신다면요. 이번 주말 그 깐부와 함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겠지요?

그리고 이제 세상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 DMV 지역 소식도 골고루 담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릴게요. 네, 이민 단속 강화, 한인 동포 사회에서 체류 서류 점검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동포 사회에도 직접 와닿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올해 들어서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민 세관 단속국 ICE의 예산과 인력이 대폭 확대가 되었고 단속 방식도 단순 체포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민자들이 스스로 미국을 떠나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자진 출국 압박 전략까지 동원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 혜택 제한, 금융 접근 제한, 세무 정부 활용 강화까지 다방면으로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비자 심사가 강화가 되면서 영주권과 시민권 심사 처리가 크게 지연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USCIS 이민국에 쌓인 미결 건수가 1,100만 건을 넘어섰다는 소식도 있고요. 구글, 애플 같은 대기업들은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직원들에게 당분간 미국을 떠나지 말 것을 권고하기까지 했습니다. 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도 단속 과정에서 불안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관련 서류를 항상 지참하시고 불심 검문 시 본인의 권리를 미리 숙지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여러 가지 또 서류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분들은요. 상황이 어렵고 또 마음이 조마조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정확한 정보로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DMV 지역에 한인 법률 지원 단체들이 있습니다. 문의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너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 방지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60개의 교역국에 대해서 10에서 12.5% 추가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국, 일본, 영국, 중국 등이 대상에 포함이 돼서 오는 7월 공청회를 거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미국 대선 이후 이어지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의 연장선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죠.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이 이미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지만 추가 관세가 현실화되면은 수출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지요. 다만 아직은 제한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정치적 협상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증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미국 증시는 AI가 모든 것을 끌어올린다라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죠. 요즘 사실 증시 시장이 좋지요. 하지만 이제는 AI뿐 아니라 관세, 금리, 국제 정세까지 함께 봐야 하는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직장인들은 401K, 은퇴 저축 계좌를 통해서 노후 자금을 모으고 있지요. 401K, 다들 아시겠지만 민간 기업 직원들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반면 연방공무원과 군인들은 TSP를 이용하고 있지요. 이는 연방정부 버전의 401K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오르면 TSP나 또 401K에 투자된 자산도 함께 성장을 하지만 반대로 시장이 흔들리면 계좌 가치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관세 정책, 중동 정세, 금리 변화는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니라 우리 은퇴 자금과도 직접 연결된 이야기죠. 특히 DMV 지역은 연방 공무원과 군인 은퇴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어서 TSP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AI 산업의 성장 가능성은 높지만 투자자들은 이제 AI만 믿고 간다가 아니라 경제 전반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죠. 네,
경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 뉴스 월가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TSP와 401K 그리고 은퇴 준비와도 직결되는 이야기니까요. 잘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돌아와서 다시 뉴스 소식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펜터스가 부릅니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네, 이번엔 미국 우주산업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프 베이조스가 이끄는 블루 오리진이 지난주 로켓 엔진 폭발 사고를 겪으면서 미 연방항공청 FAA로부터 모든 비행과 테스트를 무기한 전면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FAA 특별조사위원회가 현장에 파견을 되어서 잔해 분석에 들어간 가운데 이 사고의 여파로 블루 오리진의 기업 가치는 하루 만에 15% 이상 급락하기도 했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벌이던 민간 우주 패권 경쟁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셈이죠. 네, 우주 개발이라는 건 실패를 딛고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기도 하죠. 블루 오리진이 이번 사고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미국 민간 우주 산업의 판도가 아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전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과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우여곡절이 이어지긴 하지만 미래의 우주 여행 멀지 않은 것 같죠?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이 시대가 달과 또 화성과 우주를 향해서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기대를 해보기도 합니다. 기후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주 텍사스를 강타한 섭씨 50도에 달하는 폭염이 결국 대형 사고로 이어졌었죠.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 텍사스 전력망 ERCOT 일부가 붕괴가 되면서 오스틴 일대에 집중된 구글과 메타의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들이 줄줄이 가동을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네, 이제 전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와 AI 연산 지연이 현실화가 된 것 같습니다. 텍사스 주지사는 연방정부에 국가 재난 사태를 긴급 요청하기도 했었죠. 이번 사태를 보면서 기후변화와 AI 인프라, 전력 시스템이 얼마나 촘촘하게 엮여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기도 했는데요.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도 될 텐데 아직은 시작도 되지도 않았죠. 근데 벌써 이런 일이 생겼으니 올여름이 정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DMB 지역도 여름철 폭염 대비를 미리미리 하시고 특히 어르신들은 충분한 수분 섭취와 실내 냉방에 꼭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버지니아 한인 선수단 달라스 전미주 장애인 체전에 출격을 했습니다. 우리 동포사의 훈훈한 소식으로 전해드릴 텐데요. 네, 오늘이죠. 6월 5일부터 이틀간 텍사스의 달라스에서 제3회 전미주 장애인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이 전역에서 1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의 규모지요. 버지니아 지역에서도 한인 장애인 선수들이 당당히 출전을 하는데요. 12명의 선수와 보호자, 봉사자를 해서 30여 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3일 버지니아 아태연합회와 또 버지니아 한인회가 공동으로 타이슨스에서 후원의 밤 행사를 열기도 했지요. 120여 명의 동포가 참석을 해서 선수들에게 뜨거운 응원과 호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몸이 불편하셔도 어떤 장애가 있으셔도 꿈을 향해 달리는 우리 선수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번 달라스 전미주 장애인 체전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시기를 온 마음을 다해서 응원을 드리고요. 또 결과에 상관없이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파이팅이라고 외쳐봅니다.

네, 그리고 FBI 본부 이전에 관한 그 논란이 쟁점화되고 있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원래 FBI 본부는 메릴랜드 그린벨트로 이전을 하기로 되어 있었죠. 이 이야기가 나온 게 10년도 더된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메릴랜드에 살았었거든요.

등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가 상당히 기대가 되지요. 네, 이 현재도 버지니아 정치권은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스프링필드로 오시는 것을 환영하십니까?

세상 사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이제 이번 주말이 코앞입니다. 이번 주말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하기 아주 좋은 주말이 될것 같죠. 워싱턴 DC에서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앞두고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을 어떻게 보내실지 제가 조금 찾아봐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내셔널 몰 주변에서는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링컨 기념관에서 워싱턴 기념탑까지 이어지는 산책 코스가 특히 아름다운 시기죠. 해가 늦게 지기 때문에 저녁 8시쯤 걸어도 충분히 또 여유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아시아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또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메네세스 파크에서 열리는 D&B 아시안 나이트 마켓에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6월 6일 내일이죠. 토요일 오후 3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버지니아 메네세스 파크의 센트럴 플라자에서 열립니다. 50개 이상의 아시아 음식 및 문화 밴더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인데요. 한국, 일본, 태국, 베트남 등 다양한 아시아 음식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고 또 공연과 문화체험까지 즐길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행사입니다. 특히 오후 늦게 가시면 저녁 노을과 함께 야시장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고 하니까 초여름 주말 나들이로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워싱턴 DC 한국문화원에서 열리고 있는 박혜원, 김소정 두 작가의 전시 제목이 연결선들입니다. Connecting Lines. 그러니까 오늘 6월 5일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연결 반복, 삶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탐구하는 작품들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니까 혹시 시간이 되시면은 한번 방문하셔서 아름다운 그 작품을 감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워싱턴 DC 매사추세츠 에비뉴에 위치한 한국문화원 입장료는 없습니다. 무료이고요. 한국문화원에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끔은 복잡한 세상 이야기에서 좀 벗어나서 예술 앞에서 조용히 서보는 시간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또 힐링이 되기도 하고요. 고요히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생각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머리가 좀 맑아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음악이나 예술, 문화 그런 것들은 우리를 참 성장하게 하고 고요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죠. 주말 곳곳에서 문화, 공연과 또 여러 가지 예술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시간을 내셔서 잠깐 들러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네, 북버지니아에 계신 분들은 뭐 굳이 DC까지 가지 않으셔도 좋죠. 올드타운 알렉산드리아 워터프론트에서

거리 음악 공연과 야외 식사를 즐길 수도 있고요. 포톰의 강변을 따라 걷다 보면은 주말의 여유를 만끽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해질 무렵 강변 풍경은 D&B 최고의 명소 가운데 하나로 꼽히기도 하지요. 조금 더 자연을 즐기고 싶다면 그레이트 폴스 파크도 좋은 선택이죠. 저도 이곳을 아주 가끔 가기도 하는데요. 강을 흐르는 강물을 적당한 위치에서 앉아서 내려다보는 것도 참 좋더라고요. 또 등산하는 느낌도 들고요. 굉장히 좀 다양한 것들을 자연 속에서 그레이트 폴스 파크에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도 비가 적당히 내려서 폭포 수량도 좋은 편이라고 하고요.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포토맥 강의 급류는 언제 봐도 장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말 코스 추천 코스 한번 추천해 드릴까요? 오전에는 그레이트 폴스에서 자연을 즐기고 오후에는 올드타운 알렉산드리아에서 점심 식사도 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또 시간이 되시고 에너지가 되신다면 내셔널몰 야경을 감상하는 하루 주말이 되시면 어떨까요? 한 곳만 가도 너무 좋지요. 멀리 여행을 가지 않아도 우리 D&B 지역에서는 세계적인 명소들이 우리 곁에 있어서 참 좋습니다. 언제나 어느 곳을 가든 특히 워싱턴 DC에서는 관광객들이 참 많죠. 미국 다른 타주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곳을 찾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서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초여름의 정취를 만끽해 보시는 그런 주말이 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한국의 현충일이죠. 우리 조국인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모든 순국 선열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보들 현두님께서 노래를 신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조카분이 졸업을 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노래를 신청하셨는데 들려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먼저 신청하신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조카분 졸업 축하드립니다. 황규영의 나는 문제없어 이 노래를 신청하셨는데요. 이 노래를 들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리김밥 쿠폰은 졸업 선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시면 한국에서도 이미 맛있는 김밥으로 소문난 네 김밥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서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 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네 김밥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단체 행사,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고 K푸드 리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해보세요. 703-563-0971 11213K 리 하이웨이 페어팩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수요일 11시에서 1시까지는 리김밥 리라면 콤보도 9불 99에 한정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네, 리김밥 쿠폰 우리 뽀돌현도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신 황규영의 나는 문제없어 들려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김승교 기자의 가요산책도 함께 또 하겠습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켄트 망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7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줄기 토마토 박스당 6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계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과 꽃과 함께 삶의 이야기를 걸어보는 시간, 가곡 산책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벌써 6월의 첫째 주도 이렇게 끝나가는데요. 여러분에게 지금 문득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일 수도 있고,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마음속에 남아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사람은 떠나도 그 사람과 함께했던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할 가곡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시인 이현주 선생님의 시에 작곡가 윤학주님이 곡을 붙인 가곡, 잔향. 오늘의 가곡 산책에서는 남아있는 울림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잔향이란 제목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향기를 떠올리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잔향에서 향은 향기를 뜻하지 않는데요. 바로 한자로 울릴 향, 즉 소리가 사라진 뒤에도 공간에 남아있는 그런 울림을 뜻합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종을 치면 소리는 끝나지만 그 떨림은, 그 파장은 한동안 공기 속에 머무르죠. 마치 음악이 끝난 뒤에도 멜로디가 귀에 남고, 누군가 떠난 뒤에도 그 사람의 발자취와 기억이 마음에 남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잔향은 이별을 노래하지만 상실만을 이야기한 노래는 아닙니다. 사라졌지만 사라지지 않은 것, 떠났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 바로 그 울림을 노래하는 가곡인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언젠가는 헤어지죠. 졸업을 하며 친구와 멀어지기도 하고, 직장을 옮기며 동료와 작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별은 훨씬 깊고 오래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람과의 이별. 하지만 신기한 것은 시간이 흘러도 그런 기억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들려오는 노래 한 곡,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 문득 스쳐가는 바람, 그 순간 잊고 지냈던 기억이 노래를 들으면 그 공간으로 되돌아가는, 기억이 되살아나는 경험도 하는데요. 마치 오래전 울렸던 종소리가 다시 마음속에서 울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그리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소중한 추억으로 조금 더 같이 가사들을 산책해보고자 하는데요. 잔향이라는 곡에서는 바람과 달빛, 그리고 물의 노래를 통해 그리움을 표현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것들, 손으로 붙잡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움이 눈에 보이지는 않죠. 또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런 경험들을 다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는 묻습니다. 떠난 사람들은, 혹은 지나가 버린 추억들은 정말 사라진 것일까? 어쩌면 그런 추억들과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삶의 곳곳에서 잔향처럼 살아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잔향을 간직하고 계신가요? 어린 시절 늘 응원해 주셨던 부모님, 삶의 방향을 알려주셨던 선생님, 함께 웃고 울었던 친구, 혹은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 우리는 종종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사실에 집중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한국 가곡 잔향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함께한 시간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랑했던 기억도 어쩌면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남긴 말 한마디, 웃음소리, 따뜻한 시선은 여전히 우리 안에 울리고 있다고. 그래서 잔향은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선물일지도 모르겠네요. 그 사람을 추억하고 평생 함께 기억할 수 있다는 그런 선물이죠. 살아가다 보면 만남보다 이별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별이 관계의 끝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좋은 사람은 떠난 뒤에도 우리 삶 속에 흔적을 남기는데요. 그리고 그 흔적은 우리를 더 따뜻한 사람으로,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리움은 아픔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감사할 수 있겠네요. 보고 싶다는 마음이 한때 그만큼 사랑하고 추억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이현주 시인님의 아름다운 언어와 윤학준 작곡가의 섬세한 선율이 만난 가곡, 잔향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리운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조용한 울림으로 살아 숨쉬고 있을지 모릅니다. 바리톤 김주택이 부릅니다. 잔향.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0: 네, 오늘 이 스튜디오에 정말 너무나도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1994년 르완다 대학살의 참혹한 현장을 취재하신 후에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아프리카로 삶의 방향을 바꾸신 분이십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콩고 민주공화국, 부룬디 등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교육과 의료, 교회 개척, 구제사에게 헌신하며 수많은 생명들을 섬겨오고 계신 분이신데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기독교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며 아프리카의 미래 세대를 세우는 일에 힘쓰고 계신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김평육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목사님이시기도 하시죠?
1: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0: 예.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1: 예, 김평육 선교사입니다.
0: 네.
1: 저희 그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이 캘리포니아에 실리콘밸리에 본부를 두고 또 한국에 이제 뭐 오랜 세월이 가다 보니까 한국에 또 지부 사무실을 두고 좀 아까 말씀 나눈 아프리카 다섯 개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네, 정말 너무 귀한 분이라서요. 제가 너무 궁금한 것도 많고 여쭤보고 싶은 것도 참 많습니다.
1: 네.
0: 오늘 어떤 이야기들을 정말 우리가 사실 아프리카라는 나라는 가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뭐 제가 네. 32년 전에 갔는데
0: 네.
1: 뭐 첫 세대라고 봐도 되겠죠.
0: 32년 전에 가셨어요.
1: 그렇죠. 94년이니까.
0: 아, 그때 가셨을 때는 한국 분들이 계셨어요.
1: 르완다에는 한국 분이 네. 없었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탄자니아나 케냐 쪽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니까.
0: 네.
1: 근데 르완다는 이제 전쟁 중이니까.
0: 그렇죠.
1: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0: 네. 지금 방금 전쟁 말씀하셨어요. 르완다가 사실 1994년에 엄청난 그 대학살이 네.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현장을 들어가셨어요.
1: 그러니까 94년 4월 6일 날, 르완다의 한 후투족이라는 부족, 네. 다수 부족이 투투족이라는 그 소수 부족을 완전히 멸종을 시키려고.
0: 네.
1: 한 3개월 동안에 한 100만 명 정도를
0: 100만 명
1: 이제 학살한 네. 거죠. 그래서 네. 마체수로 곡괭이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아주 처참하게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뭐 CNN이나 또 이런 그 타임즈 같은 기사를 보면서 제가 이제 본래는 그 선교사로 이렇게 부르심이 있었는데
0: 네.
1: 제가 계속 거부하고 있는 오랜 세월을 거부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 그때는 거의 뭐 대신하는 게 이제 신문이었었는데 현장 취재라는 명분으로 또 부르셔서 94년 이제 르완다로 입국해서
0: 네.
1: 전쟁 현장을 취재하고 또 이제 당시 한 250만 명의 난민들이 자일의 지금은 이제 민중 콩고가 됐는데
0: 네.
1: 지금 자일의 고마 지역 또 탄자니아의 그 국경 지역으로 한 50만 명이 피난간. 난민촌들을 취재한 것이 그냥 오늘까지의 사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네. 시작은 이 사역을 하시려고 시작을 하신 게 아니라 취재를 그때 당시에 크리스찬 신문을
1: 그렇죠.
0: 네, 네. 운영을 하고 계셨고
1: 국가주 지역에서 크리스찬
0: 네.
1: 주간지를 하다가
0: 네.
1: 취재하러 갔다가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0: 그렇게 되셨군요. 네. 그러니까 서부에
1: 네,
0: 그때
1: 네.
0: 당시에
1: 네.
0: 사시고 계셨고요.
1: 그렇죠.
0: 근데 미국에는 언제 오셨습니까?
1: 86년에
0: 네,
1: 맞습니다.
0: 네.
1: 이거 벌써 40년 됐네요. 만 40년 됐습니다.
0: 미국에 오셔서 사실 미국에서 사신 거는 그렇게 길지는 않으시고 아프리카에서 사신 게 훨씬 더 많네요.
1: 또 이제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사는 건 아니고
0: 네.
1: 94년부터 또 전쟁 중인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또 가족들이 갈 수도 없고
0: 네.
1: 그러니까 지금 가족들은 그냥 힘들지만 아이들을
0: 네.
1: 또 집사람은 캘리포니아 주에 두고 저 혼자 이제 다니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0: 그러셨군요. 네. 왔다 갔다 하시는군요.
1: 네네.
0: 네. 가족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되십니까?
1: 지금 뭐 제 아내하고
0: 네.
1: 딸이 당시에는 6살 또 아들이 네. 4살인데 그거를 놔두고 가서 지금도 미안하지만
0: 6살
1: 6살
0: 네.
1: 4살,
0: 4살
1: 놔두고 이제
0: 네.
1: 전쟁터로 갔습니다.
0: 네. 6살, 4살을 놔두고 전쟁터로 간다는 것이 정말 그 사모님은 어떤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1: 그래서 이제 뭐 떠나는 날 생각하면 이제 집사람은 뭐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0: 네.
1: 얼떨떨결에 지금 막 일어나는 일이고 많이 울었죠. 많이 울고.
0: 아, 말리지는 않으셨어요?
1: 말리지는 않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는 또 떠나면서 이게 뭐 전쟁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완전히 네. 끝나기는 했지만 또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내전 상황이 많은 상황인데 거기를 가야 되니까 유서를 써놓고 갔고 또 우리 아이들은 네. 제가 안고 그냥 내가 이번에 가서 돌아오지 못하면 네. 하나님 이 아이들 잘 키우셔서 선교사로 써주세요 하고 이제 그런 유언의 기도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막 갈 때마다 이제 우리 그 신문사 직원 간사님한테 이제 네. 나 죽으면 아내한테 좀 전해달라고 유서를 써놓고 아, 그렇게 네. 한동안 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시작을
0: 그러셨군요.
1: 했습니다.
0: 네. 네. 그런데 그 르완다로 가실 때 처음에 이제 취재를 하러 가셨지만 다시 이제 정말 사역을 하시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가신 거잖아요.
1: 아니요. 이제 네. 갈 때는 뭐 그냥 취재차 갔는데
0: 네. 처음에는 그렇게 네. 가셨죠.
1: 이제
0: 네.
1: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선교사를 부르심이 계속 있는데 제가 그걸 이제 거부해 오고 네. 그냥 사업으로 또 그냥 신문 정도로 네. 이제 뭐 그 정도면 좋지 않습니까?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저희 아버님이 또 목회를 하셨어요.
0: 아, 목회를 하셨는데
1: 한국에서 네. 이제 뭐 6.25 이후에 뭐 한국이 거의 다 폐허화되다시피 했으니까 저희 아버님도 특별히 교회 없는 지역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한 교회를 10개를 개척을 하셨어요.
0: 한국 내에서요?
1: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 어렸을 때는 그냥 아버지가 계속 얘기했던 건축가 그러니까 뭐 선교 헌금이 건축 헌금이 있어서 하는 게 네. 아니고 완전히 개척자니까 없는 지역에 가서 또 아들들 시켜서 벽돌 만들고 집 짓고
0: 아,
1: 교회 개척하고 네, 네. 또 떠나고 이제 그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목회나 선교를 거부해 왔었는데 르완다 전쟁 현장에서 또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음성이 아주 너무나 강렬했어요. 너희 네. 아버지는 예배당을 10개를 지어서 바쳤는데 너희 애들 위해서 고아원을 하나 질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1년만 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94년 9월, 10월을 아프리카 르완다하고 남미촌을 다녀왔기 때문에 네. 95년 2월에 이제 다시 펀드를 만들어서 르완다의 고아원을 짓기 위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네. 전쟁 끝나고 사실은 르완다에서 가장 건축의 망치를 들고 집을 짓은 게 우리 한국 성도들의 힘으로 고아원을 하나 건축을 한 게. 그런데 이제 그때 네. 제가 건축 경험이 없으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때 85세셨어요.
0: 네.
1: 근데 아버님께서 너 건축 경험도 없는데 갔다가 실패하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아버지가 가시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직접 가셔서
0: 아버님이
1: 또 직접 망치를 들고
0: 그러셨군요.
1: 르완다 네. 키갈리의 그 레메라는 곳에 네. 고아원을 하나 건축해 준 것이 그리고 이제 46명 고아들로 네. 시작을 한 것이 1년만 한다는 사역이 지금 뭐 3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0: 네. 네. 전쟁이 일어나면 내전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면 사실 고아들이 굉장히
1: 그렇죠.
0: 많죠. 네. 네. 네. 뭐 한국 전쟁 고아들도 그럼요. 정말 네. 그 네. 우리가 사실 한 민족으로서 그런 고통을 안고 있는 민족이기도 하고 또 그 전쟁터에서 고아들을 보시면서 고아원을 지어야겠다는 네. 말씀이 네. 드셨군요.
1: 그 당시만 네. 해도 뭐 키갈리 거리에 그냥
0: 아이들이
1: 통계적으로 한 3,000명 정도 고아들이 있다고 하는데 네. 갈 곳이 없고 또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고아원을 만드는 것보다는
0: 네.
1: 이제 여성들이 그 가족들을 남편 뭐 아이들을 다 잃어버린 그런 분들이 고아들을 이렇게 데려다 키우고 그런 면에서는 아주 굉장히 우수한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0: 네.
1: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46명을 처음에 키웠고 근데 이제 그런 그 전쟁 미망인들이 키우는 아이들이 집에서 먹을 것도 없고
0: 그렇죠.
1: 그런데 이제
0: 네.
1: 여자들이 이제 고생스러워해서 그때 이제 만든 게 유치원이었습니다.
0: 유치원.
1: 그래서 25군데
0: 네.
1: 유치원을 만들어서 한 곳에 한 100명씩만 데려다 놔도 그게 2,500명, 3,000명
0: 네.
1: 정도 된 아이들이었거든요.
0: 네.
1: 이제 그 아이들은 뭐 우리가 아주 좋은 교육보다는 그냥 데려다 저 놀이터라도 제공하고 점심 때 한 끼라도 좀 아이들 먹여서 보내느라고 유치원을 한동안 그렇게 유지하면서 르완다 사역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0: 네. 고아원 사역을 시작으로 해서 유치원을 세우시고 사실은 지금 대학까지 다 세우시고
1: 그래서 이제 네. 서서히 교육 사역이 되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르완다에서 그렇게 유치원 고아원을 하면서 초기 사역이죠. 초기
0: 네.
1: 사역은 뭐 2000년부터 그러니까 1994년부터 2000년까지는 그렇게 구제 사역에 원힘을 쏟았어요. 그래서 고아들, 저 전쟁 미망인들, 또 유치원 사역을 통해서 아이들 먹이는 일들. 근데 이제 난민촌에
0: 네.
1: 또 난민촌에 난민촌대로 또 탄자니아 쪽에 난민촌에 들어가서 한 15만 명 있는 난민촌에서 이제 바이블 스쿨을 하면서 바이블 스쿨 학생들이 오전에는 또 유치원 텐트 치고
0: 네,
1: 유치원을
0: 네.
1: 만들어서 48개를 만들어서 그때 거기는 또 한 4천 명 정도가 됐었어요. 그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뭐 지푸라기로 만든 신학교 그냥
0: 네,
1: 클래스 하나
0: 네,
1: 만들어서
0: 네.
1: 거기 와서 이 난민들도 사실은 뭐 그 적집사사가 주는 한 사람당 콩 1kg, 옥수수 1kg가
0: 네.
1: 일주일 식량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 죽 먹기도 힘든 그런 이제 배급량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0: 네.
1: 뭐 사람들이 그게 뭐 그게 껍데기만 남은 상황이죠.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은 이제 점심에 뭐 염소도 잡고 그래서 먹이고 오후에는 신학 공부하고
0: 네.
1: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은 다 그 남이촌 곳곳에 흩어져서 전도하고,
0: 전도하고 네.
1: 그런 활동으로 처음에는 그 난민촌에 기독교 인구 한 8% 미만이라고 했는데 거의 한 2년 동안 그렇게 사역하고 전도하고 나서 50% 이상으로 여기저기 그냥 또 교회들이 생겨가지고 예배드리고
0: 네.
1: 이제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0: 네.
1: 저는 지금 32년 사역을 했지만 그때 그 난민촌 사역만 해도 그냥 제 마음에 흡족한 기쁨이 있고
0: 네.
1: 이제 그런 사역을 이제 해왔고 그래서 교육 사역이 이제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됐고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한 6년 구제 사역 그러다 이제 2000년에 저에게도 이제 많은 갈등이 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화되라는 그런 다른 비전을 주셨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사역이 몇 년 동안 지나면서 루완다뿐만 아니라 우간다로 또 탄자니아로 또 콩고까지 루완다로 이렇게 확장이 돼서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 복음화 대회를 개최를 해서 거의 뭐 한 우리 한국 분들이 한 1,500명 정도 단기 선교단이 동원돼 가지고 현지에서 모인 숫자는 거의 한 150만 명 정도 10년 동안에
0: 네.
1: 그리고 이제 할렐루야 축구단이라든가 또 여러 이제 그 찬양단들이 가서 찬양하고 해서 그런 복음화 대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겹쳐서 2006년부터는 이게 처음에는 한 뭐 단기적으로 한다 그러던 것이 장기 사역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선교 센터의 필요성 또 교육의
0: 네.
1: 필요성 그래서 2006년부터는 건축은 하지 못했지만 2012년까지 선교 센터를 건축할 부지들을 많이 확보하고 그리고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현재까지 계속 이제 건축을 하면서 지금은 15곳의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0: 네.
1: 한나라에 세 군데 이제 그런 학교를 이제 건축 중에 있고 또 건축 한 곳에는 이제 아이들이 유치원도 있기도 하고 고등학교가 있기도 하고 이렇게 교육 사역이 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또 이제 고등교육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각 나라에 하나씩
0: 네.
1: 대학교를 설립한다. 그래서 오랫동안 뭐 그 대학 만드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0: 그렇죠. 네.
1: 개인 선교사가 할 일이 아니고
0: 네.
1: 큰 기업이나 이제 큰 교회 그룹들이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뭐 신학교로 시작한다고 한 것이 이게 그쪽 나라에서 원하는 것들이 교육부의 인가를 받으라고 강제를 하면서
0: 네.
1: 신학교라도
0: 네.
1: 근데 신학교만은 안 된다. 다른 학과를 이제 넣으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자니아에서는 칼리지가 두 개가 개교가 됐고요.
0: 네.
1: 작년에 아니 하나가 됐고 이제 올해 9월에 하나가 개교가 되고 우간다의 대학교가 또 인가가 됐어요.
0: 네.
1: 그래서 2월 28일에 이제 개교가 됐고 또 루완다에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면서 건축하고 시설 마련하고 해서 종합대학교로 지난 1월 6년에 걸쳐서 그 심의가 계속되다가 지난 1월 달에 이제 최종적으로 고등교육부의 합격은 판정을 받았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교육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상정해서 한 9월쯤은 이제 대통령 사인해서 개교가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지금 그 30년이 더 됐어요. 그 역사를 쭉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1: 예, 예.
0: 정말 기적의 역사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냥 한번 취재하러 갔다가 아이들을 위한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는 학교를 세우고 대학까지 세우고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 그리고 또 클리닉도 지금 설립해서 하시고 계시죠?
1: 클리닉 센터는 뭐 이제 선교 센터마다 조금씩 네. 이제 클리닉 센터가 있지만 병원 사역으로는 그 빅토리아 호수.
0: 네.
1: 빅토리아 호수가 이제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세 나라를에 이렇게 속해 있는데 면적으로는 우리나라 남한 땅의 3분의 2 크기입니다. 세계에서 이제 두 번째 큰 호수고.
0: 아, 호수가.
1: 호수에 네. 네, 섬이 한 천 개가 있어서.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남한 네. 땅의 3분의 2 크기니까 얼마일까요?
0: 그러니까요.
1: 거기 섬이 천 개가 네. 있는데 이건 뭐 육지에 사는 사람도 살기 어렵지만 이 섬 사람들은 이거 말도 못하게 학교 그런 의료시설 전혀 없는 이제 그런 상황. 이때 이제 그 어부들만 들어 젊은 어부들이 들어서 밤에 나가서들 고기 잡고 낮에는 술 취해서 있고 이제
0: 네,
1: 그런
0: 네.
1: 상황이라서 또 병들면 뭐 갈 데도 없고 그냥 죽는 상황이라서 오랫동안 이게 이제 비전은 제가 1996년에 어떤 섬에 들어갔다가 제가 죽을 뻔했어요. 체해가지고 그 사람들 먹는 걸 같이 먹다가
0: 같이 드시다가,
1: 너무
0: 네.
1: 그냥 그걸 막 못 먹겠는 걸 네. 먹었더니 체해가지고 그 밤에 막 새벽 2시에 이제 다시 아. 무트로 나오면서 고생을 엄청 하면서 야, 여기 병원선이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0: 네.
1: 그리고 2014년에 배가 만들어졌으니까 거의 한 18년 정도 꿈으로 갔고 기도하고
0: 네.
1: 그러면서 우리 한국 성도들의 그 배 하나 만드는데 100만 불 정도 드는 사업이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2014년에 병원선 1호선을 만들고 지금 이제 운항 중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2호선을 지금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병원선 사역도 이것만 가지고도 정말 아름답게 사람들 구원하는 그런 사역이 되고
0: 그렇군요.
1: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병원선 사역도 사실 얘기를 저는 좀 들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 아들이 지금 사실 말라와에
1: 아,
0: 이번 여름 지금 네. 대학생인데 가 있거든요.
1: 네, 네, 네.
0: 근데 어제 사진을 보내왔어요.
1: 네.
0: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 정말 뜨거운 물은 없고 그냥 땅에서 나오는 그 물 그대로 사용하고 정말 그 머무르는 곳은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이고 더군다나 너무 놀란 거는 쥐를 먹는 거예요. 그냥 그 분들이
1: 네.
0: 그러면서 그 쥐를 이제 요리를 해서 잠든 거랑 그걸 또 보내온 거예요. 그러면서 접시에 정말 그냥 네. 쥐를 그 모양 그대로 해서
1: 네.
0: 그 탄수화물이랑 같이 밥이랑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먹는데 본인은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본인만 안 먹었대요. 같이 간 다른 대학생들도 있는데 그래서 아 정말 참 그런 환경에서 이제 저희 아들이 보고 참 많은 것을 배우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다치면 안 되니까요. 그 병원이 참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제발 다치지만 말고 무사히 돌아와라라는 제 마음을 또 그렇게 지금 갖고 있는데요.
1: 네,
0: 네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또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곳의 상황이 정말 아직도
1: 의료적으로는
0: 할 수 없는
1: 뭐
0: 게,
1: 네. 콜, 알코올 한 병만 있어도
0: 네.
1: 치유될 걸 가지고 치료를 못하고 소독을 못하니까
0: 네.
1: 다리가 퉁퉁 붓고 곪고 나중에 아. 잘라야 되고 그런 상황도 있고 우리 병원선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한국에서들 단기 선교팀이 오면
0: 네.
1: 울트라사운드라든가 이제 엑스레이라든가 병원에 이제 저기
0: 그렇죠. 병원선으로 다
1: 인솔돼 있는데 그때 들어가면 이제 이분들이 로컬 의사는 또 없고 그런 장비가
0: 네.
1: 전혀
0: 네.
1: 없으니까
0: 네.
1: 그 장비로 좀 검사를 해보시니까 그냥 뭐 일주일 세워놓으면 일주일 내내 그렇게 와서들 줄 서서
0: 그렇죠. 다 줄 서가지고
1: 진료를
0: 네.
1: 하는데 어떤 산부인과 여성은 배가 아프다 그래서 진료를 하니까
0: 네.
1: 아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0: 근데
1: 빨리 뭐
0: 네.
1: 수술을 해야 되는데
0: 네.
1: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지금 1호선을 운영하는 거는 진료예요. 그리고 간단한 수술을
0: 네.
1: 거기서 할 수
0: 네.
1: 있는 정도. 그래서 이제 지금 2호선을 만드는 거는 완전히 수술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0: 아, 그래서 그런 맞아요.
1: 요즘 다 이제 네. 인터넷으로도 그 저기서도 되니까 그래서 진료를 보내면 2호선이 가서 수술하고 그리고 이제 내려놓고 가는.
0: 그렇죠. 요즘은 화상으로도 예, 진료를 그렇죠. 하고 예. 그리고 준비를 다 해서 가서 그런 수술을 해주는 거죠.
1: 장기가 잘 되면 엑스레이도 이제 찍으면 네. 거기에서 그 판독할 수 있는 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한국이나 미국의 의사들이 판독해서 알려주면 현장에서 치료하고 이제 그런 시스템들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예. 네, 정말 너무 훌륭한 일들을 하고 계세요. 정말 그 아프리카가 많이 이제 좀 발전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참 어려운 환경이라는 걸 제가 정말 아들을 통해서 실감을 했고요. 그리고 선교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아프리카의 가장 큰 필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1: 그래서 이제 이게 아프리카 하면 또 우리가 한국 분들이 조금 이 세계 사람들이 너무 네. 아프리카를 그냥 잘 모르고
0: 네, 사실 잘 몰라요.
1: 현지에 네. 일어나는 지금 이번에도 또 에볼라에 관한 네. 것도 너무 지나치게 또 외신들이 현지에서 그냥 잘 살고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그런데 이제 그런 것 너무 같아요. 네. 아프리카 하면 이제 그런 네.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자꾸 네. 이제 보도가 맞습니다. 되고 이러는데 사실은 굉장한 잠재력을 갖고 있고 엄청난 속도로 지금 변하고 있어요.
0: 있고, 네.
1: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것도 해봤어요. 한 경우에는 지금 이제 콩고나 뭐 이런 데 보면 이제 탄자니아도 이번에 선거하고 나서 이제 네. 몇백 명이 죽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0: 네.
1: 선거를 잘못 치르면 이게 전쟁으로 가고 그런 거 이제 그쵸. 선거라는 시스템이 안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저 옛날에 콩고하고 우간다에서는 선관위원장들을 한국에 제가 초청해가 가지고
0: 네,
1: 와서
0: 네.
1: 한국의 선관위를 통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0: 네.
1: 배우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콩고의 선관위원장 하던 그 농림부 장관도 한 사람인데 그 아들을 제가 한국에 유학을 보내서
0: 네.
1: 한동대학을 졸업하고 갔어요.
0: 아, 네.
1: 갔는데 이제 아버지가 선관위원장을 하면서 아들을 이제 선관위 국장을 시켜서
0: 네.
1: 이 사람이 한국의 그 개표기를 갖다가 콩고에서
0: 네.
1: 6년 전 선거할 때는 다 우리 한국 개표기로 선거를 하고 잘 이양이 되고
0: 네.
1: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조금 도와주면 시스템화하는
0: 네.
1: 것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막 개발되는데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이 개발 모델을 중국이나 뭐 유럽에서 막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그 자원을 착취하기 위한 방법의 어떤 것들이지
0: 그렇죠.
1: 사실 아프리카를 생각해서 개발이나
0: 맞습니다.
1: 이런 게 없거든요.
0: 너무 안타까워요.
1: 그래서
0: 노동력 착취, 자원의 착취.
1: 저는 네. 그래서 이게 지도자들의 문제들이라는 생각을 하고 아프리카 지도자들을 그러니까 이제 개발을 하는데 어느 것이
0: 네.
1: 모델이냐는
0: 네.
1: 거죠. 그래서 한국이 너무 좋은 빨리 개발된
0: 네.
1: 그 모델 중에 하나이기
0: 네.
1: 때문에 그래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한 100명 정도씩 해서 한 450명 정도를 한국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냥
0: 네.
1: 경비 다 드리고
0: 네.
1: 한 3주 정도를 한국에서 먹이고 재워드리고 또 교회도 방문하고 교회의 역할이 또 크니까
0: 네.
1: 사회의
0: 네.
1: 이 평화 정착에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여드리고 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적으로는 그 리더들을 키우는데 아프리카의 그 토착화된 그런 식민지 문화들로 인해서 부패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청년들에게 삶으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끊어내려면 그 다음 세대로 그래서 이 아이들을 그냥 어디 다른 곳에 격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몇
0: 네.
1: 년이라도 격리를 해서 교육을 하면 돌아오면 그래서 리더가 스스로가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볼 수 있어야 진정으로 아프리카를 끌어간다는
0: 네.
1: 생각을 하고 그동안 한 110명 정도를 한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한국 대학으로.
0: 네.
1: 우리 유학 보내고 그중에 이제 많은 애들이 박사학위도 받고 이제 돌아갔는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박사학위를 받고 학위를 받고 와도 제가 이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어요.
0: 네.
1: 성교회가 월급도 그렇고 생활비를
0: 네.
1: 지원해야 되는지 그런 능력이 안 되고 근데 이번에 이제 이번 2월 달에는 내년 2월이죠. 2월 달에는 경북대에서 경제학을 하나 박사를 받고 또 대구대학에서
0: 네.
1: 교육행정으로 네. 박사를 받아요. 근데 마침 저희가 이제 우간다에 대학이 오픈되고
0: 네.
1: 또 이제 루안다에도 이제 대학이 종합대학으로 개교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 선교회 내에서 그동안 키운 사람으로 교수진도 이제 채우기 위해서
0: 네.
1: 이번 2월 달에 이제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0: 아, 네.
1: 이제는 고등학교 졸업한 왜냐하면 이제 대학교 이후는 우리가 이제 인가를 받았으니까
0: 네.
1: 우리가 이제 우리 고등학교가 쭉 있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잘 길러서 대학까지는 우리가 졸업시키고 대학원 과정으로 이제 한국과 미국으로 유학 보내는 사업을
0: 네.
1: 진행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리더를 현지인으로 지금 세우는
1: 그렇죠.
0: 작업을 하고
1: 예,
0: 계신
1: 예.
0: 거죠. 그게 사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이제 선교사님도 사실은 그 현지인은 아니시고 결국 그 현지인들을
1: 저는 루완다 네.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저는 현지인입니다.
0: 아, 현지인이시군요. 그렇죠. 현지인이시군요.
1: 애국을 선사했습니다.
0: 아, 그러시군요. 네. 아, 루완다의 시민권자시군요.
1: 미국 시민권자이기도 하고.
0: 아, 네. 이중국적.
1: 예, 예.
0: 네. 그리고 조국은 또 대한민국이시고.
1: 대한민국이고, 예.
0: 아, 참. 그렇군요. 선교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현지화. 현지화를 굉장히 이제 선교도 마찬가지고 교육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렇게 지금 중요성을 두고 하시는 것 같아요.
1: 예, 예.
0: 네. 아프리카의 중국의 영향이 굉장히 크죠.
1: 지금 뭐 중국이,
0: 엄청난 것 같아요.
1: 예, 그래서.
0: 그렇지만 또 선교사님처럼 한인으로서의 뿌리를 가지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실까요?
1: 우리 선교사들이 많이 계시고
0: 네.
1: 이제는 서서히 그 사업하는 분들도 많이 진출을 하고
0: 네.
1: 계신 것 같아요. 근데
0: 네.
1: 저는 이제 현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처음부터 뭐 이렇게 대화 중에 보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현지인들에게 넘겨주고 떠날 것이다. 이것이 선교적인 전략 중에 하나인데
0: 네, 네.
1: 사실은 그렇게 준비가 잘 안 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게 이제 다 쉽진 않거든요.
0: 네.
1: 뭐 이렇게 막 대학이 되고 사인 다음에 그 내려놓고 손 놓기는
0: 네,
1: 쉽진
0: 네,
1: 않아요. 그러니까
0: 그쵸.
1: 처음부터 현지화를 해서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현지에 그런 기구 조직을 할 때 다
0: 네.
1: 우리는 현지인들이에요.
0: 네.
1: 그다음에 어카운트도 다 현지인들이
0: 현지인으로.
1: 하고 있어요.
0: 네.
1: 그러고 이제 그렇지만 현지인들이 하는데 뭐 경험의 부족으로 잘 뚫지 못하는 것들
0: 네.
1: 이제 그런 부분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선교사들을 보내서 한 센터에 하나 정도
0: 네.
1: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어카운트나 행정 국가와 사회 행정에는 못 들어가게
0: 네.
1: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들어가서 하면 안 되고
0: 네.
1: 또 사실은 현지화는 현지 사람들이 재정을 써봐야 현지화지.
0: 그렇죠.
1: 재정 없이는 네. 언제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재정권은 완전히 현지들이 주고 제가 32년 동안에 이제 많은 재정을 아프리카를 송금하고 그 어카운트 만들어 놓은 보내지만 지금까지 영수증 보자 소리 한 번도 안 해봤어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신뢰하지
0: 아,
1: 못하고
0: 믿고,
1: 믿지
0: 네.
1: 못하고 내라 하고 하면 뭐 그 가지고 속이려고 하면 가짜 영수증 얼마든지 붙일 수 있잖아요. 그건 아무 의미도
0: 네.
1: 없고 이 사람들이 자기가 우리들이 그 신뢰받는다는 걸 알고 신뢰받도록 일하기 위해서는 믿어줄 사람을 못 찾는다고 이제 가끔 얘기를 하는데
0: 아, 네.
1: 믿어줘야 믿을 사람을 찾죠. 그래서 처음부터 완전히 신뢰하고 지금 사역하고 있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세팅이 되고 제가 지금 이러고 다녀도
0: 네.
1: 현재는 엄청난 일들이 지금 계속되고
0: 그러시네요.
1: 있는데
0: 네.
1: 모두가 다 현지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다음 이번에 이제 대학도 세 군데 이제 칼리지 두 개 또 대학 두 군데를 이제 개교하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이제 한국 분들이 주도권을 갖고 일을
0: 네.
1: 하려고
0: 네.
1: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빠져 있고 총장, 부총장 뭐 그 이사진들 다 현지인들이에요.
0: 네.
1: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학교가 완전히 어느 정도 구축이 된 다음에 한국 분들이 들어가서 가르치는 일만 또 그 어떤 특정한 부분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세팅하기 위해서 지금 대학도 이제 완전 현지화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사실 또 현지화를 그냥 중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께서는 처음부터 현지화로부터 시작을 하시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지금까지 하고 계시네요.
1: 준비
0: 네.
1: 중간에는 현지화가
0: 안 되는 거죠.
1: 쉽지 않을 거예요.
0: 아,
1: 왜냐하면
0: 네.
1: 이제 그런 이제 왜냐하면 또 이제 우리 한국이나 또 뭐 미국인이든 그 외국인 그룹과 현지인 그룹이 자꾸 갈등하고
0: 네.
1: 대치하고 뭐 누구든 하여간 뭔가 기득권 뭔가 잡으려고 하는 게 우리
0: 네.
1: 인간들의
0: 네. 그렇죠.
1: 본 모습이다.
0: 네.
1: 현지들도 마찬가지고.
0: 그렇죠.
1: 그러니까
0: 네.
1: 일단 모든 거를 그들 손에다 주고.
0: 네.
1: 그리고
0: 스스로 할 수 있게끔
1: 네. 하고 이제 합력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저는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앞으로 이제 결과를 보면 알겠죠. 아,
0: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네, 지금 같은데요.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예. 이렇게 그래도 나오셔서 예. 좀 안심하고 하실 수 그럼요. 있는 게 다 예, 예. 자리를 예. 그렇게 잡아 놓으셨기 때문에
1: 우리 현지에 네. 그 15개 선교센터에 직원이 300명이에요.
0: 네. 그럼 직원들은 현지인들
1: 현지인 직원이 뭐 이제, 현지인 직원들을 네. 300명인데 자기네들이 다 조직해서
0: 아, 알아서 하시죠.
1: 자기 보직들이 네. 있고 다 하고 월급만 제가 아직은 책임져야 되고.
0: 네, 가장 큰 걸 지금 또 책임지고 네, 계시네요. 네, 네.
1: 뭐 어차피 벌려놨으니까 제가 책임져야 되고. 네. 대학교가 지금 이제 네 군데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올해 이제 9월에 두 칼리지 하나 유니버시티가 이제 개교되면 네. 180명의 교직원을 하여야 돼요. 근데 이게 초중고등학교 네. 유치원 하는 거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 4, 5년은 제가 180명을 하여하면
0: 아, 그 재정이 이제, 엄청난데요.
1: 네. 대학교 운영만 1년에 인건비만 100만 불이
0: 100만 불. 그 많은 금액을 어디서 다
1: 그래서 이제 그게
0: 하십니까?
1: 이제 하여간에 그래서 제가 자도 잔듯 잔 것 같지 아. 않고 계속 깬 것 같지 않고
0: 그렇군요.
1: 네, 그러고 살고 네. 있습니다.
0: 네. 정말
1: 그렇지만 그냥 네. 기도하고 네. 기도로서 지금까지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0: 그게 이게 지금 인간으로서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1: 그래서 이제 이게 네. 뭐 또 왕왕이 네. 제가 이제 굉장히 지금도 이제 뭐 이렇게 스트로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그 15개 선교센터를 할 때는 그냥 뭐 이제 기도로 한다고 생각하고
0: 네.
1: 매년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에 시작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0: 네.
1: 그때 이제 엄청난 기도 제목을 내놔요.
0: 네.
1: 그리고 내년 고난주간이 되면 그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뭐 이번 달에도 이제 뭐 월급 보내주는 게 지난달 건지 이번 달 지금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만 보내야 되는지
0: 네.
1: 그런 상황인데 대학교를 하려고 하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대학교를 위해서 후원이사회나 그런 이사회 뭐 이런 걸 만들지 않고 해왔었는데 그런 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조직을 하다 보면 또 이게 조직 제가 할 줄도 모르고
0: 네.
1: 또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도 있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주시는
0: 네.
1: 대로 하기로 생각을 하고
0: 좀
1: 네. 이제 제가 뭐 어차피 설립자니까 재정은 이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활동하고
0: 네.
1: 있습니다.
0: 그 모든 재정은 위로부터
1: 그렇게 저희들이 기도하는데
0: 흘러가는군요.
1: 예,
0: 네.
1: 기도하는데 이제 많은 성도 지금까지도 다 뭐 우리 한인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공급되어진
0: 네.
1: 것이기 때문에
0: 후원들도 많이 하시고
1: 그러니까 후원 팀이 네. 있는 건 아니 그러니까 어떤 후원에
0: 아,
1: 딱
0: 네.
1: 조직되거나 이사회가 어느 정도 맡아주시는 그런 이사회가 있는 건 아니고
0: 네, 다 개별적으로 그렇게
1: 그렇죠.
0: 대를 하시는군요.
1: 이렇게 그냥
0: 네.
1: 제가 이렇게 자꾸 알리고 비전을
0: 아,
1: 얘기하고
0: 네.
1: 하면 또 감동되시는 대로 해주시는 것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아니 저는 이제 방송하면서 후원은 뭐 생각도 안 했는데
1: 혹시
0: 지금
1: 가장 중요한 게 후원입니다.
0: 그렇죠, 그렇죠. 혹시 방송 들으시면서 아프리카에 지금 대학을 세우시고 고아원 사역, 학교 사역, 병원선 사역 너무 귀한 사역들을 하고 계신데요. 후원을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은 좀 어떻게 연락을 할 수 있을까요?
1: 저희 뭐 그 캘리포니아 주 네. 저기 사무실 전화번호가 408 781
0: 네.
1: 3574
0: 3574
1: 네.
0: 네. 월드 미션 프론티어
1: 네.
0: 사무실이죠.
1: 프론티어.
0: 네. 408-781-3574.
1: 예.
0: 네.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오셨어요.
1: 네.
0: 근데 오늘 딱 모시게 돼서 저는 참 이게 또 시간을 이렇게 네.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월드 미션 프론티어의 국제 대표이신 김평육 선교사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선교사님 좋아하시는 찬양 노래 있으시면
1: 저는
0: 함께
1: 아프리카에서
0: 듣고 가겠습니다.
1: 그 많은 땅을 보면서 이 땅을 나게 주십시오
0: 아.
1: 하는 기도를 하면서 사용하기
0: 네.
1: 때문에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0: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1: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0: 네, 맞죠. 네, 주님이 주신 땅으로 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 찬양을 듣고 다시 돌아와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0: 네,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 듣고 돌아왔습니다. 네,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국제대표이신 김평육 선교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이제 이렇게 섬기시고 엄청난 일들을 하셨는데요. 이 하시다 보면은 포기하고 싶고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든 시간 왔다 갔다 하시면서
1: 탈진이라는 게 네. 오는데 1994년에 현장 취재하고 이제 1년만 돕겠다고 생각하고 95년 한 해 그냥 고원 져주는 걸로 끝내려고 했던 네. 건데 고원을 금방 또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시작한 거.
0: 네.
1: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이제 신앙인들만 하는 얘기지만은 인생의 11조로 그냥 20살부터 80살까지 건강하게 살면
0: 네.
1: 60년 중에 6년만 드리겠습니다.
0: 네. 시간의 11조를 네. 하셨네요.
1: 그리고
0: 네.
1: 이제 사업을 문을 닫았죠. 다 과감하게.
0: 다 문을 닫고 네.
1: 이제 크리스천 신문만 네. 이제 제 아내가 하면서 그 신문을 통해서 후원되는 거는 완전히 이제 아프리카 갔다가
0: 네.
1: 쏟아붓고 또 제 집사람은 가정생활은 또 집사람이 보러 가면서
0: 아이들도 양육하시면서
1: 아이들을 하고 사역하고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만기가 된 게 99년이었어요.
0: 네.
1: 그래서 99년 1년 동안 굉장히 힘들고 또 탈진도 오고 기왕에 또 6년 사역하는 거니까
0: 네.
1: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느라고 그냥 안 다닌 데가 없이 그렇게 열심히
0: 그러셨군요.
1: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네. 지치고 또 정신적으로 이제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0: 네.
1: 근데 제가 이제 전공이 본래는 전공이 통신공학이고 컴퓨터 네트워크를 네. 했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그쪽 사업을 했고 저는 이제 6년 동안을 하나님께 열심히 다 드리면 그 다음에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 빌 게이츠 같이 만들어 네. 주실 줄 알았지.
0: 아,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정말 이제 나한테 그렇죠. 엄청난 축복만 쏟아지겠다. 보통 생각 그렇게
1: 돈으로
0: 하죠.
1: 내가 돕겠다 네,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뭐 이제 컴퓨터 기술이 6년 사이에
0: 엄청나게 더 바뀌었죠.
1: 이제 그것도 있고 네.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1년 동안 많이 기도하고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때 이제 이게 네 사명이다라는 음성을
0: 사명.
1: 다시 들려주죠. 그때 이제 사명으로 붙들고 그냥 99년 1년 또 2000년 엄청나게 이렇게 방황도 하고

0: 피곤했었는데 그 이후로 회복해 주시고 지금까지 한 번도 피곤해 본 적이 없어요.
1: 그렇군요.
0: 그리고 네. 후회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 올해가 나이가 70이 됐어요.
1: 그렇게 안 보이세요. 네,
0: 근데
1: 너무.
0: 근데 이제 70 네, 돼서 네. 다 돌이켜보면 그냥 네. 내가 엔지니어로 그냥 뭐 사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냥 또 목사로 어떻게 그냥 조용히 목회하는 것보다도 네. 보람있게 살았다 생각하고 아직도 10년은 더 해야 되니까 열심히 네. 일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네. 살다 보면 이제 누구나가 이제 신앙 쪽으로 또 이제 소명이라고 크리스찬들은 얘기를 하고 보통 군들도 또 그냥 어떤 그 다 맡은 바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들을 잘 넘기셔서 또 신앙의 힘으로 지금까지 잘 걸어오셨네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1: 앞으로 또 갈 길이 많아요. 어떤 비전과 소망을 갖고
0: 지금
1: 계십니까?
0: 지금 저희가 네. 제가 추진하고 있는 게 비전 2030 그래가지고 네. 아프리카 지금 저희가 다섯 개의 나라에서 하기 때문에 우간다, 또 탄자니아, 루안다, 콩고, 네. 부룬디. 근데 이제 탄자니아, 우간다, 루안다의 대학이 설립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부룬디하고 콩고에 세우면 다섯 개의 대학이 네. 세워지는데 각 나라의 대학을 하나 세우는 걸 지금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학만 덜렁 있는 것보다는 아이들을 그 아주 좋은 지도자로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네. 그런 그 가정에서 흘러가는 이런 것들을 좀 끊고 참 좋은 사람으로 키우내기 위해서 어려부터 교육 필요해서 좀 유치원부터 4살, 5살, 6살 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하면 15년을 저희가 교육할 수 있어요. 아침에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제 학교이기 때문에 15년을 그렇게 이제 보내는 네. 그런 선교센터를 각 나라에 3개씩 건축을 하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건축된 데는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제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그 중에서 우수한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대학교에
1: 지원을
0: 하는
1: 되고.
0: 걸로 네. 이제 그래서 15개 선교센터를 완성해야 되고 지금 계속 건축 중이에요. 건축하고 개교하고 네. 건축하고 네. 개교. 올해도 지금 5군데 또 학교가 또 개교가 네. 되고 그리고 이제 병원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선 1호선, 이제 2호선 수술선이 완성이 돼가지고, 이제 수술 장비까지 다 갖춘 그런 배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하고 미국에 또 뭐 앞으로도 계속 장기적으로 하려면 선교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좀 장기적인 일이고,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선교라는 입장에서는 전도하고 예수님 믿게 한 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공간들이 있어야 네. 되니까
1: 교회도 개척하시고
0: 그렇죠. 그래서 네. 교단을 만들었어요.
1: 아, 교단을
0: 그동안에
1: 만드셨어요?
0: 이제 저희 네. 신학교에서 한 850명 정도 네. 신학생을 졸업했는데 그중에 260명이 이제 저희들이 안수해서
1: 네.
0: 하나의 교단을 만들고 지금도 이제 계속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는 또 이렇게 학교 고아원 이런 사역들을 우리 이제 한국 교회가 지원하기보다는
1: 네.
0: 이제 제가 죽고 나면은 그냥 현지 교회가 지원하는 시스템을 가지려면
1: 그렇죠. 네.
0: 이제 교단을 지금 만든 일을 하고 있고 이제 교단을 만들어졌고
1: 네.
0: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로 이제 그 이 다섯 개 나라 사람들을 파송하고 한국 사람들 훈련해서 파송하기 위해서 선교 훈련원이 있고
1: 네.
0: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0여 명 정도를 한국의 대학으로 유학을 보냈었는데 이제는 우리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한국과 미국에 유학을 보내서 석사, 박사를 만들어서 대학교를 앞으로 이끌어 가도록
1: 네.
0: 그래서 100명을 목표로 지금 2030년까지 하려고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1: 2030년이면 길다면 길지만 아직 긴 시간은
0: 그렇죠.
1: 아니에요.
0: 이제 5년 남았습니다.
1: 네, 5년 안에 다 이루실 후반기. 거라고 믿고요. 네, 네. 저도 이제, 열심히 응원하면서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네. 많은 분들을 만나셨어요. 뭐 현지인들은 너무나도 많이 만나셨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분, 아 이분의 삶이 변화되었던 분 많으시죠? 그 중에 또 어떤
0: 뭐,
1: 분 좀 나눠주실까요?
0: 뭐 네. 여럿이 있는데 특히 뭐 하나 조금 아까 말한 이제 교단 설립하는 네. 데 있어서 우리 그 우간다에 만지 단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18살 때 아까 네. 그 난민촌. 난민촌에서 네. 우리 성경학교를 할 때 루안다에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다가 지금 피난 나온
1: 네.
0: 아이였는데 그때 이제 신학교를 들어왔어요.
1: 네.
0: 그러다가 이제 97년에 루안다 난민들을 막 유엔에 강제로 루완다로 이제 광주에 귀환할 때, 네. 이 사람이 이제 루완다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 우간다 센터가 있으니까 우간다로 이제 피난을 나왔죠. 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서 우간다 나와서 18살, 19살 때부터 지금까지 같이 있어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이제
1: 네.
0: 결혼도 거기서 시키고,
1: 아, 결혼도 시키고,
0: 지금 네. 우리 우간다의 유토피아 대학교가 세워진 그 땅이 그때 네. 확보해 둔 때였어요. 96년에 네. 확보한 네. 거고, 97년에 그 친구가 들어와서 그때서부터 숲을 뭐 잘라내고 하는 일들을 네. 이렇게 이 사람이 했고 뭐 판가 들고서 이렇게 자르고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일을 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한동대학에 유학을 보내서 그 다음에 네. 그래서 한동대학을 졸업하고 돌아가서 또 목회도 세워놓은 교회 네. 하다가 다시 유학을 보내서 이제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네. 들어가서 네. 지금 목회를 잘하면서 265명의 그 목회사를 안수하고 교단을 만들면서 첫 번째 총회장을 맡겼고,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그 땅에 그거 뭐 개관하고 한 게 다 이 사람이 수고한 거니까, 저야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재정 지원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자 이제 결정만 해준 거고, 그래서 이분이 재단 이사예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지금 대학교도 운영하고, 교단도 운영하고, 18살 꼬마가 그렇게 커서
1: 그렇게
0: 아들 다섯을 낳고 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런 아이들이 아주 많죠.
1: 그렇군요. 네. 다 그 어려서 함께 했던 네, 사람들을 네. 쭉 성장시키면서 네. 이 현지에서 뿌리를 네. 내리고 리더가 되게 만드셨네요. 네. 네. 얼마나 보람이 있으시고.
0: 그래서 뭐 네. 이제 그 만지 같은 경우는 또 뭐 다른 우간다도 탄자니아도 다 마찬가지지만 네. 그냥 뭐 아무 때라도 그러니까 현지화라는 얘기 아까 네. 그 현지화라는 얘기는 내가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떠나도 네. 현지인들이 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우리 만재 같은 경우는 뭐 아들보다도 더 어쩌면 또 더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말 없이 그냥 한 번도 예, 노하고 불순종을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렇게 하자는 대로 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라든지 그냥 제가 없으면 또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이제 키워져 있고 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아, 오늘 참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0: 예, 어쩌다 이런 말까지 나왔네요.
1: 감사드립니다.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우리 지금 방송 듣고 계신 K라디오 AM1310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해주시겠어요?
0: 예, 이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있는데 가장 아쉬운 점은 우리 한국분들이 아프리카를 너무 잘 모르고 있다.
1: 네.
0: 이제 그리고 너무 이렇게 비참하고 어렵고 병나고 이런 거 뭐 덥고
1: 네.
0: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1: 네.
0: 아프리카는 지금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 또 성령의 운동이 또 개발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처럼 교육과 우리 경험을 나누는 일들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든지 아프리카에 가서 우리의 경험들을 나누어 줄 수 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미국 사회에서 우리가 은퇴하고 나서 우리가 가진 기술들 또 그런 재능들 경험들 뭐 우리가 여기서 연금 받으면 아프리카 가면 아주 이제 저 대저택에서 사시면서 네. 아프리카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는데
1: 그렇죠. 네. 네,
0: 그런 기회들 또 대학교 같은 데서 강의한다든가 네. 초등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든가 얼마든지 좋은 기회들이 있는데 우리 은퇴한 분들이 좀 그렇게 활용되었으면 좋겠고
1: 네.
0: 젊은이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에게 편안한 데 안주하는 것보다도
1: 네.
0: 아프리카 같은 데 새로 시작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저는 38에 배낭 메고 가서 대학교를 5개를 설립한 사람이 됐으니까
1: 아, 네.
0: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소망을 갖고 그런 도전을 하고 아프리카가 또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김평육 선교사님과 함께했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변함없이 한 길을 걸어오신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참 너무나도 어떤 삶이 또 복된 삶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진정한 선교와 또 희망을 심는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프리카 선교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 선교사로서의 비전도 공감을 하면서요. 선교사님이 계획하신 2030년까지의 그 계획들 선교센터 그리고 병원선, 수술선까지도 또 대학들도 잘 세우셔서 아프리카의 선한 영향력을 더욱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이어지기를 저도 함께 응원하며 빌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김평육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참 세상에 어려운 일들도 많고, 그렇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꿋꿋이 꿈을 이뤄가시면서 애쓰시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따뜻함이 전해지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평안하고 행복한 오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차 구입 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3: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2: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3: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4: Q은의 부동산이 보인다.
5: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집을 팔려고 계획하신 분들에게 타이밍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언제 집을 내어놓아야 하는지 시즌별로, 요일별로, 그리고 상황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즌으로 살펴보면 역시 봄 마켓입니다. 워싱턴 DC 지역은 언제나 3, 4, 5월 달이 가장 피크입니다. 팬데믹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해가 아닌 이상 1년 내내 거래되는 주택 숫자의 반 이상이 봄 마켓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겨울철에 필요한 수리와 준비를 마치고 2월부터는 날씨와 마켓 상황을 잘 살펴서 3월이나 4월을 타겟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일별로 비교를 해보자면 제가 가장 권하는 요일은 목요일입니다. 사전에 커밍순을 붙여놓고 충분히 홍보를 한 후에 바이어에게 집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액티브 리스팅은 목요일날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금, 토, 일 이렇게 주말을 충분하게 집을 보여주신 후에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어퍼를 받거나 피드백을 요청해서 마켓을 진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아무 목요일이나 다 좋은 것은 아니고 반드시 날씨도 살펴보고 할리데이가 끼어 있는지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집의 상황은 비어있는 집이 가장 좋습니다. 간단한 수리도 해놓을 수 있고 새 페인트나 바닥을 교체할 수도 있으며 스테이징을 통해 보여지는 모습을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를 나가고 집을 내어놓을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짐을 정리해서 리스팅을 해야 하겠습니다. 가급적 개인적인 물건들은 다 정리를 하고 리얼터나 스테이저의 도움을 받아 가구의 재배치나 데코레이션 아이템으로 바이어의 눈길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렌트를 놓은 집이라서 테넌트가 여전히 살고 있는 상황에서 꼭 집을 내어놓으셔야 한다면 테넌트와 긴밀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렌트 계약서에는 테넌트가 이사 나가기 전에 집을 내어놓을 수 있는 권리가 집주인에게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하고 리즈너블한 시간에 집을 보여줘야 한다고 부연 설명이 또한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테넌트의 친절한 도움이 있는 집과 그렇지 못한 집은 세일이나 다시 렌트를 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나는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렌트하우스는 세일 계획을 세움과 동시에 테넌트와 미팅을 셋업해서 서로의 필요와 도움을 요청하고 주택 매매에 착오가 없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집을 사고 파는 일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일에서 타이밍은 참 중요합니다. 요즘처럼 부동산 마켓이 빠르게 움직일 때는 타이밍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최선의 시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2: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교회가 주최하는 제10회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하는 큐티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이어서 워크샵은 6월 16일 화요일 7시 30분에 열리며 13941 브래덕 로드 센터빌 주님의 교회에서 전두란노 서원 순회 큐티 세미나 팀장인 주님의 교회 문경두 목사와 김준옥 큐티 디렉터가 경건 훈련과 경건의 시간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신청 및 문의는 703-859-2004, 703-859-2004이며 참가비와 교재는 무료입니다. 이번 큐티 세미나에 함께하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50년간 전문 상담, 가족 지원, 정신건강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건강한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는 워싱턴 가정상담소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마련 행사 드라이빙 호프 자선 골프 대회가 6월 14일 일요일 메릴랜드 머스켓 리치 골프 클럽에서 열립니다. 오전 11시 30분 등록을 시작으로 오후 1시 30분 샷건 티어프 방식으로 진행이 되며 참가비는 $150로 점심 및 저녁 식사가 포함됩니다. 기업과 단체의 후원, 스폰서십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며 여러분의 참여와 후원은 상담과 돌봄이 필요한 가정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희망을 전달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703-261-2225, 703-261-2225 워싱턴 가정상담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국제 라디오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미 정부의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가속화 정책이 첫 성과를 냈습니다. 안타레스 뉴클리어가 개발한 소형 모듈 원자로가 임계 달성에 성공하면서 소형 모듈 원자로 상용화 기대와 함께 글로벌 원전 시장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스페이스X의 AI 사업 매출이 2030년까지 100배 이상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으며 기업 공개 흥행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하려면 AI 모델 경쟁력 확보와 대규모 투자 성과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 석유업계가 호르무즈 해협 긴장과 원유 재고 급감으로 몇 주 내 유가 급등 가능성을 트럼프 행정부에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백악관은 관련 경고를 부인하면서도 시장에서는 에너지 가격 변동성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쿠바 대통령과 카스트로 가문 인사들을 포함한 최고 권력층에 대한 전방위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쿠바 정권의 자금줄과 핵심 인사들을 동시에 겨냥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투자자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주가 조작 등 불법 행위로 얻은 수익은 환수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시장 교란 행위 단속과 투자자 보호 조치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미 증시에 스페이스X, 오픈AI 등 대형 기업 공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140년 역사의 은광 기업까지 상장하며 기업 공개 시장 과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투자 열기가 닷컴 버블 시기와 유사하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픈AI 등 주요 AI 기업의 지분을 정부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I 산업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정부가 규제 대상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는 데 따른 법적, 정책적 논란도 예상됩니다. 메타가 스마트 안경 앱에 얼굴 인식 기능을 준비 중인 정황이 드러나면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입될 경우 스마트 안경 시장 확대와 함께 생체 정보 보호를 둘러싼 규제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월가 트레이딩 강자 제인 스트릿이 AI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자체 데이터 센터 구축에 나섰습니다. 금융권에서도 AI 인프라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데이터 센터 수요가 빅테크를 넘어 금융업계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금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미 정부가 쿠바 권력의 정점인 카스트로 가문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전방위 제재에 나서면서 미국과 쿠바의 갈등 양상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4일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과 배우자인 리스 쿠에스타 페라사, 아들 마누엘 아니도 쿠에스타 등 대통령 일가 3인에 대해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쿠바의 권력 실세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의 유일한 아들인 알레한드로 카스트로 에스핀과 친손자 라울 알레한드로 카스트로도 제재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날 제재 명단에 포함된 이들은 현 정권 수반과 비선 실세를 망라하는 쿠바 권력층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최고 마코 실력자인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이 미 법무부에 기소된 상태인 것을 감안하면 쿠바 최고위층은 모두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셈입니다. 이들 5명 외에도 쿠바 혁명 무력부와 주민들을 감시 통제하는 기관인 혁명보위위원회, 국영여행사, 광업회사 등 주요 기관과 산업체도 함께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번 제재에 따라 디아스카넬 대통령 등은 미국 관할권 내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과 부동산, 은행 계좌가 동결되고 미 금융기관과의 거래도 전면 금지됩니다. 미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1일 쿠바 경제의 근간 역할을 하는 군사복합체 가이사에 대한 행정명령 발령 이후 가장 수위 높은 제재입니다. 가이사와 거래하는 제3국 기업까지 제재하는 걸 골자로 하는 이 행정명령에 따라 그간 가이사와 거래했던 쿠바 내 글로벌 기업들이 압박을 받으면서 탈출 러시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한 데 이어 정권 핵심 수뇌부까지 겨냥하면서 쿠바를 점령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곧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이런 정권 전복 시나리오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쿠바에 대한 제재가 정권 붕괴를 노린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 우리는 단지 그 나라가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잘 운영되는 국가가 되기를 원할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그 나라는 굶주리고 있고 에너지도 없고 석유도 없고 돈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이날 미 제재 발표 후 소셜미디어 X를 통해 공격적이고 사악하다며 제재에 강하게 반발했다고 AFP통신이 전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최악의 시나리오에 맞서고 제국주의적 맹공에 저항하는 우리의 결심과 충돌할 것이라며 봉쇄와 미국과 쿠바 간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차기 워싱턴 DC 시장 선거에 출마한 제니스 루이스 조지 시의원과 캐년 맥더피 후보가 4일 NBC 워싱턴 주최 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두 후보는 공공안전과 청소년 범죄, 연방 이민단속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며 유권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예비선거가 오는 16일로 임박한 가운데 DC의 미래 비전을 둘러싼 정책 경쟁이 한층 뜨거워지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입니다.
1: 워싱턴 DC 시장 선거의 유력 주자로 꼽히는 제니스 루이스 조지 시의원과 캐넌 맥더피 전 DC 시의회 의원이 4일 MBC 워싱턴이 주최한 후보 토론회에서 주요 현안을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마크 시그레이브스가 진행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1월 발생한 포토맥강 하수 유출 사고와 공공안전, 이민단속,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특히 올해 초 발생한 대규모 하수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를 놓고 두 후보는 모두 현 DC 워터 경영진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난 1월 하수관 파손으로 2억 갤런이 넘는 오수가 포토맥강으로 유입되면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사회자가 데이비드 게이디스 DC 워터, 최고 경영자가 계속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루이스 조지 의원은 잠시 침묵한 뒤 아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반면 맥더피 후보는 CEO 해임 여부를 판단할 충분한 정보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책임 있는 사람은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사회자는 두 후보에게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공화당 연방의원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두 후보 모두 특정 인물을 언급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루이스 조지 의원은 연방의사당을 직접 찾아다니며 의원들과 관계를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맥더피 후보는 공화당은 워싱턴 DC를 구해주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일들을 수행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민단속 문제 역시 뜨거운 쟁점이 됐습니다. 루이스 조지 의원은 시장 취임 첫날 전직 경찰청장 파멜라 스미스가 내린 행정지침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침은 DC 경찰이 구금 상태가 아닌 이민자에 대한 연방이민당국의 법집행 활동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루이스 조지 의원은 DC의 보호도시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학교 교사와 행정 담당자들이 연방이민당국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공공데이터와 주민정보 역시 연방이민당국과 공유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맥터피 후보 역시 취임 첫날 해당 협조 체계를 종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공안전 회복을 위해서는 경찰 조직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맥터피 후보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경찰청장을 임명하겠다며 경찰 조직 문화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론 과정에서는 후보들 간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맥터피 후보는 발언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다며 불만을 나타냈고 내 말을 끝까지 하겠다, 상대 후보가 계속 끼어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루이스 조지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성과가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여성들이 해낸 일을 남성들의 자신의 공으로 돌리려는 모습은 매우 흥미롭다며 성별 문제까지 언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31일 노스웨스트 지역의 19번가 침례교회에서 열린 지역사회 시장 후보 포럼과도 대조를 이뤘습니다. 당시 유력 주자로 꼽히는 루이스 조지 의원과 맥더피 후보가 모두 불참하면서 일부 주민들은 실망감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MBC 워싱턴 토론회에서는 두 후보가 모두 참석해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직접 설명하고 상대 후보와 공방을 벌이면서 유권자들에게 정책 비전과 리더십을 검증받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루이스 조지 의원이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12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된 ABC 뉴스가 인용한 시티캐스트 여론조사에 따르면 루이스 조지 의원은 민주당 지지층의 39% 지지를 얻어 34%를 기록한 맥더피 후보를 5%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모두 7% 이하에 머물렀으며 전체 유권자의 24%는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워싱턴 DC 역사상 처음으로 순위 선택 투표가 도입된다는 점이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최대 5명의 후보를 선호 순서대로 선택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가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할 경우 최하위 후보를 순차적으로 탈락시키면서 해당 표를 다음 순위 후보에게 재배분하게 됩니다. 실제로 루이스 조지 의원이나 맥더피 후보를 1순위로 선택하지 않은 유권자들 가운데서는 맥더피 후보를 2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개표가 진행되면서 탈락 후보들의 표가 재배분될 경우 현재의 격차가 좁혀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순위 선택 투표제가 도입되면서 단순 지지율뿐 아니라 후보들의 확장성과 연합 능력도 승패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현재 루이스 조지 의원이 앞서고 있지만 부동층이 여전히 24%에 달하고 맥더피 후보가 2순위 선호도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어 선거 막판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접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뉴욕 증시에서 스페이스X, 엔트로픽, 오픈AI 등 메가톤급 기업 공개가 예정된 가운데 미국 내 유서 깊은 은광을 보유하는 광물회사가 4일 뉴욕 증시의 상장과 주식 공모 시장의 과열을 반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선샤인 실버마이닝 앤 리파이닝은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에 처음 상장돼 첫 거래일 공모가 대비 27% 급등 마감했습니다. 선샤인 실버마이닝 앤 리파이닝 SSMR은 기업가치 19억 달러를 인정받아 이번 기업 공개를 통해 2억 7천만 달러를 조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SSMR은 신규 조달한 자금을 기반으로 2028년부터 아이다호 소재 선샤인 광산에서 은 채굴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선샤인 광산은 1884년 처음 발견돼 미국에서 최대 은 생산지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1972년 뱅도 화재로 광부 91명이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1980년대 초반 은 가격 하락 여파로 1982년 생산이 중단됐고 이후 생산 재개와 중단을 반복하던 중 2010년 억만장자 투자자 토머스 케플런이 이끄는 투자회사 일렉트럼 그룹이 파산 경매에서 소유권을 획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SSMR의 상장은 몇 년 만에 가장 뜨거워진 주식 공모 시장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2000년 버블닷컴이 터지기 직전에도 인터넷 관련 업체의 상장이 줄이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월가 일각에서는 기업 공개 시장 과열을 증시 거품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 중 하나로 여깁니다. 스페이스X는 이달 중순 기업 공개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750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입니다. 상장에 성공할 경우 기업 가치는 1조 7,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디오 정오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뱅크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크호프 제공입니다.
2: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제스프리 선골드 키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24불 99, 시온유 수박 해당 5불 99, 한국산 팽이버섯 팩당 99장, 파 5번들당 1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소프채쌀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기 간정 14불 99, 양념 돼지불고기 파운드당 4불 99, 바베큐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
1: 99.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3일 밤 뉴욕 닉스가 NBA 챔피언 결정전 1차전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뉴욕이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53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는 닉스의 선전에 이어 이제 일주일 뒤면 FIFA 월드컵까지 개막하면서 뉴욕과 뉴저지 일대는 올여름 대규모 스포츠 축제의 중심 무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1: 뉴욕이 스포츠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3일 밤 텍사스 샌 안토니오에서 열린 NBA 챔피언 결정전 1차전에서 뉴욕 닉스가 샌 안토니오 스펄스를 상대로 105대 95로 꺾고 귀중한 첫 승을 따냈습니다. 경기의 주인공은 단연 에이스 제일런 브런슨이었습니다. 1쿼터 도중 무릎 부상으로 잠시 코트를 떠났던 브런슨은 2쿼터에 복귀한 뒤 30점을 몰아넣으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4쿼터 승부처에서 연속 득점과 결정적인 3점 슛을 성공시키면서 역전승의 주역이 됐습니다. 1973년 이후 53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는 닉스의 선전에 그야말로 뉴욕 시민들은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3일 밤 경기를 마치고 흥분한 뉴욕 시민들은 택시 위에 올라가 춤을 추거나 흥분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거리에서 응원을 이어갔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역시 뉴욕 닉스를 상징하는 파란색과 주황색 불빛으로 빛났습니다. 소란만단이 뉴욕시장은 다음 주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리는 챔피언 결정전 3차전을 직접 관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3차전 관람을 위해 경기장을 찾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두 사람은 별도의 만남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처럼 NBA 파이널 열기로 뉴욕시가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든 가운데 일주일 뒤면 2026 FIFA 월드컵이 개막합니다. 뉴욕주와 뉴욕시는 대회 개막을 일주일 앞두고 교통 및 치안 대책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캐티 호컬 뉴욕주지사와 조란 맘다니 시장은 4일 목요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월드컵 경기 당일 지하철과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메트로 노스 운행을 확대하고 뉴저지 메트라이프 경기장뿐만 아니라 뉴욕시 내에 예정돼 있는 행사장으로 향하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증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하철 전동차마다 설치된 보안 카메라를 포함해 총 3만 3천 대의 감시 카메라와 드론을 활용해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뉴저지에서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당일에는 맨해튼 미타운 42스트리트 일대에서 대규모 교통 통제가 시행됩니다. 42스트리트는 셔틀버스와 버스 전용 통행로로 운영되며 월드컵을 위한 차량이 빨리 링컨 터널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시는 이를 통해 일반 시민들이 교통체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뉴저지 경기장으로 열차를 이용해 이동하는 경기 관람객들로 펜스테이션 주변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펜스테이션 주변인 32스트리트, 33스트리트 일부 구간은 경기 당일 승객 대기 공간을 위해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또 경기 시작 6시간 전부터 경기 종료 후 3시간까지 미타운 지역의 대형 화물차 배송도 제한됩니다. 배송 차량이 길을 막아서면서 교통 정체가 심화되지 않도록 한다는 조치입니다. NJ 트랜짓은 경기 당일 메트라이프 스테디움으로 향하는 특별 열차를 운행하고 뉴욕 펜스테이션 승하차 통근객들은 패드 열차나 NJ 트랜짓 버스를 추가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2: No city is better prepared than New York. No city knows how to handle crowds, extra riders, intercept criminals, online threats, and we will keep, no city is better prepared to keep its trains and buses running on time.
3: Look, when it comes to the logistics of it, I feel that we're fully prepared. I think we're showing ourselves capable of ensuring that this is a summer where New Yorkers can celebrate and where safety is never in question.
1: NBA 파이널과 2026 FIFA 월드컵으로 올 여름 뉴욕은 스포츠 축제로 뜨거울 전망입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미국의 전직 주한대사들이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의 한국 정치 관련 칼럼 내용에 대해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진보정부 성향과 별개로 한미 동맹에 대한 과도한 부정적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4: 전직 주한미 대사들이 4일 이재명 정부가 강경 좌파 성향이며 미국보다 중국에 기울어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최근 외부 필진 칼럼에 반박했습니다. 직전 대사인 필립 골드버그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한미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한국의 진보 성향 정부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국제정책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친미적 태도를 덜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 급진 공산주의자 같은 사람이라는 식의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하며 그를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런 인상은 받지 못했다며 뛰어난 정치인이며 어제 선거 결과를 통해서도 또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골드버그 전 대사는 이 대통령이 미국과의 동맹, 특히 미 핵 우산의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월스트리트저널 칼럼과 같은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캐서린 스티븐스 전 대사는 한국의 여론조사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한국 국민 대다수가 강력한 한미 관계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그는 반미주의와 특정 정책에 대한 반대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면서 오늘날 한국 정치에 대해 말할 때 반미주의는 매우 시대착오적으로 들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일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함께 사용하는 오산 공군기지에 대한 특검 압수수색,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수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미 공유 기밀정보 공개 언급 논란 등을 열거하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취지의 보수 성향 인사 2명의 칼럼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전날 연방 하원 청문회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때로는 일본의 경우처럼 미국의 국익에 더 우호적인 지도자를 선출하기도 또 때로는 다른 관점을 가진 지도자를 선출하기도 한다면서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들을 상대할 때의 독특한 측면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세계 스마트 안경 시장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메타가 얼굴 인식 기능을 몰래 내장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 정보기술 전문 매체 와이어드는 메타 스마트 안경 구동에 필요한 메타 AI 스마트폰 앱을 정밀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여러 차례의 업데이트를 통해 얼굴 인식 기능 관련 코드가 추가됐다고 4일 보도했습니다. 이 기능은 메타 내부에서 애초 네임 태그라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최근에는 명칭을 커넥션스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기능은 스마트 안경 카메라에 인식된 사람의 얼굴을 페이스 프린트라고 불리는 고유 생체 인식 서명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특정 인물이 카메라에 포착되면 착용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등 역할을 합니다. 메타는 이미 지난 1월부터 이 기능을 앱에 통합했으며 해당 앱은 5천만 회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했습니다. 메타 AI 앱을 분석한 비영리 단체 전자 프론티어 재단 산하 위협연구소의 쿠퍼 퀸틴 보안 연구원은 이 기능이 아직 소비자들에게 노출되진 않았지만 출시 준비는 거의 마친 것 같다며 메타는 자사 고객이 분산 감시 기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부코드라는 가명을 쓰는 독립 보안 연구원도 얼굴 인식 기능의 핵심 요소는 이미 메타 앱에 포함돼 있다며 기능이 실제 작동하기까지 남은 과제는 많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즈도 메타가 정치적 혼란기를 틈타 해당 기능을 출시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내부 문서를 입수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메타 대변인은 아직 소비자에게 제공된 건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며 만약 서비스를 출시하기로 결정한다면 신중하면서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중앙집중식 얼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메타는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 속 인물을 식별하는 얼굴 인식 기능을 도입했다가 사생활 침해 논란과 소송에 직면해 집단 소송 합의금 6억 5천만 달러와 미 연방거래위원회 과징금 50억 달러 등을 물고 2021년 이를 폐기한 바 있습니다. 연방 하원이 대통령의 의회 승인 없는 이란전 수행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두고 비애국적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특히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여당 공화당 이탈파 의원 4명을 향해서는 부끄러운 줄 알라며 거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성영화 기자입니다.
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하원에서
4: 이란과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데 대해 비애국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어제 하원은 멍청한 민주당 의원 전원과 나쁜 공화당 의원 4명의 찬성으로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려는 최종 협상 도중에 나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면서 도대체 누가 이런 비애국적 행위를 하나라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협상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알고 있다면서 민주당원은 트럼프 혐오 증후군에 사로잡혀서 내게 승리가 추가되는 것보다 차라리 미국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4명의 공화당원은 별개다. 그들은 그저 관심을 갈구하는 자들일 뿐이라면서 그들은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 마가,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과의 종전협상에서 막판 줄다리기를 하는 와중에 하원에서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이 통과돼 자신의 힘을 빼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불만을 토로한 것입니다. 특히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4명을 지목하며 강성 지지층 마가의 표적으로 만들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연방 하원은 전날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과의 전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세 차례 결의안이 부결됐다가 이번엔 공화당에서 4명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지면서 통과됐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5: 월가 트레이딩 최강자로 부상한 제이스트리트가 빅테크 클라우드 의존에서 벗어나 자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구축에 나섭니다. AI 연산 능력 수요가 금융권으로까지 번지면서 새로운 데이터 센터 수요처가 열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4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제인 스트릿은 기술과 가상화폐, 금융업계 기업들과 새 데이터 센터 건립을 협의 중입니다. 규모는 100에서 200메가와트 수준으로 정확한 용량과 위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제인 스트릿은 그간 텍사스주 댈러스 데이터 센터와 코어위브 등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를 통해 연산 자원을 조달해왔습니다. 하지만 거래 고도화에 필요한 연산량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외부 공급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혔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론 민스키 제인 스트릿 기술 공동 책임자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이 가용 연산량의 한계에 막혀 있다며 현재 수만 개 수준인 그래픽 처리 장치를 수십만 개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연산 능력을 10배로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자체 데이터 센터의 핵심 용도는 자산 가격 예측 등 내부 AI 모델 훈련입니다. 제인 스트릿은 수천 건의 거래를 초단위로 처리하는 고빈도 트레이딩 외에 며칠, 몇 주까지 포지션을 유지하는 중빈도 트레이딩에서도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0: 뱅코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코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코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코프 제공입니다. 최대로 폼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전반적으로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비교적 안정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은 크게 올라 다소 더운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90도, 섭씨 32도, 최저기온 71도, 섭씨 22도입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비슷한 하늘빛이 이어지겠습니다. 구름이 조금 낀 가운데 더운 기온은 한층 더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93도, 섭씨 34도, 최저기온 71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구름이 조금 있는 날씨가 이어지겠고 비교적 무더운 기온이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94도, 섭씨 34도, 최저기온 68도, 섭씨 20도입니다. 토요일인 내일 역시 큰 흐름은 비슷하겠습니다. 구름 조금 낀 하늘 속에 한낮 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내일 낮 최고기온 93도, 섭씨 34도, 최저기온 72도, 섭씨 22도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야외 활동 시에는 수분 섭취와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월 5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나 또 찔끔했나봐. 밤에도 화장실 가느라 자주 깨고. 아 정말 고민이야.
2: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항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젤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1: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2: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리스 센터. 예약 문의 516-487.

0: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ulle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하세요.
1: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2: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국제사회의 반발을 의식한 듯 통행료가 아니라 안전과 항해 지원에 대한 서비스 비용이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이날 인터뷰를 통해 이란과 오만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수수료 징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오만과 공동으로 제공하는 항해 지원과 수색, 구조, 안전보장, 환경오염 정화 서비스에 대한 기용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행료 명목으로 돈을 받지는 않겠지만 각종 서비스 명목으로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그는 이 같은 수수료 제도가 일부 국가들을 100% 만족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인정했지만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이란의 입장은 미국과의 분쟁이 종료된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영향력을 고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폐쇄되는 것보다는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통항이 재개되는 편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주장도 없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은 이 같은 이란의 계획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입니다. 영국에서 백인 청년 피습 사망 사건의 인종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0: 18세 백인 학생 헨리 노박이 시크교도로부터 흉기 공격을 당하고도 경찰의 오인으로 수갑을 찬 채 사망한 사건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당시 디그완은 본인이 노박을 찔러놓고서는 경찰에게는 노박이 자신에게 인종차별적인 공격을 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디그완은 지난 1일 최소 복역기간 21년의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영국에서 백인의 인권이 유색인종 인권보다 무시당하는 역차별이라는 비판을 일으켰습니다. 머스크 CEO는 그동안 소셜미디어 X에서 노박 사건과 관련한 영국의 대응을 비판해왔으며 지난 2일에도 경찰이 노박이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얼마나 극악무도하게 그를 다뤘는지 또 살인범에게는 얼마나 비굴하게 굴었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을 아는 사람 모두에게 퍼뜨리라고 썼습니다. 머스크는 조지 플로이드에 대해서는 수백만 번 기사를 썼던 주류 언론이 노박에 대해서는 조용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인 바칼로레아에서 철자 오류에 대한 채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작 교육부 장관이 TV 프로그램에서 철자 실수를 해 체면을 구겼습니다. 최근 프랑스 공영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한 에두아르 제프레 프랑스 교육장관은 현장에서 즉각 이루어진 철자 테스트에서 일부 단어를 잘못 적었습니다. 제프레 장관은 먼저 환영이라는 뜻의 아퀼이라는 단어를 받아 쓰는 과정에서 철자를 틀렸다가 진행자의 지적을 받고 다시 적었습니다. 이어 프랑스에서 자주 혼동되는 단어인 딜레마, 딜렘을 받아 썼지만 오답 처리도 했습니다. 제프레 장관은 프랑스에서도 까다로운 단어로 꼽히는 진달레, 포도덴토호는 정확히 적어 그나마 체면을 세웠습니다. 제프레 장관은 앞서 학생들의 기초 학력 강화를 위해 철자 오류를 보다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며 사실상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수험생들에게 답안 제출 전 반드시 재검토를 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1: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의 살인과 총격 사건이 올해 들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경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지난 5개월 동안 살인 및 총격 사건, 총격 피해자 수 모두 통계 작성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의 기자입니다.
1: 뉴욕시경이 3일 발표한 범죄 통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뉴욕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10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129건보다 20.9%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연초 5개월 기준 최저치입니다. 총격사건 역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발생한 총격사건은 247건으로 작년 대비 5.7% 감소했으며 총격 피해자는 289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7%가 줄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한 달 동안 발생한 총격 사건은 51건, 총격 피해자는 58명으로 모두 월간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 전체 주요 범죄도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5월 한 달간 주요 범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감소했으며 올 누적 기준으로도 6%가 줄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 따져보면 강도 사건이 올 들어 11%, 절도는 4.6%, 차량 절도는 9.6% 감소했습니다. 주택 침입 절도 역시 19.5%가 줄어들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중범 폭행 사건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뉴욕시경은 가정폭력 사건이 증가했고 경찰관 및 공무원 대상 폭행이 증가하면서 중범 폭행 사건 감소를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뉴욕시경은 가정폭력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대응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공주택단지의 치안 역시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공주택 내 살인사건은 지난해보다 46% 감소했으며 공공주택 내

0: 총격 사건은 24%, 강도 사건은 24%가 줄면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안전한 한 해 출발을 기록했습니다. 지하철 범죄 역시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올 들어 지하철 내 주요 범죄는 1% 감소했으며 지난 5월 한 달간 지하철 내 총격 사건과 총격 피해자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시카 티시 뉴욕시경 국장은 이번 성과가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정밀 치안 전략의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티시 국장은 불법 총기 단속과 갱단 수사, 범죄 우범 지역 집중 순찰을 통해 시민 안전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NYPD는 올 들어 갱단 조직 20곳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으며 거리에서 약 2,000정의 불법 총기를 압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증오범죄는 증가했습니다. 올 들어 증오범죄는 265건이 발생해 작년 대비 8.6% 늘었으며 이 가운데 반유대주의 범죄가 152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NYPD는 올 여름 월드컵 및 대형 행사들이 잇따라 예정돼 있는 만큼 추가 인력 배치를 통해 뉴욕시 치안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1: 살아있는 동물의 살을 파먹는 기생충 신세계 나사벌레가 미국의 송아지에서 발견됐습니다. 4일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 동무부는 텍사스주의 송아지에서 신세계 나사벌레 감염 사례를 확인하고 긴급 방역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에서 신세계 나사벌레가 발견된 건 1960년대 박멸 이후 첫 사례입니다. 농무부는 감염된 송아지를 격리해 치료하는 한편 추가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파리목 곤충의 유충인 신세계 나사벌레는 성체가 가축, 야생동물, 사람 등 온혈동물의 피부에 알을 낳으면 거기서 부화한 구더기 수백 마리가 피부를 파먹어 들어갑니다. 구더기가 날카로운 입으로 숙주를 피부에 파고드는 것이 마치 목재에 나사를 박는 것과 유사하다고 해서 나사벌레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런 나사벌레 감염증은 제때 치료되지 않으면 감염된 숙주의 사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나사벌레는 최근 멕시코에서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미국 국경을 넘어 확산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미 축산업계는 추가 감염이 확인될 경우 방역 관련 비용 증가와 함께 소비자들의 소고기 구매가 감소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세계 나사벌레 발견 소식 이후 미국의 생후 선물 가격은 장중 약 0.8% 하락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소 사육 규모는 가뭄과 사료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75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감소한 상태입니다. 미국 전국 소고기협회의 콜린 우달 CEO는 성명을 통해 우리 협회는 1년 넘게 신세계 나사벌레 유입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미 축산업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워싱턴 DC에서 열기로 했던 프리덤 250 콘서트 대신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가 전합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워싱턴 DC에서 열기로 했던 프리덤 250 콘서트 대신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콘서트에 참여하기로 했던 유명 가수들이 트럼프 행정부 주도 행사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줄줄이 보이콧에 나서자 자신이 주재하는 집회로 대체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자신의 트루스 소셜을 통해 6월 24일 오후 7시 아름답게 단장되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꼽히는 웅장한 워싱턴 DC에서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역대 최고의 집회를 생중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집회가 모든 면에서 특별한 최고의 행사가 될 것이라며 재능은 없고 거액의 출연료만 받아 챙기는 가수들은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과 나, 몇 명의 연사들, 그리고 역대 최고의 음악뿐이라며 리 그린우드와 크리스토퍼 마키오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린우드와 마키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무대에도 섰던 인물입니다. 또 이번 집회에는 훌륭한 미 육군 군악대 퍼싱스 오운과 군합창단 미 해병 군악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품격 있는 신사도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룸버그, AFP 등 외신에 따르면 250주년 콘서트에는 애초 그래미상을 받은 래퍼 영 MC와 록밴드 포이즌의 보컬 마이클스 등 유명 가수들이 출연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사가 비당파적인 아메리카 250 행사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해 만든 행사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이들은 줄줄이 행사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자신이 직접 마이크를 잡겠다며 가수들의 공연 거부를 비난한 바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 한국의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이었던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에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로 송부한 투표소 개수는 전국 14,288개 투표소 중 67개소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윤재수 한국선거정책실장은 이날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역별로는 서울 35개 투표소, 부산 8개, 대구 7개, 인천 6개, 울산 3개, 경남 8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한 것으로 파악했고 서울 송파구가 15개로 가장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 중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현재까지 송파구 14개를 포함해 모두 50개소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는 본투표일이었던 3일 오후 들어 투표용지가 소진되면서 투표가 일시 중단됐고 대기 중인 유권자들이 장시간 줄을 서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선관위는 현장 유권자들에게 대기표를 배부하고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 이후에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밤 10시께까지 투표가 이어졌습니다. 사태 이후 잠실 일대에서는 선거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집회를 열고 항의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3: 선관위 공식 입장 내놓고 모두 사퇴하십시오.
4: 투표지가 없어 투표를 못하는 사람이 줄을 쓰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1: 참가자들은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빚어진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당초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로 인해 일부 투표소에서 준비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제기된 문제점은 단순한 투표율 상승 외에도 투표용지 인쇄 및 배분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본투표용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종전 선거인 수의 60% 정도에서 50%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또한 송파구 전체적으로는 수만 장의 투표용지가 남아있었음에도 일부 투표소에서 적시에 배분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사태 발생 당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대국민 사과와 해명에도 밤사이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함을 두고 대치하는 등 논란이 이어졌고 이날 새벽 긴급 대책회의를 연 선관위는 이번 사태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뉴욕시가 올 여름 대형 국제 행사와 기념 일정이 집중되면서 약 9,200만 달러 규모의 치안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전망입니다. 예산 일부는 확보됐지만 여전히 수천만 달러의 재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5: 뉴욕시가 올해 여름 주요 국제 행사와 대규모 기념 일정이 이어지면서 뉴욕시의 치안 유지 비용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NYPD는 시의회 예산 청문회에서 FIFA 월드컵 관련 경기와 NBA 파이널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 그리고 미 독립 250주년 기념 행사 대응을 위해서 총 9,2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세부 항목을 보면 경관 초과 근무 수당이 약 7,300만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장비 구입에 1,240만 달러, 드론 운용 등에 650만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뉴욕시 예산에는 약 5천만 달러가 반영돼 있으며 연방정부 지원금은 약 2,100만 달러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필요액과 비교하면 약 2천만 달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경찰 당국은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대형 행사가 집중되면서 인력 운용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7월 초에는 주요 행사 일정이 겹치면서 대부분의 경찰 인력이 12시간 교대 근무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 군중이 밀집하는 행사 특성상 차량 돌진과 같은 테러 위험이 주요 우려사항으로 지목됐습니다. 경찰 측은 현재의 위협 수준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남은 예산 확보 방안을 두고 추가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21불 99, 한국오이 파운드당 4불 99, 한국부추 파운드당 5불 99, 씨없는 수박 5불 99, 도넛 복숭아 파운드당 4불 99. 풀무원 모음전 인기 상품 특별 기획 한남 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6월 5일 금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온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중독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더 나눔 하우스와 기독교 국제 중독 전문 연구원의 중독 사역을 안내합니다. 중독 회복을 위한 전인화 8차 교육은 6월 12일까지 김도영 목사, 박성원 목사, 이미숙 박사, 허빈나 박사를 강사로 모시고 더 나눔 하우스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제4차 중독 상담사 라이센스 교육은 6월 15일부터 19일까지이며 뉴욕 교협 주최로 열리는 제5차 목회자 교회 지도자 중독 세미나는 6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청암교회에서 열립니다. 또한 청소년 중독 예방 세미나는 6월 12일 뉴욕 그레인넥 교회에서 허빈나 중독 전문 박사님이 진행합니다. 더 나눔하우스와 기독교 국제 중독 전문 연구원이 공동 진행하는 중독 예방 사역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전화 718-683-8884 718-683-8884. 초혼, 재혼, 시니어, 귀한 만남을 성공하시고 결혼하시는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에서 굿뉴스를 전합니다. 결혼 웨딩 준비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웨딩드레스, 들러리, 예물, 한복, 웨딩 촬영, 꽃, 헤어와 메이크업, 연애 장식과 주례까지 각 업체를 따로 찾으며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이 실속 있는 토탈 웨딩 패키지로 예산 부담은 줄이고 만족은 높였습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부터 웨딩까지 고객님의 예산에 맞춘 맞춤 플랜으로 아름다운 순간을 완성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과 결혼에 대한 모든 것, 부담은 적고 품격은 높인 웨딩, 에베네셀 토털 웨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요즘 저희 댓글창에 말이죠. 확실 작가를 전국 곳곳의 각종 강연 행사장에서 직접 알현했다.
4: 알현입니까? 보았다.
3: 예, 되었다. 네, 하면서 네. 잡지사 잘 보고 있습니다 하고 인사를 건네면 이렇게 흔쾌히 또 사진도 찍어주시고 예, 반가워해 주셔서 참 감사했다. 네. 이런 댓글들이 반갑죠. 많은데요. 네. 잡지사의 정수와도 같은 시간이죠. 과학계, 교육계, 증권가가 주목하는 시간 원스 어폰 어 타임인 주기율표. 오늘도 뚜벅뚜벅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48번 원소 카드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저는 이제 카드뮴 하면은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네. 뭐 이제 기사 같은 데서 네. 수은, 납, 카드뮴 이런 중금속 오염에 우리가 주의하자 이런 기사를 많이 본 거예요.
4: 그렇습니다.
3: 예. 네. 카드뮴, 중금속. 예. 일단 맞습니다. 중금속이 뭔지도 궁금하고요.
4: 중금속, 네. 무거운 금속을 일컫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중금속 뭐라고 할까요?
3: 헤비 메탈.
4: 헤비 메탈. 헤비 메탈. 중금속 영어로 헤비 메탈이라고 하고요. 예, 예. 헤비 메탈이라는 장르 이름도 여기에서 따와서 아, 좀 세 보인다라고 해서 헤비 메탈이라는 장르 이름이 생긴 걸로 보는 것이 중론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문제되는 중금속이라고 하면 대체로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 몸속에 들어갔을 때 배출이 안 되고 쌓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 중금속들이 몸에 아무 쓸모가 없고 좀 나쁜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해도 먹고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이 되면 예를 들어서 뭐 땀만 흘려도 땀 속에 섞여가지고 그대로 나갈 수 있다. 뭐 금 같은 거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요? 된다면 예. 이게 조금 나쁜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해도 몸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3: 일시적이죠.
4: 없잖아요. 예. 예, 그러면 별 문제가 안 되는 게 많겠죠.
3: 네.
4: 근데 중금속으로서 몸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거는 그런 배출이 잘 안 돼가지고 몸속에 계속 늦었대. 쌓이면 언젠가는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그쵸. 정말 몸에 해를 끼칠 만한 반응을 진짜 의미 있게 팍팍 일으키는 순간이 오겠죠. 그래서 대체로 그런 것들이 진짜로 문제가 되거든요.
3: 네.
4: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중금속들이라고 하는 거는
3: 예.
4: 대체로 그냥 소량 극소량만 몸속에 한 번 들어왔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3: 네네네.
4: 오랜 세월 쌓여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네. 그 중금속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카드뮴 편이니까
4: 그렇습니다.
3: 카드뮴이 몸에 쌓이면 뭐 어떤 식으로 위험한지 궁금합니다.
4: 카드뮴이 몸에 쌓이면 네. 카드뮴은 일단 칼슘이 뼈에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그 반응 그거를 카드뮴이 여러 가지로 끼워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카드뮴 중독이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면 뼈가 망가집니다. 뼈가.
3: 아.
4: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뼈가 굽는 수도 있고요. 뼈가 뭐 부서지는 수도 있습니다.
3: 구멍 나고.
4: 예, 그래서 카드뮴 중독, 그 카드뮴이 또 신장도 많이 좀 파괴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3: 신장이요?
4: 예, 신장. 제일 전형적인 증상은 뼈입니다. 뼈.
3: 예, 예.
4: 그래서 카드뮴 중독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심하게 일어나면 네. 사람이 되게 아프게 됩니다.
3: 그렇겠죠.
4: 예, 예. 되게 뭐 목숨을 당장 잃고 뭐 이런 것보다도 사람이 되게 아프게 지내게 되는 수가 많이 생깁니다.
3: 뼈가 아프네.
4: 예, 예. 예. 그래서 되게 고통을 많이 주는 예, 그런 증상으로 좀 악명이 높습니다.
3: 예, 예.
4: 카드뮴이 이건 뭐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되게 초창기에 알려졌거든요. 아, 카드뮴이 그래. 밝혀지고 나서 조금 실험하자마자 화학자들이 아 이건 먹으면 안 되겠다. 아, 이래가지고 이건 조심하자.
3: 예, 예.
4: 이거 먹는 용도로는 쓰지 말자. 예. 좀 비교적 좀 알아냈어요. 금방. 그런데 최소 1950년대 이거 거슬러 올라가서 보시는 분들은 20세기 초 그 이전부터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최소한으로 봐도 1950년대 중반경에 일본에서 대규모 카드뮴 중독 사건이 한번 발생을 했습니다.
3: 아, 일본에서?
4: 네, 한번 크게 한번 발생을 했어요.
3: 그래요.
4: 이게 일본 사회를 한번 발칵 뒤집어 놓았을 정도로 이게 한번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따이 이따이 병이라는 별명이
3: 아 이따이 이따이 병이요?
4: 네, 카드뮴 중독이
3: 아,
4: 되어가지고
3: 카드뮴이었구나.
4: 네, 우리나라 뭐 교과서 같은 데서도 많이 배우는
3: 맞아요, 맞아요.
4: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배우는 건데
3: 네.
4: 이게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거 그냥 뭐 이렇게 오염되면 이런 거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좀 쓱 하고 넘어가가지고 이거 좀 자세히 안 배우는 경향이 있는데
3: 네.
4: 이게 뭐 카드뮴을 이용하는 그런 공장에서 폐수를 되게 많이 배출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환경이 오염돼서 뭐 카드뮴 중독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쓱 그냥 오해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카드뮴을 그렇게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공장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 병의 희생자가 된 게 아닙니다.
3: 그럼 왜?
4: 카드뮴하고는 별 상관없는 지역에 살던, 아니, 상관없진 않죠. 결국은 카드뮴이 거기 많이 왔으니까. 근데 카드뮴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있다라고 별로 생각 안 하던 사람들이 이걸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3: 간접적인 영향인가?
4: 그렇죠.
3: 예, 예, 어떤... 예,
4: 아, 이게 참 오묘한데요.
3: 예.
4: 카드뮴이 있던, 카드뮴 중독 사태가 크게 발생했던 이 일본의 이 지역에 광산이 좀 크게 개발이 됐었어요, 광산이.
3: 예.
4: 그래서 카드뮴을 이용해서 무슨 뭘 개발하고 뭘 뭐 복잡하게 뭘 만드는 그런 공장이 있었던 게 아니라 광산에서 자연적으로 있는 돌을 캤거든요.
3: 예.
4: 돌을 캐가지고 그 돌 속에 있는 뭘 뽑아내고 그거 팔아내고 이런 거를 오래오래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3: 예.
4: 그 광산이 심지어 카드뮴 장사하는 광산도 아니었어요.
3: 어.
4: 예. 네. 그런데 그 돌 속에 카드뮴이 좀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 돌 속에 꽤나. 근데 그거를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3: 예.
4: 예를 들면 뭐 비가 올 때,
3: 예.
4: 그 광산 지역에 있는 그런 공장이나 가공 이런 데서 한 폐수를 버릴 때 카드뮴이 녹아서 섞여서 나와가지고 많이 나온 거예요.
3: 물이랑 흙으로 예. 예, 들어갔겠죠.
4: 참고로 그거를 퍼마신 게 주원인은 아니라는 쪽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3: 그러면요.
4: 예, 이것도 참 오묘하죠, 그죠? 그거를 직접적으로, 뭐, 물론 영향이 없진 않습니다. 그 직접적인 피해도 분명히 영향이 없진 않은데, 근데 더 큰 주력 문제로 보고 있는 건 뭐냐면, 그 물의 영향이 흘러와가지고, 인근의 강물을 따라서 가면서, 꽤나 멀리 떨어진 곳에,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진짜 상상도 못 했을 거예요. 꽤나 먼 곳에 가가지고, 그런데 이 강물을 또 이 사람들이 많이 먹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강물에 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강물을 이 지역 사람들이 농사 짓는 데 활용을 했어요.
3: 아, 네. 야, 이게 몇 단계를 거쳐도 그렇게
4: 그렇죠.
3: 위험하다고?
4: 네. 그리고 참고로 이건 농사 짓는 데 활용해서 즉각적으로는 아마 문제 안 됐을 수도 있거든요.
3: 예, 예.
4: 이거를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년 동안 이걸 계속 농사를 지어서 예. 그 쌀을 그 농작물을 계속 그 지역 사람들 먹었을 거 아니에요.
3: 예. 그러니까
4: 이게 몇 년 쌓인 거예요. 수십 년 쌓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카드뮴이 이렇게 몸에 많이 쌓이다니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3: 시차가 꽤
4: 예, 추적해서 조사해서 가다 보니까 어떤 광산이 나왔는데 네. 그 광산에서는 우리 카드뮴 하지도 않는데요. 예,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3: 그럼 봉변이네, 봉변 진짜.
4: 네, 그래서 카드뮴도 그렇고 다른 중금속 중독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번에 살짝 얘기했던 뭐 비소라든가 이런 물질도 그렇고 우리가 오염 물질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 이런 식으로 간접 영향을 끼쳐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직접적인 그런 어떤 범인 그런 원인이 되는 곳을 찾기가 쉬운 거는 어떤 공장을 운영해서 거기서 바로 폐수가 나와가지고 오염됐다 이런 게 많이 이야기가 되니까
3: 맞아요.
4: 그런 거 위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3: 네.
4: 그런 게 전형적인 환경 오염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3: 네.
4: 많은 환경 오염이 좀 그리고 뭐 중금속 중독의 폐해가 별 그런 형식으로 안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금속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정말로 지키려면 무슨 뭐 어떤 뭐 처벌과 단속을 사후에 철저히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걸 계속 검증,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측정을 하는 걸 좀 많이 해야 돼요.
3: 예, 예.
4: 우리가 아 우리 동네에는 무슨 뭐 공장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 동네 무슨 뭐 중금속 사용하는 업체 이런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 동네 농작물은 다 뭐 깔끔한 뭐 천연 아주 좋은 농작물이요. 근데 그 지역에 땅 밑에 원래부터 그런 중금속이 좀 깔려 있었다? 라고 하면 거기에서 농장 생산되는 농작물은 예. 문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3: 예.
4: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검증을 하고 관리를 해야지 투자를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이걸 알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걸 검증을 할 수 있는 거지.
3: 그러네요.
4: 그냥 뭐 자연 그대로만 산, 아, 중금속 오염 이런 건 너무 심한 것 같아. 나는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 그대로 살 거야. 자연인이 돼서 살 거야. 라고 해도 내가 들어간 산에 하필이면 그런 중금속 성분이 그래, 묻혀있던 그래. 산이다 라고 하면
3: 예, 돌고 예,
4: 그러면 예. 예, 소용없는 거예요.
3: 그러네요.
4: 예, 뭐 사람이 굳이 개입을 안 해도 그런 일이 항상 일어날 수 있거든요.
3: 관리 체계를 만들
4: 우리가 이걸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그런 체계를 우리나라에서 꽤 잘 운영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뭐 어떤 공업지역 한 군데의 문제, 어떤 회사 한 군데가 뭐 잘하고 잘못하고 잘못하면 우리가 막 건강이 나빠지고 잘하면 막 환경이 다 회복되고 이런 식으로 너무 몰아갈 그럼요. 뿐만 아니라 예. 그런 거 당연히 관리하는 거 잘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좀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3: 아, 카드뮴은 처음에 어떻게 발견됐습니까? 이 원소는?
4: 예. 카드뮴은 1817년에 독일의 슈트로마이어라는 화학자가 예. 이런 여러 가지 물질을 판매하는 그런 가게를 돌아보면서 약국 내지는 약국에 납품하는 가게를 돌아보면서였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쭉 이렇게 살펴보다가 예. 우리 주기율표를 보시면 예. 카드뮴 바로 윗줄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기율표에 한 줄에 있는 것끼리는 성질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3: 그렇죠. 예.
4: 카드뮴 바로 윗줄에 뭐가 있지? 있는지 아십니까?
3: 뭐가 있죠?
4: 바로 윗줄에 아연이 있습니다. 아연.
3: 아연이요?
4: 아연 같은 경우에는 무게도 비교적 가벼울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속에서도 여러 가지로 활용이 많이 되는 물질이죠.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연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죠. 영양제로 아연이 나오기도 한다.
3: 맞습니다. 예.
4: 그렇다 보니까 아연이 들어간 여러 가지 약재나 이런 거는 옛날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연 들어간 그런 약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장소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시찰을 하고 보고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보다 예. 보니까 색깔이 좀 이상해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아, 이건 분명히 뭔가 이물질 들어갔다.
3: 색깔이 이상하다.
4: 예,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슈트로마이어가 연구를 해보니까
3: 예.
4: 아연 말고 아연하고 성질이 비슷한 카드뮴도 거의 좀 섞여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카드뮴이 발견이 되었고
3: 예.
4: 그렇기 때문에 아연하고 카드뮴이 섞여 있는 수가 많이 있어요. 자연 상태에서 보면. 이건 묘하죠. 아연이라는 게 사람 몸속에 어느 정도는 좀 있어야 되는 물질인데
3: 그렇죠.
4: 영양제로도 먹는 물질인데 예. 거기에 되게 큰일 날 것 같은 중금속이 성질이 비슷해가지고 이렇게 섞여 있는 수가 자연 상태에서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중금속의 위협 다시 한번 이거 뭐
3: 그런
4: 관리 안 하면 안 되는
3: 곳곳에 도사리고 있네.
4: 우리가 이거는 예. 꾸준히 투자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단순하게 해결되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3: 예.
4: 왜 이름을 카드뮴이라고 붙였냐?
3: 예.
4: 왜 붙였냐?
3: 그죠?
4: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 중에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말 정말 옛날 그리스 사람들이 전설로 생각하던 역사에 나왔던 영웅 중에 페니키아 출신의 카드모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카드모스.
3: 카드모스?
4: 카드모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 유명한 분인가요?
4: 페니키아가, 페니키아의, 옛날 페니키아의 중심지가 지금으로 따지면 어딜까요? 아, 이런 얘기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겠다. 하여튼, 요거 짧게 얘기하면.
3: 어딥니까?
4: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3: 아, 레바논
4: 네,
3: 쪽이에요?
4: 네.
3: 그래요?
4: 그러니까 아시아예요, 아시아.
3: 예. 네,
4: 대륙으로 구분하자면. 근데 이제 이 카드모스가 카드모스 되게 영웅적인 사람이에요. 이 카드모스 이야기 해봐도 재밌는데 여러분 너무 궁금하시면 찾아보십시오. 카드모스의 일생도 다 진짜 기구하고 재밌는 일생인데요.
3: 알겠습니다.
4: 카드모스의 여동생이 에우로페거든요.
3: 에우로페 알지. 네. 황소한테 납치당한.
4: 그렇죠. 에우로페가 황소한테 납치당 황소를 따라가다가 납치되든가. 그래서 제우스 신의 농간으로 그치, 잡혀가죠.
3: 예.
4: 그래서 에우로페가 잡혀간 곳이 어디입니까? 자, 에우로페가 잡혀간 곳을 사람들이 에우로페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3: 그러니까
4: 전설에 따르면 실제로는
3: 유럽.
4: 네, 그래서 유럽이에요.
3: 그래,
4: 그래서 유럽이란 말이 생긴 거예요.
3: 맞다.
4: 그래서 에우로페가 그러니까 유럽이 사실은 아시아 출신입니다. 이게 참 묘하죠. 레바논 출신이에요. 좀 정확하게 말하면.
3: 유럽의 신화에 의하면.
4: 네, 신화에 의하면. 실제로는 예, 그렇죠. 뭐 유럽이란 말이 다른 이유로 생겼을 수도 있는데
3: 예.
4: 고대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3: 예.
4: 유럽은 아시아. 아시아 중에서도 조금 더 세밀하게 말하면 레바논 출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이 잡혀갔으니까
3: 예.
4: 카드모스가
3: 예,
4: 잡으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3: 그렇죠.
4: 그래서 잡으러 구출하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구출하러 가가지고 대모험을 펼치면서 구출하러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까지 갔죠. 근데 제가 알기로 구출이 아마 결국은 실패할 거예요. 구출에 실패한 김에 유럽의 그리스에 눌러 앉아가지고 거기서 나라를 하나 세우는데 그게 이제 그리스의 예로부터 유서 깊은 폴리스인 테베다.
3: 아, 테베.
4: 뭐 이런 게 신화거든요. 네. 그래서 카드모스가 페니키아에서 아시아의 페니키아에서 유럽의 그리스 테베까지 걸쳐져 있는 되게 넓은 지역에서 활동한 영웅이자 어떤 나라의 국가의 시조이자 그리고 고대 그리스 전설에서는 이 카드모스가 페니키아에서 그리스에 이걸 전해줬다라는 걸로도 되게 신화로는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페니키아의 발명품으로 유럽 문화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친 게 뭘까요?
3: 콤파스.
4: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알파벳입니다. 유럽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알파벳으로 문자를 표기하죠. 아시아에서도 베트남 같은 데서는 알파벳으로 문자를 표기하죠.
3: 알파벳을 전수했다고?
4: 그거를 그리스에 전수하는 신화에 따르면 전수해준 사람이 카드모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카드모스에 관련된 그 이름을 딴 뭐 유적지, 장소 이런 것들이 유럽에 많이 있었거든요.
3: 아, 예.
4: 그래서 그 중에서 발견된 돌을 카드메이아라고 불렀습니다.
3: 아.
4: 네, 그런데 독일의 이 슈트로마이어가 카드메이아라는 돌에서 이 아연하고 성질이 비슷한 새로운 원소를 발견했기 때문에 카드모스의 이름을 딴 카드메이아에서 발견된 물질이라고 해가지고 카드뮴이라는 페니키아 출신의 고대 그리스 영웅의 이름을 딴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3: 예. 네, 저희가 이 코너가 원소들의 일상 속 쓰임새를 알아보는 코너인데
4: 그렇죠.
3: 그럼 뭐 카드뮴은 뭐 강점이라든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쓰임새가 없나요?
4: 아주 많이 있습니다.
3: 아주 많아요?
4: 아주 많이 있습니다.
3: 몸에 해로운데도
4: 카드뮴을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도 많이 쓰고 있는 분야 어디일까요? 한때는 이거를 정말 많이 썼습니다. 근데 지금 확 줄었어요. 확 줄었는데도 아직도 이 용도로 많이 씁니다. 한때라는 게 20세기에 21세기 초까지도 이 용도로 정말 많이 썼습니다.
3: 사람 몸이 닿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4: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먹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잘못하면 이게 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러니까 20세기에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야, 이런 거 자꾸 만지지 마라. 그거 괜히 쓸데없이 입에다 넣고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3: 그런 거 너무 많이 들어가. 동전 이런 거. 동전 입에 넣지.
4: 비슷한 방향으로 가셨는데 네. 동전을 카드뮴으로 만들지는 않겠죠.
3: 그렇죠. 네.
4: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3: 아, 배터리요? 네.
4: 니켈 카드뮴 배터리. 니카드 배터리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예, 니켈 카드뮴 배터리, 니카드 배터리.
3: 니카드 배터리.
4: 예, 니카드 배터리의 주재료가 카드뮴. 예, 그래서 카드뮴, 니카드 배터리의 특징이 뭡니까?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 2차 전지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 2차 전지 중에서 제일 널리 쓰이는 건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되게 잘 만든다라고
3: 리튬?
4: 하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지금은 제일 많이 쓰이고 네. 제일 널리 퍼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3: 예, 예.
4: 리튬이온 배터리의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한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업체들이 세계를 누비던 이 시대가 오기 전에 20세기에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 2차 전지로는 이게 최강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바로 니켈 카드뮴 배터리였습니다.
3: 예. 예.
4: 니켈 카드뮴 배터리 처음으로 개발하는 사람 누굴까요? 아, 그럼 쉽게 먼저 처음으로 개발한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일까?
3: 스웨덴 사람.
4: 스웨덴 사람이에요. 스웨덴 사람.
3: 아, 진짜 대단하다. 네,
4: 스웨덴의 발데마르 융너라는 화학자가 상당히 일찍 개발했어요. 개발한 원리 융너. 자체를 개발한 거는 1899년에 니켈 카드뮴 배터리를 처음으로 개발했습니다.
3: 네.
4: 생각을 해보면 이게 좀 개발이 빨리 이루어질만도 한 게 최초로 우리가 열심히 개발해가지고 사용했던 전기를 꾸준히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었던 그 원천이 되었던. 초창기 전지로서 제일 유명한 전지, 이탈리아의 볼타가 만들었던 전지에서 아연을 주재료로 사용했거든요.
3: 아~
4: 그래서 우리가 아연 편에서 그 이야기 했었죠. 아연이 우리에게 전기 문명을 가져다 준 원소다. 예.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예. 아연하고 성질이 비슷한 주기율 표상에서 바로 한 칸 밑에 있는 게 그렇죠. 카드뮴이기 때문에, 카드뮴도 어떻게 잘 지지고 복구하면 전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3: 그러네요.
4: 배터리
3: 예.
4: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기가 쉬웠어요.
3: 예.
4: 그래서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니켈 카드뮴 배터리라고 하는 아연으로 만드는 전지하고는 원리는 좀 다른 전지가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충전이 잘 된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리튬 이온 배터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충전할 수 있는 제품에 들어갈 수 있는 걸로는 최고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 휴대용 여러 가지 제품들 중에 20세기에 유행했던 거 있죠. 무슨 뭐 들고 다니면서 듣는 카세트라든가
3: 게임보이
4: 뭐 전동 공구라든가 이런 거 중에서 수많은 것들이 아니면 뭐 그냥 이 전지 중에 일반적인 AAA 전지처럼 이렇게 생겼는데도 그 충전되는 기능이 있는 이런 것들도 제품이 있잖아요.
3: 아,
4: 그런 것 중에도 니카드 배터리가 많이 나왔어요.
3: 예. 근데 왜 밀려났죠?
4: 예.
3: 해로워서,
4: 왜냐? 해로워서.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는 무거워요, 무게가. 리튬 워낙에 가벼우니까.
3: 아, 그렇죠. 예.
4: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해로운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가지고.
3: 예.
4: 가격도 조금 더 나갔던 것 같고. 그래가지고 리튬 이온 배터리가 나오면서는 예전보다는 많이 없어졌죠. 그렇지만은 아직도 꽤나 팔리고 있습니다.
3: 그래요.
4: 예, 리튬 이온 배터리가 뭐 예, 너무 추울 때 잘 안 되고 너무 더워도 안 되고 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더 강해요. 리튬 이온 배터리 뭐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못으로 두들겨가지고 구멍 뚫으면 불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니켈 카드뮴 배터리는 그런 것도 좀 덜해요. 예,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일부에서는 상당히 사용되고 있는 게 니켈 카드뮴 배터리인데 과거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네. 니켈 카드뮴 배터리를 정말 잘 만들어가지고 20세기에 이런 전자제품 같은 거 충전되는 전자제품 같은 거 참 잘 만들던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
3: 아 그래요?
4: 그래서 이 리튬 니켈 니카드 배터리, 니켈 카드뮴 배터리의 시대에 배터리도 잘 만들고 그 배터리를 잘 이용하는 전자제품도 잘 만들어가지고 크게 흥했던 나라가 일본이라고 한다면 예. 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 리튬이온 배터리 시대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되게 잘 만들고 그걸 이용하는 전자제품도 잘 만들어가지고 흥한 나라가 한국이다.
3: 그러네.
4: 참고로 리튬이온 배터리도 처음 개발한 거는 이제 일본에서 먼저 개발했는데 네네. 우리 리튬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네. 우리나라가 공장에서 양산한 걸로는 일본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그런 전환을 볼 수 있는 게 니켈 카드뮴 배터리이기도 합니다.
3: 배터리 말고는요?
4: 배터리 말고 굉장히 또 널리 사용되는 분야로 뭐가 있었느냐. 예. 이것도 과거에는
3: 과거형이네.
4: 과거에는 정말 많이 사용, 지금도 이 분야에서 좀 쓰여요.
3: 뭐 어떤.
4: 근데 이것도 네. 말씀드린 이런 어떤 그 뭐죠? 몸에 안 좋다 이런 것 때문에 요즘 훅 줄었습니다. 아직도 쓰이긴 쓰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는 분야로 뭐가 있느냐. 네. 옛날에는 이거 정말 애용됐습니다.
3: 아하.
4: 그리고 그 성질에 좀 이렇게 이어온 게 아직까지도 꽤 쓰이고 있는 분야도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니 카드뮴이 어떤 성질이 있느냐. 네. 빛하고 좀 절묘하게 반응을 합니다. 빛하고.
3: 빛이요?
4: 네. 그래서 예. 일단 기본적으로 카드뮴을 이용해서 뭘 잘 만들어 놓으면 네. 색깔이 곱습니다. 색깔이.
3: 아, 색깔이 곱다. 네.
4: 특히나 초창기에 카드뮴으로 반응을 시켜가지고 만들어 놓은 물질 중에서 좋은 색깔을 내는 걸로 사람들이 아주 좋아했던 게 뭐가 있었느냐. 노랑 색깔 내는 물질을 카드뮴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참 좋아했어요. 카드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카드뮴 옐로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3: 노란색 내는 원소도 있었는데.
4: 뭐 있습니다.
3: 예,
4: 지금은 그래서 노란색 물감이라고 해도 심지어 카드뮴 옐로우라고 적혀 있는 물감도 성분표 살펴보면 카드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그 색깔만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던 그 색깔만 내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요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즘 좀 들 수 있는데.
3: 그럼 옛날에 유명한 화가들 활동했던 때는
4: 그렇죠.
3: 그런 걸 썼겠네요. 네,
4: 모네 같은 화가가 카드뮴 옐로우를 상당히 애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3: 예.
4: 좀 널리 알려진 그림 중에는 그 뭉크라는
3: 절규
4: 화가,
3: 절규
4: 예, 예. 예, 화가의 그림 절규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절규를
3: 절규 옐링
4: 스크림이라고 합니다. 스크림.
3: 스크림.
4: 예. 그래서 하여튼 예. 예. 그 뭉크의,
3: 뭉크의
4: 그림 절규. 스크림.
3: 거기 노란색 없는데.
4: 아니, 자세히 보면 뒤에 이런 노을 같은 거 표현을 하면서 노란색 물감들을 좀 사용을 했습니다.
3: 그래요.
4: 근데 그게 노란색 없는데라 왜 얘기를 많이 하느냐. 네. 지금 그게 좀 색깔이 변질됐어요.
3: 아, 좀 우중충하잖아요.
4: 그래 색깔이 좀 바뀌었는데 그 성분을 분석해 보면 그것도
3: 아, 그렇구나.
4: 예, 그것도 카드뮴을 이용한 예, 카드뮴을 이용해서 만든 그 물질로 바른 그 물감으로 보고 있고 심지어 어떤 주장을 하시는 학자분이 한 분 계셨냐면 네. 관객들이 너무 저 그림 앞에서 와가지고 바짝 붙어가지고 그림을 많이 보다 보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온 입김에 있는 수분하고 이 황화 카드뮴인가 그럴 거예요. 카드뮴 성분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색깔이 점점 변질되고 있다.
3: 아하.
4: 숨 참고 봐라 뭐 이런 이야기만 하신 적 있고 막 그랬었는데
3: 예.
4: 그래서 저기에도 저기에 있는 노란 빛깔에도 사용됐던 한때는 정말 많이 쓰이던 게 카드뮴 옐로우입니다.
3: 예.
4: 아, 그럼 이어지는 이야기, 이거 조금은,
3: 최후의 하나만.
4: 벌써 최후의 하나만인가요? 이게 아까 카드뮴이 빛하고 잘 반응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감으로 잘 쓰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카드뮴을 잘 이용을 하면 빛을 받았을 때 그 빛의 영향을 전기적으로 내뿜어주는 그런 물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느끼는 센서 같은 거 만드는데 카드뮴을 씁니다.
3: 센서.
4: 뭐 그런 거 많이 있죠.
3: 현관문
4: 열면. 요즘에는 뭐 카메라 같은 게 워낙에 많이 개발돼 있으니까 예전보다 좀 많이 줄긴 했었는데
3: 네.
4: 무슨 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뭐 맞죠, 맞죠. 자동문 같은데 손 이렇게 하면
3: 그렇죠.
4: 손 이렇게 내밀면 네. 그 빛 이렇게 감지해가지고 그걸로 문 저절로 열리고 뭐
3: 그런 거
4: 자칫 누가 말고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3: 네.
4: 그런 거 과거에는 카드뮴 이용한 센서라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3: 네. 네,
4: 지금도 쓰이긴 쓰여요. 근데 그건 좀 줄었고 그거하고 비슷하게 빛에 민감하게 빛하고 뭔가 반응을 해가지고 전기를 어떻게 건드려주면 대개 우리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걸로 또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죠? 예, 태양전지가 있죠.
3: 태양전지?
4: 태양광.
3: 오, 예, 예.
4: 태양광 전지 같은 경우에도 빛을 만들어가지고 전기를 내뿜어주면 그 태양광 전지가 되잖아요.
3: 예.
4: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태양광 전지 만들 때 카드뮴 팍팍 썼습니다.
3: 아, 과거에? 네.
4: 지금도 일부에선 쓰여요. 근데 카드뮴 하면 뭐 당연히 이제 오염 문제 이런 것도 싫어하고 네. 관리하기도 어렵고 법이 많다 보니까 예. 카드뮴 관련해서는. 네. 그리고 요즘엔 카드뮴 안 쓰는 방법으로도 새로운 게 막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가지고 네, 카드뮴 훨씬 요즘 안 쓰이는 추세인데 네. 과거에는 꽤 많이 쓰였고 지금도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보기 위해서 카드뮴을 좀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있기는. 아. 예, 간혹 가다가. 네. 예, 그래서 태양광 쪽에 이렇게 쓰이는 게 있는데. 네. 그런데 주식 관련해서, 경제 산업 관련해서 많은 과제가 되는 걸로는. 네. 아, 이거 시간 다 돼가지고 짧게만 얘기할게요. 네, 양자점이라는 게 있어요, 양자점. 헌턴 닷이라고 하는 거.
3: 굉장한 개념 같은데.
4: QD라고 하는 거.
3: 양자점.
4: 예, 양자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 이것도 지금 길게 얘기해보면 재밌는데. 진짜 단순하게, 너무나 단순하게 축약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거를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나 휴대전화 화면 같은 거 만들 때 양자점을 잘 만들어가지고 넣어주면 적절하게 만들어서 잘 넣어주면 색깔을 훨씬 더 선명하게 해주는 그리고 같은 전기로 더 밝게 만들어주는 요런 효과를 낼 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한때 이거 열풍이 한번 불었었거든요.
3: 아, 그래요?
4: 우리가 지금 하이엔드, 그러니까 최고급 텔레비전 시장에 경쟁이 되게 치열한데 네. 더 좋은 텔레비전을 만든다라고 그렇지, 한다면 그렇지. 뭘로 만들어야 되느냐 막 이런 거 많이 있었거든요. 예. 특히나 한때는 어떤 걸로도 사람들이 얘기 많이 했었냐면 지금 그냥 요즘 대충 웬만한 텔레비전 봐도 그냥 괜찮잖아요. 저 정도면 옛날에 어릴 때 보던 텔레비전보다 훨씬 좋다. 이 이상으로 더 이상 좋을 필요가 뭐 있느냐. 진짜로 더 좋은 걸 원하는 정말 고급 취향인 사람은 더 좋은 텔레비전 사겠지만 이거보다 더 뭔가 색깔이 선명하고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3: 맞아 맞아 매번 이런, 느껴요
4: 이런 네. 의견도 좀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 이상으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한때 많이 나왔던 이유 중에는 어떤 것도 있었냐면 네. 미래 시대에는 어떤 시대가 온다고 합니까?
3: 아, VR이요? VR.
4: 가상현실로 보면 뭐 기계를 쓴다든지 이렇게 해갖고 써가지고 가상현실은 뭡니까? 진짜 그 세상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야 되잖아요 VR은 진짜 말 그대로 버추얼로 실제 세상하고는 차이가 안 나는 경지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아,
3: 그건 발전의 여력이 네, 많네.
4: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선명한 거를 사람들이 꿈꾸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도 뭐 배터리도 오래 가고 하려면 뭐 전기도 좀 덜 들어야 되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걸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QD, 퀀텀 답 양자점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양자점 만들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카드뮴이 빛하고 반응을 잘하기 때문에 초창기에 양자점 만들 때 특히 실험실에서 실험하면서 카드뮴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제 카드뮴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싫어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전자제품에 사람들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전자제품에 사용하면 카드뮴을 좀 사용한다는 말이 들어간 순간 바로 규제가 훅 따라붙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 그렇죠.
4: 예, 그래서 카드뮴을 안 쓰면 안 쓸수록 좋아요.
3: 아...
4: 그래서 카드뮴 안 쓰는 양자점을 누가 얼마나 만드느냐, 잘 만드느냐. 요거를
3: 아...
4: 가지고 한때 경쟁이 되게 치열했습니다.
3: 아, 그래요?
4: 요즘도 뭐 뉴스 찾아보면 이거 관련된 소식 많이 나오고.
3: 네.
4: 그래서 미래의 디스플레이 산업, 텔레비전 산업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카드뮴을 어떻게 쫓아낼 거냐.
3: 그러네. 자, 원스 어폰 어 타임인 주길표. 오늘은 48번째 원서 카드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곽지식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3: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1: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켄트 망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7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줄기 토마토 박스당 6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계량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면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천연도나 흑사병, 알레르기, 독감, 코로나, 심지어 암까지 인간은 끊임없이 질병과 싸워왔죠. 놀라운 건 그 수많은 싸움의 상당수를 우리가 면역이라는 방어 시스템으로 또 의학의 힘으로 버텨내고 이겨왔다는 겁니다. 자, 면역은 대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면역이란 걸 발견하고 또 발전시켜 왔을까요? 의학과 과학을 넘나들며 면역학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카이스트 의과대학원의 신희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까요?
1: 아, 예, 저는 뭐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에서 면역학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신의철입니다.
0: 반갑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 예,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예.
0: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예. 오늘은 이제 신의철 교수님과 그래서 인류가 바이러스와 어떻게 싸워왔는가, 또 면역학은 어떻게 발전해왔는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일단 좀 역사적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백신, 그리고 면역학의 시작이 된 지점은 어디서부터라고 봐야 될까요?
1: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학문을 얘기할 때, 아, 그것이 시작이 몇월 며칠입니까? 뭐 이런 건 약간 좀 있을 수가 없는 질문과 대답이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 면역학은 그래도 다른 학문에 비해서 이런 역사적으로 분명한 좀 터닝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0: 그렇습니까?
1: 예. 그런데 그거를 얘기하기 전에도요,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 할머니들도요, 홍역은 아이들이 되게 걸리는데 한 번 걸리면 다시 안 걸린다. 이런 걸 삶의 지혜로 알고 계셨어요.
0: 너 홍역 치렀어 이거네.
1: 그렇죠. 아, 홍역 치렀다고 생각해라. 이제 한번 이제 안 좋은 일 겪었으니까 다시 안 걸릴 거야.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네. 그 얘기가. 그러니까 사실은 면역의 원리는요. 예. 인간이 아주 옛날부터도 그 경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이제 오히려 면역학은 약간 시작이 약간 선후가 바뀐 것 같아요. 다른 학문들은 이걸 잘 이해한 다음에 그때 이제 이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0: 응용을 나중에 하는데.
1: 어떤 공학적으로나 이제 응용적으로 했는데 면역은 아직은 이게 무슨 세포나 분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현상이 너무 재밌으니까 이 현상을 한번 이용해 봐야겠다. 이것이 어떻게 본다면 좀 넓게 보면 이것이 이제 면역학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많이 듣는 네. 위인 중에 한 분이 네. 에드워드 제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0: 에드워드 제너?
1: 예.
0: 저는 조금 생소한데.
1: 그래요? 예. 제너의 종두법.
0: 아, 종두법.
1: 아, 이제 오, 종두법.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영국 사람이었거든요. 네. 시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아까 시작점을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이분이 한 거가 1796년이에요. 천연두가 굉장히 이제 그건 전 세계 어디나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0: 마마라고 하는.
1: 맞습니다. 예, 그렇죠? 천연두가 근데 요즘에는 그것과 저도 그 단어가 더 익숙한데 또 어떤 경우는 그게 일본식 한자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표준어가 두창으로 바뀌긴 했어요.
0: 아, 천연두 대신 두창을.
1: 네. 그래서 좀... 천연두, 아... 두창, 마마가 다 같은 뜻입니다.
0: 예, 예.
1: 이것이 꽤 그래도 사람을 또 많이 좀 이렇게 사망을 이르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병이거든요. 그런데
0: 예.
1: 그래서 이 제너는 뭘 했냐면은 예. 이 천연두 바이러스는 이제 인간한테 특화된 질병의 바이러스거든요.
0: 네네.
1: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알고 있는 거게 된 거지만은 소에도 약간 비슷한 병이 있는 거예요.
0: 소도 비슷한 네. 병을 앓는다.
1: 그래서 소는 그 이름이 우두인 거예요.
0: 그게 우두.
1: 소우자를 써가지고
0: 예.
1: 이미 사람들이 시골에서 알고 있었었어요. 소의 젖을 짜는 처녀들이
0: 네.
1: 하다 보면 가끔 우두에 걸리는 거예요.
0: 아, 사람도 우두에 걸릴 때가 있고.
1: 근데 네. 우두는 소에 특화된 거니까
0: 그렇죠. 예.
1: 사람한테 가끔 감염은 되는데. 심각한 병을 안 일으키는 거죠.
0: 아, 사람한테 걸렸을 땐 심각하지 않다.
1: 왜 너무 네. 이거는 소에 특화된 거니까.
0: 예, 예, 예.
1: 뭐 물집 정도 나는 거죠.
0: 네.
1: 근데 그 당시 알려진 지식이 이렇게 소에의 젖을 짜는 그 처녀들이 우두에 한번 걸리고 나면 천연두가 인간 사이에 유행할 때 안 걸린다.
0: 아, 그걸 알게 된 거군요.
1: 이건 이제 알고 있었어요. 이제
0: 사람 천연두는 걸리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1: 그렇죠.
0: 있는데
1: 예.
0: 소의 그 우두는 사람이 걸렸을 때 심각하지
1: 물집
0: 않아요.
1: 정도만 생기는 건데
0: 예.
1: 그래가지고 이제 1796년에 제너가 한 것이 그 우두에 걸린 소젖 짜는 처녀의 물집에서 그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바이러스도 몰랐어요 그때는요.
0: 네, 네, 네.
1: 물집에 액을 따가지고
0: 네.
1: 어떤 아이한테 주사를 했죠.
0: 그랬더니
1: 얘가 아주 가볍게 우두 날았겠죠.
0: 네.
1: 근데 그런 다음에 네. 천연두가 진짜로 유행할 때까지 기다리면 이 실험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사실 이건 좀 현대 윤리로는 서용이 안 되는 건데
0: 아, 예.
1: 걔한테 직접 천연두 농포를 걸린 사람의 농포를 주사를 했어요. 걸리나 안 걸리나.
0: 예.
1: 요즘에 허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안 걸립니다.
0: 아...
1: 그 실험이 그 유명한 게 1796년도에
0: 네.
1: 하게 된 거고 그것 때문에 종두법이라는 게 생겼고
0: 네.
1: 그 종두법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우두 접종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것이 그렇게 시작된 거가 어떻게 본다면 왜 그런지 몰랐지만
0: 네.
1: 응용을 하게 돼서 면역을 오히려 응용에 먼저 이용한 거죠.
0: 그러네.
1: 그 역사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원리를 알고 이제 그걸 보더라도 약간 어떤 면에서는 또 엽기적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도 약간 엽기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0: 네.
1: 동물 걸 막 사람 접종을 해?
0: 깨름칙할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있긴 있었던 거지.
0: 예. 하지만 위대한 예. 발견, 종두법을 발견하는 예.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백신 역시도 그럼 종두법이 시작이었을까요?
1: 그렇죠. 세계 최초의 백신이 종두법인데요. 이게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 한국 국사 배울 때 네. 뭐 지석영 선생님 우리 배울 때 아. 있으시죠?
0: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1: 있어요.
0: 네. 종두지석영에 나온 거죠.
1: 그런데 지석영 선생님이 한 업적은 뭐냐면 네. 종두법을 한국에 처음으로 도입한 거예요.
0: 전파하신 분이구나.
1: 네. 그래서 그게 네. 제가 그때 기억에 뭐 자신의 처남이 애였는데 네. 자기 가족한테 한번 접종을 한 겁니다.
0: 아.
1: 일본에서 가져와가지고
0: 예.
1: 그게 1879년이니까 네. 한 1880년이면 뭐 대충
0: 그러네.
1: 사실은 구한말이라고 그러지만 아직은 어쨌든 조선시대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게 한 아까 때부터 시간을 보면
0: 100년이
1: 100년이 안 된 시기
0: 100년 가까이
1: 예, 안 된 시기에 그게 한국까지 더 전파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종두법은 너무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로 다 퍼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결말 시작도 분명했지만 결말도 분명한 백신입니다.
0: 결말?
1: 예, 무슨 얘기냐 하면 천연두 바이러스는 어떤 면에서 약간 좀 우직한 바이러스예요. 우직하다는 게 말이 좀 이상한데
0: 예.
1: 우리 뭐 최근에 뭐 코로나 팬데믹 이럴 때는
0: 네.
1: 좋은 백신을 개발했는데 또 변이주가 나와가지고 앞에 맞았던 백신이 무력화되고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이런 얘기 하잖아요.
0: 예.
1: 천연두 바이러스는 변이를 못해요.
0: 변이를 못해요?
1: 예.
0: 그러니까 좀 정직한다.
1: 그러니까,
0: 우직하다,
1: 그냥, 정직하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이 좋은 그렇게 무기를 개발했는데 네. 얘는 변할 줄 모르는
0: 대응을
1: 거예요.
0: 대응을 못하는구나.
1: 그러니까 너무 효과적으로 이게 잘 우리가 대응을 하게 된 거죠.
0: 무기 하나로도.
1: 예.
0: 예,
1: 그래서
0: 예.
1: 이거를 계속 전 세계가 전파가 된 거예요.
0: 네.
1: 1950년대에는 네. 이 천연두 바이러스를 아예 인류에 절멸시키자. 그래서 약간 그 당시에 냉전 시대인데도 미국 소련 과학자들이 또 이거를 또 이렇게 협업을 했어요. 그래서
0: 예.
1: 결과적으로 전 세계에서 1977년도에 소말리아에서 마지막 환자가 나온 다음에 이제 환자가 없습니다.
0: 아, 그럼 종식이 공식적으로
1: 됐고,
0: 선언된 거고.
1: 1980년도에 WHO가
0: 네.
1: 이제는 이제 천연두 바이러스라는 거는 이제는
0: 하...
1: 지구상에 없다.
0: 그 무서운 마마를.
1: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도 한 종의 어떤 바이러스를 인류의 어떤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절멸시킨 첫 번째 사례이자 마지막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가 아직 없어요.
0: 마지막 사례이기도 하군요.
1: 예, 아직까지.
0: 엄청난 일이네.
1: 예, 미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0: 예, 예.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당시에는 이제 바이러스는 커녕 세균에 대해서도 그렇게 막.
1: 아, 맞아요. 예,
0: 잘 모르던
1: 예.
0: 시절일 것 같은데.
1: 예.
0: 세균을 통해서 질병이 생긴다는 사실은 언제 알려진 겁니까?
1: 이제 그 얘기가 이제 결국은 한 1880년 요 전인데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0: 네.
1: 아까 이제 거기 아까 그 종두법부터 어떻게 이어지는지 좀 더 설명드린 다음에
0: 좋습니다.
1: 세균 얘기를 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0: 네.
1: 이 종두법의 의미를 제가 어떻게 이제 부여했냐 하면은 이 종두법은 뭐 이게 왜 그런지도 모르는데 그 현상을 자연상을 잘 관찰해서 그대로 약간 흉내내서 아주 위대한 업적을 한 거잖아요.
0: 예.
1: 사실은 1880년대, 아, 1800년대,
0: 네.
1: 그러니까 19세기죠.
0: 네.
1: 그 중간에도 아직은 원리를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이용을 조금씩 했어요.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좀 활약했던 사람이 제너보다 나중 사람이죠.
0: 네.
1: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에

0: 항상 생물에서만 나온다. 아무리 영양분이 많아도 생물은 자연 발생을 못한다.
1: 아, 자연 발생을 못한다.
0: 이거가 생각보다 19세기까지 그 논쟁이 있었던 거를 완벽하게 이 사람이 이걸 이제 클리어한 답을 준 게 아주 제일 위대한 업적이에요. 예. 오늘은 그 얘기는 안 하고요. 면역에 관련된 거.
1: 면역이
0: 이 사람은 이 제너 같은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사실은 광견병 백신도 만들었어요.
1: 광견병이요?
0: 네, 몇 가지 백신을 만들었는데 예, 예. 광견병 같은 건 진짜 제가 보기엔 되게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거가 네, 그것도 네. 바이러스의 일종이거든요. 네. 그게 광견병은 흔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좀 이제 유럽의 시골에서 무서워하던 병이었습니다. 뭐 미친 개한테 물려가지고 이제 바이러스가 옮아서 사람도 나중에 이제 이 바이러스가 뇌까지 가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백신을 사실은 그때도 바이러스의 존재도 몰랐어요.
1: 어떻게 그걸...
0: 근데 백신을 만들었어요. 네. 그게 위대한 거죠.
1: 뭐 어떻게 했는지 알려주시죠.
0: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이 사람은 뭔가가 있을 거다 네. 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약간의 세균이나 세균 같은 그런 감염체 개념은 좀 있었거든요. 아, 예. 이런 게 이제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네. 그 아까 말한 광견병에 걸린 그 개의 브레인을 갈아가지고
1: 뇌를
0: 그거를
1: 가서.
0: 토끼의 뇌한테 주사를 해본 거예요.
1: 아, 그런 방법을 썼어요.
0: 그랬더니 예. 토끼가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또 병이 생기는 거예요.
1: 네네.
0: 근데 이거를 계속 이제 개대를 합니다. 예. 또 다른 토끼에. 예. 또 다른 토끼에.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비슷한 원리를 자기가 일부러 더한 거예요. 뭐냐면은 광견병 바이러스가 원래 개나 이제 뭐 사람한테 감염이 될 수 있지만 토끼에 너무 이제 특화가 돼버린 거예요.
1: 아.
0: 그러니까 네. 토끼에 점점 적응을 잘하다 보니까 예. 얘는 토끼는 잘 이렇게 죽이는데 병을 일으키는데 예. 더 이상 이제 사람 같은 데는 이게 약 이제 병원성이 아,
1: 그럴 수가 있어요.
0: 네, 너무 한 곳에 너무 특화돼 버리니까.
1: 바이러스 입장에서 너무 좋은 보금자리를
0: 예,
1: 그냥
0: 예,
1: 광묘병이 됐네요.
0: 예, 이제 그러면서 그런 걸 예. 적당히 이렇게 불활화 시켜가지고 이걸 이제 광견병 그 개에 걸린 애한테 예. 이걸 주사를 했어요.
1: 예, 예. 사람한테.
0: 네, 사람한테. 예. 근데 이건 좀 특이한 거가 예. 광견병은 이제 미친 개한테 물려도 예. 이게 말 이런 데서 물린 다음에 뇌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음날 이제 이 증상이 생기는 예, 게 아니에요. 예. 그 사이에 그 백신을 준 거예요.
1: 네.
0: 그랬더니 그 소년이 네. 광견병이 안 생겼어.
1: 안 생겼어.
0: 그래서 이게 유명한 또 이거가 네. 그 첫 번째로 혜택을 받은 그 소년이 네. 나중에 그 파스트르 연구소의 그 수의였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 있습니다.
1: 아,
0: 진짜로.
1: 그래.
0: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되게 위대한 업적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제너에서 이어지는 거지만 이게 면역을 뭔가 학문으로 너무 이렇게 정교하게 발전시켜서 했다라기보다는 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위대하기도 한데 네. 그런 현상들을 잘 이렇게 좀
1: 그러네,
0: 예, 관찰해서 이용을 한 거죠.
1: 예.
0: 근데 이제 오늘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어떻게 좀 더 체계적으로 아무리 이제 이런 선각자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뭐 세포가 어떻고 분자가 어떻고 이렇게 되면 좀 더 잘 이용하게 됐을 거 아니에요.
1: 네,
0: 나중에.
1: 그렇죠.
0: 이런 시발점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아까 질문하신
1: 예, 세균에
0: 세균의
1: 대해서
0: 발견하고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1: 예.
0: 근데 그래서 이제 원래 유명한 그 세균학자가 네. 로베르트 코흐라는 사람이 있어요.
1: 코흐.
0: 네, 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1: 탄저병.
0: 예, 들어보셨네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이었는데 예. 독일 의사였는데 예. 이 사람의 업적을 보통 아주 한마디로 의학사에서 얘기할 때 세균이 질병을 일으킨다는 걸 처음 발견한 사람이라고 우리 얘기를 해요.
1: 아, 그게 코흡입니까?
0: 네. 근데 그 약간 좀 너무 단순하면 정보가 좀 누락되는 게 있죠.
1: 예.
0: 이게 좀 그런 정보예요.
1: 아, 예.
0: 그러면 그 전에 이 사람이 그 업적을 한 게 1876년이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사람들이 세균이 질병을 일으킨다는 걸 몰랐냐. 감이 좀 있었어요.
1: 감은 있었다.
0: 네, 그러니까 예. 이제 그 더 옛날에는 네. 약간 세균은 생각도 못 하고 네. 어떤 안 좋은 공기 미아즈마라고 그래가지고 독기가 질병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시대도 있었지만
1: 네, 네, 네.
0: 이제 그 코어가 그걸 발견하기 직전만 되더라도요
1: 예.
0: 사람들이 세균 같은 게 질병을 일으킬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었어요.
1: 아,
0: 했는데 다만 예. 이 사람이 한 게 뭐냐?
1: 네.
0: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은 네. 콜레라를 일으키는 균이 따로 있고 결핵을 일으키는 균이 따로 있고. 탄저병을 일으키는 균이 따로 있고, 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1: 네.
0: 요런 것들을 딱 발견한 사람이.
1: 아, 특정 질병을 일으키는
0: 균이
1: 따로 있다.
0: 그렇죠.
1: 아.
0: 네. 그래서 이 사람이 1876년도에 한 업적이
1: 네.
0: 사실 인간한테 질병을 일으키는 중요성으로 보면 그렇게 큰 건 아닌데,
1: 예.
0: 그래도 이제 동물들에 주로 감염하고 사람을 좀 가끔 감염하는 거지만
1: 네.
0: 탄저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균을 딱 발견했어요. 이 균이 탄저병을 일으킨다.
1: 아.
0: 그런 걸 딱 발견하고 나서 이제 스타가 됐죠.
1: 스타가 됐다.
0: 된 다음에 예. 계속 이제 독일에서 막 코어 연구소를 만들어줬어요.
1: 예.
0: 그래서 계속 한 거가 계속 그 사람이 그런 걸 발견했죠. 콜레라균 발견하고 그다음에 결핵균 발견하고.
1: 결핵도?
0: 네. 예, 이 사람이 발견했어요.
1: 예.
0: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사람 제자들이
1: 예.
0: 계속 발견합니다. 이 사람 제자들도 전 세계에서 와요.
1: 네.
0: 일본에서도 오고 그 당시에. 그래서 이걸 다 배워서

0: 갑자기 많은 세균들을 우리가 그 질병들의 세균들을 다 발견하게 돼요. 그때부터 예. 한 1900 초반대까지. 그 당시 시대를 의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 미생물 사냥꾼들의 시대.
1: 미생물 사냥꾼들의 시대. 네. 말 되네요. 네. 의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예. 뭐 파스테르, 코흐 등등의 분석이가 예. 이제 뭐 무엇이 병을 만드는가에 대해서는 예. 좀 이제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 예.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병균, 세균이 우리 인간의 몸에 침입했을 때 예. 우리 몸이 세균과 어떻게 싸우는가? 에 네. 대해서 알게 되는 과정도 중요했을 것 같은데.
0: 그게 이제 면역학을 진짜 발달하는 시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 다시 이제 시간을 돌려서 네. 그 당시 독일로 한번 상상을 해보죠.
1: 되게 이야기 예. 재밌게 하신다.
0: 예. 코흐 연구소.
1: 아, 코흐 연구소.
0: 코흐가 예. 1870년대 그 위대한 업적을 할 때는요. 네네네. 시골에 그냥 무명의 의사였어요. 예. 근데 이제 와이프가 남편이 심심해하니까 현미경을 사다 줬거든요. 선물로요.
1: 심심해서.
0: 네.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 위대한 업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일약 스타가 돼서 네. 독일에서 막 이제 베를린에서 그 수도잖아요. 네. 연구소 만들어지고 막 엄청난 이제 돈과 이게 지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의 많은 이제 사람들이 그 밑에서 아까 연구하면서 세균들을 발견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이미 이런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의학 연구실에서는 생쥐 가지고 연구하잖아요. 예. 이런 걸 가지고 연구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도 뭐 쥐, 생쥐 이런 걸 가지고. 네. 그 당시에도 뭐랬냐면은 콜라겐을 발견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그 쥐에다 주사를 해줘요. 예. 그래서 얘네들이 콜레라가 생기나 안 생기나. 이런 것들이 증명의 과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약간 면역학보다는 미생물학, 세균학의 실험이었던 거죠. 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면역학이 저절로 알게 됩니다.
1: 어떻게요?
0: 왜냐하면 네. 연구자들이 생쥐 10마리에다가 콜레라를 딱 넣어줬어요. 네. 근데 세상 일이라는 게 다 그렇지만 네. 이건 실험을 안 해봐도 예상이 되죠. 10마리가 다 죽을까요?
1: 아, 몇 마리는 살았다.
0: 예, 예. 그러니까 비실비실하다가 예. 몇 마리 살은 거예요.
1: 아, 나왔어요.
0: 예, 저절로.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 그 생쥐들이 아까웠겠죠. 또 쓴 거죠.
1: 아,
0: 또 실험할 때.
1: 아이고, 예.
0: 근데 그게 이제 위대한 거 발견의 시초가 된 거죠.
1: 아, 그래요?
0: 예. 아, 했는데 쌩쌩하네.
1: 한번 낳은 애는 또 주입해도 예, 쌩쌩하다.
0: 처음 이걸 눈치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했겠죠.
1: 저 같은 사람.
0: 예, 근데 약간 몰라잖아. 눈치가 빠른 사람도 뭐 이상한데 하면서. 얘들은 안 걸리네? 근데 그게 아까 홍역과 똑같은 얘기인 거잖아요, 사실은.
1: 그러네요.
0: 근데 여기서 이제, 얘들, 그래서 이제 실험을, 그거를 의식한 다음에는 한 번 이게 인식이 되잖아요, 눈치를 네. 채면은. 예. 그 다음부터 그게 주제가 된 연구들을 이제 좀 더 정교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1: 그 시야로만 보니까.
0: 그렇죠. 예. 그게 진짜 다 또 진짜 해본 거예요. 오, 반복했을 거 아니에요? 예. 안 생기네. 아예 아프지도 않네, 얘들은. 알게 된 거, 이런 것들을. 근데 또 이런 거죠. 네. 그럼 콜레라겐 이미 발견했잖아요. 예. 했는데, 야, 그럼 얘들은 모든 병에 다 안 걸리는 거야? 그래서 옆에 또 있으니까. 예. 탄저균을 또 주사해봤어요.
1: 그건 걸리고.
0: 그건 걸려요.
1: 그건 걸리고.
0: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거가 홍역 옛날에 걸리면 안 걸린다는 거가 홍역만 안 걸리는 거지 철도 걸리거든요. 아까 옛날 할머니들의 지혜에서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걸 실험실로 재현을 한 거죠. 여기서 실험실로 그 상황을 재현을 한 거예요. 네네. 근데 저는 가끔 이 내용을 어디 가서 강의를 재밌게 할 때가 있는데 네. 이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 뭐냐 하면은 이거는 뭔가 물질을 설명해야 되는 거죠. 네. 이 사람은 기 이런 거 말고.
1: 그럼 어떻게 설명하나요?
0: 그러니까 이렇게 하냐면은 야, 그러면 이거가 뭔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한번 경험을 하니까 네. 이 몸이 이걸 기억을 하네. 이 기억은 어떤 물질로 저장돼 있을 거다. 이것이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어디에 이 물질이 이 생쥐에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1: 병이 한번 났던 생쥐가 뭔가 네. 이걸 기억하고 있다는 건데.
0: 그렇죠. 그 물질로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1: 그게 어디 있을까?
0: 이게
1: 건가?
0: 물질로 돼 있다면 이 기억을 경험이 없는 생쥐한테 네. 물질을 옮김으로써 네. 이거를 전파시킬 수 있을까?
1: 말이 되는 거 아닌가요?
0: 그렇죠.
1: 근데, 맞는 말 아닌가요?
0: 근데 이게 우리 시각에서 그렇지 네. 이런 생각도
1: 그때는 그렇죠.
0: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네. 우리 사회자님이 네. 그때 독일의 과학자라면 이 면역이 지금 언어죠. 네. 면역이 된 생쥐로부터 네. 그 어떤 물질을 체 성분을 꺼내서 네. 아직 경험위원회한테 넘겨줘야 돼. 네. 그래서 이게 넘어가나 봐야 돼. 네. 뭘 맨 먼저 해보겠어요? 맨 먼저 해볼 만한 거.
1: 피를 뽑아서
0: 할 것 같아요. 나 누구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피를 먼저 해본 거예요. 예. 근데 실제로 피를 뽑으면 네. 피가 바로 굳습니다. 피는 대개.
1: 아, 그렇습니까?
0: 그러니까 피는 우리 사람 피를 뽑아봐도요. 예. 한 30분 되면 굳어요. 예. 그럼 이제 피가 굳고 나면 예. 이제 피 어떤 물 성분, 그러니까 적혈구 이건 가라앉고 물 성분이 이렇게 노리끼리한 액체로 남아요. 예. 우리가 혈청이라고 그러죠.
1: 혈청.
0: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그 혈청을 예. 다른 아무 경험도 없는 생쥐한테 주사를 해봤어요. 네. 근데 뭘 해봤을까요? 아까 이제 그게 뭐 콜레라균이라면 예, 예. 해봤더니 얘가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1: 안 걸렸겠죠?
0: 안 걸립니다.
1: 아, 위대한 발견이에요.
0: 이게 위대한 발견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얘가 한번 앓으니까 네. 안 걸리네. 네. 이것까지 안 것도 위대한 발견인데 그렇죠. 네. 위대함의 포인트가 더 위대해지는 거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1: 다른 생쥐한테도 이게 적용될 그렇죠. 수 있다.
0: 넘어간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의미가 두 가지로 네. 또 해석될 수 있어요. 네. 이제 약간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1: 어떻게요?
0: 네. 아, 이건 우리가 진짜 새로운 원리를 발견했다. 너무나 중요한 원리예요. 아직 이 혈청에 네. 뭐가 녹아있는지까지 우리는 아직까지 몰라.
1: 그건 모르죠.
0: 모르긴 모르지만 네. 네. 굉장히 위대한 발견이거든요. 네. 사람들이 이런 실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대 우리 대학생들도 배우는 면역학의 1장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인데 네. 이런 걸 해봐요. 아까 콜레라에 대한 면역이 생기면 딴 것도 안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 이건 우리가 이제 현대 면역학에선 특이성.
1: 특이성.
0: 아, 금방 이해되시죠? 네네네. 이건 특이성이 있다. 예. 그 다음에 이 현상 자체는 면역은 기억이라는 게 있다.
1: 기억.
0: 그러니까 이게 면역의 3대 특징을 이렇게 학생들이 배우거든요. 네네. 특이성, 예. 기억. 예. 이게 그때 다 나온 겁니다. 그때 이미. 1900년도가 되기 전에.
1: 그 면역학 역사상 가장 유명한 논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메치니코프, 예. 이거 유상 그 유제품 브랜드 예. 예. 그리고 파울 에를리히라는 예. 그 두 분의 예. 논쟁이라고 하던데요.
0: 아 근데 이 두 분의 논쟁을 먼저 얘기하고 얘기를 드릴까요?
1: 하던 아, 교수님 흐름대로 갑니다. 예. 예. 교수님 흐름대로 가자.
0: 아까 얘기한 걸 들어가 보죠.
1: 위대한 논쟁. 예. 예. 무슨 논쟁인지 궁금해요.
0: 자, 그래서 예. 이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요. 그 이제 그 20세기가 되기 전에 아까 요 시대가 다 언제냐면은 1880년대, 90년대 그러니까 1900년대가 되기 전에 얘기들이에요. 네. 이럴 때가 이제 면역학이 제대로 이제 학 이제 학문을 체계를 이제 갖추간 건데 네. 이때 이제 세계사적으로 유럽에서 보면은 프랑스와 프로이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보불 전쟁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네. 그때 이제 그 프로이센군이 파리까지 점령을 하고 아무튼 막 이제 그런 시대인 맞아요. 거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도 제가 요즘에는 안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와 독일의 그 민족 감정은 네. 소위 전통적인 한일 감정보다 더 이제 약간 예.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건 면역학의 문제인데 거기 두 학파가 생겼어요. 네. 아까 이제 그 파스테르가 네. 위대한 학자였는데 네.
1: 파스테르 프랑스 사람이에요. 네,
0: 그 예. 사람이 이제 파리의 파스테르 연구소가 생겼어요. 예, 예, 예. 거기를 중심으로 한 학파가 있었고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아까 그 코흐
1: 독일 사람이죠.
0: 베를린 예, 예. 그 두 학파가 있었는데 크게 보면 독일 학파와 프랑스 학파인 거예요. 예, 예, 예. 이제 독일 학파는 아까 혈청을 내가 옮기니까 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언어는 그게 항체인데 그때 항체라고 안 불렀어요.
1: 그럼요.
0: 항체가 녹아있는 혈청이니까 항혈청이라고 불러요.
1: 항혈청.
0: 네, 뭐 항콜레라 혈청, 예, 예. 항장티푸스 혈청 이런 식으로. 예. 이제 그 항혈청을 가지고 요즘 언어로 치면은 항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면역에. 예. 이거를 연구한 이제 일파들이 이제
1: 독일 학파였던
0: 예, 예. 거죠. 그때 이제 그거의 가장 선두주자가 이제 파울 에을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예. 그 사람이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주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네. 또 다른 학파 하나 있었어요. 예. 그게 이제 프랑스 쪽인데 시작은 프랑스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사람이었어요. 예. 일리아 메치니코프라는
1: 메치니코프. 예.
0: 메치니코프도 유산균으로 유명하죠.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런데 예. 메치니코프도 나중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예. 노벨상을 받은 건 유산균 업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유산균 업적은 예. 노벨상 받고 나서 말년에. 네, 그러니까 한 거고 예. 약간 취미 연구 같은 걸로 한 거고 예. 진짜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을 만큼 위대한 업적은 예. 대식세포의 발견이었습니다.
1: 아, 중요한 것 같다, 뭔가. 대식세포? 예,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예.
0: 이제 면역학이 또 다른 점을 처음 나온 거거든요. 예, 예, 예. 세균 같은 걸 무조건 내 몸에 원래 있는 세포인데, 예, 예. 세균 같은 걸 개걸스럽게 잡아먹는 대식세포.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파스테르 연구소에 나중에 이제 글로 오게 됩니다.
1: 약간 프랑스 학파랑 결을 같이 하게 되네요.
0: 그래서 예. 거기서 계속 연구를 해요, 이 사람은요.
1: 왜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까?
0: 뭐냐면 이런 예, 거예요. 예, 예. 분명히 이제 뭐가 걸리면은, 예. 아까 이제 다시 안 걸리고 이런 걸렸다가 회복이 되면 네. 이런 면역 현상이 분명하게 있는데 예. 이런 걸 어떤 세포가 하는 거고 어떤 분자가 하는 건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학자들은. 예. 사실 지금에서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데.
1: 아, 답은 둘 다 중요하다가 맞는
0: 지금 와서 그런 건 맞아요. 근데 서로 너희 건 안 중요하고 우리 것만 중요하다. 아,
1: 그랬군요.
0: 이렇게 네. 싸운 거예요. 네. 이게 하는데 약간 좀 유치한 싸움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예.
1: 그러면 그 대식세포와 예. 그 항체는 어떤 관계인 거예요?
0: 지금 보면은요. 예, 예, 예. 둘이 컬래버레이션도 해요.
1: 둘이 협력을 합니다.
0: 네, 협력하는 것도 있어요.
1: 어떤 식으로 했는 거예요?
0: 이런 거죠. 예. 세균이 여기 있어요. 예. 근데 대식세포는 그냥 잘 잡아먹는데, 예. 여기 항체가 있어요. 예. 그럼 항체는 세균에 붙어요.
1: 네.
0: 항체가 붙어요.
1: 그 세균을 막기 위해 붙는 거죠. 항체도.
0: 그죠. 항체를 죽이려고. 예. 항체가 붙었을 때, 예. 이게 붙어, 세균이, 이제 항체가 코팅돼 있잖아요. 예. 대식세포가 더 잘 잡아먹어요.
1: 아.
0: 예, 예.
1: 진짜 협력이네.
0: 협력이에요, 이거는.
1: 그러니까 항체가, 야, 내가 얘 잡고 있어! 하면은 대식세포가 와서 먹어준다고?
0: 그러니까, 이 용어도 있어요. 옵소니제이션이라고. 이 용어가 있어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많이 표지를 하는 거죠.
1: 오, 신기하다.
2: 예, 예, 예. 그래서
1: 보불협력이에요, 보불협력.
2: 심지어는 예, 예, 예. 항체가 붙으면은 예. 항체 꼬리 쪽이 있거든요. 예. 대식세포가 예. 항체 꼬리 쪽에 붙는 수용체가 있어요.
1: 그러니까 항체 꼬리 쪽에
2: 항체가 아. 코팅해 줬으면은 예. 항체를 코팅됐으면 항체 꼬리가 이렇게 밖으로 다 나와 있을 예.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인식해 가지고 예. 항체가 코팅한 걸 잡아먹기 위해서 하는 그런 수용체가 있어요.
1: 그걸 뒤에 붙어서 대기하고 있다고요?
2: 그걸 그냥 딱 이런 이게 다 있어요. 예.
1: 어 신기하다.
2: 분자적으로 다 설명이 돼 지금은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돼서 예. 사실 양쪽을 화해시킨 거는 네. 노벨상 위원회.
1: 어떻게 화해시킨?
2: 이 사람들이 1908년도에 네. 노벨상을 공동 수상합니다.
1: 레치니코프랑 에르리가 예, 공동 수상. 예, 근데 아, 잘했다. 어, 노벨 위원회가 잘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신희철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예.

0: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교회가 주최하는 제10회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하는 큐티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이어서 워크샵은 6월 16일 화요일 7시 30분에 열리며 13941 브래덕 로드 센터빌 주님의 교회에서 전두란노 서원 순회 큐티 세미나 팀장인 주님의 교회 문경두 목사와 김준옥 큐티 디렉터가 경건 훈련과 경건의 시간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신청 및 문의는 703-859-2004, 703-859-2004이며 참가비와 교재는 무료입니다. 이번 큐티 세미나에 함께하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50년간 전문 상담, 가족 지원, 정신건강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건강한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는 워싱턴 가정상담소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마련 행사 드라이빙 호프 자선 골프 대회가 6월 14일 일요일 메릴랜드 머스켓 리치 골프 클럽에서 열립니다. 오전 11시 30분 등록을 시작으로 오후 1시 30분 샷건 티어프 방식으로 진행이 되며 참가비는 $150로 점심 및 저녁 식사가 포함됩니다. 기업과 단체의 후원, 스폰서십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며 여러분의 참여와 후원은 상담과 돌봄이 필요한 가정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희망을 전달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703-261-2225, 703-261-2225 워싱턴 가정상담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이트런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오늘 오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오늘 대국민 사과를 통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허철훈 사무총장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6월 재보선을 통해 당선된 14명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의 의원총회에 참석을 했죠.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당의 새로운 변화를 주문하며 오늘 사퇴했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물밑에서 권력투쟁이 시작된 더불어민주당도 패배 같은 찝찝한 승리를 거머쥔 성적표에 대한 책임론도 거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부 한판 브리핑과 이어지는 여의도 대전에서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박지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예, 박정희 한판 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3: 네, 반갑습니다.
1: 네, 오늘도 이재영 의원님과 박완석 전 의원님 두 분도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네,
5: 안녕하세요.
1: 예, 이재영 의원님 굉장히 얼굴이 밝으신 것 같습니다.
5: 네. 아, 네,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어제 예? 오세훈 시장의 개표를 예? 보면서 예? 딱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1: 아, 앞에 앉으신 분?
5: 박원석이라는 분만밖에 생각이 안 났습니다.
1: 아, 그 내기를 했지, 그죠?
6: 아니, 우리 단체방이 있잖아요. 예. 텔레그램.
1: 단톡방. 예.
6: 아침에 거기에다가 예. 대영원이 새벽 아침 7시도 안 됐는데 그걸 올리더라고. 밥 사기, 술 사기, 내기 기억하라고.
1: 예. 아유, 뭐 일단 아, 축하드리겠습니다.
6: 소위 말하는 예. 그 현타가 제가 몰려오더라고.
1: 아, 지금 얼굴에 지금 넋이 나간 얼굴이에요.
6: 아, 네.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패배에 예. 차적이 이렇게 나한테 밀려온
1: 거야. 그렇게 피해자.
6: 아, 예. 아니, 아무튼 이재영 의원 축하드리고.
5: 네네네.
6: 아, 제가 오세훈 시장 측의 추격의 의지를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아, 반성합니다.
1: 그러니까요. 네. 일단은 그날 한턱 쏘시면 이제 인증샷을 하나 찍어서 한판 승부에 공개하는 걸로.
6: 아, 그래야죠.
5: 아, 좋습니다.
1: 네, 그래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시 우리 김승인 평론가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4명의 국회의원들 재보선에 당선되신 분들 오늘 각 또 당 의원총회에 참석했더군요.
3: 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선 정청래 대표와 송영길 의원의 조우가 관심을 모았습니다. 송 의원은 정 대표와 악수를 나눈 뒤 포옹도 했고요. 정 대표는 당의 정치 지도자로서 많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 대표는 이광재 의원, 김남준 의원, 김남국 의원 등등을 한 명씩 호명하면서 직접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1: 예?
3: 이번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개인 차원에서 할 수도 있지만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면서 백서를 발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숫자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숫자를 넘어 국민과 당원이 주신 박수와 채찍 두 가지를 가슴에 새기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나아가자라고 말했습니다.
1: 예.
3: 국민의힘도 의원총회를 갖고 김태규, 유희동, 윤용근, 이진숙 의원을 맞이했습니다. 이들에게 꽃다발을 건넨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들의 당선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독재를 견제해야 한다는 민심이 담겨있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한편 송원석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1: 예.
3: 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당선의원 선서에서 당선자들은 나란히 서서 의원 선서에 나섰고요. 송영길 의원이 중심에서 대표로 선서를 낭독했습니다.
1: 예, 이제 14명이 새롭게 이제 국회에 등원을 했습니다. 아, 이게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고 또 각 당의 권력 지도가 바뀔 수도 있는 그런 단초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먼저 박원석 의원님부터.
6: 그렇죠. 사실은 이게 민주당 그 의원들이 가지고 있던 지역이잖아요, 대부분.
1: 그렇습니다.
6: 대구 한성대 빼놓고는.
1: 예.
6: 민주당으로서는 전체 그 광역시장 그 선거 기준으로 봤을 때 승리한 선거긴 하지만 재보궐선거 결과가 좀 뼈아픕니다. 물론
1: 예.
6: 광역시장 선거에서 마지막에 서울시를 역전을 당한 것도 뼈아프긴 한데
1: 예.
6: 워낙에 이번 그 선거의 관심 지역이 평택을 부산 북부갑 여기로 예. 이제 집중이 됐잖아요. 거의 전국적인 선거가 됐어요. 근데
1: 예.
6: 그 두 군데를 다 잃으니까 이제 그로 인해서 이겨도 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든다.
1: 예.
6: 그러니까 지지자들의 박탈감 같은 것도 큰 것 같고
1: 예.
6: 누군가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책임론이 나오는데 또 그걸 당 지도부 책임을 묻기에는 아니 전체적으로 이긴 선거잖아요.
1: 12대 4.
6: 예, 그 선거에서 당 지도부 물러나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꼭 온당치는 않은 것 같아서 좀 어정쩡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예. 자, 우리 이재용 의원님.
5: 민주당 입장에서는 찝찝한 승리 아니겠어요? 평택을 부산 북갑. 이건 완전히 민주당의 잘못된 선거 전략이자 뭐 후보 선택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후과를 치러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예, 예. 그것이 당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나느냐 뭐 안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민주당은 어쩔 수 없이 전당대회를 이제 치르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아마
4: 자연스럽게
5: 판가름이 나겠죠.
4: 자, 김수인 평론가도.
3: 네. 일단 이번 선거가 당초 예상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치러지는 선거다 이런 식의 예측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한편으로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가 됐던 거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양당의 격차가 더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점이었을 텐데. 예. 근데 그거 치고는 이미 어느 정도 줄어서 나타났기 때문에 예. 일단 전국에 긴장감이 조성될 수밖에는 없는 예, 그런 선거였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치상으로는 당연히 민주당이 승리라고 평가를 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또 기대치를 밑돌았다는 점 이런 점들이 또 영향을 끼쳐서 일단은 긴장감 쪽이 민주당 쪽이 더 클 수도 있다. 예, 양당 다 당내에서 경쟁 레이스에 들어가겠지만 일단 좀 그런 분위기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4: 네,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다시 입성을 하면서 818번인가요? 이제 국회 방해를
6: 네,
4: 이재명 대통령이 쓰던 의원실 그 방을 다시 쓰게 됐고 뭔가 당대표 나갈 것 같은 그런 움직임.
6: 글쎄요. 그 선거 결과를 놓고도 네. 정성래 대표 책임론을 강하게 말씀을 하시던데
4: 네.
6: 뭐 본인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지만
4: 네.
6: 최종적으로 출마를 할지 여부는 왜냐하면 지금 김민석 총리 출마가 거의 확실시 되잖아요.
4: 아하,
6: 예. 그럴 경우에 두 분이 겹치는 그러니까 정치적 포지션상 당내에 면이 있어서 그 점을 어떻게 할지 일단 출마했다가 뭐 누구 한 사람은 결선을 갈 테니까 아하. 뭐 그렇게 정리를 할지
4: 예?
6: 일각에서는 이제 송영길 의원은 입각 가능성도 뭐 본인은 희망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요.
4: 예?
6: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고요. 아무래도 오늘 등원된 그 이 의원들 중에 가장 눈길이 가는 거는 한동훈 의원이죠.
4: 의원 네,
6: 무소속이긴 하지만
4: 현재까지는 무소속.
6: 네, 무소속이긴 하지만 복당부터 시작해서 향후에 전개될 이 국민의힘 안팎에
4: 예.
6: 이 보수 진영 내의 재편 거기서의 어떤 역할 뭐 또 서로 간의 그로 인한 힘겨루기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흥미진진합니다.
5: 네, 뭐 저는 민주당 내 사정을 잘 몰라서.
4: 예.
5: 근데 보면은 송영길 대표는 송영길 의원은 그 개항을 양보했었잖아요.
4: 예.
5: 그러니까 개항을 양보했으니 내가 이번에 당대표 나갈게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때 그 정리하는 데 있어서 수긍해 줬다면은 이번에 김민석 총리가 사임하고 사퇴하고 당대표 나오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비켜주면서 다른 거를 모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4: 한동훈 전 대표 일단 오늘 국회에 딱 등원하면서 올 때 그 옆에 국민의힘 친환교 의원들이 같이 에스코트를 했었거든요. 그게 네. 상징적인 장면이었는데.
5: 네.
4: 지금 이제 새 원내대표도 곧 다음 주에 바뀔 것 같은데.
5: 네.
4: 그럼 결국 국민의힘 내에서는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할 것 같은데요.
5: 근데 그거보다 그 전에는 장동혁 대표의 책임론이 어디까지 불거지느냐.
4: 예.
5: 그게 어떻게 해결되냐. 그게 선행이 돼야 되겠죠.
4: 아하.
5: 그리고 나서 한동훈 뭐 전 대표의 복당의 논의가 될 수 있지.
4: 예.
5: 지금부터 나오는 거는 좀 시기상조다.
4: 네,
5: 그런 생각이 들고 뭐 결국에는 뭉치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뭐 되자마자 그 얘기부터 나오는 거는 수순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바둑도 순서 잘 둬야 되잖아요. 순서를 잘 두려면 일단은 이번 지방선거의 책임에 대해서 누가 질 거냐. 사실 송원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벌써 원내대표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할 때 사퇴하는 모습이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사퇴를 했거든요.
4: 알겠습니다.
5: 그래서 그 부분은 대비가 돼서 앞으로 좀 약간 시끄러울 것 같기도 합니다.
4: 예, 여의도 내전에서 또 그 얘기는 깊이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김수민 평론가도 이 향후의 여야 간의 권력정, 뭐 네. 당내 다툼 어떻게 보시는지.
3: 일단 양당 간의 격전을 뜨겁게 치렀기 때문에
4: 예.
3: 그 결과를 놓고 또 해석 투쟁에 들어가는 거고 그 투쟁은 사실 양당 간의 투쟁이 아니라 양당 내에 투쟁으로 진입을 할 텐데 한국이 또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정당 간의 경쟁보다 사실 거대 정당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 당 내부의 경쟁이 격화되는 양상이 있고 아마 이게 뭐 좋든 싫든 간에 이번 올해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겠다. 네, 그렇게 봅니다. 아마 정치사에도 몇몇 국면에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5년 같은 경우에 새누리당 대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사실 그때는 새누리당 내 친박 대 비박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뭐 친문 대 비문 이 대결이 오히려 당 간의 대결보다 더 뜨거웠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예. 아마 올해가 그런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 예, 또 다음 총선이 사실상 1년 10개월 남았기 때문에 양 당의 또 당내 투쟁도 커질 것 같습니다. 자, 선관위가 오늘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오늘 경찰이 송파구 잠실 실동 제2투표소에서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고 투포함을 반출을 했습니다. 일단 현장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7: 내가 뛰어 내릴 겁니다. 조심해.
4: 조심하세요. 아유 세상에. 자 황교안 자유혁신 대표 굉장히 지금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고 앞서 들으신 목소리는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이제부터 여러분과 제대로 싸우겠다. 투표한 반출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전해주실까요?
3: 네. 경찰은 오전 8시 54분쯤에 시위대를 뚫고 투표소가 설치된 우성아파트 경로당에서 투표함 두 개를 꺼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봉쇄된 지 35시간 만의 일이었고요. 경찰은 곧장 투표함을 차량에 싣고 개표를 위해 이동을 했습니다. 이 투표함 두 개에는 약 2,000명분의 투표지가 들어있고요. 해당 투표함을 열어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당선이 법적으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4: 예.
3: 당초 경찰은 선거 사무 종사자에 대한 폭행 감금이나 선거관리시설 훼손은 처벌받는다라고 시위대에 고지를 했지만
4: 예.
3: 스크램을 짜고 시위대가 비키지 않았기 때문에 한 명씩 끌어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황교안 자유와 혁신 대표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차례로 현장에 도착해 시위대를 옹호하면서 함께 경찰에 항의를 했지만
4: 예.
3: 집행을 막지는 못했고요. 이후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개표가 진행 중인 올림픽공원의 개표소를 찾아 투표한 반출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시위 시민들에게 사과했고 조속한 국정조사 실시와 특검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4: 네, 선관위 현장도 대국민 사과 회견을 열었죠?
3: 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원회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허철훈 사무총장 역시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손상시켰다면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이번 사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책임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진상규명, 재발방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한 진상규명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 예, 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현장에 나와가지고 이제 시민들과 합세를 했고 재선거 요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박 의원님부터.
6: 재선거 요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 제1야당 대표가 저렇게 가면 지금 자당의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4: 예.
6: 재선거 하자는 얘기인가요? 그것 때문에 당선 확정이 안 되고 있었어요. 조금 전에 됐다고 합니다. 6만 표 차이로
4: 맞아요. 예.
6: 당선된 걸로.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제가 보니까 생존 본능이 대단한 분인데 선거에 대한 책임론을 저런 식으로 피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안도 되지 않는 걸 가지고 물론 저 선관위의 잘못은 잘못대로 단호하게 어쨌든 책임을 묻고 따지고 뭐 필요하다면은 국정조사든 형사처벌이든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1야당 대표는 국회에서
4: 예.
6: 그런 걸 추진하는 역할을 해야지 저희 가서 마이크 잡고 저렇게 뭐 싸우겠다고 얘기하면 뭘 싸우겠다는 겁니까? 혹시 오세훈 시장이 당선 확정되는 게 싫어서 저러나요? 저는 좀 글쎄요.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보니까 선거 이후에 국회도 네. 안 나오고
4: 네.
6: 뭐 본회의도 불참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자기 책임을 저런 식으로 회피해 나가는 것 같은데 제1야당 대표답지 못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원하면 재선거 하시죠 뭐.
4: 그러니까 지금 이분의 한 말씀은 개표를 막지 못해 죄송하다. 투표한 반출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지금 선거를 마무리하려면 이거 다 개표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6: 그렇죠. 그래야 당선 확정이 되고 네. 결국 개표를 확인해 봤더니 서울시 광역 비례대표 의원이 국민의힘이 한 석이 늘어나고
4: 서울시 의원.
6: 네, 네. 민주당이 한 석이 줄었습니다.
4: 맞아요.
6: 그런데 그런 결과가 예정돼 있는 투표함을 네. 열지 말라고 저렇게 저기서 농성하는 이른바 부정선거 음모론에 경도된 분들이 버리는 소요에 제1야당 대표가 맞장구를 쳐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거관리 부실의 책임은 책임대로 물어야죠. 그거는 그렇죠. 네. 국회에서 할 일이 더 많아요. 저희가 저럴 게 아니고.
4: 자, 이재용 의원님.
5: 장동혁 대표가 저기 가서 저렇게 얘기를 할 때 얘기를 가만히 다시 들어보시면은 예.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근데 뭘 하겠다는 것이 잘 안 나와요.
4: 제대로 싸우겠다고요.
5: 그러니까 제대로 싸우는데 뭘 어떻게 싸우겠다가 안 나오냐. 싸우겠다고만 얘기를 하지. 왜냐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싸우겠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그 안에는 그 시민들 중에 그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진짜 부정선거론자들도 있고 아니면 진짜 자신들이 투표를 못했기 때문에
4: 예.
5: 그 참정권을 침해당한 그분들에 대한 분노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안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결국엔 선관위가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4: 예.
5: 그냥 싸우겠다고만 얘기하는데 이게 장동혁 대표가 지금까지 보였던 부분은 황교안 대표하고 같이 하고 있고 부정선거론자이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입장이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장동혁 대표를 반겨주는 데는 별로 없어요. 거기 가면은 반겨주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4: 예?
5: 지금 다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지금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기 가서 저렇게 확성기해야 되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땐 정무적으로 좋은 판단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4: 예, 일단 장도혁 대표 정말 진심인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 김은혜 의원도 굉장히 진심이에요. 김수인 평론가도 이게 지금 장도혁 당대표는 당대표직을 유지하는 또 중요한 근거 중 하나 이 싸움을 끌고 갈 것 같은데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을 보시는지.
3: 네, 공당에서 이렇게 뭐 시위 시민과 합세한다라고 했을 때는 관건이 되는 건 전략이 있는가
4: 예.
3: 아니면 그때그때 시위대 요구에 따라서 그냥 그걸 추수할 것인가
4: 예.
3: 이 차이가 중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게 뭐 어느 쪽으로 나타나든지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서 균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몇 시간 전에 보도가 된 사실인데 국민의힘 의원들 간의 단톡방에서 논쟁이 일어났다.
4: 예. 그러니까
3: 배현진 의원이 소요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이상의 소요를 자극한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도 사실 처음에 이거 초창기에 항의했던 당사자이지만
4: 예.
3: 근데 더 자극해가지고 일이 커지면 안 된다는 쪽에서는 특히 친한계 의원이라든지
4: 예.
3: 비주류 의원은 이렇게 섰고 또 주류 쪽 의원들은 소요라는 단어로 이건 시위 시민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 표현이다라고 하면서 또 의견이 나뉘어서 또 여러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이 소식이 나갔거든요.
4: 예.
3: 결국에 또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뭐 장동혁 대표 지도부에서는 어떤 새로운 활로로 이거를 설정을 했다 치더라도
4: 예.
3: 당 내에서는 또 다른 내분의 소재.
4: 그러니까요.
3: 예, 그런 식으로 또 연결이 되고야 마는 것 같습니다.
4: 예. 아까 황교안 대표가 뛰어내리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공개된 영상 보면 이분이 엄청 과격하게 경찰대장에서도 막 뭐라고 하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정치 인생 이렇게 화나신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아까 좀 장면은 좀 약간 당황스러운 장면이긴 했었습니다만.
6: 아니, 근데 황교안 그 대표 총리까지 지내신 분이잖아요. 법무부 장관도 했고.
4: 예.
6: 그러면 과거에 본인도 선거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정부 책임자로서.
4: 그렇죠. 예.
6: 그러면 체계적인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불가능한다는 건 알 텐데. 아무리 지금 본인이 정치가 기댈 데가 없대도 근데 그런 음모론에 기대가지고 저런 얘기를 그러면 선거는 왜 나옵니까? 저는 부정선거를 믿는 분이 선거에 출마하는 것도 참 이해가 안 돼요.
4: 예.
6: 근데 또 저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저 현장에 가가지고 저런 모습까지 보이는 거는 참 글쎄요. 뭐 씁쓸합니다.
4: 예.
6: 한마디로.
5: 이 그 황교안 대표는 이번에 평택을 선거를 통해서
4: 예.
5: 본인의 부정선거론을 심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더 끌고 나가실 필요가 없고 해서는 안 되는데 왜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하지만 앞서도 저희가 말했듯이 이 선관위 무능하고 무책임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걸 해야지만이 그리고
4: 예?
5: 제대로 되게 국민이 납득할 수준으로 해야지만이 사실은 이 부정선거론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냥 아유 실수했습니다. 제대로 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걸로 끝날 일은 절대 아니다. 그 말씀은 잘
4: 민주당도 드리겠습니다. 국정조사 추진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그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 같고 자 일단 향후 또 국회 차원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좀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국무총리가 누구일지 굉장히 오늘도 뉴스 헤드라인을 많이 장식을 했는데 이제 김민석 총리가 이제 당대표 선거에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훈식 실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두 분 사이에 고심하고 있다라는 보도인 거죠?
3: 네. 중앙일보는 여권 핵심 관계자를 이용해 이 대통령이 후임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고심 중이라면서 사실상 강 실장과 정 장관 가운데 선택만 남은 상태다라고 전했습니다.
4: 예.
3: 발표 시점으로는 6월 7일이 지목되고 있고요. 이 대통령은 2주 들어서 김민석 총리와 정 장관, 강 실장을 차례로 독대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1일 김 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거취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었고 이튿날 국무회의 직후에는 정 장관에게 따로 남아달라고 요청을 해서 해석자 없이 오찬을 함께했다고 하고요.
4: 예?
3: 6월 4일 저녁에는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방문하고 돌아온 강훈식 실장을 만나서 대면 보고를 받았는데
4: 예.
3: 보통 일정상 다음 날에 대면 보고를 받는데 이례적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날 저녁에 독대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4: 예?
3: 향후 진로에 대한 얘기가 오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4: 예. 자, 두 분으로 일단 좁혀진 것 같은데 이제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 조선일보에서는 정성호 장관으로 총리가 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또 YTN이 정성호 장관이랑 통화를 했더니 정성호 장관이 자신이 김 총리, 김민석 총리 후임자 될 거라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 1%의 가능성도 없는 얘기다라는 것인데 박 의원님?
6: 글쎄요. 근데 지금 나오는 하마평은 그 정성호, 강훈식 두 분으로 좁혀지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
4: 예.
6: 아까 그 조선일보 보도와는 다르게
4: 예.
6: 다른 언론사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내정설이 또 나왔어요. 근데 대통령실이 부인했습니다.
4: 예, 맞아요.
6: 사실이 아니라고. 뭐 제3의 인물이 또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지금 이제 하마평은 나오고 있지만
4: 예.
6: 여러 얘기가 들립니다. 그 안정감 있는 그 중진 정치인 출신을 원한다. 뭐 이런 그러면 이제 거기에 부합하는 인물은 사실은 정성호 장관일 가능성이 높죠. 내각 경험도 했고
4: 예.
6: 청문회 부담도 없고.
4: 네.
6: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인이 아닌 뭐 이제 본격적으로 2년차 그 임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국정 과제를 좀 이끌고 갈 그런 경제에 좀 적임인 그런 총리를 원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설들이 있어서 끝까지 지켜봐야 될 텐데
4: 예.
6: 장단점은 뚜렷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정성호 장관이나 강훈식 실장이 되면 대통령의 국정 목표나 우선순위나 이걸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되면 안정감은 있는데
4: 예.
6: 뭔가 새로움, 참신함 이런 거는 또 조금 이분들이 이제 익숙한 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양측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4: 만약에 박 의원님이 대통령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6: 제가 대통령이 아니어서 그런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4: 아, 뭘로 들었어. 자, 이재용 의원님.
5: 아니, 실망하실 분 한 명이 있네요. 홍준표 전 대표는 자기 이름이 거론 안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실 것 같다.
4: 방자하게 그런 말씀 하지 말아달라고 방금
5: 연락이
4: 올 것 같아요.
5: 홍준표 대표 별로 저를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미 벌써.
4: 김수진 평론가 말씀해 주세요.
3: 네. 홍준표.
4: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말씀.
3: 갑자기 생각난 거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이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국민의힘 선전이다. 여당의 압승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4: 예.
3: 이게 뭐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필요할 거다. 현 정부가 압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외연 확장을 위해서 본인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
4: 예.
3: 저는 일단 흥미로운 거는 강훈식 정성호의 차이보다는 공통점에 더 흥미가 갑니다.
4: 공통점.
3: 네, 사실 온건한 이미지의 정치인이고 선도형보다는 조율형에 가깝거든요.
4: 예.
3: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캐릭터가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것저것 좀 확실해 보이고 차이가 있다면은 좀 경륜이냐 왕성한 어떤 이미지냐 이런 차이 그리고 이제 한쪽이 또 충청도 출신이기 때문에
4: 네.
3: 이런 지역에 대한 안배 이런 것들이 또 마지막 고려 대상이 아닐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4: 예, 아까 이제 김수민 평론가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그 앞에도 되게 인상적인 친한계의 발호가 예상되지만 장동혁 지도부가 슬기롭게 대처해 당내 혁신을 통해 보수주의 확립해주길 기대한다. 홍준표 전 시장이
3: 양쪽의 여지를 열어두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4: 그리고 네. 민심을 잘 살펴서 여당 정부 여당은 포용의 정치를 해주길 기대한다. 포용 인사도 포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3: 그러니까 슬기롭게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쪽과 허용했다는 예. 쪽이 둘 쪽이 있는데 그 다음에 혹시 뭐 필요하면 나를 써라 이런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4: 예. 자, 아무튼 창의 총리 일단 이번 다가오는 주일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일단 기다려보시죠. 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3: 감사합니다.
8: 여의도 대표 주자들의 대격돌 여의도 내전.
4: 네, 박종현 판승부 여의도 내전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 수석부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9: 네, 제주시일 국회의원 김한규입니다.
4: 예, 그리고 엘레강스정 정옥임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10: 네, 안녕하세요.
4: 예, 우리 김한규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9: 다들 저 2주 만에 뵀는데 네. 국회에도 오늘 가봤더니 다들 그 사이 얼굴이 시꺼매졌어요.
4: 제주에서 네. 계속.
9: 아니, 그러니까 저만이 아니라 다들 의원님들이 유세차를 타면 네, 저희가 햇빛을 가릴 수가 없어요. 보통 지지자들의 해를 등지게 서게 하고 그렇죠, 편하게.
4: 그렇죠, 그렇죠.
9: 예, 연단에 쓰는 사람들이 해를 맞이하기 때문에 다들 시꺼매져갖고, 예, 건강했냐라고 인사하면서 오늘 여야 의원들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4: 예, 의원총회에서 분위기가 여러 가지 있었을 거예요. 목도 좀 쉬셨는데?
9: 예, 목도 쉬고, 저 방송하려고 오늘 주사 맞고 왔어요.
4: 이야, 그 정도로. 김한규 의원을 배우세요, 이재영 님. 네, 유일한 진심이세요.
9: 유일한 고정 출연 방송. 와,
4: 열정. 네,
5: 전 잘 잤어요.
4: 잘 잤어요. 우리 정현님도 의상이 그 전에는 블랙이었거든요. 오늘은 약간의 크림색, 화이트 톤.
10: 이게 라이트 브라운.
4: 라이트 브라운. 네. 아, 그럼 어울리십니다.
10: 아, 예. 감사해요.
4: 네, 아름다우십니다. 예, 그 선거 총평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10: 아, 황금 분할.
4: 황금
10: 제가
4: 분할.
10: 제가 황금 분할과 밸런스를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황금 분할이 되리라는 것까지는 예상 못했어요. 특히 서울시장.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4: 예.
10: 이건 제 개인 생각인데 예, 예. 대구에 뭐 샤이 부겸 이런 네. 얘기 많이 했잖아요.
4: 예.
10: 서울에 샤이 부동산.
4: 아, 샤이 부동산.
10: 샤이 부동산이었던 것 같아요.
4: 아.
10: 그래서 그 이긴 지역을 보니까 재건축하고 무관하지 않다.
4: 한강벨트.
10: 그러니까는 유권자들은 사실은 이익 투표를 하는 거고요.
4: 예.
10: 그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4: 예.
10: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정원호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 중앙정부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간파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4: 김한규 의원님 원내정책 수석부대표로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앞으로 백서도 당대표가 만든다고 하시는 것 같던데
9: 네.
4: 분석을 좀 들어가겠죠?
9: 뭐 가겠죠. 근데 오늘도 계속 의원들끼리 서울시장 선거를 왜 졌을까? 되게 많이 얘기했어요. 의원들끼리도.
4: 네.
9: 근데 이유는 뭐 엄청 100개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다른 걸 다 떠나서 국민의힘이 캠페인을 되게 잘했죠. 이재용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4: 선두했습니까? 그러니까
9: 정원호 구청장 후보가, 정원호 후보가 저희는 처음에 당연히 이기는 선거라
4: 예.
9: 약간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네거티브 공격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4: 예.
9: 일단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라는 방식이 통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중간에 뭐 냉정하게 우리 공소취소 특검이라든지 이러면서 판이 좀 바뀔 때 그때라도 전면적으로 붙고 현직 시장을 상대로 공격할 부분이 꽤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게 좀 패착이 아니었냐 싶고 무엇보다도 뭐 부동산 이슈도 저는 컸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좀 상수였던 것 같고 서울에 20대 청년의 문제도 상수였던 것 같고 후보가 조금 더 우리 지지층이나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저 사람이 누구인가를 좀 보여주고
4: 매력
9: 우리, 예, 우리 지지층도 좀 가슴 뛰게 했으면 우리 송파구의 투표소에서 많이 투표용지가 부족했는데
4: 네.
9: 서울 전역의 다른 데서도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사실은 민주당 국회의원인데 정원 후보를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방송을 통해서만 봤는데 아직 잘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반 서울 시민들은 더하지 않을까. 아무리 오세훈을 알기 때문에 오세훈을 실어서 정원을 뽑을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우리 지지층들은 많이 했는데 그건 우리 지지층이고 아하. 일반적인 시민들 정치 공안요청이 아닌 분들은 그래도 이 거물급 오세훈 후보와 대응하는 민주당의 수도 서울의 대표주자가 누군지 궁금했을 텐데 네. 선거가 끝날 때까지 그 답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서 저는 뭐 냉정하게 저희 당의 캠페인에 문제가 있었다.
4: 정현이 왜 이렇게 웃으세요?
10: 아니, 네, 그 말을 하려고 해요. 가슴이 뛰지 않은 건 사실이야. 봐도 가슴이 안 뛰어. 그리고. 네. 정원호가. 그리고 그 아, 예. 기억이 나네요. 그 사전선거 7시간 전에 토론을 했잖아요.
4: 맞아요, 맞아요.
10: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 측에서 한 번만 더 하자.
4: 토론.
10: 그러면서 부동산에 대해서만 하자. 아.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니 정원호가 받아줄 것 같지도 않은데 아. 저 얘기를 왜 했을까. 그러니까 오세훈 캠프에서는 알고 있었던 거에서 이번에 그 당선이 확정된 다음에 시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2030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 재건축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전략이었고 성수동에서도 오세훈이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5: 아니, 이기지 않았습니다.
10: 성수동. 성동구에서는 정원호가
4: 적게 이겼어요.
10: 예. 예. 성수동에서 오세훈 표가 많이 나왔어요.
5: 지금 김한규 의원이 대체로 짚어주셨는데 예.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서울시장 그 선거가 구도와 인물의 대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구도는 민주당이 당연히 예. 우세에 있는 그런 예. 선거였고 인물은 아무래도 인지도 면에서 중량감 면에서 그 오세훈 시장이 앞서죠. 그러면 선거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캠페인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선거를 치르느냐, 이게 이제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였는데 그 점에서 너무 소극적이었어요. 정원호 후보나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정당 구도의 우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안주한 선거를 치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도 너무 도전자답지 않다. 도전자면 도전적으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챔피언 같다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끝까지 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민주당이나 정원호 후보 입장에서는 호재성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 철근 누락 사고도 그렇고 그다음에 호재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어쨌든 서점은 고가 저도 붕괴로 인해서 오세훈 시장이 좀 추격하다가 안전 이슈가 불거지면서 오히려 방어적으로 돌아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 풀어내지 못한 측면이 있고 저는 그 부동산 그 한강벨트의 부동산 표심이 승부를 갈랐다고 생각 얘기하는데 그건 그냥 상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문제에 대한 대응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오세훈 표 개발 공약 거기에 별로 다르지 않은 정원호 표 개발 공약으로 대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응으로는 절대 민주당이 선거를 못 이깁니다. 그 지역에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4: 예.
5: 그러니까 부동산 계급 투표라는 게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흉내낸다고 민주당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손이. 때문에 다른 유권자 연합을 그럼 구성해야 되는데 서울의 세입자가 54%예요. 그 사람들에 대한 정책이나 그 사람들에 대한 공약이 충분했는지 그리고 그 세입자 상당수가 2030입니다. 근데 이번에 아예 정원호 후보 측은 2030 공약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선거 과정에서는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끝나고 나서 평가하면서 보니까 두드러지는 그런 약점이자 차이로 좀 부각이 되는 게 아닌가 싶고 민주당이 서울시의회도 이겼고 구청장도 이겼고 비례대표는 거의 지금 동률이에요. 그러면 정당 구도, 정당 선호도에서는 여전히 민주당 쪽이 우위가 있는 겁니다. 결국 후보의 문제였어요.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1번이 후보입니다. 1번. 근데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정원호 후보가 그 오세훈 후보에 비해서 부족하다 이런 차원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소극적이었다. 그 소극성이 결국엔 이런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봅니다.
4: 예, 성수동에서 이제 오세훈 후보가 이긴 거 맞습니다. 한 1,400여 표 차이, 1,700여 표 차이 이겼고 성동구에서는 6,500표 차이로 정원호 후보가 이겼고
5: 성수동은 그럴만해요.
10: 아니 그런데 이번에 그 보면
5: 성수동의 아파트들을 보시면
10: 제가 얘기를 길게는 안 할게요. 그런데 예. 그 소위 마용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성동구하고 마포에서는 정원호 후보가 이겼어요. 네. 그렇죠.
4: 맞아요.
10: 그리고 그 빨간색으로 오세훈 후보가 조금이라도 많이 나온 지역을 보면은 재건축을 하고 있거나 네. 또는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강남 강북을 통틀어서 네. 강남의 소위 그 집 때문에 부자가 된 사람들에 한정되는 게 아닌데다가 그다음에 이 서울의 부동산 문제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불만이 있지만은 집이 없어서 세를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정책 때문에 전세 보증금이 올라간다거나 월세가 올라간다거나 집을 구하기 힘든 사람의 불만도 상당히 팽배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4: 예, 예.
10: 그런데 마치도 재건축은 보수 정당이 하는 거고 진보 정당은 그 얘기도 나왔잖아요. 박원순 시즌2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어떤 그 공격을 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불안감.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 아까 뭐라 그러셨지? 무슨 계급? 계급 투표라기보다는 그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 이해관계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4: 효능감.
10: 그렇죠. 그거가 상당히 영향. 왜냐하면은 왜 우리가 권리를 얘기할 때 생명과 안전과 재산에 대한 자유, 권리를 강조하잖아요.
4: 예.
10: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걸 무시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서 그 이재명 정부의 뭐 그 세금 정책이라든지 또는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갖는 그런 서울 시민들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4: 이재명 의원님이 이제 선거 마지막 금요일 날 그 출연하고 나가면서 반드시 이깁니다 하고 나가거든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 확신의 근거는 뭐였습니까?
5: 일단 선거에서 이겼잖아요, 우리가.
4: 네.
5: 그래서 상대방 후보였던 분에 대해서 뭐 잘못된 부분을 나열하는 건 좀 그렇고요.
4: 예.
5: 근데 박원석 의원님이 하셨던 말씀들 누누이, 그건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큰 틀에서는 정원호 후보가 시장인 것 같았고 오세훈 현직 같았고 오세훈 후보가 도전자 같았어요. 그 기조는 꾸준히 저희가 유지했고 그걸 지켜냈습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큰 선거의 메시지라든지 전략이라는 게 나타났다. 그리고 뭐 제가 캠프에 있었으니까 캠프에서 입장을 보면
4: 예.
5: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의사결정 구조가 굉장히 단순했어요.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4: 아.
5: 후보가 사실 모르는 결정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0: 컨트롤하는 건 이제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걸 보면서, 야, 여기는 선거 캠페인이 잘 안 되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 정도는 했죠.
1: 제주도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 올라오신 김한규 의원님.
2: 제가 후보도 아니고
1: 아니 그래도 제주도당 위원장으로서
2: 잘한 건데요. 예. 뭐 정당 지지율보다도 훨씬 높게 나왔고 예. 일단 본인이 일곱 번째 선거였거든요. 예. 도의원 세 번, 국회의원 세 번 당선되고 일곱 번째라 도민들이 다 누군지를 알아요. 상대 후보는 첫 그러니까 선출직 벽보를 처음 붙여보는 분이라 일단 지방에서는 후보를 알아야 당선이 되기 익숙함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는 뭐 안정적인 선택을 했고 또 중앙 정치 이슈가 바다 건너 잘 안 넘어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역에서는 이제 여의도에서 싸우는 얘기들이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선거 자체는 뭐 크게 변수가 없었던 선거였고 제주에서도 저는 계속 이제 서울 선거를 보면서 아 이재용 의원님 좋겠네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했는데
1: 어 부시장 해야겠어 지금 아, 약간 거의 지금
0: 안 해
1: 저도 안 해?
0: 근데 시장님 밑에서 일하는 건 좀 아닐 수도 있어.
2: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보고 이제 이 세 분들 말씀하시는 게 이제 다 맞는 내용이고 예. 부동산은 저희가 정말 큰 과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세훈 캠프 쪽에서 계속 공격하는 게 마치 도전자처럼 박원순 시장의 문제를 지적을 했고 정원호하고 박원순은 같은 급의 사람인 것처럼 했는데 대응을 못했고 내용 면에서도 사실은 우리는 진보 진영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 보수하고 다른 대안을 갖고 그게 되든 안 되든 최소한 우리 지지층이 이게 맞아라고 해서 싸우고 그래 이걸로 한번 해보자 가슴 뛰게 투표장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니 되게 점잖은 삼성구청장이 정장을 항상 딱 차려입고 되게 점잖으신 표정으로 오세훈 시장과 비슷한 얘기를 하니까 이게 과연 우리 당의 부동산 정책이란 게 뭔가라는 확신을 우리 의원들과 캠프와 지지층에 못 준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다음 총선과 그 다음 대선을 이기려면 그래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특히 수도권의 정책은 뭔지 명확하게 내부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만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제가 이거 짧게 그 말씀드리면 그래서 정원 오세훈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것과 착착개발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냥 제목만 다른 거예요. 그 다른 게 뭐냐. 근데 다르지 않으면 사람은 안정감을 택합니다. 저는 그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부동산을 매개로 한 자산방어형 투표에 꼭 부동산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어요. 이를테면 주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 확산형 투표로 새로운 유권자연합을 구성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냥 오세훈 따라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박원순 때리기가 뭐 그렇게 정당합니까?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한 일 없다.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 아니 그러면 오세훈 시장은 부동산 관련해서 뭐 한 일 있어요? 그리고 서울에 31만 호를 짓겠다 그러는데 그럼 대규모 주택 멸실이 불가피해요. 그로 인한 전월세 나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들여다보면 허점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허점을 봐서 새로운 유권자연합으로 그걸 견인하려고 하지 않고 따라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이게 부동산 정책의 패착입니다.
1: 예, 많은 또 후속 논의가 있을 것 같아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 또 한동훈 의원이 됐습니다. 재보궐선 14명이 등원을 했는데 김한규 의원님 14명 중에 가장 반가웠던 분 오늘 만나신 분 인상적인 분 누구예요?
2: 저야 뭐 이광재 후보를 좋아하죠. 그리고 오늘 인사말을 하는데도 한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떤 해답을 가져야 되냐. 뭐 네. 국가 세계 10위의 이제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뭐 그에 걸맞는 삶의 질을 갖고 있느냐. 삶의 질은 왜 20위에서 30위권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정치인이 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고민. 이걸 위해서 같이 고민하자라고 했는데요. 그런 이제 고민 또 당내에서는 맨날 어려운 선거 나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난 2022년에 국회의원 오랜만에 됐는데 이광재 지사 출신이니까 강원도지사 나가라고 해서 지는 선거에 갔고 이번에도 사실 본인이 원했던 건 아니거든요. 거기 힘든 선거였는데 이용 의원은 거기서 지키던 분이잖아요. 하남. 그래서 박빙 승부를 겨우 했고

0: 1500표 아래에.
1: 예, 그래서 예. 그런 인물이 다시 국회에 들어왔다는 거는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국회는 무조건 한동훈의 날이었죠. 냉정하게. 왜냐하면 일단 지지층들이 1시 40분에 중앙계단 앞에 하얀 옷 입고 딱 서 있는데 보통 국회에서 시위하는 분들하고 다른 분들이 와 계시더라고. 이게 뭐지? 왜 하얀 옷을 입고
2: 시위하는 이렇게, 분들이 아니야.
1: 네, 되게 점잖은 분들이 이런데 나올 분들이 아닌 분 같은 걸 되게 그냥 이쁜 하얀색 옷을 입고 쫙 계시더라고. 그래서 뭔가 했는데
0: 팬덤.
1: 이제 그게 한동훈
3: 여자
1: 여성분들이 가득 있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한동훈이 또 들어와서 또 의원들하고 악수하는데 의원들끼리도 야 한동훈하고 사진 찍히면 다 기사 나와. 국힘의원들도 그러더라고요. 조심해야 돼라는 투로.
2: 아, 조심해야 된다.
1: 그러면서 왜냐면 다 인사를 안 할 수 없잖아요.
0: 이준석 앞에서. 대표랑 천하람은 악수하는 장면 사진 찍혔어요. 네,
1: 그래서
0: 그러니까.
1: 네, 그래서 오늘은 뭐 냉정하게 무소속의 유일한 당선자였고
0: 오케이.
1: 네, 본인의 날이었다.
0: 한동훈 의원의 날이었다고 또 평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의 발언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4: 국구갑 국회의원 한동훈입니다. 오늘 시민의 힘으로 제가 다시 이곳에 돌아왔습니다. 지역을 발전시키고 보수를 재건하고 권력의 폭주를 막으라는 시민의 강력한 바람을 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저는 부당하게 제명된 첫날 이미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뭐 그게 뭐 구체적인 절차를 미리 그렇게 고민해야 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0: 예, 자 한동훈 의원이 이제 국회 계단에서 또 기자회견 영상이었는데 정 의원님도 좀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3: 아마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본인이 지금 그 소위 미션으로 생각하는 세 가지는 아마 한동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고관여층이라면 이제 외울 정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수 재건을 하느냐. 물론 이제 그 자기가 지금 소속된 지역의 발전을 항상 이제 앞에 놓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제 중앙정부에서 얼마만큼 이제 협조를 해주느냐 뭐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정권을 견제하는 것도 아마 굉장히 그 도드라지게 잘할 것 같아요. 원래 그런 거 잘하잖아요.
0: 그렇죠.
3: 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보수 재건의 미션이거든요.
0: 예.
3: 근데 이제 굉장히 나름대로 오늘은 첫날이니까 앞으로 상당히 숙고를 할 것 같고요. 이 그동안에 한동훈이 잘하는 걸 많이 보여줬잖아요. 근데 한동훈도 신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 보수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도 필요하고 포용도 필요하고 통합도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거는 우리가 한동훈에게서 아직 확인하지 못한 장면이에요. 그걸 보여줄 차례예요. 뭐 법무장관으로서 또 그 무소속으로서 혼자 뛰어들어가가지고 그 강력한 조직의 어떤 그 철벽을 뛰어넘지 않았습니까?
0: 예.
3: 그런데 보수 재건이라는 거는 한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러려면은 본인의 그 논리 정연하고 마치도 그냥 그 냉철한 그런 이성의 그것뿐만이 아니라 넓은 가슴의 어떤 포용이라든지 또는 자기에게 공격을 가한 사람에 대해서도 때로는 그 끌어안는 그런 모습을 이제 앞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점에서 저는 그냥 지켜보려고 하고 있어요.
0: 예. 이재근님 왜 웃으세요?
5: 아니, 저는 한동훈 그 국회의원,
0: 의원.
5: 한동훈 네. 의원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0: 아.
5: 한동훈을 좋아해서 좋은 게 아니고, 일단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강력한 리더십이 생겨날 수도 있겠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에 이 선거를 치르면서 미래 이제 소위 말하는 대통령 권력까지도 이제 넘볼
0: 대선 수 후보.
5: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그건 뭐 인정해야 되는 사실이 됐고요. 보수 진영으로 보면 한동훈 후보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이준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요번에 굉장히 체급을 키운 김재섭 의원도 저희 미래에 그냥 한 자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힘은 굉장히 좀 힘들긴 하지만 요번 선거를 통해서 미래 우리 뭐 그걸 보수 재건이라 되든 뭐가 됐건 간에 그건 사람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0: 예.
5: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이 다양해지고 많아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기분 좋게 봤습니다.
0: 예.
3: 아까
0: 예, 정 의원님.
3: 의원님이 그 이광재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0: 네.
3: 근데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김부겸 후보가 이번에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0: 예.
3: 근데 저는 이분에 대해서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이광재라든지 김부겸 같은 정치인은 민주당의 위상을 훨씬 높일 수 있는 그런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 이 사람들이 뭐 속으로는 어떤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전 모릅니다만은 예. 그 말이나 행동을 보면은 어쨌든 그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고민을 읽을 수가 있고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통합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깊은 그러한 어떤 그 솔루션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보수 진영에서 민주당을 보면은 아, 왜 저렇게
0: 싸워.
3: 그렇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 저렇게 합리적이면서도 설득력 있게 말할 예. 수 있구나. 저는 그래서 이 두 사람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 보수에서도 오세훈 시장 이번에 이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의원도 그렇고요. 또 당은 다르지만 이준석 의원 굉장한 자산이거든요.
0: 보수에.
3: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굉장히 날카롭고 때로는 그 파이터로서의 모습이라든지 물론 오세훈 시장은 그런 성격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중도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중도의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수렴해 가는 과정이 그 한국 정치의 어떤 진화와 직결된다고 봐요. 너무 극단적인 거친 말, 원색적인 말, 그거에 너무 그 뭐랄까, 질려 있다 그럴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희망을 가지고 지금 한동훈의 어떤 그 뭐랄까 자기 발전을 좀 기대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토론할 때 좀 부드러워졌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 아, 네.
0: 한 30초. 김한규 의원님, 김부겸 후보는 이제 향후 좀 추스르고 계시겠죠?
1: 네. 근데 뭐 당장 저희가 네. 뭘 해드리고 자리를 드릴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총리까지 하셨던 분이라 일단은 쉬고. 있으면 시대가 다시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여기까지. 자, 여의도 내전 네 분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0: 예, 시청자 여러분 이번 한 주는 특별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푹 쉬십시오. 월요일에 뵙죠. 한판 승부.

0: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1: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0: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1: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2: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3: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2: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3: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켄트 망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7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줄기 토마토 박스당 6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계란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5: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4: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5: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4: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6: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4: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5: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7: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0: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교회가 주최하는 제10회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하는 큐티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이어서 워크샵은 6월 16일 화요일 7시 30분에 열리며 13941 브래드그로드 센터빌 주님의 교회에서 전투란노 서원 순회 큐티 세미나 팀장인 주님의 교회 문경두 목사와 김준옥 큐티 디렉터가 경건 훈련과 경건의 시간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신청 및 문의는 703-859-2004, 703-859-2004이며 참가비와 교재는 무료입니다. 이번 큐티 세미나에 함께하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50년간 전문 상담, 가족 지원, 정신건강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건강한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는 워싱턴 가정상담소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마련 행사 드라이빙 호프 자선 골프 대회가 6월 14일 일요일 메릴랜드 머스켓 리치 골프 클럽에서 열립니다. 오전 11시 30분 등록을 시작으로 오후 1시 30분 샷건 티어프 방식으로 진행이 되며 참가비는 $150로 점심 및 저녁 식사가 포함됩니다. 기업과 단체의 후원, 스폰서십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며 여러분의 참여와 후원은 상담과 돌봄이 필요한 가정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희망을 전달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703-261-2225, 703-261-2225 워싱턴 가정상담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0: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 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였습니다.
9: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사람이 태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 우는 건데요.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아이의 울음이 터지게 만드는 이유는 우는 게 첫 호흡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울어야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렁차게 울면서 세상의 존재를 알린 우리들. 점점 눈물을 삼키는 요령을 익혀가지만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아프거나 슬플 때, 기쁠 때도 감정을 받아들이고 표현하다 보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은 조금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0: 때로는 어른도 울어야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한 주 마음껏 울고 웃었던 시간이 있었을 텐데요. 운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우리에겐 또 다른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흔히 현대인들의 삶을 전쟁터에 비유하곤 하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직장에 나올 때 전투복을 입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실제로 전투복이 있어서 입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치열한 생존 경쟁의 위기 속에 매일매일 총성 없는 전투를 치르고 있기 때문인데 사실 일이 힘이 드는 것보다는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어쩜 내가 한 말을 그렇게 비꼬아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우기지를 않나 자기 식대로 생각하고 결론 내서 잘 되면 자기 탓, 못 되면 죄다 남 탓 이런 것이 사회 생활이었던 거죠. 적어도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라고 다짐을 해보지만 글쎄요. 어디 세상살이가 내 의지대로 되나요? 마냥 좋아 보이는 누군가도 그저 부럽기만 한 누군가도 모두 나 자신만의 전쟁터에서 고분분투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내가 발딛고 선 곳이 가장 험하고 가장 힘들게 느껴지신다면 그건 아마 기분 탓일 거예요. 속 사정을 살펴보면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런 걱정을 하기엔 다소 아까운 금요일 오후입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라라랜드이고요. 모든 근심 걱정 살짝 내려놓으시고 저랑 같이 놀아보실래요? 오늘은 2026년 6월 5일 금요일입니다.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죠?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 엘리커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 보험. 엘리코3는 물론 애난데일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4: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5: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6: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5: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6: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5: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6: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7: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디 있어요?
8: 아침 식사 중.
7: 이렇게 조용하게?
8: 여기, 당신 커피 있어?
7: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8: 그럼, 맥도날드 빅 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7: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8: 한정 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 밀과 함께 적용 불가.

날씨 이야기. 도시의 빛 공해가 알러지를 유발하는 꽃가루를 더 오래 휘날리도록 하며 대표적인 알러지 유발 식물인 돼지풀의 성장을 촉진하고 우리 몸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기 쉬운 상태로 만든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 학술지에 게재된 이 연구는 미국 북동부에 초점을 맞췄으며 뉴욕과 필라델피아 같은 도시의 나무들이 같은 지역 내 빛 공해가 적은 곳에 비해 봄에 더 일찍, 가을에 더 늦게까지 꽃가루를 생산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연구진은 이 차이가 알러지 계절을 연간 최대 130일 연장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빛 공해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요. 북미 주민의 거의 80%가 가로등, 자동차 전조등, 조명 광고판 같은 인공 광원 때문에 은하수를 볼 수 없다고 하는데요. 별빛을 지워버리는 것 외에도 이 모든 빛은 인간과 돼지풀을 포함한 살아있는 생물의 생리를 바꾸는 것으로 보이는데, 식물은 종종 하루의 길이 같은 것을 이용해 언제 꽃을 피울지, 언제 잎을 펼칠지 결정한다면서 도시의 빛 공해가 식물이 평소라면 하지 않을 결정을 하도록 속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성으로 수집한 야간 빛 데이터와 10년 이상에 걸친 대기 중 꽃가루 수치를 활용해 뉴욕시 같은 곳에서는 알러지 계절이 5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커네티컷주 농촌처럼 어두운 지역에서는 보통 1개월 뒤 요즘 같은 때에 시작이 된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또 뉴욕에서는 알러지 계절이 11월 초까지 이어지는 반면 더 어두운 지역에서는 10월이면 끝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밖에 빛 공해 지역의 꽃가루 수치가 심각 단계에 달하는 날이 꽃가루 계절의 27%에 달하는 반면 어두운 지역에서는 약 17%에 달하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햇볕에 달궈진 건물, 도로, 보도가 열을 흡수했다가 방출하는 현상인 도시 열섬 효과도 알러지 계절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연구팀은 플라타너스처럼 알러지를 잘 일으키는 식물을 도시에 식재하는 정책을 바꿀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인의 최대 20%에게 알러지를 유발하는 식물인 돼지풀과 돼지풀의 천적인 지렁이도 매우 빛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도 돼지풀이 6.25 전쟁 당시 유입이 돼 전국에 널리 퍼져 있다고 하는데 실험에 따르면 돼지풀 씨앗을 먹는 지렁이는 일반적인 가로등 조건에서 땅속에 숨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돼지풀은 밝은 하늘 아래에서 어두운 곳에서보다 두 배 더 높이 자랄 수 있다고 하고요. 밤이 밝은 경우 꽃가루 알러지 외 거의 모든 알러지 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연구도 있는데 인공 조명이 염증을 유발하고 알러지 반응을 조절하는 생체나 생물학적 시계를 교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빛 공해 지역에 거주하는 것은 대기 오염과 무관하게 천식 위험이 62% 높고 알러지 비염 위험이 89%나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네요. 와, 이 빛이라는 것이요. 또 이렇게 꽃가루 알러지에 지대한 공을 세워주는지 정말 몰랐네요. 오늘 제대로 빛이 바라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 DMV 지역 알아볼까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90도, 섭씨 32도로 굉장히 무덥습니다. 다행히 습도는 낮으나 자외선 지수는 9로 매우 높은 가운데 6월 첫째 주는 여름 날씨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기온이 60도 초중반으로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였지만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한여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무덥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재 대기질 경보 주황색 단계가 발령되어 있어서 대기오염 농도가 민감한 사람들에겐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민감한 사람들은 주로 어린이, 천식 환자, 심장 질환 또는 기타 폐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인데요. 격렬한 활동이나 야외 운동을 피하면 대기오염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 오늘은 바깥 출입을 될 수 있으면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간간이 구름 지나가는 가운데 기온은 80도대까지 떨어지겠지만 여전히 더운 조용한 밤을 맞이하시겠습니다. 내일 토요일은 부분적으로 맑겠으나 밤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93도, 섭씨 34도로 이번 주 들어 가장 더운 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워싱턴 지역은 최고 기온이 96도, 섭씨 36도까지 치솟겠고 풍부한 햇살과 간간이 지나가는 구름이 보이겠습니다. 6월 초 치고는 습도가 적당하겠지만 높은 기온으로 오후에는 무척 덥게 느껴지실 텐데요. 레이건 내셔널공항은 1일 최고 기온 기록이 97도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덜러스공항은 90도 초반까지 오르겠지만 기록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델라웨어와 메릴랜드 해안 지역은 오후 기온이 70도 후반에서 80도 초반 유지하며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겠습니다. 풍부한 햇살과 건조한 날씨에 습도도 쾌적하며 해변 날씨는 매우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요일에는 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그래도 최고 기온이 80도 후반에서 90도 초반까지 오르는 꽤 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구름 많아지면서 5대5에서 접근하는 약한 기상현상으로 인해 특히 오후 늦게 소나기나 뇌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상예측센터는 북쪽과 북동쪽 지역에 강한 악천후 가능성을 계속 주시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에서 조직적인 악천후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게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소나기와 뇌우가 지나갈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델마바 해변은 70도 후반에서 80도 가까이 되는 쾌적한 기온을 유지하며 해와 구름이 섞인 날씨 예상되고요. 이 역시 짧은 소나기나 뇌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 동안 해변 활동을 즐기기에는 좋은 날씨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역시 오늘과 같은 높은 기온은 아니지만 주말쯤에서 다시 9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 될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입니다. 특히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기질 경보가 주황색으로 발령이 되었으니까 주의하시고 마스크를 착용하시면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네요. 오늘 해 뜨는 시각 오후 8시 31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44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다소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뭐 날씨에 비하면 당연히 듣고 싶은 노래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데요. 4월과 5월이 부릅니다. 바다의 여인.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면서 햇살도 강하고요. 특히 운전하시면 이 차창 안으로 들어오는 햇살, 와, 이거 절대 무시 못합니다. 아세요? 가을쯤 돼서 어느 날 손을 문득 봤는데 왼손만 유난히 더 까맣고 또 왼쪽 뺨만 유난히 더 까맣고 여기에 김이 주근깨까지 알고 봤더니 그게 차창 밖에서 들어오는 햇살 때문이었어요. 이 선크림 정말 중요합니다. 솔직히 저도 아직까지 선크림에 대해서 적응이 좀 덜 됐어요. 약간의 끈적하다는 그 강박관념이 잘 없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크림은 반드시 바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선크림이요, 바르는 순간부터 즉시 완벽한 차단 효과를 내느냐? 안타깝게도 그러진 않아요. 외출 전에 적절한 타이밍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자외선 차단 효과는 확실히 달라진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크림은 외출 30분 전까지는 발라줘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선크림은 피부에 바르자마자 바로 막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고 해요. 제품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피부에 흡수되고 활성화되기까지는 약 15분에서 3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특히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에 흡수된 후 자외선을 흡수해 분해하는 방식이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 외출 직전에 급하게 선크림을 바르고 나간다면 피부가 보호막을 형성하기 전 이미 자외선에 노출이 돼버리는 셈이 되는 겁니다.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는 비교적 바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피부에 고르게 도포하고 안정화되는 시간을 고려해 본다면 역시 외출 2, 30분 전에 꼭 발라주는 것이 최적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선크림 덧바를 때도 비틈없이 꼼꼼하게 발라줘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굴에는 선크림을 꼼꼼히 바르려 하지만은 귀나 목 뒤, 턱 아래 같은 부위는 쉽게 익기가 쉽습니다. 이 부위들 역시 자외선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선크림을 바르지 않으면 색소 침착이나 주름이 너무나도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귀요. 이 골프 치시는 분들, 물론 챙이 달린 모자를 쓰시지만 이 귀까지 다 가려주지 않을 때는요, 아마 골프 치시고 나서 이 귀 끝이 굉장히 가렵고 아니면 빨갛게 탄 것을 느끼실 텐데요. 이거 계속 반복하다 보면 너무 보기 흉하게 돼요. 특히 이 귀는요, 피부가 얇아서 손상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덧바를 때는 거울을 보면서 빈틈없이 꼼꼼하게 발라줘야 하고요. 손등이나 손목, 또 발등 같은 부위도 노출이 잦다면은 함께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선크림을 고르실 때 그냥 대충 이렇게 고르시는 것보다는 이왕 사시는 거 자외선 차단 지수 읽는 법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크림 겉에 보면 자외선 차단의 정도를 의미하는 숫자와 영어가 적혀 있습니다. SPF는 UVB, 그러니까 자외선 B를 막는 정도를 의미하고요. 숫자가 높을수록 차단 지속 시간이 길어집니다. 보통 SPF 30이면은요, 약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UVB를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땀과 마찰 등으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2, 3시간마다 덧바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PA는 UVA, 자외선 A를 막는 정도를 나타내며 여기에 플러스 표기 개수로 표시가 되는데 PA 옆에 플러스가 하나면 요거는 최소이고요. PA 옆에 플러스가 4개 정도가 된다면 이거는 매우 높은 차단력을 의미합니다. UVA는 피부 깊숙이 침투를 해 노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선크림을 고를 땐 PA 지수도 꼭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SPF 30, 뭐 50 이러면은 저는 이것이 차단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숫자는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PA 옆에 플러스가 몇 개냐에 따라서 이것이 바로 차단력을 의미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태양을 피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비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페르시안 오이 팩당 99센트, 씨 없는 수박 개당 6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케이타운 떡국 떡볶이 떡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자연의 고운 고춧가루 5파운드당 1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치과, 보철치과, 구강외과, 미용치과까지 이제 BK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치과.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SNS에서 손가락으로 위 포즈를 취한 셀카 한 장으로도 지문이 유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 퍼지면서 보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부 AI 및 보안 전문가들은 실제로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스파이 영화 수준의 과장된 공포라며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데 지문 유출 논란의 시작은 중국 방송에서 공개된 한 보안 시연 영상이라고 합니다. 해당 영상에 나오는 금융 전문가는 사람들이 흔히 올리는 V 포즈 셀카를 통해 지문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이미지 확대 및 AI 기반 분석 기술을 이용하면 사진 속 손가락에 지문 무늬가 드러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비밀번호는 바꿀 수 있지만 지문과 같은 생체 정보는 바꿀 수 없다며 한번 유출되면 장기적인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위험이 완전히 허구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이버 보안 및 AI 전문가는 과거에는 법과학 수준의 장비가 필요했던 일이 이제는 숙련되지 않은 사람도 접근 가능한 수준이 됐다며 고해상도 사진은 AI를 통해 생체 정보를 재구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면 2014년 당시 유럽연합 고위 인사의 엄지손가락 사진을 분석을 해 지문을 복원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는 생체 정보가 이미지로부터 추출될 가능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다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실제 대중을 대상으로 한 지문 탈취 범죄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비아스 세카르 교수는 이런 이야기는 스파이 영화나 미션 임파서블에 같은 세계에 가깝다며 실제 공격을 하려면 매우 고도화된 환경과 특정 대상에 대한 집중적인 접근이

0: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안 그래요? 서울의 한 무인 매장에서 약 한 달 동안 1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서울 구로구 소재의 한 무인 매장에 나타나 양손 가득 물건을 들고 계산대로 향했으나 키오스크에 바코드를 찍는 척만 했을 뿐 실제 결제는 진행하지 않은 채 물건을 챙겨 나갔다고 합니다. 피의자는 이틀에 한 번꼴로 해당 매장을 찾아 이 같은 무태그 무결제 방식의 쇼핑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약 한 달 동안 반복된 범행 횟수만도 총 18회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도난 피해에 따라 경찰의 추적이 시작이 됐고 경찰은 매장 내 CCTV 영상을 토대로 피의자의 이동 동선을 파악해 주거지까지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검거의 결정적 단서는 피의자가 착용한 파란색 슬리퍼였습니다. 탐문 수사를 벌이던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 때마다 매번 같은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을 했고 동선 추적 중 동일한 슬리퍼를 신은 피의자를 포착해 도난 신고 하루 만에 검거에 성공했다고 하네요.
1: 아이고 요새 한국은 말이오 산속까지도 CCTV가 있디야. 그리고 지문까지도 찾아내는 시상인데 아이고 우어지게 계산하는 척을이야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러니께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말이 나온 거요. 애지간히 혀씨야지 똘대가리 같습니다.
0: 별거 중인 아내가 제3자의 정자를 남편의 것으로 속여 시험관 시술로 아이를 낳은 어처구니없는 소식입니다. 남편이 해당 불임치료병원을 상대로 현재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교토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 남성은 최근 자신과 전처의 불임치료를 담당했던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을 상대로 교토지방법원에 약 1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소장에 따르면 남성과 아내는 2020년 둘째 아이를 갖기 위해 병원과 불임치료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수정란을 냉동 보관해 왔으나 2022년 별거에 들어가 이혼 협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는 남편의 서명이 위조된 동의서를 병원에 제출해 냉동 보관 중이던 수정란을 자궁에 이식했지만 임신에는 실패했습니다. 이후 아내는 다시 남편 명의의 동의서를 위조한 뒤 제3자의 정자를 남편의 정자인 것처럼 속여 병원에 제공을 했는데 병원은 이를 이용해 시술을 진행했고 아내는 2023년 8월 둘째 아이를 출산하게 됐다고 합니다. 사건은 이혼 협의가 진행되던 중 아내가 임신 사실을 밝히면서 드러났는데 남편은 아내를 형사 고발했고 법원은 지난해 4월 사문서 위조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해당 판결은 이미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현재 둘째 아이는 전처가 양육하고 있지만 남성은 호적상 친자 관계를 유지한 채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다만 남성과 둘째 아이 사이에는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1: 없는 사람들이야 애를 갖고 싶었지만 한번 키봐요. 얼마나 애물단지인지.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것도 요새 같은 때는 더 좋아. 자식도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지 대가리 크고 나면 넘보다 못할 때가 많아요. 아이 근데 이니는 애도 하나 있는데 무엇이 아쉬워 둘째까지 이런 법을 어겨가면서 했는지 모르겠네.

미국 수도 워싱턴의 국립공영장인 존 F. 케네디 공연예술센터의 법무실이 어제 공식 서식과 기타 문서의 기관 명칭 표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름을 즉시 삭제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메모를 보냈다는 소식입니다. 이 지시는 이사회가 대통령의 이름을 건물에 추가하기로 한 결정이 불법이었다고 지난달 말 연방판사가 판결을 내린 지 며칠 뒤 나온 것으로 메모는 직원들에게 소셜미디어 계정, 이메일 서명, 음성 사서한 메시지 등 업데이트가 필요한 자료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또한 금지된 이름이 들어간 실내외 안내 표지판은 오는 12일까지 변경해야 한다고 명시했는데요. 트럼프는 그가 의장으로 있는 이 기관의 건물 개보수를 위한 폐쇄 계획도 잠정 차단한 이 판결에 크게 격분해 센터에 대한 감독에서 완전히 손을 뗄 수 있다고 위협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지지자들로 채워진 센터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케네디 센터에 트럼프의 이름을 추가하기로 의결했으며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센터 대리석 외벽에 붙은 센터 명칭이 도널드 J. 트럼프 앤 존 F. 케네디 메모리얼 센터 포 더 퍼포밍 아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웹사이트 로고가 변경이 됐고 직원들은 이메일 서명을 수정했으며 건물 곳곳의 표지판에 검은 테이프를 붙여 기존 명칭을 가리기도 했는데요. 트럼프의 이름이 건물 곳곳에 퍼지는 동안 명칭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연방법원에서 진행이 됐으며 케네디 센터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는 소송에서 이사회가 의회가 명명한 기관의 명칭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크리스토퍼 쿠퍼 판사는 지난주 케네디 센터가 2주 이내에 건물과 공식 자료에서 트럼프의 이름을 제거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판결 이후 소셜미디어에 내가 다른 누구보다 잘 해낼 수 있을 것, 즉 이 기관을 물리적으로, 재정적으로, 예술적으로 되살리는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면 희망 없는 여정을 계속할 의향이 없다라고 올리면서 쿠퍼 판사를 맹비난했으며 워싱턴의 문화 지형을 바꾸기 위한 노력의 핵심으로 삼아온 이 기관과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고 하네요. 이지 가지로 여러 가지로 배운 것이 많아서 생각도 많으시고 공사도 다망하시고 참 여과 없이 생각되는 대로 말씀하시는 당신은 시상에 둘도 셋도 없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아니라 유아 독종. 방글라데시에서 홍역 확산세가 커지며 누적 사망자가 600명을 넘어섰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방글라데시 보건당국은 전날 하루 동안 7명의 사망자가 추가되면서 지난 3월 중순 첫 발병 이후 총 사망자가 60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 이 중 실험실 검사로 확진된 사망자는 90명이며 나머지 511명은 홍역 의심 증상을 보이다 숨진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보고된 누적 의심 환자는 8만 3,7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이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9,200여 명이지만 현지 보건소의 진단 키트 부족으로 인해 실제 감염자와 사망자는 공식 통계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예방접종 공백을 꼽았는데 방글라데시에서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전국과 최근 정치적 격변기를 거치면서 정기적인 대규모 백신 접종이 사실상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치명적인 보건 인프라 마비가 결국 대규모 영유아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특히 생후 9개월 미만 영아와 접종을 받지 못했거나 일부만 접종한 아이들이 감염과 중증 위험에 크게 노출된 상태가 된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정기 예방접종이 차질을 빚은 데다 정치적 혼란과 백신 수급 문제까지 겹치면서 면역 공백이 누적됐다고 분석을 했는데 방글라데시 정부는 세계보건기구, 유니세프 등과 함께 긴급 홍역, 풍진, 백신 접종을 확대하고 있지만 빈민가와 농촌지역, 단기 거주 아동 등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들을 모두 찾아 접종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역은 기침과 재채기 등을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환으로 감염 후 고열, 콧물, 충혈,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이후 발진이 이어지는데 영양 상태가 좋지 않거나 백신을 맞지 않은 어린이의 경우 폐렴, 뇌염 등 합병증으로 이어져 사망할 수 있다고 하네요. 돈도 많으시고 권력도 최고시고 믿음까지 좋으신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런 곳에 관심을 두고 정책을 하시면 이 노벨 평화상은 아이 자연빵으로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인공지능 AI 챗봇이 일상 깊숙이 파고들면서 일부 청소년들이 현실 연애보다 AI와의 관계를 선호하는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국 남성 교육단체인 Male Allies UK가 12세에서 16세 남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5%가 챗봇과 대화를 나눈 경험이 있다고 답을 했는데요. 또 응답자의 20%는 AI 챗봇과 연애 관계를 맺고 있는 또래를 알고 있다고 답을 했으며 4명 중 1명 이상은 실제 사람과의 관계보다 AI가 제공하는 관심과 교감을 더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58%는 A와의 관계가 더 쉽다고 느끼는 이유로 대화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을 했는데 전문가들은 AI가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거절이나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이 청소년들에게 강한 매력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AI는 사용자를 인정하고 지지하며 반박을 하거나 지치지 않는다며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경험은 친밀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2010년부터 2024년에 출생한 알파 세대의 남학생들이 상반된 사회적 기대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강하고 주도적인 남성이 돼야 한다는 압박을 받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별 갈등의 책임을 남성에게 돌리는 사회적 시선도 존재한다며 AI는 이 같은 혼란 속에서 판단받지 않고 받아들여지는 안전한 공간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청소년들의 챗봇 의존도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5월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미국 청소년의 52%는 매달 한 번 이상 챗봇을 사회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화 연습, 감정 표현, 조언 요청, 갈등 해결, 연애 상담 등이 주요 활동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 다만 전문가들은 AI가 실제 인간관계를 대체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시다시피 AI는 사람이 아니라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설계가 된 시스템이며 청소년들이 이를 실제 관계로 받아들이며 성장을 한다면 깊은 외로움과 사회성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 실제 관계는 어렵고 어색하며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때로 그런 경험을 통해 성숙해지는 것인데 거절과 실망, 타인과의 차이를 경험하지 못한 채 성장을 한다면 건강한 연애뿐만이 아니라 직장과 사회생활에서도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고 하네요. 사실 지도 재미삼아 AI랑 상담한 적이 있는데 아이고 아주 큰 도움 받았슈. 근데 사회생활 많이 한 우리들도 이렇게 인간관계가 어려운디 애들은 어떻겠쇼. 이 인간들한테 야그여봤자 말 나오고 골치 아프고 이 어찌하오리요. 이 미국에서 60년 만에 살을 파먹는 기생파리 유충이 다시 등장을 해 소떼를 위협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농무부 장관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 인근인 텍사스주 라프료리에 있는 생후 3주 된 송아지에게서 신세계 나서벌레 유충 감염이 확인이 됐다고 말했는데 이어 이번 사례는 1966년 이후 텍사스에서 처음으로 확인이 된 신세계 나서벌레 감염이며 현재까지 미국 내에서 확인이 된 유일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살파먹는 구더기로도 불리는 신세계 나서벌레 유충은 온혈 동물의 살아있는 조직만을 먹고 살며 해당 파리 유충은 드물게 인간과 반려동물을 감염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다만 일반 대중에게는 위험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사육 중인 소의 수는 이미 7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이 기생파리 유충 감염이 확산이 될 경우 축산업에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미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인 쇠고기 가격에 추가적인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농무부는 기생충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지에 불임 처리된 수컷 파리를 방사하기 시작했는데 암컷 파리는 일반적으로 일생에 한 번만
교미하기 때문에 불임 수컷과 짝짓기한 암컷은 자손을 낳을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시드 밀러 텍사스주 농업장관은 수개월간 신세계 나사벌레는 미국 농무부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를 통해 빠르게 미국으로 북상했다며 농무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너무 느리게 움직였고 완전히 효과를 내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부분적인 해결책에만 의존했다고 비판했다고 하네요. 동물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이 멕시코가 문제구먼. 멕시코가 문제요. 아유, 그나저나 미국 쇠고기값 싸서 좋았는데 인자 미국도 쇠고기값 오르는 거 아니오? 핀란드의 한 휴양지에서 숨겨진 금괴를 찾는 행사가 열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부터 핀란드 북부의 휴양지 레비에서 2만 유로, 약 3만 달러 이상의 금괴를 찾는 미드나잇 선 헌트 행사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레비는 겨울철 스키 슬로프와 오로라로 유명한 곳으로 겨울을 넘어 여름 관광객까지 유치하기 위해 이 행사를 기획한 것이라고 합니다. 참가자들은 산책로와 명소를 둘러보면서 금괴의 위치를 물색하게 되는데 이들은 방문자 센터에서 첫 번째 단서를 받고 보물찾기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순차적으로 공개되는 추가 단서를 통해 보물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최 측은 추가 힌트를 통해 금괴의 위치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초기 단계의 단서만으로도 발견은 가능하다고 하며 마지막 단서는 8월 22일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북극벌에 위치한 레비는 겨울철 인기 여행지로 유명하지만 여름철에는 백야 현상이 나타나 특정 기간 동안 24시간 내내 햇볕이 비치기도 하는데 무엇보다 주최 측은 참가자들에게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허용된 구역 내에서만 이동하며 자연 환경을 존중할 것을 당부했으며 이번 보물찾기는 땅을 파거나 지형을 훼손할 필요가 없으며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예전에 국민학교 소풍 가면 말이오. 왜 보물찾기 하잖요. 그때도 보물 잘 찾는 애들은 몇 개씩 찾더만. 아이고, 지는 그때도 보물찾기 한 개도 못 찾았쇼. 어디 행사 같은 데 가도 뭐 하나 되는 것도 없고. 어쨌든 재미는 있겠네요. 조영필입니다. 못 찾겠다. 꾀꼬리.

6월 5일 금요일 라라랜드 1부 순서 여기서 잠시 줄이고요. 잠시 후 안내 말씀 드리시고 저는 2부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금요일의 남자 우리 방정일 부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셀프 뭐 갖고 오실지 궁금하네요. 이 시간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이죠. 멀시 척추신경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보험 함께하고 계십니다.

0: K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교회가 주최하는 제10회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하는 큐티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이어서 워크샵은 6월 16일 화요일 7시 30분에 열리며 13941 브래독 로드 센터빌 주님의 교회에서 전투란노 서원 순회 큐티 세미나 팀장인 주님의 교회 문경두 목사와 김준옥 큐티 디렉터가 경건 훈련과 경건의 시간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신청 및 문의는 703-859-2004, 703-859-2004이며 참가비와 교재는 무료입니다. 이번 큐티 세미나에 함께하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50년간 전문 상담, 가족 지원, 정신건강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건강한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는 워싱턴 가정상담소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마련 행사 드라이빙 호프 자선 골프 대회가 6월 14일 일요일 메릴랜드 머스켓 리치 골프 클럽에서 열립니다. 오전 11시 30분 등록을 시작으로 오후 1시 30분 샷건 티어프 방식으로 진행이 되며 참가비는 $150로 점심 및 저녁 식사가 포함됩니다. 기업과 단체의 후원, 스폰서십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며 여러분의 참여와 후원은 상담과 돌봄이 필요한 가정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희망을 전달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703-261-2225, 703-261-2225 워싱턴 가정상담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2026년 6월 5일 금요일 라라랜드 2부 문을 열었습니다. 금요일 2부는 정말 바쁘죠? 왜냐면 잠시 후 금요일의 남자 우리 방정일 부장님과 함께 셀프모 알아봐야 되거든요. 어떤 분은 예전에 장소팔 고춘장가요? 그 만담을 듣는 듯해서 너무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즉석에서 물건 하나만 갖고 아주 재미있게 여러분들에게 세일 품목 소개해드리는 오늘은 장 보러 가는 날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고요. 자, 2부 이 시간도 변함없이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코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3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별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2부 첫 곡은요. 제니퍼님께서 오랜만에 또 카톡을 보내주셨는데요. 금요일은 바쁘죠? 신청곡만 놓고 가요 하시면서 손은설의 나미가 신청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애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산삼보다 좋은 보약은 마음 편한 것이고 명의보다 용한 의사는 웃음이랍니다 하시면서 큰소리 뻥뻥 송대관의 노래입니다.

불금에 어울리는 글귀, 시, 노래 공유하고 싶네요 하시면서 우리 조석진님께서 글 보내주셨습니다. 한 주 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만큼은 바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당신의 미소와 여유를 위해 시간을 선물하세요. 또는 인생은 목적지만큼이나 함께 걷는 길도 소중합니다. 오늘 하루 행복이라는 작은 쉼표를 찍어보세요. 그러시면서 불금에 읽기 좋은 짧은 시 한 편도 보내주셨는데요. 제목은 금요일 저녁. 한 주의 무게를 내려놓고 창밖으로 스며드는 노을을 바라본다. 잘한 일도 아쉬운 일도 오늘은 바람에 살며시 맡기고 따뜻한 차 한 잔처럼 내 마음도 서서히 식혀간다. 내일은 조금 더 웃고 오늘은 그저 수고했어. 나에게 말해주는 밤.

0: 도대체 넌 나에게 누구냐?
1: 김창완의 너의 의미를 아이유가 정말 심플하게 담백하게 불렀어요. 맨 끝에 김창완 씨 목소리가 귓가에 계속 남아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우리 복별님께서 보내주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하면 땅 기업으로 받습니까? 참 이 온유하기가 저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좀 제가 한욱 하거든요. 아, 근데 이거 고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번번이 무너집니다. 이 타고난 성품은 안 바뀌나 봐요. 저도 좀 이게 좀 참고 온유하게 하고 싶은데, 어우, 갑자기 이렇게 확 올라올 때는, 참, 그런 제 모습이 너무 싫습니다. 기도의 부르심에 은혜 받기를 감사 기도하신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듣고 보고 전하는 언행이 진심에서 나오는 진솔한 마음의 생각이면 힘들고 어려운 삶도 말 한마디로 위안을 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죠. 덕담을 진심으로 주고받길 소망합니다. 맞아요. 이거 덕담도요. 진심으로 했는데 상대방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주지 않을 때 속상합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속상하고 그러면요. 결국 나만 손해더라고요. 내가 좋은 것을 주고자 해도 상대방이 받을 준비가 안 됐다면은 안 주시는 게 낫습니다. 그거는 상대방의 몫이거든요.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예, 우리 복별님께서 그러면서 신청곡은요. 또아의 무아의 곡입니다. 오, 저도 이 곡 굉장히 좋아하는데 음악 듣는 성향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골드님도 가끔 음악 신청해 주시는데 오, 저도 참 좋아하는 곡들 가끔 보내주시더라고요. 약속 신청해 주셨습니다.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703-354-1950 703-354-1950.
1: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디 있어요?
2: 아침 식사 중.
1: 이렇게 조용하게?
2: 여기 당신 커피 있어?
1: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2: 그럼 맥도날드 빅 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1: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2: 한정 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3: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차 구입 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4: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3: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4: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5: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La la la quiz. 여러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신 후 공통점을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정답자는 매주 수요일에 발표하고요. 지금부터 또 노래 들려드릴 텐데요. 들어보시고 공통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바로 카톡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퀴즈 들으시면서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세요. 정답자는 물론이고요. 퀴즈 내주시는 분에게도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요. 매일 새로운 재료로 정성을 다해 어릴 적 엄마가 싸주던 그 김밥 맛보실 수 있습니다. 떡볶이, 쫄면, 비빔밥, 여기에 바삭바삭한 닭 강정까지 한국의 맛을 맛보실 수 있는 곳 리 김밥에서 리 김밥 드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곡은 고요태의 김정민이 부르는 우리의 꿈. 자, 이렇게 다섯 곡 들려드렸는데요. 이 다섯 곡, 다섯 가수 공통점 무엇일까요? 정답은 수요일에 발표하고요. 이번 주도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복별님께서 내주신 퀴즈였습니다.

0: 오늘은 장 보러 가는 날. H마트의 방정현 부장님과 함께 세일 품목 알아보는 시간. 오늘도 놓치면 손해볼 특가 상품들 많이 갖고 오셨죠, 방 부장님?
1: 예, 많이 가져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0: 예,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1: 한 주간 잘 보내셨죠?
0: 네, 네.
1: 그럼요. 아유, 어제도 더운데요. 오늘도 무척 날이 덥네요.
0: 웬열, 웬열. 더위 타세요?
1: 저는 뭐 그렇게 더위를 잘 타지 않는데, 네. 제가 추위를 많이 타요. 추위를.
0: 아, 진짜요? 그 의외인데요?
1: 추위를 많이 타요. 그래. 옛날 어른들이 등이 시립다는 얘기 하시잖아요.
0: 예.
1: 저는 겨울 되면 가끔 그런 걸 느껴요. 등이 시립다 하는 걸로.
0: 헐, 아직 젊으신 분이 벌써부터 아니, 되게 맞아요. 건강해 보이시는데.
1: 근데 더위는 제가 좀 덜 타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과거에 이제 군대 생활할 때 네네. 무장구보 뛰고 막 하고 그러면 땀이 하나도 안 나니까.
0: 이야.
1: 막 농땡이 튄다고 선배들한테 만나는 뭐 혼나고 그랬던 기억이
0: 겨울이 있어요. 싫으셨겠어요 그러면?
1: 겨울이 싫었어요 사실은.
0: 지금도 네. 개인적으로 겨울 그닥 안 좋아하시겠는데요 그러면?
1: 뭐 그렇진 않아요. 근데 뭐 옛날처럼 그렇게 춥지 않기 때문에.
0: 아, 네네, 그래도 뭐
1: 그런데 예. 겨울과 여름을 택하라 그러면은 여름.
0: 아, 여름 혹시 태어나신 달이?
1: 겨울.
0: 그래요? 예. 원래 자기가 태어난 달에 강하다 그러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그런지 저는 겨울에 태어났거든요. 여름은 정말 싫어요. 너무 더운 거 싫고 전 차라리 추운 게 나아요.
1: 무슨 그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
0: 성향이
1: 있는 것 같은데 어제하고 오늘 그리고 또 이제 계속 앞으로 덥다고
0: 더워요, 더워요.
1: 이렇게 더우니까 특히 이제 어르신들 약간 맞아요. 야외 활동 하실 때
0: 조심하셔야 됩니다.
1: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0: 물 많이 드셔야 돼요.
1: 맞아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은 또 순간적으로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0: 맞습니다.
1: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0: 예예. 네. 오늘은 어떤 세일 품목인가요?
1: 40주년 아이템을 먼저 안내드리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이렇게 더운 날 과거에는 에어컨이 없었잖아요. 선풍기만 틀고 이렇게 있었는데.
0: 네.
1: 뭐 에어컨 틀고 안에 지내니까 이불이 그렇게 뭐 시원한 이불 그렇게 찾지 않잖아요 지금은요. 근데 한여름에 그 이불을 덮었을 때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이불이 있다 그러면은
0: 너무 좋죠.
1: 에어컨 끄고 지내도 되지 않겠어요?
0: 그렇죠. 예. 그런 게 지금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1: 그렇죠.
0: 건가요?
1: 이번에 예, 그 40주년 세일로요. 썸머 프리즈 냉감 이불이라고 해가지고요.
0: 예.
1: 이렇게 두 종류가 나왔어요. 61 곱하기 86인치짜리 가 39불 99, 78에 90인치짜리가 49불 99예요. 근데 이 가격이 거의 절반 가격이에요. 정상 가격에. 근데 제가 이거를 나오기 전에 한번 이렇게 한번 터치를 해 봤어요.
0: 감촉을 좀 보셨구나. 예.
1: 아, 근데 감촉이 시원해.
0: 너무
1: 느낌에.
0: 좋아.
1: 아, 그래서 그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런 이불이 좀 한 10년, 20년 전에 좀 나오면은
0: 일지
1: 그 한여름에 그냥 그리고 덥고만 자도 얼마나 시원했을까.
0: 에어컨이 아니, 흔하지 않던 시절에.
1: 네. 네. 네. 에어컨이. 근데 지금도 뭐 요런 이불 집에 한두 채 정도 있으면
0: 좋죠.
1: 뭐
0: 저 같은 사람은 지금 당장 가서 사죠.
1: 그러니까는 요런 거는 한 채씩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0: 예. 그럼 이게 그래. 싱글하고 더블
1: 더블 정도 사이즈 되는
0: 예,
1: 거죠.
0: 예, 예, 예.
1: 그러니까 이게 39불 99, 49불 99. 이게 리밋이 3개예요. 그래서 또 왜 리밋이 3개냐.
0: 네.
1: 저도 궁금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제가 유창인데
0: 네.
1: 할아버지, 할머니,
0: 아.
1: 엄마, 아빠, 네. 그리고 나 이렇게 해서 세 채가 되지 않을까.
0: 근데 오늘은 또 리밋이 걸려있다면 왜 더 사고 싶은지 몰라.
1: 그래서 또 뭐 더 사시고 싶으시면 더 사셔도 돼요. 리밋 구매하지 마시고 항상 제가 리밋에는 구애받지 마시고 지혜롭게 하시면은 구매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니까요.
0: 네네.
1: 꼭 요거 냉감 이불 이번 여름에는 한번 요거를 덮고 한번 주무시면 꿀잠을 자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0: 알겠습니다.
1: 두 번째 아이템 이제 롯데 빼빼로.
0: 빼빼로.
1: 빼빼로. 롯데 빼빼로 여섯 종류를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0: 오, 그래요?
1: 네, 여섯 종류를 하나로 묶어서
0: 입맛대로.
1: 입맛대로 골라 드시는데
0: 네.
1: 여섯 종류가 하나의 박스 안에 들어가 있고요.
0: 네.
1: 요게 7불 99전이에요. 그러면은
0: 너무 싼데요?
1: 우리가 보통 그 빼빼로 같은 거 살 때 299 정도 하거든요.
0: 그럼요.
1: 근데 여섯 개가 799 하긴 너무 좋죠.
0: 거의 반 가격인데요.
1: 너무 좋잖아요.
0: 네.
1: 요것도 리밋이 두 개가 걸려 있는데 뭐 리밋 생각하지 마시고
0: 아유.
1: 여섯 개가 한 자리에 묶여 있으니까 입맛대로 골라 드실 수가 있습니다.
0: 저는 한 세 개 사 놓고 냉동실에 일단 두 개는 넣어놓고 예. 예 이렇게 먹을 때마다 꺼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다는
1: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빼빼로 그런 거 사면 이게 가격대가 그렇게 비싼 게 아니어가지고요. 저도 이렇게 매장에 있다 보면 빼빼로 이렇게 살 때가 있어요.
0: 예.
1: 그러면 저희 직원들 하나씩
0: 그럼
1: 나눠서.
0: 없어. 뭘 먹으라고.
1: 아 근데 그렇게 하나씩 주는 그 자체가 네. 재미도 있고요.
0: 그럼요.
1: 내가 너를 생각하고 이렇게 준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그 친구들도 참 기뻐하고 좋아하더라고요.
0: 근데 가격 대비 빼빼로가 그닥 많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맛있으니까
1: 예.
0: 없어졌어.
1: 하나 뜯으면 금방 없어져요.
0: 진짜 우리 예. 박 부장님 말씀대로 옆에 누구 가까운 사람 있으면 그거 어떻게 혼자만 먹어요.
1: 그렇죠.
0: 하나 주게 되지.
1: 하나만 주면 안 되지. 반은 줘야지.
0: 그럼 사람이 정이 있지 말이야.
1: 그렇게 주다 보면 금방 드세요. 이것도 아이들 특히 좋아하잖아요. 뭐 네. 어른들도 뭐 주전부리로 드시기도 좋고요. 또 아이들 간식으로 줘도 좋으니까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할 때 롯데빼빼로 네. 799 세일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자체 행사인데요.
0: 네네.
1: 저번에 한번 제주 지자체 행사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제주 지자체 행사를 또 진행을 하고요. 대표적으로요. 제주 엠팝에서 나온 한라봉차 청굴자가 6불 99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메밀이요. 6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 두 제품 제가 안내 드리는데요. 아, 그럼 요 두 제품만 세일을 하는 거냐 또 궁금하시잖아요.
0: 예.
1: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세일 리스트를 한번 봤어요. 세일 종류가 250가지가 넘어요.
0: 헐.
1: 제가 그 내용을 다 이렇게
0: 이야.
1: 보다 보니까
0: 그래요?
1: 뭐 제품이 이렇게 많은지 제주도에서 나오는 특산물이 이렇게 많아요.
0: 오, 제주도는 아. 글쎄 그냥 귤.
1: 그거만 생각했는데
0: 네.
1: 그거 말고도 뭐 초콜릿도 있고요.
0: 그래요?
1: 종류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일이 나열하면은 이거 오늘 이 시간 끝나버려요. 근데 아무튼 제가 두 종류 요거 이제 말씀드렸는데.
0: 예, 나머지는 직접 가서 확인하시는 걸로.
1: 이걸 한 자리에 모아놨어요.
0: 네네.
1: 근데 요게 이제 드라이 제품도 있고, 냉장 제품도 있고, 냉장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품이 다 한 자리에 가까이 모여 있으니까요.
0: 네.
1: 한번 그 제주도 특가 세일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광어 어묵밥. 이거 4구구 나와 있네요.
0: 너무 맛있겠다.
1: 네.

0: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태원 모험전을 또 진행을 하는데요. 15일부터 해서 18일간 2주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호이차, 자스민차가 2리터짜리가 3불 99전이고요.
1: 네.
0: 그 다음에 500ml짜리가 3개에 4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이또의 제품, 이거 제가 옛날에도 한번 이거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또엔 이게 역사가 깊더라고요. 이 회사가, 일본 회사가. 다음은 이제 6월이잖아요. 6월 한 달 동안 또 이제 헬스. 헬스 푸드를 저희가 세일을 진행하는데, 6월 달에는요,
1: 네.
0: 순수 우리 양배추 브로콜리 진액. 요거 49불 9개 판매하는 거 29불 9개 판매 진행하고 있고요.
1: 네.
0: 그 다음에 양배추즙. 요거 49불 99에 판매하는데 29불 9개 지금 판매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거 한 달 동안 진행하는 거고요.
1: 네.
0: 양배추 즙이 좋다는 거는 우리 너무 다 아시잖아요.
1: 그럼요, 그럼요.
0: 특히 이제 위장 나쁘신 분,
1: 아우 최고죠.
0: 위 안 좋으신 분들, 네. 요거 양배추 즙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1: 네.
0: 저도 그렇게 뭐 위가 그렇게 썩히 좋진 않은데 요번 기회에 한번 구매해서 드셔. 이게 또 유전적인 것 같아요.
1: 아.
0: 저희 아버님이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옛날에 그 노르모산이라는 그
1: 노르모산이야 연식 나오네 노르모산
0: 노르모산 그 파우더 가루 이렇게 아버님이 많이
1: 예,
0: 드셨어요.
1: 예,
0: 근데
1: 예,
0: 저도
1: 예.
0: 그냥 뭐 그게 약을 드신다고 생각해서 또 먹은 게 아니라 그냥 먹었는데
1: 네네.
0: 뭐 사실 그렇게 약을 먹는 게 좋지는 않지만 그 아버지가 그렇게 위가 안 좋아서 그런데 저도 그렇게 뭐 썩 그렇게 좋은 거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요거 양파즙 이렇게 위 안 좋으신 분들 드시면 위 건강에 아주 좋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29불 9구 세일하니까요. 구매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청가부 쪽 안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감자 파운드에 59센트 나와 있네요. 그다음 허니망고 박스 12불 99전 나와 있고요. 갈리안 멜론 파운드에 1불 29전 나와 있습니다. 로켓사과 3파운드 패키지가 8불 99전 나와 있고요. 제스프리 골든키가 박스에 24불 99전 나와 있네요. 역시 또 이제 날이 더워지니까 이제 복숭아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로 백천도 복숭아가 지금 세일이 나와 있는데, 파운드에 2불 49전 나와 있고요.
1: 네.
0: 온실 오이 3개에 1불 99전, 영 코코넛 개당 2불 4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1: 예.
0: 그린 호박 파운드에 99센트, 삼색 피망 3불 49센트 패키지로 나와 있고요.
1: 네.
0: 샐러리가 개당 1불 49전. 파는요, 3개에 99센트
1: 오.
0: 스마트카드 온리 세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황금사라기 참외 박스가요, 스마트카드 멤버스 온리로 19불 99 나와 있고요.
1: 네.
0: 허니즈사가 요게 2파운드 패키지에 3불 49전, 파운드로는 1불 99전 세일로 와 있습니다. 씨없는 순박 전주와 동일하게 전 지역에서 제일 싼 5불 99전 세일 나와 있고요.
1: 예.
0: 줄기 토마토 4파운드 박스가 6불 99전, 워터크러스 번치에 1불 99전, 노란 옥수수가 5개에 2불 세일 나와 있습니다.
1: 완전.
0: 이거 옥수수가 의외로 좀 싸요. 옥수수 한 대에서 옥수수가 몇 개나 나올 거예요?
1: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아이고 민망해라.
0: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3개, 4개도 안 나올, 3개, 4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옥수수, 그 한 대에서.
1: 미국에 옥수수 밭이 너무 많아.
0: 그렇죠. 너무
1: 뭐
0: 많죠.
1: 뭐 가도 가도 끝이 없이 옥수수 밭이 쫙 있는 길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0: 저도 그런데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끝은 보였어요. 끝은 보였는데, 이렇게 옥수수를 많이 심나.
1: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0: 근데 저는 처음에 그 뭐, 이 옥수수를 다 언제 쪄서 먹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1: 네네.
0: 처음에 미국 왔을
1: 네.
0: 때. 근데 그렇진 않고, 그건 이제 뭐 곡물사료를 이렇게 사용하고.
1: 그렇죠,
0: 하지만
1: 그렇죠.
0: 아무튼 미국에서 옥수수가 진짜 싼 것 같아요. 다섯 개 2불이면 뭐, 요즘 가족 패밀리가 5개 되나요?
1: 네.
0: 뭐 2불에 5개 사가지고 충분히 한 가족 드실 수 있다고 생각을
1: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요거 노란 옥수수 5개 2불 세안 나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0: 아, 다음은 스마트카드 멤버십 온리 세일 나와 있는데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12불 99전 나와 있고요.
1: 네.
0: 자연미 흰쌀밥 8불 99전. 청정원 새우 김치 고추잠채 야채만두 5불 99전 나와 있고요. 커튼 망고 요게 박스에 7불 99전 나와 있네요. 하림 즉석 삼계탕 9불 99전 나와 있고요. 통통배 명품 굴비 18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0: 이게 통통배 명품 굴비가요. 네. 이게 18불 99전 나와 있는데 이게 사이즈가 이렇게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사이즈가 조금 이렇게 미듬 사이즈예요.
1: 그래요.
0: 네, 미듬 사이즈. 근데 제가 한번 이거 굴비를 드시는 분들을 한번 봤는데 우린 굴비를 다 살을 발라서 드시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어느 지방에서는 굴비를 굽으면요. 머리채 씹어서 드시더라고요.
1: 뼈까지?
0: 뼈까지.
1: 와우.
0: 그렇게 먹는 게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한번 따라서 그렇게 먹어봤어요.
1: 어때요?
0: 맛있더라고요. 진짜로.
1: 배고프셨을 때 드셨구나.
0: 근데 아무튼 그렇게 드시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또 작은 굴비를 뼈를 발라내서 드시기에는 약간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거 그냥 굴비로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 뼈가 칼슘의 주요 저장고라고 하잖아요.
0: 뼈가 그렇게 세지 않으니까 목에 걸릴 일은 없어요. 고소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반 그로서리 상품 안내 드렸는데요.
1: 네.
0: 첫 번째로 스르마이 현미 15파 한두짜리가 12불 99전 나와 있고요. 오뚜기 컵라면 전 품목 7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풀무원 라면 멀티팩이 5불 49전 세일 나와 있고요. 성경 도시락김 5불 99전, 김꼬만 저염간장 8불 99전. 우리가 요즘 들여서 건강 생각해서 가지고 이렇게 짠 거를 많이 안 드시잖아요.
1: 네.
0: 우리 한국분들 음식에는 기본적으로 간장 들어가죠. 고추장 들어가죠. 네. 그다음에 소금도 많이 쓰잖아요.
1: 그쵸.
0: 근데 그게 사실 이렇게 짜게 드신다는 게 그렇게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1: 네.
0: 이번에 낑꼬만 저염감장 요거 구매하셔가지고 건강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0: 그다음에 풀무원 고기 듬뿍 소고기 볶음 고추장이 4불 99전 나와 있고요.
1: 네.
0: 아보카도 오일 9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란, 백란 중사이즈가요. 1불 29전 나와 있고요. 곰표, 튀김가루, 부침가루 2불 99전. 청정원 민속당면이 10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해오름 꽁치 통조림 요거 3불 99전 나와 있는데요. 요거 꽁치 통조림 그 신김치. 그래서 먹으면
1: 꽁치 김치찌개 맛있죠.
0: 저희 진짜 맛있잖아요.
1: 진짜 맛있죠.
0: 근데 요걸 그 우리가 이렇게 김치찌개 하면 뭐 돼지고기 김치찌개도 많이 하지만 또 꽁치 김치찌개 아니면은 뭐 고등어 김치찌개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참 그 입맛 없을 때
1: 네.
0: 참 밥 한 공기 뚝딱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기 우동이 요게 4불 99전 나와 있고요. 풀무원 직화구이 삼치 요 뼈 없는 거거든요.
1: 네.
0: 그거 우리가 뼈 이렇게 생선 발라 먹으면 뼈 발라 먹으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뼈 없이 이렇게 직화구이 되어 있기 때문에
1: 네.
0: 아이들 발라 먹일 때 아주 좋습니다.
1: 아,
0: 요거 풀무원 직화구이 삼치 3불 99전 나와 있고요.
1: 네.
0: 그다음에 해태 부산 사과거묵 5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자, 아이들 좋아하는 크란 오리온 스낵이 4불 49전, 삼양 불닭 감자칩이 3불 99전. 아이들 좋아하는 빙그레 메리노 아이스바 4불 99전, 그 다음에 빙그레 바나나, 멜론, 타로, 커피맛 우유가 5불 49전 나와 있습니다. 해태 갈아 만든 배 12불 99전 나와 있고요.
1: 네.
0: 포카리 슈에트 1.5리터짜리가 네. 3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아, 다음은 이제 수산부 쪽 안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전주와 도원하게 연어 스테이크 7불 99전. 조개간자 파운드 16불 99전, 수협 손질 냉동 가자미가 4불 99전 나와 있네요. 대구정감 파운드 9불 99전, 오징어가요 파운드 3불 99전, 머리 없는 흰새우가 파운드 6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정인부 쪽 안내를 드리면요. 첫 번째로 이제 양지. 예. 우리 양지는 국거리도 많이 쓰지만
1: 예.
0: 우리 냉면 드실 때 고기, 네. 고기 구멍이 올라가잖아요.
1: 네네네. 그것도 양지인가요?
0: 쓰시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양지 요거 파운드 12불 99전 가격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이용으로도 좀 세일이 나와야 되잖아요.
1: 네네.
0: 그럼 이번에는 구이용 생부채살 뭐 낙엽살이라고도 하지요. 요게 파운드에 9불 99전 세일 나와 있고요.
1: 맛있겠다.
0: 우리는 돼지고기는 약간 부드럽다 그러잖아요.
1: 네.
0: 근데 부채살을 구워서 드시면요. 참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소고기가 조금 식으면 약간 퍽퍽하잖아요.
1: 네네네.
0: 근데 부채살은 퍽퍽하지 않고 부드러워요. 요거 9불 99전 가격 너무 좋으니까요. 요거
1: 네.
0: 구매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돼지 앞다리살, 국거리 그 우리 김치찌개용으로 쓰셔도 되고요. 수육을 해서 드실 수 있는 돼지 앞다리살이 3불 99전 나와 있고요. 돼지 토막갈비 이거 파운드에 4불 99전 나왔는데 이것도 뭐 김치찌개 해서 드셔도 되고 돼지갈비 찜 하셔도 아주 좋은 돼지갈비가 4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닭가슴살 파운드에 2불 99전 나와 있고요. 양념 닭사태살 파운드에 3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벤트 세일 아이템은 여기까지 안내를 드릴 건데요. 아니 이제 더위가 무척 심해져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주까지도 무척 덥다고 하니까 더위 조심하시고 한낮에 또 밭에 나가서 일하시면은 더위 먹으시니까 한낮은 좀 피해 주시고 그다음에 물 많이 드시고 건강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1: 아, 정말 세심하셔요. 자, 매주 금요일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일 품목 정말 많이 많이 갖고 오셨는데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특히
0: 제주.
1: 예.
0: 제주도 몸
1: 예, 그러니까 꼭 잊지 마시고. 제주도 그거 꼭 잊지 마시고.
0: 그다음에 40주년 세일하는 거
1: 또 잊지 마시고.
0: 냉감 이불.
1: 빼빼로 빼빼로.
0: 아 맞네. 빼빼로 799도 아, 예. 잊지 마시고요.
1: 저는 그 이불 사러 가야 될 것 같아요.
0: 한번 구매해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H마트의 방정일 부장님이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켄트 망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7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줄기 토마토 박스당 6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계랑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3: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시 함께합니다.
4: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디 있어요?
5: 아침 식사 중.
4: 이렇게 조용하게?
5: 여기, 당신 커피 있어?
4: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5: 그럼, 맥도날드 빅 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4: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5: 한정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 밀과 함께 적용 불가.

어떻게 오늘 하루 괜찮으셨어요? 날이 너무 더워서. 물론 사무실이나 시원한 에어컨 밑에 계신 분들이야 크게 상관이 없지만 이 바깥 활동하시는 분들 오늘 참 힘드셨을 텐데요. 이번 주말에 조금 날이 뭐 좋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무덥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시고요.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울러 엘레크3는 물론 에란데일 센터빌 세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 화재보험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도 주말 푹 쉬고요. 월요일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먼저 와서 항상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 브로커, 부동산 중개인, 공인중개사, 저희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를 부르는 여러 명칭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예전에 복덕방이란 말을 쓰기도 했죠. 집을 거래하는 것이 복과 덕을 나누는 것이고 그러한 거래를 하기 위해 여럿이 모인 방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Real Estate Agent,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가 하는 일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Real Estate License가 필요한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Residential Sale and Lease입니다. 주택을 사고 팔거나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타운홈, 콘도, 모빌홈 등 모든 종류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다음에는 커머셜 프로퍼티의 거래입니다. 상업용 건물이나 유닛을 사고 파는 일, 그리고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을 합니다. 대규모 쇼핑센터부터 스트립몰, 오피스 건물, 랜드리스까지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레지던셜과 커머셜 프로퍼티 외에도 농지나 땅, 임야 또는 스페셜 유즈로 분리되는 웨어하우스, 인더스트리얼, 처치, 스쿨 등등의 거래도 하고 있습니다. 한인 부동산 분들이 많이 도와드리고 문의도 많이 받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비즈니스 세일입니다. 하고 계시는 식당이나 세탁소, 델리, 그로서리 등등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일도 문의를 많이 받는데 사실 이것은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의 거래가 아니고 비즈니스 에셋 세일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부동산 라이선스가 있어야만 거래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때문에 무슨 비즈니스 컨설팅, 비즈니스 브로커라는 간판을 걸고 비즈니스 에셋 세일만 하는 회사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즈니스 매매를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시는 이유는 대부분의 비즈니스들이 상가의 리스 계약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상업용 건물의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즈니스의 거래를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살고 계시는 집에서 방세를 놓거나 최근 유행하는 초단기 렌트, 즉 2-3일 혹은 1-2주 렌트하는 일들은 이 지역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잘 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간혹 손님의 편의와 서비스 차원에서 도와드리기도 하지만 부동산 라이선스를 가진 에이전트만이 할 수 있는 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문의도 반갑고 어떤 일도 잘 설명드려야 하는 것이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 부동산 업무는 라이선스를 가진 에이전트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함께 일하시는 에이전트에게 라이선스의 유무와 해당 거래에 대한 경험이 충분한지 확인하셔서 차후에라도 생길 수 있는 번거로운 일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K라디오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8일에서 9일 북한을 국빈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서 미중 정상이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뜻을 같이 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아야톨라 셰이드 무스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군사 고문인 모센 레자이가 오늘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타결이 이란 동결 자금 240억 달러의 해제 여부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오만해에서 미 구축함과 이란 해군이 대치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뉴욕 곳곳이 흥분의 에너지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27년 만에 NBA 파이널 무대에 오른 뉴욕 닉스가 지난 수요일 밤 1차전 승리를 거두면서 뉴욕 전역이 뜨거운 함성과 열기로 달아올랐습니다. 오늘 밤에 열리는 2차전을 앞두고 매디슨 스퀘어 가든과 센트럴파크 등에서는 대규모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을 본국에 돌아가 신청하라는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가 기업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물러서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뉴저지 뉴욕의 이민자 구금시설 딜레이니 홀에서 아이스 요원과 시위대가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 종목인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한때 6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뉴욕시의 렌트 안정 아파트 임대료 동결 정책이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저지 최대 상수도 공급업체가 약 12% 수준의 수도요금 인상안을 제출하면서 가구당 월 평균 요금이 90달러 중반대로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의회가 시장의 임시 청소년 통금 권한 연장안을 부결하면서 여름방학 기간 동안 단기적인 치안 공백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8일과 9일 북한을 국빈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 미중 정상이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뜻을 같이 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시 주석의 북한 방문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베이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라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변화가 없음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시 주석도 지난달 14일과 15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때 이에 동의한 만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대변인은 이날 시 주석이 김 위원장의 초청으로 오는 8일과 9일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 주석 시주석의 방문은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의 베이징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입니다. 이는 시주석의 올해 첫 외국 방문이기도 하며 올해가 북중 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 체결 65주년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됩니다. 아야톨라 쇼헤드 무스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군사 고문인 모센 레자이는 오늘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타결이 이란 동결 자금 240억 달러의 해제 여부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고위 인사가 미 언론과 공개 인터뷰를 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미 매체를 통해서 이란의 요구 조건을 공개적으로 분명히 하면서 양보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레자이 고문은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합의에 도달하길 원한다면 240억 달러는 신뢰의 시험이라며 이는 미국이 통과해야 하는 시험이고 그러면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40억 달러를 해제하면 미국과 이란의 미래에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라면서 이 돈은 미국의 돈이 아니라 우리의 돈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고 트럼프가 이를 타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뢰 구축 조치로서의 240억 달러 동결 자금 해제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겁니다. 앞서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체결 시에 120억 달러, 이후 60일간의 협상 중에 다시 120억 달러 등 240억 달러의 동결 자산 해제를 미국에 요구했다는 보도가 이란 매체에서 나온 바 있습니다. 뉴욕 곳곳이 흥분의 에너지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27년 만에 NBA 파이널 무대에 오른 뉴욕 닉스가 지난 수요일 밤 1차전 승리를 거두면서 뉴욕 전역이 뜨거운 함성과 응원 열기로 달아올랐습니다. 오늘 밤에 열리는 2차전을 앞두고 매디슨 스퀘어 가든과 센트럴 파크 등에서는 대규모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경기 관람 행사 등 자세한 내용 이하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Now it's like they're really fulfilling a lot of fantasies from New Yorkers.
2: The flags are out, the lights are blue and orange, the murals are popping up.
3: 미 프로농구 NBA 챔피언 결승전으로 미 전역이 뜨겁습니다. 특히 뉴욕 닉스가 1999년 이후 27년 만에 파이널에 진출했는데 공교롭게도 27년 전 당시 파이널 상대 역시 샌 안토니오 스퍼스였습니다. 당시 뉴욕 닉스는 1승 4패로 스퍼스에게 우승을 내줬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그 서력을 갚고 새로운 역사를 쓴다는 각오로 기세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치러진 1차전 경기에서 샌 안토니오 스퍼스를 상대로 105대 95로 승리하면서 그야말로 뜨거운 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3년 만에 NBA 챔피언 도전에 뉴욕 시민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뉴욕 닉스 홈구장인 맨해튼 매디슨 스퀘어 가든 인근 가로등은 농구공 모양으로 교체됐습니다. 지하철역 입구 난간 역시 팀을 상징하는 주황색 그리고 파란색 페인트 칠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농구 팬들은 뉴욕 닉스 모자와 티셔츠를 입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으며 직장인들은 가방에 뉴욕 닉스 셔츠를 싸서 출근할 정도입니다. 퇴근 후 바로 응원전에 합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맨해튼에서 스포츠 절지 시티를 판매하는 한 상인은 지금처럼 뉴욕 닉스를 위해 아낌없이 돈을 쓰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4: I haven't seen this many Knicks supporters spending money in this store for like a long time.
5: When you have a team doing this good, it's always going to bring everyone together.
3: 정규 시즌 승률은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더 높았습니다. 그 덕분에 1, 2차전을 샌안토니오는 홈구장에서 치르고 3, 4차전을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치른 뒤 5차전은 샌안토니오에서, 6차전은 뉴욕에서, 그리고 마지막 7차전은 샌안토니오에서 치를 예정입니다. 7경기를 다 치르기 전에 4승을 먼저 거두는 팀이 나올 경우 경기는 종료됩니다. 뉴욕 닉스는 원정 경기 1차전에서 승리했습니다. 적지에서도 30점을 몰아넣으면서 맹활약한 에이스 제일런 브런슨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의 등번호 11번이 적힌 유니폼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한 뉴요커는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벽화에 브런슨이 그려져 있는 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사진을 찍기 위해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5: Look at the Knicks mural and it's Brunson, my favorite player. I was like, we gotta get off the bus.
3: 5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샌안토니오 홈구장인 프로스트뱅크 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2차전 경기에서 뉴욕 닉스가 승리의 기세를 몰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스퍼스가 승리하면서 1승 1패를 기록할지 전 세계 농구 팬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닉스 구단 측은 팬들의 응원을 위해 1차전 당시에도 홈 구장인 매디슨 스퀘어 가든을 개방하고 농구장 내부에 앉아 대형 전광판으로 함께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차전이 열리는 오늘도 홈 구장 내부 공식 관람 행사를 개최하며 입장권은 장당 $10에 판매됐지만 예매 시작 직후 수분 만에 모두 매진됐습니다. 티켓 판매 수익금은 자선단체인 Garden of Dreams Foundation으로 기부될 예정입니다. 공식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은 재판매 시장으로 몰리고 있는데 일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는 응원전 입장권의 가격이 10배가 넘는 $100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처음으로 열릴 파이널 3차전 티켓은 이미 $7,500 이상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며 코트에 인접한 좌석은 수십만 달러에 호가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곳곳에서 무료 응원전도 마련됩니다. 매디슨 스퀘어 가든 앞 플라자 33에서는 대형 스크린을 통한 야외 관람 행사가 이어지며 센트럴파크에서도 시민들을 위해 경기를 관람하며 응원할 수 있도록 무료 응원전이 개최됩니다. 1차전 당시 매디슨 스퀘어 가든 앞 야외 응원전에는 수천 명의 팬들이 몰려 밤새 응원하고 함성을 지르며 즐거운 축제 분위기를 이어갔지만 일부 시민들이 택시나 응급구조 차량 위로 올라가 춤을 추거나 차량의 통행을 막아서는 등 차량 및 교통 방해, 위험한 행동 등으로 인해 8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이 뜨거운 열기를 뉴욕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기길 바란다면서도 차량 위에 올라가거나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등 위험한 행위는 절대 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6: I would like to remind New Yorkers to not jump on any emergency vehicles or ambulances or to block their passage. We want to make sure that all of that can still function even amidst the incredible feeling this moment.
3: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매디슨 스퀘어 가든 홈 구단주로부터 직접 초청을 받았다며 다음 주 월요일 뉴욕 홈구장에서 열리는 3차전 경기 관람을 위해 경기장을 직접 찾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7: And I'm also a Jim Dolan fan. He's a nice guy, okay? He's been a long time wanting to win, and he's a competitive guy, and he's got a team that's amazing.
3: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역시 3차전 경기를 직접 관람하기 위해 친구들과 경기장을 찾을 것이라고 밝혀 트럼프 대통령과 따로 만남의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6: This time I'll be there with a few friends, and I know that the president will also be coming. You know, I can tell you that I won't be courtside or in the suite, but I can't wait to see the game.
3: 27년 만에 또다시 파이널 무대에서 마주한 뉴욕 닉스와 샌안토니오 스퍼스. 당시 승리했던 스퍼스를 누르고 뉴욕 닉스가 53년 만에 프로농구 챔피언 자리에 오를 수 있을지. 오늘 밤 뉴욕시는 그 관심과 열기로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5: I know the Spurs are tough. However, we're tougher. We're resilient. We are the team to beat. And we're going to take it all.
3: K-Radio 이하예입니다.
0: K-Radio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0: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4: 백도 백천도 황천도 파운드당 2불99, 시없는 수박개당 5불99, 한국산 새송이버섯 팩당 1불99, 파 5번들당 1불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본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7불99, 수육용 생갈비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99.
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6: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 내가
6: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7: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돌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olle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하세요.
8: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9: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10: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9: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11: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12: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 종목인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6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5일 낮 12시 10분께 비트코인 한개 가격은 전날 같은 시간보다 약 6% 하락해 59,75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가상화폐의 우호적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2024년 11월 이후 최저치며 2025년 10월 6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 126,210.5달러와 비교해서 52.7%가 하락한 겁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급락의 주요 원인으로 가상화폐 매집 기업인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각 또 가상화폐 상장지수 펀드에서의 자금 유출 등을 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최대 보유 기업인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32개를 매도했다고 지난 1일 미 증권거래소에 공시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부정적인 신호로 인식하고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세가 촉발됐다는 입장입니다. 뉴저지 뉴욕의 이민자 구금시설 딜레이니 홀에서 아이스 요원과 시위대가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는 현지 경찰 인력 개입을 축소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시위대 체포 및 시위대 진압에 대한 책임 공방까지 이어지며 논란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3: 뉴저지주 뉴워크에 위치한 동부지역 최대 이민자 구금시설인 딜레이니 홀 앞에서 시위대와 연방 이민당국 요원들 간의 충돌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뉴워크 경찰이 최근 해당 시설 주변에 치안 개입을 줄일 계획을 발표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뉴워크 경찰이 공개한 드론 영상을 보면 3일 밤 아이스 요원들과 시위대가 서로 밀치며 몸싸움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일부 시위대가 바리케이트를 밀거나 움직이려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파주에서 온 남성과 여성 등 두 명을 체포해 경관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시위대는 구금시설 내부 수감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비판하는 시민들과 인권단체들이 참여해 2주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라스바라카 뉴욕시장은 성명을 통해 최근 경찰 인력을 현장에 확대 배치한 이후 체포 건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며 실질적인 체포가 줄어든 만큼 점진적으로 경찰 인력을 축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라카 시장은 이어 뉴워크 경찰은 현장에서 교통 및 공공안전 유지에 집중할 것이며 시위대를 향해 평화 시위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경찰의인 톰 호머는 경찰 인력을 철수시키려는 뉴워크시의 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호머는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시위 당시 뉴워크 경찰과 뉴저지주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아이스 요원들이 거리에서 시위대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 인력은 공공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14: They're going to regret that decision. Look, when I got up there, they weren't responding to 911 calls. ICE officers being assaulted in the streets. They called. They're overwhelmed. Police didn't respond. State troopers didn't respond. I got up. The first thing I did, I met with the state police. Because you got to do your public safety job.
13: 한편 뉴저지주 검찰은 이번 시위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한 사진 기자의 카메라 가방을 훔친 혐의로 엑세스 카운티 검찰청 소속의 직원이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직원은 이번 사건으로 징역 최대 5년형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정책과 이민자 구금시설 환경을 둘러싸고 당분간 시위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12: 트럼프 행정부가 미 영주권을 본국에 돌아가 신청하라며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가 기업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물러서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본국에 돌아가 미 영주권을 신청하라는 이민국의 지침이 발표된 후에 주요 기업과 산업단체에서 백악관과 국토안보부, 국무부, 노동부 등을 상대로 로비를 펼쳤습니다. 지침이 상세하지 않아 큰 혼란이 예상되고 업계 에도 타격이 클 것이어서 재고가 필요하다는 요청이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 돌아가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에 언제 귀국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고 영주권 후원을 내세워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도 차질이 생깁니다. 지난주 후반 트럼프 행정부는 급격히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민국은 기업들과의 회의에서 대부분의 취업 비자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킨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민국은 또 취재진에 아직 공식 지침이 나온 건 아니지만 영주권을 신청하는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이민포럼의 제니 머레이 회장은 기업들이 영주권 정책에 대한 우려를 정부에 직접 전달했다면서 정부가 이런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재계와 협력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영주권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철회하는 과정은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이민 정책을 놓고 이어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 내부의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강성 지지층은 외국인에 대한 엄격한 이민 정책을 요구하지만 외국인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는 재계에서는 실용적 접근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서 워싱턴 DC에서 열기로 했던 프리덤 250 콘서트 대신에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워싱턴 DC에서 열기로 했던 프리덤 250 콘서트 대신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콘서트에 참여하기로 했던 유명 가수들이 트럼프 행정부 주도 행사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줄줄이 보이콧에 나서자 자신이 주재하는 집회로 대체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자신의 트루스 소셜을 통해 6월 24일 오후 7시 아름답게 단장되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꼽히는 웅장한 워싱턴 DC에서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역대 최고의 집회를 생중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집회가 모든 면에서 특별한 최고의 행사가 될 것이라며 재능은 없고 거액의 출연료만 받아 챙기는 가수들은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과 나, 몇 명의 연사들, 그리고 역대 최고의 음악뿐이라며 리 그린우드와 크리스토퍼 마키오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린우드와 마키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무대에도 섰던 인물입니다. 또 이번 집회에는 훌륭한 미육군 군악대 퍼싱스 오운과 군합창단, 미 해병 군악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품격 있는 신사도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룸버그, AFP 등 외신에 따르면 250주년 콘서트에는 애초 그래미상을 받은 래퍼 영 MC와 록밴드 포이즌의 보컬 마이클스 등 유명 가수들이 출연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사가 비당파적인 아메리카 250 행사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해 만든 행사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이들은 줄줄이 행사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자신이 직접 마이크를 잡겠다며 가수들의 공연 거부를 비난한 바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2: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오늘 맑고 더운 날이었습니다. 낮 최고 기온 87도, 섭씨 31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에도 맑은 날씨는 계속됩니다. 밤 최저 기온 73도, 섭씨 23도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 최고 기온은 93도, 섭씨 34도로 조금 흐리지만 덥겠습니다. 최저 기온 70도, 섭씨 21도 예상됩니다. 일요일 최고 기온은 87도, 섭씨 31도, 최저 기온 64도, 섭씨 18도 예상되며 그리고 일부 지역에선 비가 내리겠습니다. 뉴욕시 현재 화창한 날씨 보이며 기온은 87도, 섭씨 31도 나타납니다. 다만 대기질 지수가 나쁨 상태인데 대기질에 민감한 사람들은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워싱턴 일원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고 더운 날씨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 92도, 섭씨 33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에도 맑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67도, 섭씨 19도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 최고 기온은 95도, 섭씨 35도, 최저 기온 73도, 섭씨 23도로 흐리고 덥겠습니다. 일요일 최고 기온은 90도, 섭씨 32도, 최저 기온은 70도, 섭씨 21도로 흐리고 따뜻하다 오후에 비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현재 화창한 날씨 보이고 있으며 기온은 90도, 섭씨 32도 나타냅니다. 대기질 지수는 나쁨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16: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2: K-Radio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제공입니다.

0: 안녕하세요. K-Radio 지적 충전소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입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2026 FIFA 북미 월드컵이 드디어 이번 달 개막합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이 화려한 무대로 쏠리고 있는 지금 뉴욕 롱아일랜드에서는 또 다른 태극전사, 아니 미국의 숨은 영웅들이 뜨거운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기사는 6월 5일자 뉴욕타임스에 실린 아주 감동적인 스포츠 루포. 제목은 America's Amputee World Cup Team Plays the Beautiful Game on Two Crutches. 두 개의 목발로 아름다운 게임을 뛰는 미국의 절단장애인 월드컵 대표팀입니다. 오늘 11월 멕시코에서 열릴 절단장애인 축구 월드컵을 앞두고 최종 엔트리 15명에 들기 위해 롱아일랜드 킹스파크에 모인 엘리트 선수들의 치열한 훈련 현장 이야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Their speed and aggression would make it easy to overlook the fact that every one of the outfield players uses crutches to push forward on one leg. 그들의 속도와 공격성은 필드 위 모든 선수들이 한쪽 다리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목발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간과하게 만들 정도입니다. Overlook, 직역하면 위에서 내려다보다 라는 의미이겠지만 보통은 간과하다, 못 보고 넘어가다 라는 뜻으로 자주 쓰입니다. 선수들이 어찌나 스피디, 빠르고 aggression, 거칠게 필드를 누비는지 그들이 crutches, 즉 목발을 짚고 한쪽 다리로 뛰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팀을 이끄는 제이슨 피시나 감독은 선수들이 대중에게 어떻게 비춰지기를 원하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They want to be seen as competitors, he said, with no tinge of sympathy. They are doing something because they're very skilled and talented at it. 그는 선수들이 동정의 기색, tinge of sympathy 없이 오직 경쟁자로서만 보여지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 일에 매우 숙련되어 있고 재능이 있기 때문에 축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Tinge of sympathy, 여기서 tinge란 어떤 색조나 기미, 기색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tinge of sympathy라고 하면 동정어린 시선, 동정의 기색이라는 뜻이 됩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불쌍하게 보거나 슬픔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오직 실력과 재능, skilled and talented를 가진 스포츠 선수, 즉 competitors, 경쟁자로만 봐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글은 이들이 국가대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Our group chat is blowing up in the morning with what work they put in, he said. They are elite at what they do, and there's a reason why they are going to be representing the red, white, and blue. 선수들이 어떤 훈련을 했는지 공유하느라 아침마다 단톡방이 터져나갑니다. 라고 감독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있어 엘리트이며 그렇기에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 미국 국기인 성조기를 대표하게 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Blowing up, 폭탄이 터진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메시지나 전화가 쇄도해서 소식을 나누는 SNS가 터져나가다, 폭발적 인기를 끌다 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또 하나, the red, white and blue. 이 색깔들은 미국 국기인 성조기의 세 가지 색상을 뜻하는 표현이죠. 미국 국가대표 또는 미국 정부를 비유적으로 나타낼 때 단골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경기장에서 그들이 몸을 부딪히며 내는 소리는 흡사, 거친 전투와 같다고 합니다. 다음은 팀의 주장인 니콜라이 칼라브리아 선수의 가슴 뭉클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Yes, I have a disability, Calabria said. I have one leg, but I am, you know, I'm still a full person. 맞습니다. 저는 장애가 있습니다. 칼라브리아가 말했습니다. 저는 다리가 하나밖에 없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여전히 온전한 인간입니다. A full person이라는 표현. 다리 하나가 없다고 해서 인간으로서의 가치나 인격이 반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온전하고 완벽한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그 그들이 흘리는 땀방울은 장애를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고 승리를 갈망하는 완전한 인간임을 증명하는 과정인 것이죠. 오늘 소개해드린 뉴욕타임스의 감동적인 절단장애인 축구 월드컵 기사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The elite athletes of America's amputee World Cup team demonstrated exceptional skill, grit, and a hyper-focused mentality during their intense tryouts on Long Island, proving that despite their physical limitations, they are full competitors playing the beautiful game for country and family. 미국 절단장애인 월드컵 대표팀의 엘리트 선수들은 롱아일랜드에서 열린 치열한 선발전 동안 뛰어난 기술과 투지, 극도로 집중된 정신력을 선보이며 신체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가족을 위해 아름다운 축구 경기를 뛰는 온전한 경쟁자임을 증명해 보였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목발이 서로 부딪히는 쇳소리, clang of crutches를 내며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번 달 개막하는 월드컵과 더불어 11월에 있을 이 멋진 전사들의 월드컵 무대에도 많은 응원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였습니다.
1: 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0: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1: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0: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 투어 프리미엄 유럽 여행.
1: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2: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3: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보엠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엠가 716-350-4199
2: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3: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2: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3: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4: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5: 고베 주얼그룹이 뉴욕 새 매장에서 한 달간 특별한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을 진행합니다.
4: 손모양, 얼굴선, 체형에 맞춰 당신의 미모를 가장 빛내줄 보석을 처방해드립니다.
5: 진주 목걸이와 랩다이아몬드, 컬러스톤까지 보석은 이제 사치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4: 6월은 진주의 달. 당신의 분위기와 자신감을 업그레이드하세요. 6월 9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K-Radio 공개방송도 보러 오세요.
5: 코리아빌리지 노던길 정문
4: 새 매장에서
6: AI 주얼리 주치의 특별 상담을 만나보세요. 고베 고베 주얼리 주얼리
7: 다다다다다다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부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8: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앤안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앤안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0: 703-354-1950 703-354-1950.
1: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2: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1: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2: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45분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워싱턴 DC 의회가 임시 청소년 통금 권한 연장안을 부결하면서 여름방학 기간 동안 단기적인 치안 공백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3: 워싱턴 DC에서 청소년 야간 통금과 관련한 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DC 의회가 뮤리엘 바우저 시장이 요청한 임시 긴급 권한 연장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여름철 치안 관리에 공백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시장의 임시 통금 명령은 이번 주 말을 끝으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번 긴급 법안은 시장이 특정 지역에 대해 청소년 야간 통금 구역을 신속하게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회 표결에서 부결되면서 해당 권한은 유지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다음 달 7월 16일 영구적인 청소년 통금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약 몇 주간의 공백 기간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미 DC에서는 장기적인 청소년 통금법이 통과된 상태입니다. 이 법은 평일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주말에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 야간 통금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지역에서 치안 문제가 발생할 경우 더 이른 시간에 통금 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은 의회 승인 이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연방 검토 기간 때문에 7월 16일부터만 시행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공백 기간이 여름방학 시작 시점과 맞물려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네이비야드 지역 등에서는 이른바 10대 집단 모임 또는 대규모 청소년 집회로 인한 혼란이 반복적으로 발생해왔기 때문에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 대표들은 이번 공백이 실제 치안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이비야드 지역 ANC 위원인 브라이언 스티브는 통금 구역이 시행될 때마다 이런 대규모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사람들이 안전하게 즐기고 상점과 지역 경제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언젠가 이런 대규모 사건이 통제 범위를 벗어나 누군가 크게 다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시민단체와 인권옹호단체들은 이번 긴급조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 DC는 해당 긴급법안이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경찰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통과된 연구법안에는 더 엄격한 제한과 통제장치가 포함돼 있다고 강조하며 긴급조치보다 청소년 참여 중심의 대안 프로그램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우저 시장은 의회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여름철 시작과 동시에 공공안전도구를 제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시장은 여전히 제한적인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정 지역에 단기 통금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그는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의 단기 통금 명령을 발동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안은 청소년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라는 명분과 과도한 경찰 권한 확대를 경계하는 시민권 논리가 충돌하면서 당분간 논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뉴저지 최대 상수도 공급업체가 약 12% 수준의 수도요금 인상안을 제출하면서 가구당 월 평균 요금이 $90 중반대로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4: 뉴저지 주민들의 수도요금 부담이 올 가을부터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뉴저지주 최대 상수도 공급업체인 뉴저지 아메리칸 워터가 12% 수준의 수도요금 인상안을 제출했으며 현재 뉴저지 공공시설위원회가 심사 중입니다. 인상안이 승인된다면 오는 9월부터 일반 가정의 월 평균 수도요금은 현재보다 약 $10 증가한 $94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 측은 노후 상하수도 시설 교체와 파이프라인 개선 작업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저지 아메리칸 워터는 향후 시설 현대화 사업에 약 14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칸 워터는 지난 2024년에도 월 평균 수도 요금을 5달러 33센트 인상한 바 있습니다. 반면 주민들 사이에서는 생활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도 요금까지 오를 경우 가계 부담이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영향도 관심사입니다. 지난해 뉴저지 아메리칸 워터는 요금 미납을 이유로 18,000건이 넘는 가정용 급수 중단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요금 인상이 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공공시설위원회는 향후 심의를 거쳐 인상한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0: 이상으로 K-Radio 이브닝 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0: K라디오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건강한 삶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텔로유스. 퇴행에서 재생으로, 노화에서 영노화로. 뉴욕 뉴저지 닥터 초청 세미나가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줄기세포 활성화와 세포신호 기술, 그리고 재생의학의 최신 흐름을 전문 의료진의 강연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정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는 디모스 대연회장 2층입니다. 강연은 닥터 티나 존슨이 진행하며 만성피로, 수면장애, 면역저하 등 젊음 회복과 노화관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자리입니다. 선착순 200명으로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예약 마감은 6월 6일까지입니다. 또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는 제품 및 사업 설명회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석 예약 및 문의는 917-656-7717 써니킴 코치.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분들을 위한 특별 세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6월 14일 일요일 오후 3시 파인 데이케어에서 진행되며 선착순 50명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건강과 미래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 917-656-7717 텔로유스 써니킴 코치.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과 믿음의 방향을 새롭게 발견하는 특별한 시간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프라미스 교회가 준비한 고성준 목사 초청 말씀 부흥회, 수학 박사가 풀어주는 성경 말씀이라는 특별한 주제로 서울대학교 수학과와 UC 버클리 수학 박사 과정을 거친 고성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번 부흥회의 주제는 데스티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인생의 목적, 그리고 성도의 삶이 향해야 할 최종 목적지를 말씀으로 선명하게 밝혀주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6월 5일 금요일 저녁 8시 떠남의 원리, 6월 6일 토요일 새벽 5시 25분 돌파의 원리, 토요일 저녁 7시 시대와 사명, 그리고 6월 7일 주일 예배에서는 반대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집회 시간 동안에는 유치부와 주일학교, 중고등부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됩니다. 삶의 방향을 찾고 계신 분,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알고 싶으신 분, 그리고 말씀의 깊은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고성준 목사 초청 말씀 부흥회 데스티니, 6월 5일부터 7일까지 플러싱 프라미스 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는 718-321-7800 또는 www.promise414.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십시오.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을 맞아서 고베 주얼그룹이 플러싱 노던길 새 매장에서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 달 동안 펼쳐지는 이번 행사의 핵심은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입니다. 고객의 손과 얼굴형, 체험에 맞춰 맞춤형으로 가장 어울리는 보석을 추천해드립니다. 진주 목걸이와 랩 다이아몬드, 몰사나이트, 화려한 컬러스톤 등 다양한 제품이 준비됩니다. 6월 당신의 미모와 자신감을 K블링블링의 AI 미모 처방으로 업그레이드하세요.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주세요. 6월 9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펼쳐지는 K라디오 공개방송도 꼭 보러 오세요. 펠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뉴저지 펠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몰 내 예당 떡집 옆에 있습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팰리세이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천정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세상을 읽어드리는 이브닝 매거진입니다. 저는 이 잡지의 페이지를 넘겨드릴 에디터 성룡아입니다. 오늘도 팩트 그 너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이브닝 매거진 목차입니다. 먼저 헬스 섹션에서는요, 점점 기온이 오르면서 야외 활동이 많아지죠. 여름에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름철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성훈 기자가 전해드리는 스포츠 소식 준비되어 있고요. 세 번째 라이프 섹션에서는 온라인 속에 우리의 개인정보 과연 안전한지, 온라인 개인정보 보안의 실태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TV를 통한 한국 소식 전해드릴게요. 요즘 초여름의 뜨거운 열기가 서서히 번져가고 있습니다. 낮이 길어지고요.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요. 이 시기는 활력이 넘치기도 하지만 우리 몸은 이 급격한 기온 변화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쉽게 지치고 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때이기도 합니다. 여름을 건강하게 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알던 건강상식을 다시 점검하고 일상 속의 작은 습관부터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오늘 이브닝 매거진 헬스 섹션에서는 초여름부터 한여름까지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여름철 건강관리법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죠 CBC의 통계에 따르면요, 해마다 여름철에 기온이 상승할 때마다 온열 질환과 수인성 감염병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전국적으로 급증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6월은 우리의 몸이 아직은 고온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더위에 노출되기 때문에 더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하네요.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점은 온열 질환입니다. 비교적 가벼운 일사병부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열사병까지 종류가 아주 다양한데요. 열사병의 경우에는 체온을 조절해주는 중추가 마비되면서 체온이 화씨 104도, 그러니까 섭씨 40도 이상으로 치솟고요. 땀이 나지 않으며 의식을 잃는 아주 치명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기온이 높은 낮 12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는 가급적 무리한 야외 활동을 피하고 또 현기증이나 구토 증세가 있다면 바로 서늘한 그늘로 이동해서 체온을 낮춰야 한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드린 게 열사병이라면 또 다른 여름철의 불청객 바로 식중독입니다. 높은 온도 그리고 습도가 만나서 박테리아가 아주 번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데요.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균인 살모넬라 또 캠필로박터균 같은 경우에는 고온의 상태에서 단 몇 시간 만에 기하급수적으로 증식을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 야외에서 바베큐를 한다거나 피크닉을 즐길 때 음식을 그냥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를 하게 되면 정말 위험하고요. 기온이 화씨 90도, 섭씨로 32도 이상인 날에는 1시간만 지나도 폐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우리 몸이 땀이 배출을 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피부 질환이나 땀띠가 생기기가 아주 쉽습니다. 게다가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실내외의 온도차가 아주 많이 나게 되죠. 그러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여름 감기나 냉방병을 유발하는 그런 주된 원인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외부 기온하고 실내 온도의 차이를 섭씨 5도 안팎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을 해주고 있고요. 또 손 씻기 같은 이런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가 여름철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건강관리, 설마 하는 방심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흔히 우리가 몸을 보양하기 위해서 특별한 음식을 많이 찾죠. 그런데 의학적으로 검증된 가장 강력한 여름철 보약, 이것은 일상 속에서 올바른 수칙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건강법 정리해 드릴게요. 갈증을 느끼기 전에 물을 마셔라. 첫 번째는 바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놓치기 쉬운 물 마시기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목이 말라야지 비로소 물을 마시게 됩니다. 사실 우리 몸이 갈증을 느낀다는 건 이미 우리 몸에 수분이 1%에서 2% 정도가 부족해져서 탈수가 시작됐다라는 경고 신호라고 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중추신경의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몸이 건조해져도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열 질환에 더 취약해지는 거고요. 가장 올바른 수분 섭취법,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20분에서 30분마다 종이컵 한 컵 정도의 물을 규칙적으로 홀짝이듯이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때는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더운 날 마시는 시원한 아이스커피, 또 탄산음료, 맥주 이런 것들은 수분 보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카페인과 알코올 성분이 이뇨작용을 촉진해서 몸속에 있는 수분까지 더 유출을 시키기 때문에 탈수를 가속합니다. 따라서 야외 활동을 하실 때는 반드시 순수한 물이나 전해질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스포츠 음료를 지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름철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냉방법 예방인데요. 이런 오피스 빌딩이나 관공서, 마트 이런 곳에 가면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에어컨을 정말 강하게 틀어놓는 곳이 많죠. 그런데 이렇게 온도가 높은 실외에 있다가 에어컨 바람이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실내로 들어오는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통, 소화불량, 어지러움증, 그리고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냉방병이라고 부릅니다. 냉방병을 막기 위해서는 실외와 실내의 온도 차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섭씨 5도에서 6도 정도, 화실온은 10도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에어컨 설정을 조절하는 것이 좋고요. 실내 적정 온도는 화씨 75에서 78도, 섭씨로는 24도에서 26도 정도가 적당하겠습니다. 만약에 중앙 집중식 냉방이라서 온도 조절이 어렵다면 항상 얇은 겉옷이나 스카프 같은 것을 좀 소지를 하고 다니셔서 찬바람이 피부에 직접 닿는 것을 좀 막아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에어컨을 계속 켜두게 되면 실내 습도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지고 또 바이러스 침투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최소한 2시간에서 3시간마다 한 번씩은 창문을 열어서 10분 이상 환기를 시켜주시고요. 에어컨 필터는 자주자주 청소를 해주셔야지 필터 내에서 증식하는 레지오넬라균 같은 병원균에 오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름 건강법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름철 장 건강을 지키는 음식 관리입니다. 흔히 여름철에는 무조건 차가운 음식을 찾게 되죠. 그런데 차가운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장관 내에 혈액순환이 줄어들어서 소화기능이 떨어지고요. 또 배탈이 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여름일수록 속을 따뜻하게 하라라는 말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열치열이라고 하죠. 그리고 음식 자체의 위생은 철저히 차갑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된 음식은 실온에 방치되는 순간부터 상하기 시작하거든요. 특히 계란이나 닭고기를 만진 후에는요. 반드시 비누로 손을 씻어야지 살모넬라균의 교차 오염을 막을 수가 있고요. 간혹 이 음식을 냉장고에 넣었으니까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리스테리아균 같은 일부 식중독균은 낮은 냉장 온도에서도 살아남아서 느리게 남아 증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음식은요, 아까워하지 마시고 조리 후에 좀 시간이 많이 지났다 하면은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먹기 전에는 속까지 완전히 익도록 화씨 165도, 섭씨로는 74도 이상의 내부 온도에 도달하도록 재가열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잃는 거 정말 한순간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은 매일매일 꾸준히 쌓아 올리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규칙적인 물 마시기, 적절하게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그리고 철저하게 위생 관리하기. 이번 여름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여름철 건강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는요, 냉장고 안에 식재료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에어컨 온도도 적정 온도로 맞춰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이브닝 매거진의 두 번째 섹션이죠. 바로 뜨거운 스포츠 페이지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오늘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1: 6월 5일 오늘 뉴욕 전역이 마치 거대한 용광로처럼 활활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전세계 농구 팬들의 심장을 가장 빠른 속도로 뛰게 만드는 뉴욕 닉스와 샌 안토니오 스퍼스의 NBA 챔피언십 파이널 2차전이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뉴욕 닉스의 돌풍은 지금 뉴욕 도시 전체를 완벽한 흥분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독할 정도로 끈끈한 뉴욕 닉스의 진흙탕 수비 조직력과 이에 맞서는 샌 안토니오의 가공할 만한 높이의 지상전이 격돌하는 이 역사적인 밤이 오늘 저녁 8시 30분에 펼쳐집니다. 오늘만큼은 평소 엄격하던 전국의 수많은 가정에서도 특별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남다른 뉴욕시장이 직접 나서 NBA 챔피언십 결정전 기간에는 어린이들의 취침 시간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고 말할 만큼 오늘 밤은 아무 걱정 없이 늦게 자도 좋다는 부모들의 전격적인 허락하에 아이들은 붉은 눈을 빛내며 TV 화면 앞에서 목청껏 소리를 높여 뉴욕 닉스를 응원할 예정입니다. 전국 각지의 스포츠 펍과 동네 치킨집들은 이른 저녁부터 밀려드는 배달 주문과 매장을 인산 인해로 가득 메우는 인파로 그야말로 역대급 대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삭하게 튀겨진 치킨향과 시원한 맥주잔이 부딪히는 청각적인 쾌감, 그리고 매초마다 터져나오는 매장에서의 탄성과 환호는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 코트의 강렬한 림 소리와 절묘한 리듬을 형성하며 초여름 밤을 화려하게 수놓고 있습니다. 코트를 가르는 전력 질주 트랜지션과 매 순간 펼쳐지는 숨막히는 페인트존의 육탄전은 오늘 밤 모든 이들의 심장을 지배하기에 충분합니다. 다음 월드컵 소식입니다.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본선 A조에서 대한민국과 물러설 수 없는 외나무다리 승부를 펼칠 1, 2차전 상대인 체코와 멕시코가 어제 치러진 최종 평가전에서 자비 없는 화력을 선보이며 대한민국 전술 분석팀의 거대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두 강호가 보여준 전술적 움직임은 본선 무대의 난이도가 결코 만만치 않음을 여실히 증명합니다. 한국과 같은 조의 탑시드를 위협하고 있는 공동 개최국 멕시코는 툴루카의 에스타디오 네메시오 디에스에서 열린 세르비아와의 평가전에서 5-1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로 세르비아의 방어선을 처참하게 분쇄했습니다.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의 멕시코는 전반 19분 스타니치에게 기습적인 선제골을 허용하며 전술적 균열을 보이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전반 34분 요한 바스케스가 코너킥 상황에서 타점 높은 동점 헤더골을 성공시키며 분위기를 순식간에 반전시켰고, 이어 전반 45분 상대 수비수 부키나치의 자책골을 유도하며 전반을 2-1로 뒤집은 멕시코는 후반전부터는 무자비한 하이프레싱과 트랜지션으로 세르비아를 질식시켰습니다. 후반 56분 라울 히메네스가 골대를 맞고 나온 리바운드를 침착하게 밀어넣고, 후반 71분 상대의 두 번째 자책골을 유도한 뒤 경기 종료 직전에 후반 89분 루이스 차베스가 그의 전매 특허인 강력한 왼발 중거리 레이저 슈팅으로 5-1 대승의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멕시코의 빠른 공수 전환 속도와 박스 근처에서의 정교한 세트피스 약속된 플레이는 한국 수비진이 최우선으로 제어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체코 역시 뉴저지의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스타디움에서 과테말라를 3-1로 폭격하며 탄탄한 스쿼드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간판 공격수 패트릭 쉬크가 전반 11분 정교한 왼발 슈팅으로 골문을 열며 기선을 제압했으나 전반 40분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골키퍼의 패스 실책이 발생하며 과테말라의 파르도에게 뼈아픈 동점골을 헌납했습니다. 그러나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체코는 무려 4명의 선수를 동시에 교체하는 과감한 전술적 실험 속에서도 전술적 지배력을 잃지 않고 후반 72분 토마시 호리가 2m의 우월한 피지컬을 앞세운 다이내믹한 헤더골로 다시 균형을 깨뜨렸고 후반 79분 데니스 피신스키가 상대 수비수의 실책을 놓치지 않고 세기골을 박아넣으며 이날 승부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체코가 보여준 높은 볼 점유율과 측면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크로스 위주의 고공 공격 패턴은 대한민국 3백 라인의 공중볼 처리 능력과 유기적인 협력 수비를 극한적으로 흔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체코는 베이스 캠프가 200m도 안 되어 고지대 적응 훈련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1571m 과달라하라에서 한국과 첫 경기를 치르게 되기 때문에 전반전에 승부를 걸 것으로 보이며 반면 고지대 적응을 완벽하게 마친 한국 대표팀은 전반전에 선취골로 리드하거나 비기기만 해도 후반전에 좋은 경기를 펼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LPGA US 여자 오픈이 로스앤젤레스에서 대회 역사상 최초로 개최되며 전 세계 골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LA 골프코스의 질긴 러프와 까다로운 해풍은 세계 최정상급 골퍼들의 정교한 샷 메이킹과 찰나의 멘탈 관리를 완벽하게 시험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 넘치는 명승부가 필드 위에서 수놓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동시에 테니스의 성지 프랑스 파리의 롤랑 가르스는 앙투아 코트를 붉게 물들인 거대한 세대교체의 폭풍 속에 휩싸였습니다. 여자 단식 부문에서는 세계 랭킹 114위의 예선 통과자 마야 흐발린스카가 다이아나 슈나이더를 꺾고 결승에 진출하는 기적같은 신화를 완성했습니다. 프랑스 오픈 역사상 예선 통과자가 단식 결승에 오른 건 오직 흐발렌스키가 최초입니다. 이 위대한 언더독은 우크라이나의 코스튜크를 제압한 러시아의 19세 천재 신성 미르라 안드레예바와 메이저 왕관을 두고 역사적인 결승전을 치릅니다. 남자 단식 역시 뜨겁습니다. 메이저 무관의 한을 풀기 위해 나선 알렉산더 치베레프와 체코의 20세 괴물 야쿠브 맨시크가 결승의 티켓을 놓고 외나무 대결을 펼치며 마테오 아르날디와 플라비오 코볼리의 불꽃 튀는 이탈리아 내전이 성사되어 그 어느 때보다 신선하고 파격적인 챔피언의 탄생을 완벽하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섹션 이성훈이었습니다.

0: 이브닝 매거진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 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 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문의 전화는 718-886-3344, 718-886-3353입니다. 저는 잠시 광고 들으시고 다시 돌아올게요.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21불 99, 한국오이 파운드당 4불 99, 한국부추 파운드당 5불 99, 씨없는 수박 5불 99, 도넛 복숭아 파운드당 4불 99. 풀무원 모음전 인기상품 특별 기획. 한남 체인에서 만나보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6월 5일 금요일에 보내드리고 있는 이브닝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은 스마트폰 몇 번이나 열어보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앱을 켜고 또 출근길에 모바일 교통카드를 찍고 점심에는 페이 앱으로 결제를 하고 저녁에는 SNS에 우리의 일상 사진을 올리고 이런 모든 편리함의 이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개인정보가 온라인 네트워크 공간에 끊임없이 흔적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믿고 맡긴 온라인 속의 개인정보 과연 얼마나 안전할까요? 오늘 이브닝 매거진 라이프 섹션에서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온라인 개인정보 보안의 실태 그리고 그 위험성 또 내 정보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대응법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최근 글로벌 보안 업계의 통계에 따르면요. 전 세계 사이버 공격은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유출 사고 한 건당 평균 피해 금액은요. 자그마치 1022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제 개인정보 유출은 대기업이나 특정 기관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일상을 위협하는 현실이 됐습니다. 최근에 유출되는 정보의 양상을 보면은요, 그 심각성이 정말 명확해지는데요. 과거에는 단순하게 이메일 주소나 아이디 유출 이런 것들에 그쳤다면 지금은 사회보장번호 같은 고유 식별번호는 물론이고요. 병원의 의료기록, 또 금융거래내역, 심지어 정밀한 실시간 위치정보까지 고스란히 해커들의 손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형 헬스케어 시스템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서 수백만 명의 환자 기록 그리고 결제 정보가 유출되는가 하면 유명 쇼핑몰이나 글로벌 의류 브랜드의 수천만 개 고객 계정이 통째로 다크웹에 유통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규모 유출의 주된 경로로 두 가지를 꼽았는데요. 첫 번째는 시스템의 취약점을 노린 외부 해킹과 랜섬웨어의 공격이고요. 두 번째는 놀랍게도 인사이드 위협, 그러니까 전현직 내부 관계자의 관리 소홀이나 인증키 오용으로 인한 유출이라고 합니다. 기업들의 보안 불감증 그리고 관리 허술이 겹쳐지면서 우리가 온라인에 남긴 디지털 발자국들이 고스란히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2차, 3차 범죄로 빠르게 진화를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악성 신원 범죄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해커들이 이 훔친 여러 사람의 개인정보 조각들을 정밀하게 조합을 해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짜 신원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가짜 신원을 가지고 대포통장을 개설한다거나 대출을 받아가도 이 피해자는 자신의 정보가 도용된 사실조차 수개월 동안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은 인공지능 기술까지 가세를 해서요. AI 기술을 악용한 피싱 공격이 문장도 아주 정교하게 만들고 맥락도 학습을 해서 진짜 금융기관이나 지인을 사칭을 한다고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클릭하게 만드는 이런 기법의 성공률이 계속 이렇게 높아지면서 전체 보안사고의 상당수가 이런 사용자 개인의 한순간의 실수 그리고 착오에서 비롯이 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깊숙한 곳에서 시작된 정보 유출이 결국은 우리의 지갑 그리고 일상을 직접 겨누는 무기가 돼서 되돌아오는 셈입니다. 이제 온라인 공간은 완전한 안전지대라고 부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가입한 사이트 또 무심코 동의한 약관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정보가 새나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기업이나 플랫폼이 아닌 우리 개인은 이렇게 손을 놓고 있어야만 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정부 차원에서도 데이터 브로커의 무분별한 정보 판매를 제한을 하고 소비자가 기업에다가 내 정보를 지워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삭제권을 법제화하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가 나를 완벽히 보호하기 전까지는 개인이 보안 주권을 쥐고 선제적인 방어벽을 쌓아야 하는데요. 일상에서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좀 그런 개인정보 보호 수칙 세 가지 정리해드릴게요. 비밀정보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패스키를 도입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로그인 방식의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사이트에 똑같은 비밀번호를 돌려쓰거나 아니면 그 비밀번호를 좀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해서 애를 먹곤 합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는 해킹이나 피싱 사이트에 노출되는 순간 힘이 전혀 없어집니다. 이제는 비밀번호 대신에 패스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패스키는요, 쉽게 말해서 웹사이트가 내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이런 기기 자체에 암호화된 열쇠를 보관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보통 저희가 사이트에 로그인할 때 거기에서 자동으로 뭐 기억해 두기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사이트에 저장을 해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기에 그 비밀번호를 저장을 해두는 겁니다. 로그인을 할 때는 뭐 내 지문이라던가 안면 인식이라던가 아니면 이 기기의 핀 번호를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사이트 자체가 해킹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해커가 가져갈 비밀번호가 없고 또 가짜 피싱 사이트에서는 아예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안성을 아주 많이 높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구글이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주요 글로벌 플랫폼은 물론이고요. 금융권 앱에서도 패스키 설정을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패스키를 지원하는 플랫폼에서는 그런 보안 설정을 들어가셔서 전환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메일 별칭 서비스의 활용인데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인터넷 쇼핑몰이나 뭐 뉴스레터를 구독을 한다거나 이벤트에 참여한다거나 이렇게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합니다. 이메일 주소는 그 자체로 로그인 아이디이자 개인을 식별해주는 고유한 값이 되기 때문에 한 곳만 유출이 돼도 연쇄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메일 별칭 서비스인데요. 실제 내 이메일 주소를 노출하지 않고 시스템이 무작위로 생성한 일회용 혹은 특정 사이트 전용 가상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 가상 주소로 오는 메일은 내 진짜 편지함으로 자동 전달되기는 하지만 만약에 해당 쇼핑몰이나 웹사이트에서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을 했다 하더라도 가짜 이메일 주소만 유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피해가 확인이 되면 그 별칭 주소만 즉시 차단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최근에 스마트폰 운영체계나 주요 브라우저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기능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패스키를 지원하지 않는 사이트라면 반드시 2차 인증을 필수적으로 켜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비밀번호가 뚫리게 되더라도 내 스마트폰으로 전송되는 인증번호 아니면 인증 앱의 승인이 없으면 계정에 접근할 수 없도록 이렇게 이중 잠금 장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랜섬웨어로 인해서 내 소중한 개인 데이터와 사진이 인질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좀 귀찮더라도 외장 하드나 보안이 철저한 클라우드 공간에 데이터를 미리미리 백업해 두는 그런 습관을 지니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보안 설정 차근차근 하나씩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보안성을 높이는 방법들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오거든요. 귀찮음을 이겨내는 작은 실천만이 온라인 속에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1: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2: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1: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2: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1: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2: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1: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3: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1: 오늘 이브닝 매거진 마지막 섹션에서는요, 연합뉴스 TV를 통해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4: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잠실 7동 투표소의 투표함 2개가 시위대에 투표소 봉쇄 35시간 만에 반출됐습니다.
5: 경찰 기동대가 투입돼 1시간 만에 투표함을 들고 나왔는데 물리적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박준혁 기자입니다.
6: 방패로 무장한 경찰 기동대가 배치되고 잠시 뒤 경찰이 투표소를 에워싼 시위대를 한 명씩 이동 조치합니다. 투표소 봉쇄 이틀째, 경찰이 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물리력 행사에 나선 겁니다. 지난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기 위해 몰려든 시위대는 선거 무효 등을 주장하며 사실상 투표소를 봉쇄하고 투표함 반출을 막아왔습니다. 경찰은 투표함 이송을 위해 잠실 7동 제2투표소 인근에 18개 기동대 약 천여 명을 대거 투입했습니다. 스크럼을 짠 시위대 수십 명을 한 명씩 끌어내는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 사이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는 등 물리적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20대 남성 한 명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 3일 밤부터 시작된 시위는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 등이 가세하며 한때 1000명을 넘기도 했습니다. 투표소에 발이 묶였던 투표함 2개는 봉쇄 약 35시간 만에 개표소로 이동했습니다. 기동대 투입 1시간 만에 투표함 2개는 모두 호송차에 실려 개표소로 옮겨졌습니다. 투표함이 이송된 뒤 시위대 일부는 개표소로 이동해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투표소에 남아있던 시위대 중 일부는 부정선거 증거를 찾겠다며 빈 투표소 내부로 진입해 물품을 뒤지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표소 안에 남아있던 선거인 색인부와 선거 도장 등을 찾아 유튜브 등으로 중계하기도 했는데 선관위는 뒤늦게 해당 물품들의 수거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TV 박준혁입니다.
4: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습니다.
5: 국회 국정조사 등에 대해서도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며 책임질 일이 있으면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준하 기자입니다.
7: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틀 만에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 위원장은 사태에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8: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저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7: 선거 사무를 총괄한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 역시 동반 사퇴합니다. 노 위원장은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참담함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8: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 문제점과 대응 과정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여 모든 결과를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7: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노 위원장은 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앞으로의 모든 절차에도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그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결코 회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사의 표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선관위는 선거 과정에서 끼친 우려에 대해 충분한 소명과 엄정한 후속 조치를 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5: 이번 사태를 초래한 선관위가 위원장 사퇴로 재차 고개를 숙였지만 선거관리의 신뢰가 흔들린 상황에서 사태의 파장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준호입니다.
4: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전국 50곳의 투표소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22곳에서는 투표용지를 기다리느라 투표가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5: 이번 사태는 폐기용지를 줄인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에서 발생했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9: 선관위의 조사 결과 투표용지가 추가 배부된 투표소는 전국에서 67곳에 달합니다. 투표용지가 바닥을 보이자 추가 배부를 한 것인데 이 중 실제로 부족 현상이 발생한 투표소는 쉬운 곳이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는 서울이 33곳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이 6곳, 대구가 4곳, 부산 3곳, 울산, 경남 각각 2곳 순이었습니다. 투표용지가 제시간에 오지 않아 투표자 대기가 발생한 투표소는 전국 22곳이었습니다. 이 중 서울 송파구 투표소 12곳에서 투표 지연이 발생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선관위는 사전 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과도하게 투표용지가 남는 경향이 있다 보니 구, 시, 군 선관위 의결로 축소 인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0: 회수, 보관, 폐기 과정을 고려할 때 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용지를 감축하여 인쇄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9: 이에 따라 대선과 총선은 선거인의 60%,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는 50%를 하한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종합관리지침과 사무편람을 개정했고 송파구에서는 전체 선거인수의 50에서 60%만 본투표용지가 인쇄됐단 겁니다. 선관위는 또 용지를 줄여 인쇄할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추가 공급 등 대비책은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용지가 바닥을 보이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이번과 같은 초유의 부족 사태를 초래한 겁니다.
10: 투표용지 인쇄 매수 산정 기준과 절차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9: 선관위는 송파 지역에서 오전 11시 40분쯤 투표용지 부족 시에 대응 방법 문의를 받았고 이후 오후 2시쯤 첫 번째 용지 불출이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1: 잠시 광고 들으시고 연합뉴스TV를 통한 한국 소식 계속 이어집니다.
11: 자주 깨고 아 정말 고민이야.
12: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젤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11: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12: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니스 센터 이양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백도 백천도 황천도 파운드당 2불99, 시험루수박개당 5불99, 한국산 새송이버섯 팩당 1불99, 파 5번들당 1불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 건살 파운드당

0: 6468-80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N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N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여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국조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5: 야당에서는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했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6: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파문이 확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이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선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한명도 원내대표는 선관위의 근본적인 문제를 모두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가 이번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실규명을 주문한 만큼 여당이 보폭을 맞춘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앞서 SNS에 필요하다면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라도 확실한 규명과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위원장의 사태를 꼬리 자르기라고 평가한 국민의힘도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진실 규명과 합당한 책임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7: 선관위 부실 선거 및 과잉 진압에 대한 국정조사안에 즉각 합의하고 협조하십시오. 그리고 특검까지 여야가 합의해 추진해야 합니다.
6: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역시 이재명 정부 하에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은 여당이 만들었다며 특검 필요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문제를 정쟁으로 몰고 가선 안 된다며 특검 주장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8: 무조건 특검부터 남발할 것이 아니라 우선 수사를 통해 명백히 잘못을 밝혀낸 후 필요에 따라 여야가 함께 논의하면 됩니다.
6: 민주당은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출 이전이라도 야당과 국정조사 관련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논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4: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여야 의원 14명이 오늘 국회를 찾아 첫 등원 신고를 했습니다.
5: 이들이 어떤 상임위에 배정되느냐에 따라서 오는 후반기 국회의 여야 대치 국면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9: 선거 이후 처음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 선서에 나선 재보궐선거 당선인들. 부친상을 당한 제주 서귀포의 민주당 김성범 의원을 제외한 의원 13명은 등원 신고에 나섰습니다.
10: 국가 이익을 최우선하는 헌법변호사 수행을 임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11: 국민들의 고통에 응답하는 정치가 싹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치의 본질이고.
9: 다만 야권에선 정부 여당을 향한 날선 비판도 나왔습니다.
12: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 제가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13: 공소 취소 같은 권력의 폭주를 막으라는 시민들의 강력한 바람을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실천하게
9: 후반기 국회를 앞두고 이들의 상임위 배정도 주목받는데 육선의 송영길 의원은 국방위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의원회관 사무실은 자신이 계양을 지역구 의원일 때 사용했고 이후 이 대통령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사용했던 818호를 씁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입으로 불린 김남준 계양을 의원은 박찬대 인천시장이 쓰던 804호를 사용합니다. 친노적자 이광재 의원이 친노 친문계에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받는 가운데 야권에선 보수 개편의 핵으로 부상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움직임에도 시선이 쏠립니다. 한 의원은 친한계 의원들과 같은 층에 자리를 잡았는데 상임위는 법사위를 지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이진수 김태규 의원은 앞서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았던 만큼 과방위에 배정된다면 어느 곳보다 뜨거운 여야 간 설전이 오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0: 송은 전 국민의힘 대표가 무소속 의원 신분으로 처음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1: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장동혁 대표 퇴진 논의에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오를 조짐입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2: 친한계 의원들의 마중 속에 금배지를 달고 국회에 들어선 한동훈 의원. 첫 출근길 일성은 역시 보수 재건이었습니다.
3: 시민의 힘으로 제가 다시 이곳에 돌아왔습니다. 보수를 재건하고 권력의 폭주를 막으라는 시민의 강력한 바람을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
2: 국민의힘 복당에 대해선 구체적인 절차를 고민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한 의원의 생환으로 국민의힘 내에선 장동혁 대표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친한계를 중심으로 그냥 버티면 수습되지 않을 것, 지금 신임 투표를 하면 장 대표가 질 것이라는 압박이 이어졌고 일부 중진과 소장파 의원들도 잇따라 대표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4: 민심은 분명했고 표심은 정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받은 성적표가 저희 당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2: 하지만 장 대표는 국회 대신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를 찾으며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당권파도 사퇴론을 일축하며 또다시 내부 갈등에 불이 붙는 모양새. 다만 당의 기반인 영남권 중진들도 등을 돌리는 분위기가 감지되며 이번엔 장 대표가 버티기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여기에 당 투톱 중 하나인 송원석 원내대표가 임기를 10일 남기고 사퇴하면서 향후 체제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예상보다 일찍 치러질 원내대표 선거엔 4선의 김도읍 의원과 정책위의장직을 내려놓은 3선 정점식 의원, 3선 성일종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차기 원내대표 경쟁의 최대 화두는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정다희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치러진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직 청와대 참모 출신 후보들은 희비가 엇갈린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1: 모두 7명 중 5명이 광역자치단체장 명함을 거머쥐거나 국회에 입성을 했지만 2명은 고배를 마셨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5: 이번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청와대 출신은 모두 7명. 광역, 기초단체장 선거엔 우상호 전 정무수석, 김병욱 전 정무비서관, 손화정 전 행정관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엔 하정우 전 AI 미래기획수석, 김남준, 전은수 전 대변인, 김남국 전 비서관이 출마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이 중 당선 성적표를 받아든 건 5명,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1호 단수 공천으로 강원지사에 출마한 우상우 후보는 현 지사인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와 접전 끝에 당선됐습니다.
6: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까지 포괄해서 통합의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전념을 다하겠습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 김남준 후보는 이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해서 큰 표차로 낙승을 거뒀습니다.
7: 무거운 책무 그만큼 또 압도적으로 일하라라는 주문으로 새기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국회에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5: 충남 아산을의 전은수, 경기 안산갑의 김남국 후보도 국회에 입성하게 됐고 손하정 후보는 초대 인천 영종구청장에 당선됐습니다.
8: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뛰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배운 것처럼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께 배운 것처럼 속도감 있게.
5: 반면 하GPT로 불린 부산 북갑의 하정우 후보는 당이 3구 초래할 만큼 출마부터 화제를 모았지만 무소속으로 나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접전 끝에 고배를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경기 성남시장 선거에 나선 김병욱 후보 역시 재선에 도전한 국민의힘 소속 현역 신상진 시장을 상대로 낙선했습니다. 연암스티비 곽준영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백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승리냐 패배냐 평가가 분분한 가운데 당 차원에서 공식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건데요.
1: 다만 정청래 지도부를 향한 책임론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서연 기자입니다.
2: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는 다소 가라앉은 분위기로 시작됐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이 주신 박수와 채찍 모두 가슴에 새겨야 한다며 당에 지방선거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내에서 지방선거 실패에 대한 정 대표 책임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를 염두에 둔 취지로 풀이됩니다.
9: 이번 6.3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한 평가는 개인 차원에서 할 수도 있지만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2: 다만 차기 당권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과 맞물려 지도부 흔들기가 본격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0: 이브닝 매거진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저녁 시간 평안하시고요. 지금까지 성명화였습니다. 이브닝 매거진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중독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더 나눔 하우스와 기독교 국제 중독 전문 연구원의 중독 사역을 안내합니다. 중독 회복을 위한 전인화 8차 교육은 6월 12일까지 김도영 목사, 박성원 목사, 이미숙 박사, 허빈나 박사를 강사로 모시고 더 나눔 하우스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제4차 중독 상담사 라이센스 교육은 6월 15일부터 19일까지이며 뉴욕 교협 주최로 열리는 제5차 목회자 교회 지도자 중독 세미나는 6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청암교회에서 열립니다. 또한 청소년 중독 예방 세미나는 6월 12일 뉴욕 그레인네 교회에서 허빈나 중독 전문 박사님이 진행합니다. 더 나눔하우스와 기독교 국제 중독 전문 연구원이 공동 진행하는 중독 예방 사역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전화 718-683-8884, 718-683-8884.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과 믿음의 방향을 새롭게 발견하는 특별한 시간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프라미스 교회가 준비한 고성준 목사 초청 말씀 부흥회, 수학 박사가 풀어주는 성경 말씀이라는 특별한 주제로 서울대학교 수학과와 UC 버클리 수학 박사 과정을 거친 고성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번 부흥회의 주제는 데스티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인생의 목적, 그리고 성도의 삶이 향해야 할 최종 목적지를 말씀으로 선명하게 밝혀주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6월 5일 금요일 저녁 8시 떠남의 원리, 6월 6일 토요일 새벽 5시 25분 돌파의 원리, 토요일 저녁 7시 시대와 사명, 그리고 6월 7일 주일 예배에서는 반대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집회 시간 동안에는 유치부와 주일학교, 중고등부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됩니다. 삶의 방향을 찾고 계신 분,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알고 싶으신 분, 그리고 말씀의 깊은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고성준 목사 초청 말씀 부흥회 데스티니, 6월 5일부터 7일까지 플러싱 프라미스 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는 718-321-7800 또는 www.primis414.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십시오. 초혼, 재혼, 시니어, 귀한 만남을 성공하시고 결혼하시는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에서 굿뉴스를 전합니다. 결혼 웨딩 준비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웨딩드레스, 들러리, 예물, 한복, 웨딩 촬영, 꽃, 헤어와 메이크업, 연애 장식과 주례까지 각 업체를 따로 찾으며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이 실속 있는 토탈 웨딩 패키지로 예산 부담은 줄이고 만족은 높였습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부터 웨딩까지 고객님의 예산에 맞춘 맞춤 플랜으로 아름다운 순간을 완성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과 결혼에 대한 모든 것, 부담은 적고 품격은 높인 웨딩, 에베네셀 토털 웨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 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참 고맙습니다. 양 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 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GC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전원 버튼을 보면 켜짐을 뜻하는 1과 꺼짐을 뜻하는 0이 함께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버튼 안에는 켜지는 순간과 꺼지는 시간이 같이 들어있는 거죠.

사람도 늘 일처럼 켜져 있을 수는 없고 가끔은 영처럼 조용히 쉬어가야 합니다. 오늘처럼 일요일이라는 핑계로 조금 느리게 쉬는 시간, 그런 시간이 있어야 다시 켜질 수 있습니다.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윤태규 마이웨이였어요. 잘 쉬고 계십니까? 잠시 꺼져 있는 그런 시간 꼭 가지셔야 합니다. 가요 속으로 해서 편안함을 더해드릴게요.
1: Your number, sir. Thank you. Lot 665, ladies and gentlemen. A papier-mâché musical box in the shape of a barrel organ. Attached, the figure of a monkey in Persian robes playing the cymbals. This item, discovered in the vaults of the theatre,

박현진섭 희망사항 양순님이 신청하셨네요. 푸른 하늘의 자도취. 푸른 하늘 노래를 1554 그리고 박민정 씨 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습니다. 이 두 곡 다 여성 보컬 피처링이 있었네요. 그렇죠? 구혜연 씨, 해남 아버님 댁에 논농사 도와드리러 내려갑니다. 멀리 가시네요. 아버님이 아주 든든하시겠어요. 잘 다녀오시기 바라고요. 7100번, 너무 더울 것 같아서 나들이는 엄두도 안 나고 집에서 김밥 싸서 소풍 느낌 내고 있습니다. 나물 듬뿍 김밥이에요. 야, 이 영양가 높은 김밥. 어디 캠핑은 못 가시고 거실에다가 캠핑 의자나 캠핑 테이블 놓고 드시면 어떨까요? 텐트까지는 너무 복잡하고요. 어떠십니까? 곽윤정 씨, 쌍둥이 이제 겨우 낮잠 재우고 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일요일이 시작되는 기분이에요 하셨는데 아이들이 푹 잤으면 좋겠네요. 잠깐이라도 편하게 쉬십시오. 8887 그리고 조혜연 씨가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폴킴이 불러요. 파도.

김미옥 씨가 아주머님 내외분과 2박 3일 강원도 일주하고 황태덕장 보고 올라가고 있어요. 다들 라디오 청취하는데 글 한번 올려보라고 합니다. 신나는 노래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이 여행의 끝에 또 재미있는 추억이 하나 생겼네요. 라디오 사연도 이렇게 소개되고요. 다들 잘 올라오시고요. 쿨의 해변의 여인은 배상진 씨, 조정희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시원한 노래였죠. 이석강 씨인데요. 편의점 아르바이트하면서 가장 힘든 건 담배 냄새입니다. 흡연자들은 잘 모르지만 비흡연자들은 냄새에 민감하거든요. 눈이 매울 정도입니다 하셨어요. 이 뭐 안에서 피우는 건 아닐 테고 밖에 흡연 공간이 가깝게 붙어있나 봐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아무튼 이석강 씨 많이 불편하시겠네요. 자, 뻐꾸기 소리, 휘파람새 소리 이런 거 들리십니까? 야, 이런 소리들이 들리는 일요일 오후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인숙 씨예요. 남편과 태백역을 지나는 해랑열차에서 가요 속으로 듣고 있어요 하셨는데 해랑열차,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호텔식 관광열차군요. 이야, 이거 재밌겠는데요. 고인숙 씨와 남편 되시는 분 행복한 시간 계속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오창수 씨, 안순호 씨, 8913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예요. 이규석, 기차와 소나무.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살짝 어깨가 들썩이게 되는 그런 노래죠. 악뮤의 소문의 낙원이었습니다. 0566 김인숙 씨가 신청하셨네요. 최병창 씨, 오랜 병원 생활을 마치고 재활 중이에요. 오늘 가요 속으로 방송이 힘과 용기를 줍니다. 에어컨 켜고 듣고 있으니까 괜히 신나는 게 피서가 따로 없습니다 하셨어요. 재활 중이시군요. 이 재활이 참 어렵죠. 지겹고 힘들고. 잘 하시고요. 빨리 완쾌되셔서 이 멋진 풍경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최병장 씨. 8926번으로 주셨는데 사춘기 아들 주말 설거지 당번이었는데 하기 싫다고 가족 외식까지 다 펑크 났어요. 근데요, 나갔다 온 사이 혼자 떡볶이 시켜 먹었더라고요. 아우, 정말 화가 나요. 사춘기 아들한테 겁을 상실한 사춘기 소녀, 이렇게 얘기들 하던데요. 이 시기 잘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겁니다. 네. 7575번, 오늘도 일하러 나가셨나 봐요. 일하고 있습니다. 날씨도 좋아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일하라고 불러주는 데가 있다는데 감사를 합니다. 오늘 언제까지 하시는 건가요? 기운 내시고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 남황진 씨가 신청하셨고요. 이상은의 담다디는 김수미 씨, 조명희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5614번으로요. 올림픽공원의 현재 모습인가 봐요. 산책 왔습니다. 올림픽공원에 가지각색 장미꽃들이 피어 있어요. 장미 향기에 취해서 졸도할 뻔했어요. 야, 그렇게 진하게 풍기는 겁니까? 괜찮아요, 이런 건. 많이 취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표희순 씨 사연인데 이거 아주 생각만 해도 시원.

뻔한 물레음이 물씬 풍깁니다. 가족 단위로 산책들 많이 나왔네요. 둘레길을 걸으며 신청해요. 야, 신청하신 노래는 이광조 씨의 사랑을 잃어버린 나. 아, 이 파주 공릉 저수지에서 듣는 사랑을 잃어버린 나. 분위기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별이래 유열씨의 노래였죠. 0231번으로 신청하셨네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일요일 오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트에서 일하고 계신 9495님 정신없이 바빠요. 직업 특성상 마트는 어쩔 수 없죠. 음악으로 버티고 있는데요. 코끼리 다리가 된 것 같아요. 힝! 하하! 아유, 피곤하시겠습니다. 예, 생각 같은 안마 의자라도 앉아서 그냥 마사지 받으시면 참 좋으시겠는데. 9495님, 기운내십시오. 2120번, 농사 짓고 있는 농부입니다. 아내의 생일이고요. 집안일만으로 힘들 텐데 반일까지 도와주고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에요. 지금은요, 열무 작업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야, 정말 고마운 나의 편이죠. 세상에 없는 나의 편.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리고 아내분의 생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데니보이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주. 오늘도 어쩔 수 없이 들어왔어요. 안 들으면 손해 같거든요. 여기는 거제도 바다. 망치 몽돌 해변이랍니다. 망치 몽돌 해변. 이름이 참 재밌네요. 귀엽고.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자, 노래를 띄워드릴게요. 조대현 씨가 신청하신 조용필. 큐!

유리상자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이번에 남편 환갑을 맞아서 세 딸과 두 사위들이 플랜카드까지 해서 잔치를 해줬습니다. 3149번으로 주셨는데 여기 플랜카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아주 재미난 추억이 몽글몽글 피어날 것 같은 그런 플랜카드 그리고 환갑 잔치 하셨네요. 이렇게 애들이 많이 컸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뭉클하더군요.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이 많이 축하드립니다. 이런 날은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이런 노래 참 잘 어울릴 듯합니다. 욜로님이 신청하신 노래인데요.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0: NYPD 경찰학교 생도단에 합류하여 대학 졸업 후 남다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NYPD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최대 2만 달러의 학비 지원 혜택을 누리세요. 유연한 근무 시간, 풀타임 여름 인턴십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pdrecruit.com을 방문하여 다음 오리엔테이션에 신청하세요.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FM 팝스 한동준입니다.